같은 기간보다 1810.2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3%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업체가 선정되며 한화오션이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각 6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총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같이 소회를 밝히고 내일은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오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지역이 약 250만 평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며 평탄화가 완료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에는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관위에서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각각 현장조사를 합니다. 국조특위는 14일엔 1차 청문회, 22일엔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5.18 성역화라고 주장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개 권고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순위로 논의했습니다. 박지성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어제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등 혁신위원들은 차기 협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성남 서울공항에서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 판사는 현지 시간 6일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잇따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많은 곳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는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5에서 40mm,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30도 등 대부분 지역이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여섯 시간 동안 글을 쓴다고 합니다. 원고지 20매, 딱 그만큼의 분량만 씁니다. 글이 재미있게 잘 쓰여서 더 쓰고 싶어도 미련 없이 펜을 놓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글을 단 한 줄도 쓰기 싫은 날조차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쓰기로 한 만큼을 쓴답니다. 더 쓰고 싶을 때 멈추는 건 내일 다시 책상으로 돌아올 건강한 갈증을 남겨두기 위함이고, 쓰기 싫을 때도 억지로 쓰는 건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술가가 아니라 노동자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싶지만, 그런 루틴이 있기에 오랜 시간 좋은 글을 꾸준히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도 악상이 떠올라야 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려고 했다죠. 세상의 요동과 시장의 변동성, 또 늘상 변하는 기분과 감정의 기복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진정 나를 전진시키는 방법일 겁니다. 인생은 장기전이라고 하죠. 단 한 번의 천부적인 영감이나 폭발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꾸준한 복리의 마법이 결국 승패를 가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신연우님이 부산은 날이 흐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곳곳에 또 비가 많이 내리고 홍명숙님 후텁지근해서 잠을 엄청 설쳤어요. 이제 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죠. 또 비 피해 없으시길, 또 더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화요일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뜨거운 토론을 또 해보시는 날이죠.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8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0% 넘게 증가한 엄청난 실적. 하지만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또 논의를 해보시죠. 삼성전자 이 시각 현재 4.4% 하락하고 있고요. 또 역대급 그 호황에 세금도 엄청나게 거치고 있는데 초과 세수가 아니라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활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그림인지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된 이후에 증시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빛과 그림자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은행들 사이를 뒤흔들어 놓을 매기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만 똑같이 이자 장사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제4 인터넷은행, 네 번째 인터넷은행이 과연 필요할까?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알려드릴 게 곳곳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호우경보 내려진 지역도 있죠. 충남, 금산, 충북, 또 영동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각별히 비 피해 없으시길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달해드릴 일이 참 많은데 특히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경제상식 퀴즈입니다. 특히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선물을 더 또 많이 보내드리는 주간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후 자산 관리의 방식도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았느냐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 기억력 또 판단력이 떨어진 뒤에도 내 재산을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계약에 따라서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고요. 사망 이후에는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인데요. 생활비, 의료비 지급 방식까지도 미리 정해놓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환을 걱정해서겠죠.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이 떨어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질환은 무엇일까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0: 콩이 열려 있고요. 뭐 커피 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등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은 또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부터 봐야죠.
2: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올라서 종가 기준 5만 3천 선. 또 최고가고요. 네. 나스닥은 1.12% 상승을 했고 대형지수 S&P 500 지수도 0.72% 올랐습니다. 지난주는 뉴욕 증시도 아마 이제 반도체 기술주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 오늘은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섰고요. 특히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AI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2.17%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개별주 뉴스가 워낙 많았어요. 이 브로드컴이 애플과 파트너십을 203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으로 브로드컴의 이제 주가는 4% 가까이 올랐고요. 또 골드만삭스가 이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한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나 이 테라다인과 같은 반도체주, 반도체 장비주들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6% 가까이 올랐는데요. 마이애미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호재였고 여기다 사실 한국 증시도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제 오는 10일 나스닥 상장 임박한 SK하이닉스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서 또 이 하락한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직원의 2.1%에 해당하는 4,800명을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AI 투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자본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빠졌고요. 또 내일부터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 예정돼 있는 스페이스X 오히려 주가 1% 빠졌습니다. 아마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이 되면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큰 손들, 기관들 자금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 40조 원 이상 유입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비교적 양호했고요. 국제 유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 상승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올랐고요. 조금 전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분기에 89조 4천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18배 증가했습니다. 네. 매출이 171억 원이니까 영업이익률은 52%인데요. 앞서 글로벌 넘버 3이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81%였어요. 네. 근데 거기는 순수하게 디램 업체고요. 여기는 반도체 이외에 가전 통신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 89조라는 영업이익 석 달 만에 벌었거든요. 네. 1조의 영업이익을 하루에 1조 원가량 즉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게 역대급입니다. 엔비디아의 분기 영업이익이 한 82조 원 정도 애플이 한 78조 원이니까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찍었다라는 거고 더욱더 놀라운 건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성과급으로 영업이익 10%를 공제합니다. 1분기 지나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회성 비용으로 성과급 충당금 한 15조에서 한 20조를 제외한 것으로 보여서 네.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산하게 되면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었다. 이거는 전 세계 기록을 삼성전자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소문의 사슬 뉴스에 파는 양상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 넘게 빠지면서 30만 전자를 밑돌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수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3.7% 내려서 7,749선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10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실적 발표 위해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5.9% 뭐 시간 갈수록 더 밀리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가 한 85조, 86조 정도였었는데 89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빠지고 있다. 또 향후 흐름도 좀 꾸준히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어제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로 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좀 어떤 눈에 띄는 흐름들이 좀 있었을까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0: 24시간 외환시장 체제로 전환했죠. 해가 지지 않는 시장이 됐는데요. 우려했던 게 첫날에 극심한 혼란이나 돌발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24시간 개장하는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제 첫 주간 거래는 4.7원가량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1530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오른 것도 이제 시간 연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을 무려 12거래일 연속 매도했기 때문인데 24시간 거래체제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긍정적 변화도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밤사이 발생한 변수 다음날 아침 한꺼번에 환율이 반영이 되면서 뭐 갭상승하거나 갭하락이 자주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원화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보다 연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우리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상장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모기업 자회사 다 상장돼 있는 중복 상장. 그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중복 상장이 금지예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이제 쪼개기 상장은 네.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는 모회사의 알짜 사업만을 떼내서 따로 상장하는 관행 탓에 기존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중복 상장을 보니 해외에는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복 상장 비율이 두 자릿수 11.2%인데 미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0.05%. 일본도 한 4%인데 우리가 이제 3배 이상 더 높죠. 자, 이러다 보니 이런 정부는 이제 비대칭적 이 중복 상장을 막기 위해서 심사 기준을 새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권익 침해 여부를 1차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고요. 또 거래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좀 있더라고요. 국내 증시의 상장 자체가 또 어려워지면 아예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시켜버리는 그런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어떨까요?
0: 맞습니다. 자회사 중국 상장 규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라는 이제 꼼수 부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네. 규제를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이제 국내 모 기업의 자회사를 해외 상장할 때도 동일한 금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해외 상장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모회사의 이사회가 일반 주주 보호 등 5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를 어길 경우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경우 네. 쪼개기 IPO 계획은 전년 수정이 좀 불가피하죠.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들에 대한 IPO 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는 숨고르기가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이제 꼼수 상장을 통한 자본 이탈 가능성은 정부의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 막혀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내 상장하는 증권신고서는 이제 한국 거래소가 더 많이 봐야 하지만 자회사를 해외에다 상장시킨다면 금감원이 더 꼼꼼하게 보겠다 이런 거네요. 이중으로. 자, 그리고 기름값을 담합한 정유사들이 적발됐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기름값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최고 가격제 시행을 해왔는데 네. 그 사이에 국내 정유사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서 시장 교란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요. 국제가가 오르면 일정 부분 가격 상승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충분한 원유 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서로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시장 경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는 검찰이 공소 제기 단계인 만큼 실제로 담합했는지 여부 또 책임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사안인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수십조 원이거든요.
1: 네.
0: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오늘 한화오션 주가가 20%나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리

0: 그 아니라 이제 독일 업체가 선정됐더라고요.
1: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능이나 경제적 면에서는 우리 기업이 앞선다라는 평가지만 결국 이제 이 끼리끼리 문화,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가 잠수함 이 12척을 포함해서 계약 금액만 한 20조 원, 향후 이제 유지 보수, 정비, MRO 시장까지 합산하게 되면 향후 30년 동안 총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로 추산되는 초대형 방산 산업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두고 우리나라 하나오션, 독일의 방산 업체 티센그룹 마린 시스템즈라는 TKMS가 경쟁을 했는데 결국 독일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고 있는 장기적인 잠항 능력, 잠수 능력뿐만 아니라 독일 잠수함에는 없는 이제 수직 발사대 탑재와 같은 기술력과 납기 면에서 우리의 무기 체계가 압도적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어떤 잠수함을 구매하는 계약만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이상 캐나다 해군의 안보 체계를 결정하는 전략적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안보 공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토 내부의 결속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제 비나토 회원국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잠수함 선도국인 독일과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친 만큼, 그리고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0: 네.
1: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한테 이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유럽 시장,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나머지 시장에서 아마 이제 진검 승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2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이세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삼성전자 그 오늘 아침에 실적 나온 거 보셨죠?
3: 네.
0: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근데 주가는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한 4.5% 빠져서 30만 3,500원 정도인데, 일단은 전반적인 그 실적 좀 브리핑을 먼저 좀 해 주시겠어요? 누가
3: 그
0: 이세중 기자. 네.
3: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말씀하신 대로 그 89조 4천억 원.
0: 예.
3: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사상 최대를 또 갈아치웠고요. 그 이번에 이제 특별 성과급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이게 구체적인 액수 나왔는데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한 15조 정도, 20조 정도 예상했을 때 아마도 이게 포함되면은 한 1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0: 네.
3: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게 뭐 어닝 미스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대략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게 85조에서 한 90조 사이 정도로 시장에서 그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 범주를 뛰어넘는 그 역대급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워낙에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반감했고, 또 저 과거에도 우리가 그 반복된 패턴인데 이렇게 좀 기존의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고,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지만 그 발표되는 날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나.
0: 서영민 기자. 네.
4: 사실은 이게 무슨 어닝 미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여기기에는 오늘 증시, 오늘뿐만 아니고 한 지난 일주일 증시 상황을 보면 투자자분들은 너무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뭐 오늘 아침 카톡방에서 그 얘기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업이익을 우리가 지금 보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업이익이에요. 지금 삼성 혼자서 지금 거의 90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달 말에 잠정 실적 발표할 건데 그게 한 60조. 그럼 한 150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0: 한 분기에.
4: 네, 한 분기에 석 달 만에. 근데 이게 석 달 만에 150조의 영업이익이 냈다. 과거에 그 우리 반도체가 언제 제일 좋았냐 그러면 2020년대 아니고 2017년까지 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7년, 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두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쳐서 연간으로

0: 2017년에 67조 원 벌었습니다. 영업이.
1: 합쳐서 연간.
0: 1년에. 그리고 2018년에 이때가 지금까지는 사상 최대치예요. 아직까지는 연간으로. 79조입니다. 2년 동안 합쳐서 두 기업이 영업이익이 150조가 안 돼요. 근데 단 석 달 만에 150조를 번 겁니다. 영업이익을. 어마어마한 거고 더 어마어마한 건 3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시 또 디램 가격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간다. 어쩌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 사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그거죠. 또 이 주식이라는 게 최소한 6개월, 1년은 선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또 주가에 담고 있는가까지 봐야. 물론 그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그럴 수도 있겠고요.
2: 이렇게 돈을 기자네요. 잘 벗는데 일단 좀 여유 있게 뭐가 걱정입니까? 돈을 이렇게 잘 벗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빠지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SK하이닉스도 거의 10배 넘게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좀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조금 제가 야박하게 말하자면 좀 오바고요. 뭐 좀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주가는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고 하니까 실적이 이제 확인됐으니까 팔 수 있는 거고. 지금 89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아까 이세준 기자도 말했지만 이제 5월에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파업한다 만다 할 때 뭐 여러 논란 끝에 노사가 합의를 했잖아요. 네. 대략 영업이익의 10%를 이제 성과급으로 준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따로 계좌에 빼놔야 됩니다. 이제 충당금 회계상으로 따로 빼놓는 건데 그걸 이미 뺐어요. 그런데 네. 5월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1분기 것까지 이번에 한꺼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대략 만약에 2분기에 10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10조 원 정도는 빼놔야 돼요. 대충 네. 90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89조가 나왔으니까 근데 1분기 것까지 더 뺐을 테니까 한 15조 뺐다고 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원래 성과급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이 100조를 넘는 거예요.
1: 그렇죠.
2: 이거는 뭐 기뻐할 일이고 좋아할 일인 거고요. 설령 이게 단기에 그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오래 볼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고민은 좀 나중에 해도 될 정도로 저는 일단은 기뻐해도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1: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미리 이제 잡아놓은 만큼 그게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 또 엄청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주 몫은 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또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이기도 할 테고요. 그 성과급 사실 이거는 3분기 4분기 내년에도 계속해서 또 반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2: 일단 노사합의에 따라서는 10년짜리 약속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이 노사합의가 깨지지 않는 한 영업이익의 10%는 늘 이제 일종의 성과 충당금으로 빼둬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1: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전망을 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또 하고 있을 테고 다만 이달 한 말쯤에 그 확정치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네. 사실은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뭐 설명회도 하게 될 테고요. 한번 좀 그때까지 좀 지켜보겠고. 근데 최근에 메모리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더 올랐다라고 서영민 기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0: 뭐 저희가 그 메모리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디램 가격이 6월에 한 20% 정도 더 올렸다. 네. 그러니까 그 6월에 올렸다는 건 4월, 5월에는 그 가격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 8, 9월 가면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더 올라갈 것이다. 일단은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메모리 가격 자체만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2: 뭐 메모리 시장 동향은 전문가들도 워낙 많이 틀려가지고 그걸 인용하는 저희 예상도 다 맨날 틀리기 마련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노무라 증권 보고서는 2033년 정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한국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발표는 했지만 뭐 그게 공장이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릴 거다. 그렇게 되면은 부족하니까 가격은 이미 올렸고요. 더 올리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당연히 호재고 그것만 보면은 아직은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좋은 상황입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임직원이 아니고서야 그 낙수 효과를 또 이제 투자 측면에서 뭐 배당이 됐든 자본 차익이 됐든 이렇게 또 향유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주가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데 오늘도 한 5% 안팎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공시를 보니까 그 기업 설명회를 7월 30일에 한다네요. 7월 30일에 삼성전자가 아마 확정 실적을 발표할 것 같고 그때 되면은 부문별로 혹은 또 이제 성과금은 얼마를 충당금으로 잡았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또 그때 나오겠죠. 조금 전에 신소영 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상장 폐지해야 된다고 시장이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이 이야기 많이 하죠.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대한민국 주식시장인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어떻게 좀 더 체감이 되십니까? 더 큰 변동성?
0: 사실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했다면 아유 하긴 하시지만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왜 폐지해야 된다 하냐. 이게 뭐 결국 250만 원 하이닉스 기준으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300만 원 찍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찍기도 했는데 찍고 나서 지금 230만 원 선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니까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마이크론 주가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마이크론 주가도 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미국에 이미 있긴 하지만 10%씩 오르고 10%씩 떨어지고 20% 오르고 떨어지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화가 난 이유는 레버리지 자체라기보다는 레버리지로 인해서 30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70만 원 정도 한 20% 이상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요 떨어지는데 기여를 했다. 요런 종류의 심리적 작용 때문에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은 그 내부적인 작용은 둘째로 치고
2: 상장 폐지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갈릴 수 있는 거고요.
1: 네.
2: 팩트만 갖고 보면 상장 폐지를 할 요건이 되느냐를 가지고 그게 요건이 돼야 폐지를 시킬 거 아닙니까? 상장 폐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너 나가라는 건데 일단 회사가 엉망이거나 첫 번째 아니면 회사는 괜찮은데 상품이 엉망이거나 그럴 때 둘 중에 쫓아내는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회사가 엉망인 리는 만무하고요. 회사는 너무 좋고. 자 그러면은 이 두 배 레버리지는 삼성전자가 1 움직일 때 2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그 두 배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 따라가지 못하면 상품이 설계가 엉망이 된 거기 때문에 지수 추종이 잘 안 되면 쫓아낼 수 있는 건데 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따로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패 요건 등등에 해당하지 않고 뭐 유동성 공급자 뭐 이런 어려운 개념이 있지만 어쨌든 또 거래가 너무 안 되면 또 상품 엉망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건데 거래 너무 잘 되고 그다음에 투배 잘 쫓아가고 있고 오르든 내리든 그렇다면은 상패 요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 국민 정서법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 상품을 쫓아내야 되느냐. 글쎄 뭐 당장은 그게 그렇게 하면 여론을 달래고 투자자들의 화를 달래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겠으면 그런 걸 상폐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인 것 같고 이왕 어쨌든 도입을 했으면 이 상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어떻게 더 안착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정치권에도 상장 폐지하자고 하던데 요건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도를 사후에 만들어가지고 사후에 소급 적용하자는 건데 그거는 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쁜 상품이라기보다는 이게 올라온 이후에 사람들이 다 코스닥 팔아서 삼성 하이닉스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고 심지어 다른 반도체 ETF 팔아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쏠림이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과한 변동성이 더 커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좀 부작용을 느끼기 시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0: 네. 어느 순간 우리 증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 한 두세 달 동안은 반도체 말고 아무것도 안 되는 증시였어요.
1: 네.
0: 사실은 지금 반도체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엄청난 수익권에 계시지만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 않으신 투자자분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바이오 마이너스. 뭐 중공업도 뭐 지난 한 두세 달은 안 좋았고요. 좋았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로 반도체가 어차피 잘 되는데 두 배를 벌 수 있으니 다른 데 투자할 돈을 전부 다 끌어다가 요 레버리지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나에 대한 투자금 그리고 왔다 갔다 한 돈의 금액만으로도 수수료가 10조까지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전부 다 이 레버리지 안으로 하나로 이렇게 압축되어 버렸고 이렇게 압축되다 보니까 나머지 주식시장의 기능이 시장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좋고 이번에 흑자가 났고 뭐 영업이익이 났고 해도 이것보다는 반도체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을 이걸 다 이렇게 온전히 다 가져가는 방법은 곱하기 2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종류의 이 쉽게 말하면 아니면 조금 상스럽게 말하면 주식시장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서 투전판이 된 거 아니냐.
1: 그렇죠.
0: 코인 하던 사람들이 코인보다 오히려 이게 더 변동성이 크고 좋으니까 일로 다 왔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종류의 문제, 요 문제를 지적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1: 그래서 그게
2: 저는 예.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보다 워낙 변동성이 크다는 건 팩트죠. 그리고 네. 이 레버리지 두 배 레버리지가 나오고 나서 안 그래도 변동성이 많은데 변동성이 더 커진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한국 투자자들은 왜 단기 투자를 할까? 가설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박을 좋아해서. 한국인들은 위아래로 흔들리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먹고 빠지는, 소위 말해서 먹고 빠지는 이런 단기 투자를 많이 할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만 첫 번째는 일단 시장에 대한 믿음이 다르죠. 미국은 아주 장기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내 돈을 넣어놓으면, 오래 넣어놓으면 최소한 손해는 안 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작년부터 한 1년 빠져 오른 거여서 아직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저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자고 할 때 지금 야 한국 시장이 지금 2천도 안 되고 3천도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게 말이 돼? 시장이 엉망인데? 좀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세금을 해야지. 그런데
1: 네.
2: 지금 8천 왔잖아요. 한 4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세금을 덜 매기고 단기 투자를 하는 데는 세금을 더 매기면 너무나 시장은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로 유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단기 투자 하루 단 1초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똑같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동원돼서 변동성이 커진 측면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믿음 자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단기 차익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페널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 상황이 많이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밀어놨던 좀 후진적 정책들은 좀 이제는 철폐하고 선진적 정책들을 좀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갈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사실은 네. 저도 지금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렇게까지 그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럼요.
0: 그런데 예. 지금 방금 그 김준범 기자가 말했던 게 미국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이 명확하게 있어요.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본 이득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이익을 그 세금을 부과한다면 1년 이하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기본은 1년 이하가 뭐 30몇 프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부과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조금 싸게 해준다 그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유니버셜하게 도입하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상.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종류 뭐가 없을까 혹시 이런 게 가능하다면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서 아니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서 얼마 이상 보유했을 때는 뭐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데 그 너무 짧게 당일날 막 단타를 치잖아요 레버리지는 이런 종류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세제로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 사실 그렇게 가능하다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특정 종목만 그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하여튼 그런 종류의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없앨 수 없다면
1: 아마 특정 상품에만 네. 세금을 매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세법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ETF도 이제 펀드인데 그러면 다른 펀드에도 똑같이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근데 다만 그런 건 가능하겠죠. 지금 이제 기본 예탁금 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나면 그 기본 예탁금을 뭐 억 단위로 높여서 혹은 이제 투자 경력이라든지 투자 성향 조사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은 아마 있을 테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 배로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라 열어줘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이거 아니다 없애달라라고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을 때는 왜 우리 시장에는 곱하기 몇 배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느냐 하더니 이제는 겪어본 거죠. 겪어보면 저는 거기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을 허용을 했던 건 기존에 우리 금융당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환율 잡으려는 목적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효과는 과연 있었을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원래 그 미국 주식 하는 거를 달 대신에 그 돈으로 우리 국내 주식을 좀 더 사라. 그러니까 네. 달러 좀 그만 사고 이거를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환율 보면은 그 효과는 사실상 거뒀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미장 투자를 안 하고 그 돈 대신 국장에 투자한다기보다는 뭐 예상컨대 워낙에 지금 AI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 업황이 편승하기 위해서 종잣돈까지 그러니까 투자 규모 자체를 늘려서 요게 더 투입하는 기분 느낌이지 요거 대신에 미국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로 이렇게 대거 옮겼다로 보기 힘든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설사 그렇다 한들 ETF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그 규모 자체가 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이즈인가 를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외환시장에 영향을 더 주는 거는 뭐 더 큰 규모의 뭐 국민연금 같은 어떤 그런 굵직한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외국인들의 투자지 외국인들의 그렇죠. 지금 거의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크게는 없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0: 실제로
3: 싶습니다.
0: 뭐 홍콩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 뭐 이런 거의 거래량 보면 줄어든 건 미미하고 그 외국의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 삼성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조금 줄었을 수는 있는데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국내 시장만 그렇죠. 거대하게 커졌다. 뭐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죠.
1: 금융당국에서는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는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잡아서 원화를 좀 진정시켜보자라는 거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로 더 많이 상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3배짜리 있어요. 한국 사람들 여기로 오세요. 손짓하고 있고 어느 코인 거래소는 뭐 150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라고 약간 악마의 손짓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좀 기대했던 환율 효과도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우리 세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기록적인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법인세도 앞으로 더 많이 낼 테고 그래서 정부가 더 많이 거치는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일단은 먼저 정리하고 갈게 기존에 이게 초과 세수 네. 가지고 이제 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정부가 추가 세수라고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입니까?
2: 이제 법에요. 법에 국가 재정법에 자 우리 세수라는 거는 조세 수입의 줄임말이죠.
1: 네.
2: 그래서 국가 재정법에 초과 조세 수입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초과 세수라고 줄여 부르는 건데 법에서 그 용어를 쓴 이유는 자 초과 조세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정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과 조세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 교부금, 그러니까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더 내려주고 두 번째 그동안 정부가 빚을 냈던 국채를 갚아라. 그러니까 빚 갚고 지자체에 내려줘라. 그거부터 해라라고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엄격하게 따르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과 세수가 뭐 그게 초과 세수건 추가 세수건 세금이 더 들어오면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1: 네.
2: 자,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교부금 같은 경우는 있는 돈도 다 못 쓸 정도로 펑펑펑 넘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지자체로 더 내려보내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늘고는 있지만 해외 선진국보다 낮은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이거를 빚부터 갚는 게 맞아? 오히려 씨앗을 뿌려서 미래 종자들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이 현재 정부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네. 이걸 초과 세수라고 규정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묘안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 같은 꼼수인데 이거는 초과 세수가 아니야. 이거는 추가 세수야. 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세수라고 규정을 하고
1: 예.
2: 추가 세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과 세수에 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어라고 유연하게 혹은 꼼수를 부리는 건데 현재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1: 그 돈을 쓰고 예. 싶다는 거예요.
2: 어떻게든 이거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고 싶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세수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죠.
1: 근데 뭐 당초 예. 예산안 짤 때 세수로 이제 잡아놨던 것보다 더 많이 거치면 초과 세수는 맞고 그러면 추가 되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정부가 일단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자고 했어요. 이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굉장히 좀 넓어요. 구체적인 좀 방향이 좀 보이나요?
3: 뭐 현재 나온 걸로는 우리 최근에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하는 네. 데 쓰고 그리고 뭐 K자형 양극화 대응하고 우리 그런 AI 반도체 같은 데 투자하고 뭐 2030 청년 주거 일자리 이런 데 쓰겠다. 이렇게
1: 네.
3: 방향성만 나왔지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업에 사실 이게 앞에 말했던 청년 주거 뭐 일자리 이런 것들 이미 기금 있고 다 예산 다 집행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쓰겠다는 건지 아직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0: 사실은 그 방금 김준범 기자가 말했듯이 그 정부가 올해 아마 그 반도체로 인해서 벌어

0: 드리게 되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게 한 100조 안팎이 될 겁니다.
1: 네.
0: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가가 그 전체 예산 대비 뭐 10% 이상, 20%에 달하는 거의 그 정도 돈을 추가로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재량 지출, 정부 지출의 재량 지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경직성 지출이 있는데 경직성 지출을 줄여서 여튼 이 새로 들어온 돈은 최대한 재량적으로 한번 써보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쓰려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히로시마에 마이크론이 새로운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그 공장에서 HBM 같은 것도 생산한다고 하죠.
1: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일본에다가. 네.
0: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 기업에 한 5조 원 정도인가요? 5, 6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줩니다. 그것만 주는 거 아니겠죠. 세제 혜택도 줄 거고요. 땅 뭐 조성하는데도 온갖 인허가 혜택을 다 줄 거고요. 그런데 다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비용을 이번에 만약에 이를테면 광주에 짓는다고 하는 그 백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400조가 된다고 했죠. 정말 400조가 되는지 800조가 되는지 그건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여기에 기반을 깔아주는 용도로 돈을 쓴다고 하면 사실 못 쓸 이유는 없죠. 거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미래 성장을 위한 용도로 특정해서 쓴다. 이게 법이 통과돼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2: 저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거랑 그 목표를 달성한 방법론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엄청 벌 거고요. 반도체 초호황 때문에 그게 올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쭉 지속된다면 소위 요즘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것처럼 반도체로 구군이 융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수입을 꼭 빚을 갚아야 돼? 이걸 더 많은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저는 그 고민 자체는 합리적이고 해볼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빚을 갚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하자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저는 법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정부가 만드는 건데 법을 뻔히 만들어 놓고 법에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없는 용어를 만든다? 이거는 저는 글쎄 뭐 시민단체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스스로 법을 집행한 기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규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상황 뭐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면 되는 건데
1: 네.
2: 왜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논란을 자초하는 국가 재정 운용을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신소영 네. 님이 마치 원탁의 기자들 테이블 옆에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라고 재미있다고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돼서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갈게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기억력 또 판단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환이 있죠. 초고령 시대 노후 자산 관리의 방식까지도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질환에 대비한 신탁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계약을 맺어두고 나중에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도 생활비, 의료비를 정해진 방식대로 받고요. 사망한 이후에는 남은 재산을 미리 정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건데요. 4대 시중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잔액이 지난 4월 기준으로 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라고 4378님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힘든 병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전영숙님이 제 배우자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6464 쓰시는 분께서는 나이가 75세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일 무서운 게 이 병만은 오지 말아야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퍼즐 맞추기 등 두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김미영님도 사실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고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어떤 질병일까요? 또 우리가 미리 또 준비해야 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인터넷 전문은행. 뭐 사실 이야기 오래 돌아보셨을 겁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있죠.

0: 벌써 10년이 됐어요. 어떻게 그 사이에 우리 삶이 좀 많이 변했을까요?
1: 이제 뭐 안 쓰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하나쯤은 다들 쓰는 것 같고 뭐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확실히 은행 업무 뭐 송금이 됐든 뭐 간편한 가입이 됐든 대출이 됐든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처음이 어색했지만 상당히 편해졌고 이건 이제 상당 부분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시중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터넷 뱅크처럼 앱을 개발하고 이제는 인터넷 뱅크와 차별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또 발달하기도 했고요. 시중 은행들도
0: 이제 뭐 메신저를 통해서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송금하는 게 너무나 간편해졌고 다른 시중 은행들도 변하고 있고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을 10년 전부터 인가해주고 했던 거는 매기 효과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시중 은행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하라. 효과는 좀 어땠을까요, 김종원 기자?
2: 그러니까 방금 이세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용자의 편리함은 분명히 큰 기여를 했다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공인인증, 송금 뭐 너무 편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뭐 대출도 심지어 비대면으로 다 되고 이러니까. 근데 다만 인터넷 은행을 출범시킨 목적이 그런 생활 금융 생활의 편리함에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중신용 자들에게 좀 돈을 빌려주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신용 대출을 받으려면 아주 월급이나 소득이 많은 고신용자여야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주 저신용자들은 정책 대출 뭐 새희망 홀씨라든지 이런 정책 대출로 가는 건데 그 두 집단이 아닌 애매한 중신용자들은 사실 정부의 정책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가 너무 높고 상황이 좀 좁고 그렇다고 은행 가긴 은행에서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를 안 해주고 이제 여기를 인터넷 은행들이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을 해서 네. 꼭 담보 잡지 말고 꼭 월급만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식당이라면은 식당에서 매일 끊기는 인터넷 전표 같은 걸로 매출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 그런 걸로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해서 현재 금융에 소외되어 있던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신용자들에게 대출되면서 그분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고 와라 라는 취지로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취지는 저는 거의 달성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금융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 편리함을 무기로 원래 신용대출이 되던 고신용자들을 쉽게 말해서 신한은행 쓰던 사람을 카카오뱅크로 데려온 거지 카카오뱅크가 중신용자의 대출을 크게 늘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기존 은행은 네. 계속 쓰고 네. 그리고 뭐 소액 구매할 때 아니면 소액을 누구인가 보낼 때 그때 마치 내 은행 통장을 쓰는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같은 걸 스쳐 지나가면 나는 카카오뱅크를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카카오뱅크를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페이도
3: 네.
0: 그렇고요.
3: 네. 네. 작은 용도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돈을 별로 못 벌진 않는데 많이 벌진 못해요. 이를테면 뭐 시중은행들이 뭐 분기 단위로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는데 카카오뱅크가 제일 큰 인터넷 뱅크인데 뭐 이걸 해봐야 1,000몇백억 이익이 나거든요. 이익이 안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큰 이익이 나진 않는다는 건 기본 은행과 역할 분담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신용자를 위한 은행이 되지도 못했고 주은행으로 쓰는 용도로 진화하지도 못했고 그냥 주은행을 서브하는 용도로 조그마한 소액 결제 때 쓰는 용도로 이런 용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래도 사실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벌어들인 돈이 적으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은행 영업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영업을 하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런 점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인터넷 뱅크들이 활동하는구나 하는 종류의 경험적인 데이터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중저신용자들에게도 많은 대출을 중금리 정도로 해주라라는 게 사실은 정책의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좀 목표했던 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1: 결국 인뱅도 은행이었고 결국 은행이니까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달성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 당초에 설립 취지랑 다르게 왜 자꾸 고신용자만 받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의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중신용자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대출은 해주지만 그럼 그들에게 적정한 금리로 주느냐 오히려 시중은행보다도 더 금리가 높은 경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건전성을 안 따질 수가 없고 이게 초기에는 점포도 없고 인력도 적고 초기 비용이 적다 보고 또 가입자가 마구마구 늘다 보니까 막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입자를 늘리기도 어렵고 뭐 비용이 더 감소할 것도 없고 또 시중은행들도

0: 이미 앱 개발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별로 차별점이 없고 이랬을 때 지금 생존 전략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중신용자들에게 저금리로 주는 이렇게 손실을 감당할 만큼의 여력은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인터넷뱅크 제3의 전문은행 허용을 해줬고 근데 이번에 또 항상 제4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나오던데 필요할까요?
2: 새로운 종류의 금융기법을 쓴다면 이를테면 뭐 중저신용자 혹은 소상공인들을 향한 일정 특정한 종류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것을 인허가 조건으로 내건다면 뭐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K 벌써 마칠 시간인데 김준범 기자가 당분간 미국 연수 떠난다고.
3: 아, 예, 예. 제가 8월 초부터 네. 좀 부족한 공부를 좀 하려고 예. 자리를 좀 비우게 됐고요. 예, 뭐 돌아오면은 혹시라도 기회가 남아 있다면 네. 다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달 후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한 3주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농담이고요.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고 네네. 또 깊이 있는 해설도 감사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제 합류를 예, 예. 또 해주세요. 자, KBS 김준범, 서영민, 이세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치고 나가는 미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지, 실제로 어떻게 쓰이게 될지, 정치권도 현장의 분위기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은 장맛비와 무더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강한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33도 안팎의 폭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영동과 충남 금산에는 호우경보가, 충북 일부와 대구, 경북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충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0에서 60mm 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지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과 경상남북도, 전남 동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대구와 포항 34도, 대전, 광주, 제주 32도, 서울과 부산 30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해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0.26%가 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3%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정배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업체가 선정되며 한화 오션이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각 6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총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같이 소회를 밝히고 내일은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오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성남 서울공항에서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 주력 유종 가격을 대폭 인하해 6년 만에 다시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아람코는 8월 인도분 아랍 경진류 가격을 배럴당 $11 내려 오만 두바이유 평균보다 $1.5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아랍 경진류는 사우디 원유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유종으로 한국, 일본,

0: 중국의 정유설비 대부분이 이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근거로 특정 한국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인력의 2%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에이미 콜먼 MS 최고 인사 책임자는 전 세계 직원의 약 2.1%에 해당하는 4,8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은행 DA 데이비스는 MS는 AI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인력을 줄여왔으며 인원수를 줄여 이윤을 유지하면서 매출 성장을 가속해왔다며 이번 감원 역시 AI 투자 비용 충당을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1분 터진 미켈 메리노의 결승 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우승 이후 16년 만에 8강 무대에 오른 반면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 도전을 앞세운 포르투갈은 두 대회 연속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잇따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많은 곳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번 비는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30도 등 대부분 지역이 덥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지금은 10시 5분 2부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알려드려야죠. 선물도 많이 보내드리니까요. 정답은 치매였습니다. 치매. 치매 환자는 사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될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또 노화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는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 많이 모은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유언, 대용, 신탁 시장이 5년 사이 5배나 커졌다. 이런 소식도 들려드렸고요. 1119 쓰시는 분께서는 미리 유언을 작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끝까지 정신줄 놓지 않길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사실 주변에 그 치매에 걸리셨던 분들 정말 많죠. 예. 차영숙님, 아빠가 초기 치매셔서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9370님은 인류 최대의 난제, 극복해야 할 질병입니다. 가족 간의 간극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811님은 치매 안 걸리려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항상 또 머리를 쓰고 공부하고 공부하는 한 젊은이라고 하죠. 배우는 한. 그리고 김채경님은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정답 치매 이렇게도 맞춰주셨고요. 특히 이번 주에 선물을 많이 보내드리는 거 알고 다시 오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디 갔다 오셔도 감사하고요. 아까 3393님이 정답 치매 맞추셨고 주류 배송기사인데요. 비 올 때도 덥고 땀나요. 무더운 날씨 치맥이 생각나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응원합니다. 또 요즘에 이제 장마철 시작돼서 비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지역 곳곳에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내려진 곳들 있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가 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319포인트 밀린 7730 그리고 774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한 3.9%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상황입니다. 848포인트고요. 오늘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89조 4천억 원.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5.6% 밀린 딱 3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약 4% 밀리고 있고 SK스퀘어도 6%대 낙폭.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아쉽게도 우수한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화오션이 22%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지주 같은 금융지주사들, 은행지주사들은 강보합 상황이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강세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29원에서 153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이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갑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 사실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한 코인 투자를 넘어서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무엇보다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양한 과제를 또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그 시점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요.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을 두루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위원인 안도걸 의원 그리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오종욱 부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2: 요즘 어떻게 주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 거 체감을 좀 하시나요?
4: 해외에선 확실히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실생활에선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2: 안도걸 의원님.
3: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있잖아요. 네. 예, 굉장히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우선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종욱 부회장님. 이게 사실 기존에 우리 뭐 가상자산도 있었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4: 일단 비트코인과 이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치가 형성되는 그 방식과 발견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일어남으로써 가치가 가격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담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패깅되어 있는 그런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패깅이라는 건 이제 1대1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4: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가장 큰 차이가 담보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한 만큼 똑같은 금액을 현금을 금고에 넣어둬서 향후에 상환 보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담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늘은 1억이었다가 내일에는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자산은 맞지만 담보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하고 거래하는 데 쉽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2: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잔뜩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담보가 되는 거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뭐 우리나라 국채 담으라고 하겠죠?
4: 맞습니다.
2: 안도구리 의원님. 네.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미 기존 화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신용카드도 그렇고 간편결제도 그렇고 너무나 편하게 다 되고 해외 어떤 나라도 거의 다 뭐 송금 편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느냐. 어떻게 답하고 계세요?
3: 예, 스테이블 코인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거래 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거래 지급 결제 수단인데 그 수단으로서 보다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거래 비용이겠죠. 네. 대여금으로 거짓 수수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거는 바로 지갑에서 지갑으로.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있잖아요. 바로 갚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속하다는 거죠. 바로 결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카드 결제라는 건 은행을 통해서 카드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일 걸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송금을 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내 은행, 애국하는 은행, 애국은행 이렇게 쭉 거치면서 있지 않습니까? 5, 6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예. 즉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접근성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금융계를 이용하려면 있잖아요. 계좌를 터야 되고 자기 신용이 안 좋으면 그래서 계좌가 다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성 시간 거래 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아하. 그래서 요거에 대한 쓰임이 앞으로 커진다. 그리고 이 효율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산업계의 요구인 겁니다.
2: 그 시간이 이제 신속하게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뭐 보내거나 결제하거나 뭘 사 먹거나 예. 할 수 있는 거는 빠르지만 청산 결제까지는 또 은행 간에도 결제를 맞춰줘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또 속도를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죠. 이해가 되고요. 예예. 그러면 이제 오종욱 부회장님 우리 현실에서 스테이블코인 만약에 들어온다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4: 일단 기업 측면의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무역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할 때 네. 보통은 달러 기반으로 은행 계좌에서 스위프트망으로 돈을 받거나 주거나 합니다. 네. 보통 스위프트 계좌 쓰고 뱅크 이체하고 송금을 보냈을 때 2, 3일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무역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보내거나 받을 때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 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는요.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4: 개인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돈을 보내거나 받거나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제 가장 하나의 예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사거나 지금 1800만 이제 그
2: 외국인 관광객.
4: 관광객들이 국내로 그렇죠. 들어왔을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결제할 수 있다면 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가맹점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준다고 하면 국내에서 환전을 해서 혹은 화폐를 가져나갈 필요도 없는 그런 구조들이 전자적인 상거래에서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결국 AI 시대의 에이전틱 페이 관점에서도 원화나 혹은 달러를 그냥 쓰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화폐가 훨씬 더 쉽고 신속하고 접근성이 좋게 결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안도우리 의원님.
3: 예, 네. 제가 조금 더 좀 보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더 나아진다는 거죠.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시간, 비용, 접근성에서. 네. 그래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건 거예요. 지금 애국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250만 명 정도가 체류하고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돈을 소득을 벌겠죠. 그걸 이제 본국에 송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은 환전 수수료 등등등 해가지고 그쵸 시간과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바로 뭐 테더나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온다면 바로 지갑에서 지갑으로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바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애국인들이 현재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관광을 하잖아요. 여러 지출을 해요. 네. 그런데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 스테이블 코인 계좌에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갑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또 가장 우리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어디냐. K-콘텐츠 시장이죠. 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K-팝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 등등 하는데 그 티켓을 전부 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네. 티켓을 만약에 핸드폰에서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라고 굉장히 쉽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효율성을 활용한 이런 다양한 시장들이 지금 있다. 그건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그런 거래보다 훨씬 있지 않습니까? 더 편의하고 비용이 좀 싸다라고 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실물자산이 디지털화 되잖아요.
2: 네.
3: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토큰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좀 용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속하게 쪼개기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죠.
2: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산도 디지털화할 그렇죠. 수 있고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그렇죠. 더 필요하고.
3: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향후에 에이전트 AI.

0: 시대고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내 비서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급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능한 게 뭐냐? 스테이블코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향후 모든 우리 경제가 디지털라이즈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거래가 디지털화되니까 그 거래를 이루는 화폐도 디지털화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이제 디지털화되는 그 네. 미래로 이제 가고 있고 네. 거기에서 결제 수단은 당연히 좀 변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중에서 현금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0: 그렇죠. 디지털 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1: 디지털 현금이다. 네.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장 가깝게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하고
0: 그리고
1: 있고.
0: 그리고 그게 은행이라든가 금융중개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중재기능 없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반 그리고 분짱 온짱 기술에 입각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제 진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은행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이것을 체크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1: 한국 핀테크 산업의 오종욱 부회장님한테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의 스테이블이 안정적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패깅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산만큼을 국채를 담고 있으니 그 나라의 화폐, 뭐 달러면 달러, 원화면 원화를 1대1로 따라가는 모델이 안정적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깨지지 않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금 본위제도 깨졌고 영란은행도 뭐 그 헤지펀드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한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과연 안전할까요?
2: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국가의 어떤 현금이라든지 화폐도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1: 네.
2: 마켓에서 거래되는 가격 측면에서는 디페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디페깅은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테더라는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실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순간적으로 디페깅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갖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받은 달러나 원화를 얼마나 잘 준비금으로 보관을 하고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이나 검사를 하도록 공개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환 보장이 언제든지 될 수 있어야 말씀 주신 이제 금태환이 깨지는 것처럼 어떤 것을 신뢰하고 어떤 것을 상환해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실제로 국채를 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금융사 검사하듯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안동구 의원님.
0: 예,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거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즉 통화로서 기능을 갖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기준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가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다 구비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발행 양만큼 있지 않습니까? 동일의 현금액을 있지 않습니까? 발행 기간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행사가 별도로 예 보관을 해서 예,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고 또 그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 그러니까 국채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갖고 있음으로써 상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바로 예, 이렇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돈을 이제 인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출의 시간도 영업일 3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국채를 팔 수 있는 그 기간까지만 허용해서 바로 있잖아요.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장치. 그리고 발행사가 자기가 발행한 비트코인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비트코인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보유 현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 공시.
1: 투명하게.
0: 예, 이게 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페깅 그렇죠.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1: 사실
0: 하는 거죠.
1: 통화라는 시스템 자체가 신뢰죠.
0: 그렇죠.
1: 사실 우리가 만지고 있는 만 원짜리 한 장도 종이이고 달러도 종이에다 뭔가를 인쇄를 한 건데 그 국가라는 시스템을 믿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 뒤에는 국가의 채권, 국채가 있기 때문에 상환해달라면 다 상환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예. 이제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거.

0: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는 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로가 발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들은 이제 은행들이 해야 된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작은 저기 뭐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어떻게 맡기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고 핀테크 업계에서는 혁신은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일단 안도근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1: 네. 그러니까 입장이 지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면 좋은 거죠. 기존에 그 금융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은행이 주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목이 돼서 외래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통용될 수 있지 않느냐. 안정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고요. 또
0: 안정성.
1: 하나는. 예, 그 또 하나는 이제 규제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급수단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예상치 못하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통화적 기능이 있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 있잖아요. 거래의 투명성이에요.
0: 네.
1: 예를 들어 불법 자금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손쉽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가장 잘 알고 그에 대해서 제도적인 있지 않습니까? 방백을 치고 있는 데가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 역할을 하도록 하자라는 측면도 좀 일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코인런 상이 발생한다. 발행사에 예를 들어서 재무 상태가 흔들렸거나 아니면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 자산을 뭐 딴 데 써버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재무적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전성이 이제 무너질 때 이제 코인런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은행은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유들로 해서 은행이 주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아, 핀테크와 같은 있지 않습니까? 혁신기업이 주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기존의 결제수단을 대체하는 그래서 혁신성을 통해서 그 거래 비용도 절감하고 또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거래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핀테크다.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들이 좀 주도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조화의 문제라고 봅니다.
0: 조화.
1: 그렇죠. 안정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합니다. 안정의 기반 위에서 또 혁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초창기는 또 이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이 있잖아요. 주체 간에 어느 정도 지분을 있잖아요. 균형되게 분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과 또 안정을 동시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아하. 하고 현재 그런 쪽에 좀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조금 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고 하네요. 코스피 네. 200이 5% 이상 밀리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는 소식. 코스피 200은 현재 5.66% 내린 1227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4.76% 내린 7666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6.7%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주식이 좀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네, 하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계속 할게요. 일단 오종욱 부회장님이 이제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부회장이세요. 그러면 뭐 당연히 핀테크 기업들이 이거 주도해야 되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2: 맞습니다.
0: 네.
2: 사실 핀테크 산업협회는 500개 이상의 회원사들이 존재하고 네.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사들이 먼저 해외 결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선불 충전 업 여러 가지 혁신을 만들어 왔고 그 이후에 큰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따라오는 경우들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0: 네.
2: 그것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빠른 실행을 통해서 시장에서 먼저 검증을 하고 시장에서 명확한 규제 체계만 있으면 누구나 그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금융의 혁신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은행은 너무나 안전합니다.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들이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행된 자산은 무조건 커스터디, 안전하게 보관하고 상환해야 될 의무를 갖추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랑은 다른 형태이다 보니 실제로 혁신을 말하는 그리고 글로벌에서 실제로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산업에서 더 목숨을 걸고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사업자들이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0: 그런데 오늘 이제 은행 업계 쪽에서는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반문을 해드리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만들지 못하고 핀테크가 만들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그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동을 할 테고, 사실 은행에 예금이 충분히 있어야 또 대출의 재원이 되고 또 산업이라든지 마중물이 돌아가는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은행들이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종욱 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사실 저도 제도권 금융에 10년 이상 있어서 네.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AML과 뭐 KYC,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er, 그리고 안티머니 런드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과 유통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누가 유통하게 할 것이냐, 그걸 은행이 다 유통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핀테크 사업자 유통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랑 유통 사업자를 좀 구분해서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눠서?
2: 나눠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SDT,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2010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해외에서 나온 거죠. 필요의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이 이체될 때 20, 30분씩 걸리되거나 오래 걸릴 수 있는 가치가 변동되는 것 때문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민간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체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시장의 필요로 의해서 나왔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긴 합니다.
0: 네.
2: 지금은 USDC 같은 서클이 발행이 많이 200조 이상이 발행이 돼서 미국 단기 국채를 사고 있는, 테더도 단기 국채를 사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도 지금 사용이 되다 보니 분명히 은행이 주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장에서 민간에서 혁신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니즈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미국의 지금 USDT, USDC가 네. 대표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름인데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나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2: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0: 근데 일단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2: 없습니다.
0: 이건 이제 저희 규제, 법규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1: 아 근데 우리 이제 말씀 네. 중에 예 저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그 예금 있잖아요.
0: 예금.
1: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예금에서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통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0: 그쵸.
1: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0: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는 이자를 못 그렇죠. 주게 하고 있죠.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메인 기능은 이제 기존의 통화 있지 않습니까? 통화가 유지하도록 하되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보완적인 어떠한 그런 기능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확산되고 대체할지 이건 이제 향후 이제 지켜봐야 될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기존의 금융 질서, 특히 예금 대출을 통한 통화 신용 창출 이거를 대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0: 또 하나 중요한 게 중앙은행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뭐 법을 이제 다루시는 분들도 안도글 의원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네네. 나오셨습니다만 네네. 사실 이제 통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이제 중앙은행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이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공존하는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신현성 총재도 그렇고 사실은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네. 입장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1: 예. 그래서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기존의 통화를 대체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은 완전히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통화량을 통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와해가 되니 그럼 어떻게 통화량을 관리하란 말입니까? 라고 그렇죠. 이제 의문을 좀 던질 수 있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먼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있잖아요. 기존의 통화를 대체할 것이냐, 법정 통화를 대체할 것이냐라는 네.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장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통화량의 한 1% 정도 네. 전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있잖아요. 이제 소량에 이제 하는 거죠. 대신 있잖아요. 이거 확장 속도는 조금 빠르긴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당장에 대체하지는 지금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통화를 디지털로 바꾸는 예, 스테이블 코인처럼 있잖아요. 바꾸는 게 바로 CBDC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이 이거 디지털 통화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놓은 이름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모든 돈의 거래를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다, 중앙은행이 다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빅브라더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연준의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치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못을 박았죠. 대신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0: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거를 있지 않습니까?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나름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중앙은행판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확산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기존에는 네. 중앙은행 중심의 디지털 화폐 CBDC라는 네. 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현성 총재는 이제 예금 토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1: 이게 사실 좀 아우 헷갈립니다. 뭐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지금 오종욱 부회장께서 어떤 차이인지 또 그리고 한국은행이 왜 예금 토큰을 또 꺼내들고 있는지도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2: 네, 일단 예금 토큰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네. 이제 개개인들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블록체인이라는 옷을 입혀서 스마트하게 만든 디지털 화폐. 입니다.
1: 있는 예금만큼만 발행하자.
2: 맞습니다. 네. 사실 모든 것이 토큰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이라는 단어도 너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발행하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은행이 발행을 하고 원화를 기반으로 은행 길가의 B2B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1: 네. 중앙은행과 은행들.
2: 맞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네. B2B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CBDC로 발행을 해서 하겠다. 다만 CBDC는 프라이빗 망에서 발행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CBDC를 당장 해외에 있는 다른 상거래라든지 지갑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1: 연결이 힘들다.
2: 연결이 힘들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이 민간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들은 블록체인 망에서 한국, 아프리카, 미국, 중국 모든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CBDC와. 그래서 국가 간마다 뭐 미국은 안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고 CBDC는 금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전략적인 부분을 취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원화를 지켜야 되는 측면에서 이 CBDC를 선택할 거냐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약간 좀 국경의 장벽을 좀 둘 것이냐 둔다면 CBDC 장벽을 허문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테고
2: 맞습니다.
1: 예금 토큰은 그러면 어떻게 해외랑 연결은 될 수 있는 겁니까?
2: 그 토큰을 발행했을 때 어떤 체인에서 거래가 되는지부터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예금을 토큰화이제이션 한다고 하는 것은 예금이 100% 보장이 되는 안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조건부로 결제가 가능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토큰화가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넣을 수 있다 보니 기존의 CBDC나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좀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안도구 의원님.
0: 네네네.
1: 이게 CBDC 이야기 나오다가 예금 토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갈 거냐 민간 중심으로 갈 거냐 좀 혼란스러워요.
0: 네네네.
1: 그럼 지금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슬 수 없는 하나 있잖아요. 지금 결제 수단이. 로 이제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민간의 자발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창의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갈 거냐라는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택을 했지만 저희로서는 아직은 선택은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두 가지 시스템을 다 병용을 하자라고 네. 현재까지는 가고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예를 들어 CBDC나 그에 기반한 예금 토큰도 어느 정도 있잖아. 일정 영역에서는 효율성이 있겠다. 특히 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또 은행과 은행 일종의 도매 거래를 하죠.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 토큰이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까지 예를 들어서 예금 토큰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 중앙은행의 모든 거래를 있잖아요. 다 보게 됨으로 따라 아까지 프라이버시 문제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이제 이런 문제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런 개인들 간에 있지 않습니까? 거래라는 것은 글로벌 베이스로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지만은 CBDC라는 건 약간 국가적인 있지 않습니까? 차원에서 있죠. 좀 묶이는 경향이 있고 물론 서로 호환하는 측면이 또 있겠죠. 중앙은행에 또 호환을 하면은 또 확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망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제한적이다. 이런 거 봤을 때 향후에 있잖아요. 보편적인 어떠한 어떤 통화로서의 어떤 역할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가고 또 국가가 운영하는 그러한 예금 토큰이라든가 CBDC는 좀 제한적으로 국가 영역이 미치는 부분에 또 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본래 기능을 좀 잘 활용을 하도록 네. 하려면 중앙 통제보다는 민간도 같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법안 이거 사실 그 깃털 마련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1: 네네네.
0: 예. 언제 되는 겁니까, 이거?
1: 예, 지금 뭐 이제 의원들 입법이 한 8개 정도 좀 돼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예,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에 대한 어느 정도 법안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합 하는 작업을 좀 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쟁점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쟁점에 대한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입법 절차를 보면 이제 후반기 이제 온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은 저희들이 우선 중점 법안으로 해서 이거를 국회에 상정하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아주 심의를 좀 할 생각이고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에 예, 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오종훈 부회장님,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이제 뭐 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늦어지면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되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나 문제점이 혹시 있을까요?
2: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해외 거래소에서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이 나와서 외국 사람들,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산이 해외에서 토큰화해지가 되는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 아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할 필요가 없어지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워낙 이 글로벌에서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의 경우도 JPI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거래가 되도록 만들었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거는 국내에 있는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이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명운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이 나와야 국내 경기나 내수가 더 살 수 있는 고용이 충분히 더 창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결제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깔리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금 나와야 금융기관들이나 이제 산업에서 인프라를 깔고 돈을 풀고 투자를 해서 시장을 만들어 갈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함께 어떻게 보면 국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유동성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국채 수요 를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도 그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앞에서 안도골 의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중앙은행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물가 관리 측면에서 통화량 관리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또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저기에서 발행을 하면 그 이걸 통화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인의 종류가 너무 또 많아지면 관리가 과연 쉽게 되겠느냐라는 거 요거는 좀 과제 아닐까요? 오종욱 회장님 어떻게
2: 네. 생각해보면 한국의 결제를 하는 방식이 지난 30년을 생각해보면 네. 현금을 많이 쓰다가 카드로 한번 넘어왔다가 인터넷 온라인 결제가 많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간편 결제라든지 선불 결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혁신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각의 산업이 있을 때마다 수백 개 회사씩 나오면서 코스닥에 상장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글로벌과 비교를 했을 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시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꼭 한국에 두 개, 세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가 아들 회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재미난 케이스들도 있고 되게 사용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건 시장에 좀 자율해서 안전한 규제 체계 하에서 고객들이 투자 피해를 받지 않는 형태로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선
2: 맞습니다.
0: 다양하게.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네요. 1898님이 만약에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보상이 되나요? 현재는 은행에서 출금을 차단해 주는 경우가 있죠라고. 왜 또 은행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현주님도 비슷한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게 범죄 악용이 될 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안전장치도 혹시 있습니까? 의원님.
1: 예, 아유, 그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법안 만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향후 발생하는 상황, 거기서 우리 투자자의 어떤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돼 있고 관련된 이제 규정들도 저희들이 좀 많이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르면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소의 책임이 입증될 경우에는 거래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거래소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좀 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해킹이라든가 전송 오류 등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여기에 이용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만 그 책임을 면해 주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제도 장치 등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또 이게 해킹이라는 게 그 네. 블록체인 자체는 뭐 해킹하기는 어렵다 쳐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갑 아니면 그 사람의 스마트폰이 해킹돼서 뭔가 잃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이런 건 어떻게 좀 불가항력적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2: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은행 계좌나 어떻게 보면 뭐 사모펀드 이슈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관리하는 2중 3중으로 막아놓은 시스템들도 뚫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포인트들이 존재는 합니다.
0: 네.
2: 다만 그거를 안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특검법 등에서 명확하게 그 규제로 처벌 등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처벌 규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0: 네.
2: 그래서 이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블록체인의 거래는 사실 지워지지도 않고 언제나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싱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불법 자금을 마약을 거래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추적이 끝까지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 비밀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2: 맞습니다. 예. 익명성은 있지만 비밀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5년 전, 18년 전 거래 내역을 다 볼 수가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블록체인이 그런 부분을 추적해나기 훨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게 이제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어도 똑같다는 거죠.
2: 맞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퍼블릭한 것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아마 담아내실 테고요.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또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한번 또 지켜보고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그리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오종욱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3: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0% 증가했습니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된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독일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하나오션도 막판까지 기술력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나토 동맹 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세제 개편 내용을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재개되며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 주력 유종 가격을 대폭 인하해 6년 만에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4: 네, 4997님이요. 복지 포인트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문자 주셨는데요.
0: 네.
4: 이 부분 이기범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일단 임금이라는 걸 판단하는 법리는 한 가지인데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각기 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판례가 여러 가지란 이야기고 천편일률적으로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즉 복지 포인트를 임금으로 본다 안 본다라고 답하기가 어렵고
0: 네.
4: 소송을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아직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명확한 뭐 판례가
4: 네.
0: 없나 봐요?
4: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좀 뭐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든지 뭐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복지 포인트를 받는 회사나 근로자들이 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4: 그쵸.
0: 많지 않아서 약간 좀 공백 상황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은요.
4: 네, 김민소님이요. 주유비나 미취학 자녀 관련 비과세 항목이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하셨습니다.
0: 왜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주유비 네. 관련이 이제 대표적인데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회사가 노동자에게 주는 매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게 조건이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소유 차량이거나 임차한 차량이어야 네. 되는 거고요. 본인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 또 실제로 업무에 사용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하는 거고 실비정산이나 또 중복해서는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을 좀 지켜야 하고요. 미취학 아동 관련해서도 회사에서 주는 돈 보육수당 1인당 그러니까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는 네.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 자녀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4: 네.
0: 두 개 이상 여러 근무지에서 중복 수령할 경우에는 합산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은요.
4: 네. 1733님이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 사주 제도가 있어서 20% 할인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는데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 안분도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시점에서 그 할인받은 액수만큼이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0: 네.
4: 그리고 향후 주식 매도 시점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신고하고 내셔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 취득가액은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주식을 살 당시의 시가고 이거는 근로소득과 이중과세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외국계 회사라고 하셨으니까 해외 주식에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전체에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0: 네. 다른 질문은요?
4: 네, 0337님이요. 저는 개인 사업자인데 휴대폰 소액 결제로 물건을 매월 매입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0: 근데 그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하는데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한다. 그럼 네. 나중에라도 그 판매업체 요청을 해서
4: 네.
0: 사업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그때그때 또 요청을 해야 하는 건데
4: 네.
0: 사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연락이 네. 안 닿을 수도 있어서 아예 애초에 실시간 계좌 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선택을 하시고
4: 네.
0: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네. 결제를 하시는 게 요건 이제 거래 용이성 측면에서 좀 그렇죠.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4: 네. 3212님이요. 인터넷으로 KBS 1라디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0: 그 라디오로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PC로도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네. 다양하게 들으실 수가 있죠.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KBS 홈페이지에서 온에어라는 네. 메뉴가 있어서 웹페이지 상에서 직접 그냥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KBS 그 콩 어플리케이션
4: 네, 네, 네.
0: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겠고
4: 네.
0: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KBS 1라디오 계속 실시간 방송이 되고
4: 그렇죠.
0: 방송 끝나고 나면 다시 듣기 다시 보기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4: 네.
0: 방법도 있고 아예 PC용 KBS 콩을 깔아서 네. 설치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 방법. 정말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4: 네.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0: 네.
4: 저희 청취율 조사가 있어서
0: 아,
4: 전화 뭐 받으시면 저희 방송 잘 듣고 있다고.
0: 성공 예감 2대5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네. 대답을 하시겠죠.
4: 네,
0: 우리는
4: 하시겠죠?
0: 믿고 있습니다.
4: 네.
0: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준 님의 질문도 있네요.
4: 네. 해지가 뭔가요? 라는 문의 주셨습니다.
0: 내가 사라고 해지가 아니라
4: 네.
0: 해지. 영어로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쳐둔다라는 건데
4: 네.
0: 뭔가 좀 위험에 대비한다라는 거죠. 사실 개개인은요. 해지를 잘 하진 않습니다만 해지펀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지펀드가 해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수익을 뭔가 매수를 함과 동시에 일정 부분 수익을 확정짓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4: 네.
0: 100만 원이라는 자산을 맡겨놔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지만 이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4: 그렇죠.
0: 그래서 일정 부분 떨어지는 거에 대해 공매도를 한다든지 선물을 매도를 해서 내가 전체 다 버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수익을 확정짓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해지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4: 네.
0: 예를 들어서 또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달러당 한 1,500원을 이제 받고 싶은데 나중에 네.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일정 부분은 달러 선물을 매도를 해서 원화 수익을 좀 확정짓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해지를 한다. 네. 해지를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오늘 증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도 코스피가 3.56%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낙폭을 약간은 줄이기는 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상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아내가 젊은 시절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고 그 후로 10년 넘게 두 사람은 녹음 테이프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목소리로만 이어진 우정,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목소리를 녹음해 보내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로버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버트가 그녀에게 당신의 얼굴을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눈먼 남자의 손가락이 그녀의 콧등을, 입술을, 목덜미를, 눈가를 천천히 더듬습니다. 그는 그렇게 손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녀는 훗날 그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아내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혼 뒤에 절망과 슬픔에 짓눌려 스스로 생을 놓으려 한 적도 있었지요. 그때 그녀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런데 로버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이 부부의 집에 하룻밤 묵으러 옵니다. 화자는 이 방문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가 아는 시각장애인이란 영화 속에서 본 느리게 움직이고 결코 웃지 않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는 편견에 갇힌, 질투심 많고 마음이 좁고 텔레비전 앞에서 인생을 흘려보내는 남자입니다. 로버트를 만나자 화자의 편견은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로버트는 영화 속 시각장애인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멋지게 수염을 길렀고 우렁차게 웃고 위스키를 마시고 음식을 왕성하게 먹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와 감자를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장면은 카버 소설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함께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 어쩌면 친밀함이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속도로 배가 불러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갑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잠들고 두 남자만 남습니다. 과연 무뚝뚝한 나와 생기발랄한 시각장애인 로버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경상도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빗줄기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고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34도, 대전과 광주, 제주 32도, 서울과 부산 30도 등으로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해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0.26% 는 것으로 잠정 집계를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3%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부총리는 또 이른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관해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작업을 위해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성남 서울공항에서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이 공항 환송 행사에는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부대행 겸 원내대표, 유로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취임 뒤 처음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업체가 선정되며 하나오션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재 시각 6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총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극장골을 앞세워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열린 포르투갈과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1분 터진 미켈 메리노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친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8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반면 41살의 크리스티아 호날두는 마지막 월드컵 도전을 16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순위로 논의했습니다. 박지성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어제 회의 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모레까지 전국에 마은비가 예보되면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등 중부지방과

서울과 대구,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또 부산, 울산과 경남, 광주특별시는 앞서 발령된 주의 단계를 유지합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접근을 삼가고 긴급재난문자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레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정보 게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광고나 후원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잇따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많은 곳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는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KBS 제1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분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사륙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잠시 멈춘 상태지만 어느덧 5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러시아는 미사일로 주요 도시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군인은 물론이고 민간인들의 희생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전쟁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지역민들에게 전쟁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증언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수많은 분쟁 지역을 다녀온 KBS 금철현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대만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학의 대표 주자 양상쯔 작가가 소설 대만 마뉴록으로 부커상을 수상한 뒤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칭더 총통까지 직접 축하에 나서면서 문화 국가대표를 키우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말 방미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새 연회장 건설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 주석이 9월 말 24일께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더 큰 행사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 주석 방문 가능성을 사례로 들은 겁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백악관 초청 일정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립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나토식 집단 방위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공동 선언에 동참할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을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전쟁 비협조를 이유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유럽을 향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0: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된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독일 기업 티센그룹프 마린 시스템이 선정됐습니다. 국내 기업 한화오션도 막판까지 기술력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나토 동맹 간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독일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 독일 측이 캐나다와 함께 나토 회원국인 점을 앞세워 동맹 결속을 강조한 게 주요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잠수함 기술을 선도했던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앞으로 북미,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만성적인 에너지난에 시달려온 쿠바에서 또다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현지 시간 6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가 전력 시스템 전체의 전력 공급이 전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거주민 약 1천만 명은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한 올해 3월과 5월에 이어 전국적인 규모의 대정전만 3차례나 경험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펼쳐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극장골에 앞세워 8강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친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8강 무대에 오른 반면 포르투갈은 두 대회 연속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41살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마지막 월드컵 도전을 16강에서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월드컵 여정에 아쉬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의 법, 하나의 무기.
0: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20년간 이어온 가자지구 통치기구를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 네.
0: 이 결정에 따라서 전후 가자지구는 민정관리를 담당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이 하마스 공보국은 현지 시각 6일 모하메드 알파라 정부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가자지구 국가행정위원회 NCAG로의 원활한 행정 및 권력 이양을 위해 기존 비대위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새롭게 가자지구의 치안과 행정을 맡게 될 이 NCAG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중재하면서 설립한 평화위원회에 의해서 창설된 기구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성에 따라서 전후 행정권을 가자지구 국가행정위원회에 넘기겠다는 뜻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1: 네.
0: 이렇게 하마스가 통치기구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가자지구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지만 핵심 쟁점인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의 발표를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 평가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가자지구 안의 모든 무기는 가자지구 국가행정위원회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면서 하나의 권력, 하나의 법, 하나의 무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기구 해제는 근 20년 만인 건데
1: 네.
0: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가 현재 서안을 통치하고 있는 타파정파와 불안정한 통합정부를 구성한 상황입니다.
1: 네, 이스라엘 반응이 궁금합니다.
0: 네,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 하마스의 발표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하마스가 무기를 갖고 있는 한 어떤 민간정부도 하마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번 조치는 무장해제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 아니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이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비롯한 모든 테러 조직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 트럼프 평화안의 전면적인 이행을 고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정관리를 담당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 그 과정이 앞으로 과연 순탄할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나토의 벽은 높았다.
0: 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캐나다 정부가 이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걸 정말 많이 국내에 많은 분들도 기다려왔던 소식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화오션 또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같은 경우 신규 잠수함 수주를 두고 이 독일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아쉽게도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제 참고로 이제

0: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업은 캐나다가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거였는데 이게 돈 단위가 최대 60조 원 규모로 평가가 되면서 아 이걸 수주하면 정말 좋겠다 그렇죠. 네, 라면서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 이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는 건 냉전 시기였던 196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0: 현재 캐나다 해군이 중고 잠수함 4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 작전이 가능한 함정은 통상 한 척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구매 필요성이 높아진 시기였다. 네, 전례 없는 수주전이었는데 결국 선택을 가른 배경이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이 캐나다가 독일 기업의 잠수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나토에 대해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렇죠. 유럽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려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추진 방향과 일치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0: 네, 이제 캐나다 공영방송도 이번 선택은 미국이 나토와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을 걷는 시점에서 캐나다가 유럽과 한층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면서 한국은 매우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네,
0: 실제로 카니 총리가 발표 자리에서 수차례 이 나토를 언급했습니다. 네, 3개월 전 우리는 이곳에서 캐나다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2%라는 나토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했다면서 북극은 북미의 안보와 나토 서부 전선의 안보에 점점 더 핵심적인 지역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당연히 수주한 독일 정부는 신났을 텐데요.
1: 네.
0: 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제 로이터 통신에 한국 대신 독일산 잠수함을 선택하기로 한 결정은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캐나다와 독일 정상은 이번 나토 연례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예정인데 나토 일정과 더불어서 이런 결정이 나와서 이제 한국은 고배를 마셨지만 이제 뭐 나토 간의 결속의 벽이 더 네. 높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드론이 싫어요.
0: 네, 유니세프 결과에 따르면 4년째 내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네. 올해 상반기에만 330명의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셸던 예트 유니세프 수단 대표가 성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과 도로, 시장에서 그리고 교육과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다라면서 수단 전역의 어린아이들이 갈수록 치명 적으로 변하는 이 전쟁의 네.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1: 너무 안타깝네요.
0: 네, 네. 그러면서 특히 이 최근 내전의 양상이 드론전으로 바뀌면서
1: 네.
0: 최근 어린이 사상자의 6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했다라고 아.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0: 기술은 발전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대응 군 RSF 간의 내전이 발발해서 지금까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교전으로 최소 5만 9천 명이 숨지고 약 1,300만 명이 피란했고 또 기근 등으로 현재 3천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호 단체들은 이런 내전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유니세프는 피란민 가운데 어린이가 약 500만 명, 올해 약 420만 명의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전투가 코르도판, 또 다르푸르, 또 블루나일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북코르도판 주의 이 전략적 요충지인 엘 오베이드를 놓고 RSF와 정부군이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50만 명의 엘 오베이드는 사실상 포위 상태라서 최근 몇 주간 수십 차례 RSF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력과 수도시설, 학교, 병원 등 민간기반 시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1: 네.
0: 인권이사회가 엘 오베이드에서 발생한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긴급히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발로건 구하기 전말.
0: 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내내 네, 월드컵 소식하면 이게 토픽으로 나오곤 하는데
1: 그렇죠.
0: 네, 미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죠. 폴라린 발로건의 북중미 월드컵 출전 정지 징계가 철회되는 과정. 에서 이제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발로건 징계 철회 결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통화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한 대응 속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졌다면서 그 막후 움직임을 전격 보도했는데요.
1: 네.
0: 내용에 따르면 경기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드컵 96년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계획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외신들은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 회장에게 레드카드 재검토를 직접 요청한 건 맞지만 지시를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잔니 인판티노 이제 피파 회장도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은 하면서 네. 이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인판티노 회장은 SNS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파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결정할 거다라고 설명했다면서 자신이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뭐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네. 경기를 봤는데 네. 벨기에가 4-1로
0: 맞습니다.
1: 이겼습니다.
0: 네.
1: 예, 뭐 벨기에 당연히 반발을 하겠고 유럽 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먼저 이제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다라고 밝혔고요.
1: 네.
0: 어쩐지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사기가 네, 하늘을
1: 그렇죠.
0: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0: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피파에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네. 피파는 항소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몇 시간뿐 이다라고 통보해 왔을 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또 여기에 축구 심판 출신이죠.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만약 전화 한 통으로 결정된 거라면 스포츠의 기본적인 규칙을 훼손한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벨기에 축구 대표팀인 이 데블스 팬들은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가 다시 출전하게 된 상황을 우린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반발했고요. 유럽 축구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0: 레드카드로 인한 경기 출전 정지는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다면서 전례 없는 결정으로 축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고
1: 네.
0: 또 미국 안에서도 이번 승패와 또 상관없이 부패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달게 될 거다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다고는 하는데
1: 재검토 해달라고 네. 전화도 잘 안 하잖아요.
0: 일반적이지는
1: 예. 네.
0: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게 축구장 위에 잔디뿐만은 아닙니다. 네. 간밤에는 또 세계 최대 유통기업이죠. 월마트가 미 행정부 요청에 따라 상품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1: 네.
0: 이제 월마트가 진정한 애국적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치켜세우면서 월마트가 대담하고 과감하게 나서고 있으니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를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0: 이제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이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1: 그렇죠.
0: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유통업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 결과는
0: 네.
1: 벨기에가 4-1로 이겼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옥상비가 내려와.
0: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폭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1: 많죠.
0: 덥죠. 네, 오늘도 이제 서울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1: 네.
0: 네. 이제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산시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옥상비 냉방 시스템에 해외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아파트 단지는 옥상에 설치된 고압 안개 분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름철 건물과 주변 온도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고압 노즐을 통해서 물을 미세하게 안개 형태로 분사하면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원리 이것으로 국제적인 냉방 효과를 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너무 더우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가끔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런 시스템이 지난 1일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이 이 SNS에 관련 영상을 게시하면서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공개 이후에 900만 회 이상이 조회가 됐고요. 프랑스 국제뉴스 채널에서도 유럽 폭염을 다루면서 이 단지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매체는 해당 시스템을 미세 실외 분무기라고 소개를 하면서 증발 냉각 효과를 통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효율적인 온도 저감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이게 아파트 시행사가 한 거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도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개발부터 네. 시공 관리까지 일괄 운영하는 장점을 살려서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와 또 거주 만족도도 함께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다 보니까 안개처럼 일각에서는 물 낭비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 정화 소

0: 톡을 거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네. 폭염 경보와 기상 상황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만 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분사된 이 물안개가 대부분 공기 중에서 증발해서 지면에 물이 거의 고이지 않고 네, 먼지 저감 또 조경수 관수 아, 그렇죠. 효과 네, 이런 것도 있어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입주민들도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1: 그렇겠죠. 네. 네. 아무튼 더운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물더운 여름이 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좀 잘 지내봅시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지원자 제로. 지원자가 없다는 거네요.
0: 네. 한때 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게 이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 네. 일본 공무원 채용 시장도 빠르게 식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가 또 특히 벌어지면서 전문 기술직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아예 없는 사례까지 등장해서 네.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또 사가미하라시는 지난해 대졸 설비직 공무원 채용에서 단 한 명의 지원자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넣으면 누군가 됐을 텐데.
1: 그러게요.
0: 네. 니가타시 역시 이제 수도 분야 전기 기계직 공개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응시자가 없어서 추가 모집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채용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네. 인구가 많은 정령 지정 도시 정령시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령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광역 행정 도시를 일컫는데요. 네. 뭐 요코하마, 오사카, 뭐 고베 많이
1: 여행으로 많이들 가시는
0: 맞습니다.
1: 잘 아는 곳이죠.
0: 네,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도 전국 20개 도시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네, 행정 수요가 많은 대도시마저 이렇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네. 지방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경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임금 격차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5.52%로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지방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2.93%에 그치면서 상승폭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서 인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네, 경기 회복 국면에서 민간 보상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이 공직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전문가들은 일본의 연공 서열식 급여와 또 승진 시스템이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우수 인재가 민간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네. 공무원 인력 부족은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 행정 서비스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그렇죠. 네. 네.
0: 또 공무원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이 노동 환경 악화와 또 이에 따른 공무원 기피 현상 심화가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것 아니냐라는 악순환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언론은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로 공무원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0% 증가했습니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된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독일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한오션도 막판까지 기술력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나토 동맹 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에는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제재 수위를 높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접근을 삼가고 대피한 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성신원 취재수첩.
1: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페이 홍유 전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만에서는 최근에 양상지 작가의 부커상 수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총통이 직접 참석해서 축하 행사도 치렀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2: 네, 지난 5월 19일 양상지 작가가 소설 대만 만유록으로 2016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이후에
1: 네.
2: 대만의 문화적 자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6월 30일 세계가 대만을 잊게 하다, 대만 문화 해외 번역의 개화기라는 교류회에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1: 네.
2: 라이칭더 총통은 이번 수상을 대만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라 극찬했는데요.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완벽한 지원 메커니즘과 포상 제도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네.
2: 특히 국제 번역 및 출판 국가대표팀을 구성해 대만 문학을 대체 불가능한 힘으로 키우고 대만의 목소리를 멀리 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 네, 수상작인 소설 대만 만유록 어떤 작품일까요?
2: 예, 한국에서는 1938 타이완 여행기로도 번역돼서 출간되는데요.
1: 네.
2: 이 책은 일본 번역대상, 미국 국가도서상 등 권위 있는 국제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설은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시기의 대만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2: 대만의 음식을 핵심 소재로 삼아 일본인 여성 작가와 대만인 여성 통역사가 함께 기차 여행을 하며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 네.
2: 이 두 주인공의 교류를 통해 식민 국가와 피식민 국가 사람의 관점 차이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음식을 매개로 식민주주의의 모순과 역사적 긴장감을 촘촘하게 엮어내 대만 역사의 애환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점이 글로벌 흥행의 비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작품에 대만의 정체성 고민이 녹아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2: 예, 양상지 작가는 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언급하면서 현재는 국가폭력 비판과 여성의 목소리가 부상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 내가 부커상을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1: 네.
2: 그녀는 대만이 중국과 완전히 다른 역사를 걸어온 국가라고 주장하는 철저한 반중국 대만 독립파입니다. 그녀는 100년 전 일본인이 생각한 대만과 100년 후 중국인이 생각할 대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책을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1: 네.
2: 다만 소설 속 대만인이 일본인의 시선에 반박하면서도 정작 그 이후 자신이 생각하는 대만의 뚜렷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듯 이 작가 역시도 대만인 모두가 공유할 정체성의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대만 사회의 사상적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대만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이번 수상이 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그 민진당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 네, 대만 독립파 사상은 이 집권당인 민진당 성향에 가까운데요.
1: 네.
2: 이 따라서 현 정부는 이번 수상을 자신들의 사상 전파와 대만 정체성 확립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2: 이 다만 정부와 작가가 완전히 밀착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민진당은 기본적으로 반중 친일 외교 노선을 띠고 있는데
1: 네.
2: 그런데 이제 양상지는 일본마저 중국과 동일시하면서 반일 반중 사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1: 네네.
2: 이 식민 통치국인 일본의 시선을 중국의 위협과 나란히 두는 작가의 관점은 정부의 외교 기조와 완벽히 일치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 대만 정부는 사상적 밀착보다 작가의 세계적 성과라는 문화적 측면을 앞세워 홍보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대만의 문화 정책도 그렇고 지식인 사회 학계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2: 예, 과거 한국의 한류가 이 민간 주도로 유행한 후 그것을 계기로 정부가 문화산업의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처럼 네. 이 대만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화 분야에 상당한 예산 확대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대만의 이 문학계와 언론계에도 장기적인 사상적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1: 네.
2: 현재 대만의 어문학과는 국민당 성향의 중문학과와 민징당 성향의 대만 문학과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아.
2: 이번 수상으로 양수양제는 대만 문학 전공 학생들의 독보적인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 네네.
2: 이 작가의 그 반일 사상이 정부의 외교 노선에 즉각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녀의 사상에 동조하는 젊은 문인들이 문단에 많아지면서
1: 그렇죠.
2: 향후 그 민진당의 지지층의 내부에서도 반일 성향을 띈 민중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글로벌 이슈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전쟁의 참상을 취재해 오신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드론이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부터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 등 이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지금 방금 넣어주셨는데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 입니다. 직접 그 목격을 하셨잖아요. 전쟁. 저희가 기사로만 봤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세요?
1: 글쎄요. 뭐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냥 전장과 시장이 공존하는 곳이다. 즉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전장 그리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시장. 이런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전쟁이 벌어진 나라의 일반적인 풍경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제가 23년 전에 첫 종군 취재를 했던 것이 이라크 전쟁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했었을 때였는데 바그다드의 풍경을 보면서 그런 전장과 시장이 공존하는구나.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렇죠. 그런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이라크 전쟁이나 그 이후에 뭐 여러 전쟁과 달랐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풍경은
0: 네.
1: 좀 희한한 평화가 좀 공존하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네.
1: 바그다드에 있을 때는 뭐 아파치 헬기가 석양에 이렇게 그 석양을 가르면서 날카로운 프로펠러 소리가
0: 그렇죠.
1: 저녁이나 밤에 들렸거든요. 근데 티그리스 강과 네. 달리 그 키우를 관통하는 드니프로 강은 저녁 무렵에 참 평화롭고
0: 전쟁
1: 네,
0: 중인데도
1: 고즈넉한, 네네. 그리고 가족들이 강변을 산책 나오고 또 이렇게 그 솜사탕을 든 어린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나오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참 이색적이었고 좀 희한한 평화가 공존한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
0: 네.
1: 11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이제 그 통행 금지가 되는데요.
0: 네.
1: 이때 한 서너 차례 평균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이때 드론과 미사일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소리에 민감하게 되는 게 한밤중에 좀 차이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최전선으로 가까이 갈수록 좀 그 키우 같은 큰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을씨년스러운 풍경, 그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이라든가
0: 그렇죠. 네.
1: 시골 지역은 우리 70년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 현재 실질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은 10%로 나옵니다만 실질 실업률은 한 30%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0: 네.
1: 급여는 평균 한 $1,000 내외인데 이것도 일자리를 구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즉 원조 경제에 의존하고 있고
0: 네.
1: 또 방위 산업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이 그 오르는 것처럼 착시가 보이지만 현재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에 카페가 문을 열고 또 꽃가게들이 성업을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삶 속에서도 꽃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 그런 모습들이 가슴 아픈 그런 풍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 전후로 몇 차례나 취재를 하셨나요?
1: 전쟁을 전후로 5차례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전쟁 전후의 모습들이 좀 비교가 됐었던
0: 네네.
1: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전황도 많이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1: 네, 네. 많이 양상이 달라졌다고
0: 네네.
1: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전시에는 언론 통제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발표되는 것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이 전쟁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황도 마찬가지고요. 진실을
0: 네.
1: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0: 네.
1: 일단 현재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전화된 거죠. 개전 한 달 전에는 러시아의 기갑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최대 30% 영토까지 점령을 했으니까요.
0: 네.
1: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내 반격을 해서 북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을 몰아냈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지금까지 전선은 교착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병력을 갈아넣기식으로 투입을 해서 야금야금 땅을 점령하긴 합니다만
0: 네.
1: 기본적으로 교착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 예.
1: 그래서 드론에 의한 1차 대전과 같은 참호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전사자와 전투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중상 작가 잡하면 약 125만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50만 명이 전사 또는 중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물론 두 나라는 전사자와 중상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0: 그렇죠.
1: 여러 가지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 그다음에 네네. 장례를 치른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이 정도 통계가 나옵니다.
0: 네.
1: 전선 교착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수도라든가 또는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종심 타격을 하고 있죠.
0: 네.
1: 미사일과 드론으로.
0: 네,
1: 따라서
0: 네.
1: 전후방 구별이 없는 그런 참혹한 전쟁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전쟁 피로감이 급증하고 있다. 협상 논의는 시작이 됐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 종군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 종전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0: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 계속되죠?
1: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종심 타격이 훨씬 더 심해졌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더
0: 그렇죠.
1: 커져가는 양상이 최근 전황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1: 따라서 지금 현재 양측이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죠.
0: 네네.
1: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초토화 전략입니다. 현대판 초토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초토화 전략은 장기전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미국도
0: 네.
1: 남북전쟁 때 셔먼 장군이 남부의 항전의 질을 꺾기 위해서
0: 네.
1: 불태우는 들판을 불태우고 곡식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초토화 전략을 그 남부지방에서 북군 장군이었던 셔먼 장군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의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그런 참혹한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꿔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드론 때문이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드론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그런 네. 그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0: 네.
1: 여기에 특이한 것은 통합 전투 플랫폼. AI가 전선에서 수집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쪽집게식 정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명의 살상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잔혹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전쟁의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국제정세에 미치는 이 러우 전쟁의 나비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0: 네.
1: 즉 우크라이나 임팩트가 굉장히 큰 전쟁이다.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까요?
0: 네네.
1: 첫 번째로는 거대한 철의 장막이 유럽에 세워졌습니다.
0: 그렇죠.
1: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유럽연합, 나토 국가들 사이에 번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러시아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을 한 거죠.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거의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네.
1: 특수비자 외에는 외교관들과 협상을 위한 그 특수 비자를 내주는 것 외에는 어떤 비자도 발급이 안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러시아의 그 영향력, 국제적인 영향력이 저는 위축됐다고 봅니다. 일단 그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의도했던 건 수륙 병진, 즉 그 전선에서 키우로 진격해서 단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쪽
0: 네.
1: 즉 오데사를 비롯한 남부 항구를 해군을 통해서 전면 봉쇄하는 거였는데 지금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괴멸된 상태에서 3분의 1 전력이 와해된 상태죠.
0: 네.
1: 따라서 흑해함대는 흑해뿐만이 아니라 지중해까지도 작전 권역으로 삼고 있고 그 지중해에 있는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도 이 흑해함대를 통해서 아사드
0: 네.
1: 정권을 지원해 왔었죠. 그러나 흑해함대가 괴멸되면서 시리아를 지원할 수 없었고 그
0: 그렇죠.
1: 결과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로 나타났습니다.
0: 네네.
1: 즉 중동과 지중해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득을 취하는 나라의 위상이 부상됐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0: 그렇죠.
1: 흑해함대가 나가려면 보스포러스 다다넬스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1936년에 맺은 몽트레 조약에 따라서 튀르키예가 전시의 교전 국가들의 함정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한반도의 나비 효과, 즉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 군사 동맹 조약이 복원이 됐죠.
0: 네.
1: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병력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네.
1: 따라서 우리에게도 안보적인 위해 요인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친러, 친이란 정권인데
0: 네.
1: 이것이 흑해함대를 통한 군사적 지원을 도저히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군들에 의해서 정권이 붕괴가 됐죠. 따라서 친러 정권과 친이란 정권의 붕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사드 정권의 붕괴에 따라서 러시아의 방공무기 S-300, S-400 방공무기들이 네. 러시아 본토로 철수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직접 전폭기들이 날아

0: 나가서 폭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란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다 영향을 미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또 말씀해 주신 그 튀르키예에서 오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유럽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겪으면서 조금 뭔가 균열하는 모습이 보였고 러시아는 또 활용을 하고 이런 양상인데 유럽과 자유진영 블록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0: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유럽연합 나토 국가와 네. 러시아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균열돼 있고 단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새로운 철의 장막이 유럽에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현재 지금 유럽연합의 과거에는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그 가스관 이 지하를 연결된 노르트스트림 1, 2 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착된 관계였지만 그렇죠. 전쟁 초기에 두 개의 가스가 모두 파괴가 됐죠.
1: 네.
0: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대한 철의 장막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전이 그 지배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신호 정보 그다음에 레이저 그냥 감시 장비를 네. 통해서 그 국경에 그 엄격하게 차단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발트 3국이 그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봤습니다만 라트비아 같은 나라는 그 한때 라트비아 내 러시아 대사관에 100명 정도의 외교관들이 그 상주를 했었는데 지금 네. 거의 다 추방을 하고 심지어 대사도 지금 추방을 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러시아 대사관이 보이는 곳 바로 앞 건물에 푸틴 대통령을 조롱하는 대형 궐격염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돼 있고
1: 네네,
0: 러시아의
1: 네네.
0: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나라 경제를 부흥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계속 취재해 오신 KBS 금채령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어서 정말 생생하게 그 상황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나토에서 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좀 약간 달라진 하신 분 모습도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하겠죠.
0: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네. 이런 기조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1: 네.
0: 그 나토에서 발을 빼고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을 압박하는 기조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0: 제가 트럼프 1기 말, 그다음에 바이든 1기 초
1: 네.
0: 그 워싱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민심의 기조가 이렇다. 트럼프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 나토가 미군에 기대서 긴 평화의 기간 동안 사실 국방을 소홀히 하고 경제에 올인을 해왔다고도 할 수 있죠.
1: 네, 네.
0: 이건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의 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의 기갑전력을 다 합하면 러시아의 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국방을 소홀히 해왔다라는 것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인식인 것 같아요.
1: 네.
0: 러시아가 만약 전시에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이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병력 자원의 훈련의 질은 떨어지겠지만 최대 1000만 명까지를 러시아가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연합의 인구는 러시아의 3배가 넘고
1: 네.
0: 경제력은 뭐 20배 가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군사력을 소홀히 해왔다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현재 발트 3국의 정규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라고 한다면 발트 3국이 될 수가 있겠죠.
1: 네.
0: 4만 명이 안 됩니다. 세 나라의 정규군을 합쳐도. 그래서 리투아니아에 독일군이 지금 사단 병력이 주둔할 예정이에요.
1: 네.
0: 독일군은 2차 대전 때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7만 명의 국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리투아니아 국민들의 80%가 독일군의 주둔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군보다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인 것이죠.
1: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어떻게 보면.
0: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예. 또 한 가지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제 북한군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우리로서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0: 제가 외교안보 한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만 세 손가락 안에 되는 안보 위협이라고 봅니다.

0: 군러 예, 예, 예. 군사 동맹의 복원. 그렇죠.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 동맹의 복원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죠.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이 동맹을 심각하게 봐야 할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이 전쟁 끝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좀 끝날까요?
0: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의 90%, 네. 95%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그냥 입장.
1: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0: 종전협정의 예. 제1항은 영토 조항입니다.
1: 네, 네.
0: 그 이 전쟁을 끝냄으로써 영토는 이렇게 확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러시아도 아직 돈바스의 10%를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죠. 러시아의 침공이 다시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안전보장을 어떻게 믿고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 각서에 합의를 할까요?
1: 네.
0: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종전협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이런 지금 같은 교착 상태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0: 근본적인 입장 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이제 취재 때문에 현장을 이제 가신 거지만 그런 기억 때문에 뭐 기자들도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취재 현장을 취재하시는 어떤 이유?
0: 글쎄요. 제가 이라크 전쟁 첫 종군 취재 갔다 와서 40일 정도 그때 있었을 때가 첫 번째 취재였는데 한 네. 6개월간 밤에 거실하고 방에 불을 못 켰어요. 저격 공포증 때문에. 누군가 아파트 건너편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PTSD 외상후수대.
1: 그렇죠.
0: 아마 거기는 뭐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비슷한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선에서 자기 동료를 잃고 그 망연자실한 군인들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네. 아니라 실종 군인들 가족들이 절규하고 오열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지켜보면 그날 매우 힘들더라고요.
1: 아, 예, 예.
0: 그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것을 지켜보는 저널리스트들도 힘든데
1: 네.
0: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무리 제가 종군 취재를 많이 한다고 해도
1: 그렇죠.
0: 이해한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겠죠.
1: 네.
0: 그 고통을 조금은 곁에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체험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좀 전쟁이
0: 빨리 끝나기를
1: 끝나야 네, 될 그렇습니다. 텐데 그게 네, 또
0: 정말 간절히 바라는
1: 예, 마음입니다.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0: 현장에서
1: 것
0: 지켜보면
1: 같습니다.
0: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널리스트 고제 3자일지라도 말입니다.
1: 네. KBS 국제부 금철원 기자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는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비구름이 거치고 하늘이 갠 곳이 많습니다. 오후에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이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0: 이곳은 33도 이상 오르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서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충남과 전북에 많게는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5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어 3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경쟁에 나선 한화오션이 탈락했습니다.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모레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인데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의 2배를 석 달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1810%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의 2배보다 많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부문별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흐름대로 영업이익 대부분이 메모리에서 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AI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로 메모리칩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 아니라 D램과 NAND 같은 범용 제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결과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을 반영한 수치로 성과급 반영 전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었을 거로 추산됩니다. 한편 완제품 부분은 반도체와 핵심 부품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둔화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5천억 원에서 1조 원, TV와 생활가전 사업부는 1천억 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사업부별 실적이 포함된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3: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며 7,5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세로 오전 한때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이상 급락하며 30만 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 역시 8% 가까이 내리면서 21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된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독일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한화오션도 막판까지 기술력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나토 동맹 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주 특파원입니다.
4: 캐나다 정부가 독일 TKMS사를 차기 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우리 기업 하나오션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독일 측이 캐나다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점을 앞세워 동맹 결속을 강조한 게 주요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측은 기술력 등으로 승부수를 띄웠고 우리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안보 협력 구도상 우위에 있는 독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걸 선호하는 캐나다 내 기류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독일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TKMS와 캐나다 사이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한화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선도했던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앞으로 북미,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의 제재 수위를 높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딴지 걸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2: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무엇이 허위인지 국가가 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며 조선시대 연산군이 말조심하라고 신하들에게 채웠던 신원패에 빗댔습니다. 개정 정통망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개정 정통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어디에도 독재는 없다며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딴지 걸겠다는 거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립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나토식 집단방위 의무를 재확인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란과의 전쟁 비협조를 이유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입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3: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앙카라에 도착한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대비 5%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에 바짝 다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맞춰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위산업 계약권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상들이 만나 확정할 공동선언문 초안엔 나토의 상호방위 조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공동선언에 동참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유럽을 향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미군 재배치 계획 등을 고리로 유럽에 추가적인 방위 부담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광산경찰서와 당시 수사팀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의 주거지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입니다.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5월 5일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왕래가 없던 아들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납치 용도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자취방에서 주요 증거물인 훼손된 사람 모양 인형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인 당시 수사팀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1: 오늘 충청 등지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2: 오늘 충청과 경북 지역엔 최대 1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영동과 김천 등 일부 지역으론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비구름은 동쪽으로 물러났지만 오후에도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강해집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줄기는 내일 잠시 약해졌다가도 내일 저녁부터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전북과 충남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겠습니다. 남부 지방으로도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도 있는 계곡이나 하천 주변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라이벌 포르투갈에 1-0 신승을 거두고 16년 만에 8강에 진출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호날두는 눈물 속에 월드컵 무대와 작별했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16강 최고 빅매치라는 기대에 걸맞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경기 초반부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전반 중반 스페인이 신성 라민 야말과 알렉스 바에나의 연이은 슈팅으로 포르투갈의 골문을 노렸지만 골키퍼 코스타의 선방에 막혔고 포르투갈 역시 전반 41분 누누 멘데스의 왼발 중거리 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후반까지 이어진 팽팽한 0의 균형은 경기 종료 직전 극적으로 깨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적용과 동시에 스페인이 절묘한 패스플레이로 포르투갈의 수비진을 허물었고 교체 투입된 미켈 메리노가 완벽한 왼발 마무리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베르나르두 실바의 결정적인 헤더가 골대를 넘어가는 등 최후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 스페인은 라이벌 포르투갈을 1-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 A매치에서 3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성한 스페인은 16년 만에 월드컵 8강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6번째 월드컵 도전을 16강에서 마무리한 호날두는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월드컵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벨기에는 혼자서 두 골을 몰아친 공격수 샤를 드케텔라르의 활약 속에 개최국 미국을 4-1로 꺾고 8강에 합류했습니다. 벨기에는 앞서 포르투갈을 제압한 스페인과 오는 11일 8강전을 치릅니다. 한편 미국의 탈락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공동개최국 3개 나라가 모두 16강에서 탈락하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간식 등을 구매하며 수년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국 61개 선관위와 개표사무 종사자 간식과 야식 납품 수의계약 140건을 체결했습니다. 선관위는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전남, 전북, 충북 선관위까지 해당 빵집과 계약을 맺었고 각 시군구 선관위가 6년간 이 빵집에 지급한 빵값은 총 4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주에서 역주행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여중 인근 도로에서 SUV 2대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60mm, 충청권과 경북권, 전북 북부, 경남 내륙에 5에서 40mm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또 대부분 권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땐 강한 볕이 내리쬐는 곳도 많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전국이 매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허위 거래를 통해 1주택자로 위장해서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다소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4: 주택이 두 채인 A씨. 자신이 거주 중인 저가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먼저 신고한 뒤 곧이어 양도 차익이 큰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차익이 없고 두 번째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먼저 팔았다고 신고한 아파트는 지인에게 사례금을 주고 허위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율의 가산세를 합쳐 10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조세포탈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다가구 주택과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B씨 역시 아파트를 팔기 전 다가구 주택을 동생에게 이전해 1주택자가 됐는데 조사해보니 대금 거래 내역도 없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계속 월세를 받은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탈루한 양도세 추징과 함께 본인과 동생에게 각각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해 104명으로부터 모두 318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위장 거래를 통해 1주택자로 둔갑한 뒤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가담자도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이른바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 기금 구상에 관해 추가 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으로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의 90%가 학생들의 혐오, 역사 왜곡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혐오 표현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대제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논란 이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사와 학생 상대로 혐오, 역사 왜곡 표현 관련 경험을 물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100여 명과 청소년 1,600여 명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 89.3%가 최근 1년간 학생의 말이나 과제물, 발표 등에서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민주주의 부정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이 74%, 동료 교사나 학생을 통해 전해들었다는 응답이 15%였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혐오 표현을 직접 목격한 교사는 중학교가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68%대인 초등, 고등학교보다 높았습니다.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 비극, 조롱 표현이 89%로 가장 많았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혐오, 차별 표현이 87%였습니다. 청소년 62.5%가 최근 5.18 조롱 응원을 인지하고 있었고 81%는 다른 사람이나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45%가량이 혐오, 차별, 조롱 표현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친구들이

0: 예민하다고 하거나 일이 더 커질까 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를 삼거나 학부모 민원 등이 우려돼 지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 국가 데이터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개편해 12월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새롭게 조정합니다. 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한 소프트웨어 구독료, 스마트워치, 전기차 충전료, 밀키트 등 10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반면 월 평균 지출액이 기준치 미만인 습기제거제,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 13개 품목은 제외됩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노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십니까? 연금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퇴직연금은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돈 버는 재미에서 연금 전략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의 당권 경쟁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친한계 징계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내부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셈법 여의도 회장국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불안하고 매물은 줄고 있습니다. 7월 말로 예정된 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벤트 선물 준비했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무엇인지, 혹은 이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30분께 30잔 쏘겠습니다. 자,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7월 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4: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3: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증시 어때요?
5: 네.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만큼 크게 미끄러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온 시장이 주목한 이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3: 맞아요.
5: 예, 뭐 잠시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눈높이가 높아졌고 또 앞서서 100조라는 숫자까지도 언급이 된 데다가 요즘 같은 이 픽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압도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현재 코스피 6% 넘게 파란불 켜면서 7,5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노이즈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인데, 오후에 고점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아니면 추격 매수가 들어오느냐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 네, 지금 7,517.22 코스피 지수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5: 간밤에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 코스피가 오징어 게임처럼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160% 넘게 올랐지만 그 과정이 극심한 변동성으로 점철됐다 지적하면서 최근까지 지수가 2% 이상 움직인 날이 77번에 달해서 5번에 그친 S&P 500 지수와는 굉장히 대조가 된다. 특히나

0: 이런 변동성이 지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갈수록 좌우되고 있다면서 네. 레버리지 상품이 흐름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봤고요. 이런 열기를 카지노에 빗대서 위험한 상황이다 짚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코스피가 1년 내로 12,000 고지까지도 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반도체를 넘어서 다른 업종으로 퍼질 수 있다. 유망 분야로 에너지와 산업재 업종을 꼽았는데요. 롤러코스터 장세만큼이나 보는 시각도 제각각의 혼란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해석도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다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는 하는데 시장 반응은 좀 냉담하네요.
0: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눈높이가 워낙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들 말고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실적이라는 게 과거형이거든요. 오늘 나온 숫자들도 2분기 성적표인데 일단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피크아웃 상황을 완전히 지워주기에도 역대 최대치라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면 압도적인 숫자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또 제가 출근이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말씀드려왔잖아요. 네. 이번 2분기 실적은 이 새로운 수요 창출이라기보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이 재고 과잉 또 감산 기조가 끝나고 공급 재배치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오늘 나온 숫자들보다 이제 앞으로 나올 큰손 고객들 빅테크들의 투자 확장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더 유심히 들여다봐야겠고요. 더군다나 3분기에는 이 DRAM 가격 인상률이 두 자릿수 정도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업황이 변화율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좋아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업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기 때문에 단순히 역대 최대다, 사상 최고다 이런 숫자들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 변수들을 확실히 한번 살펴봐야 한다.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이제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무산됐네요.
0: 네, 참 아쉬운 소식인데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였지만 최종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노른자위 사업인데 독일의 티센크 프루프 마린 시스템즈 이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차순위 후보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일말의 가능성을 또 남기기도 했는데 수주가 불발되긴 했지만 나토 비회원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독일과 박빙의 대결을 벌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이 방산에 또 맞춰져 있는 만큼 K-방산 세일즈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1: 네. 생활경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름값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어제 뉴스에 의하면 뭐 그 정유사들이 좀 담합을 했다는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전국 휘발유 값이 석 달여 만에 1,800원대로 내려왔고요. 경유도 하락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내렸다고는 하지만 순식간에 2,000원을 돌파했던 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하락세가 더뎌 보이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하리만치 빨리 치솟은 기름값에 정유업계가 기름값을 일부러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검찰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시장의 98%를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담합과 가격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습 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숨기려고 정부에 거짓으로 보고한 점까지도 드러났는데 네. 국민들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상황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는 게 좀 참 착잡하고요. 결국 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요즘 그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까?
0: 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요. 연 4% 선에 바짝 나갔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고 특히나 증시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너나 할 것 없이 고객을 붙잡기 위해 고육책으로 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저축은행일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분위기인 만큼 예금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셈이고요. 다만 예금자 보호 여부라든지 가입 조건도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1: 그러셔야겠네요. 자, 저희 코너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청년 미래 적금 가입 신청이 마무리 됐습니다. 관심이 정말 뜨거웠죠?
0: 네, 자그마치 23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고루고루 분포가 됐는데 목돈 들어갈 일 많은 30대가 역시나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오는 24일까지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도 같은 날 개별 안내가 이루어지는데 통과한 분들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요.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라면

0: 성과 관계 없이 모두 가입시킨다는 전향적인 방침입니다.
1: 네.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데요. 할인권이 풀린다면서요?
0: 네, 문체부가 내일부터 6천원 할인권 250만 장을 배포하는데요. CGV와 롯데시네마의 메가박스 등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쿠폰함에 자동으로 할인권 두 장이 지급이 됩니다.
1: 아.
0: 네, 또 기존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도 된다고 해요.
1: 예.
0: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 자체가 만 원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 6천원 할인권을 적용하는 4천원에 또 볼 수가 있고요. 조조 할인이나 이런저런 할인을 더하면 단돈 1,000원에도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물량이 소진되면 미사용 쿠폰은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02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고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0719님께서는 교직원으로 일하는데 점심시간 교정을 걸으면서 유닝구 아나운서의 세모정을 자주 듣습니다. 갈수록 살기 어렵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정보 관련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사춘기 아들 때문에 많이 지치는데 유익한 정보 듣고 힐링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367님,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경제 뉴스 간추려주는 코너가 제일 좋아요. 갓생 하셨고 우리 인생 행복하기를 청년들에게 희망 주기를 아예 취업과 활기를 바라며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방금 끝낸 우리 임선우 뉴스캐스터의

0: 7521님 처음 보내봅니다. 저는 도서관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습하고 덥네요. 저는 여의도 현미경 좋아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7549님께서는 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남성 커트 이용실을 시작했어요. 손님 두 분께 염색해드리며 같이 즐겁게 청취합니다 하셨는데요. 이제 갓 또 새로운 이용실 개업을 하셨군요.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877님 순찰하는 업무라 업무용 차량에서 동료와 같이 듣고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 여의도 해장국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6824님께서는 저는 항상 작업장에서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세모정 여러 코너 중 목요일 팩트는 숫자다가 흥미있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모정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0256님 12시 출근 이어서 운전하면서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에 각종 지식이 쌓이고 그중에서도 주식 코너에서는 귀 쫑긋해서 청취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힘이 나네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시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더워졌는데요. 돌발 상황 때문에 막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서안동 부근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분길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현풍 분기점 부근 이동이 답답하실 텐데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고장난 차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는 소리티 터널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인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용인 휴게소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2: 인생은 복리, 운명은 파티. 손에 잡히는 진짜 경제. 97.3%
0: 같은 돈을 넣어도 어디에 어떻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받는 연금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연금테크 전략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네. 이 대표님 막 그 저 화내시면 호통 치시면서 방송하시면서 그 쏙쏙 들어오게 주시던데 왜 저희 나와서는 그렇게 너무나 얌전히
3: KBS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얌전하게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0: 네.
3: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네.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
0: 그러니까요.
3: 미리부터 내 노후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는 거죠.
0: 네. 오늘도 뭐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부터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3: 알겠습니다.
0: 호통치면서 후대게 교육시켜 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국민연금 살펴볼 텐데요.
3: 네.
0: 올해 개편이 됐잖아요.
3: 네.
0: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통과가 됐죠.
0: 네.
3: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국민연금 내시는 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0: 네.
3: 작년까지는 소득의 9%를 냈다면 올해부터는 9.5%, 내년에는 10% 이렇게 해서 2033년도에 13%까지 보험률이 올라간다는 점.
0: 그러니까 해마다 0.5%씩 올린다는
3: 그렇습니다.
0: 거예요.
3: 네. 그래서 내는 건 더 많이 내게 된다.
0: 네.
3: 근데 내는 건 더 많이 내는데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받는 연금액을 표시하는 소득 대체율도 인상이 돼서
0: 네.
3: 작년에는 41.5%의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원래 올해는 41%로 떨어지는 구조였거든요.
0: 네.
3: 근데 법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43%로 조금 올려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시지만 받는 것도 조금 올라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더 내는 만큼 더 받는 겁니까? 아니면
3: 네.
0: 내는 건 더 많아지고 받는 거는 조금?
3: 받는 건 조금.
0: 조금.
3: 내는 거는 조금 더 많이.
0: 네.
3: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내는 건 더 내는 거니까
0: 네.
3: 야 그러면 보험료 오른데 그럼 우리 좀 빨리 내버릴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0: 빨리 내버릴까? 그 무슨 말이에요?
3: 예, 이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선납이 가능하거든요.
0: 아.
3: 그러니까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5년치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짱구를 굴려보는 거죠. 앞으로 5년간 보험료가 오르니까 더 비싸.

0: 싸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쌀 때 다 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래봐야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먼저 내시는 개념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면 오른 것에 대한 추가적인 차액은 더 내셔야 되는 것이지
1: 해야 된다.
0: 미리 낸다고 해가지고 보험료를 깎아드리거나 저렴할 때 내시는 개념이 아니다.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소득대체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내 연금도 올라? 나도 지금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혹은 국민연금 조만간 받을 건데 내 연금도 다 같이 오르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득대체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 납부하는 달, 납부하는 시점에 소득대체율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올해부터 내시는 분들은 소득대체율이 올해 내는 것에 대해서 오릅니다. 하지만 작년에 내신 거는 작년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것이고
1: 네.
0: 5년 전에 내신 거는 5년 전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납부할 것에 대해서 받는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소득대체율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이 오르는 게 아니다.
1: 그러니까 이미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뭐 상관없는
0: 그럼요. 네, 지급받으신 분들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네. 지금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과거에 정말 좋았던 소득대체율 70%대를 적용받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사실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주식이 지금 100만 원에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30만 원, 4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큰 의미가 없는 것이듯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저는 시작하면서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뭐 국민연금 기금이 뭐 고갈된다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0: 네.
1: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호황이면서
0: 네.
1: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 겁니까?
0: 사실 뭐 사라졌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 전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 정도로 예상됐었거든요.
1: 네.
0: 근데 국민연금이 개혁되면서 약 10년 정도가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 주식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좋아져서
1: 네.
0: 그 당시에 1200조, 1300조였던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1700조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도 올라가거든요.
1: 네.
0: 이러면 지금보다 한 5년에서 10년은 더 늦춰질 것이다. 그러면 한 2070년 이후로 늦춰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2070년, 80년 이후로 기금이 늦춰진다면 그때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다 연금 수급을 종료하고
1: 예.
0: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구 구조가 좀 안정이 되면 사실 국민연금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제가 KBS 라디오 와서 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국민연금 내가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 가지 팁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못 냈던 걸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
1: 네.
0: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자산은 과거에 못 냈던 걸 다시 지금 낼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국민연금은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 활용해 보시면 되고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온 기간을 추후 납부로 인정해 줍니다.
1: 아.
0: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기간 동안 그때 내가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안 했을 테니까 국민연금 가입 안 했을 거잖아요. 그 기간 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납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웬만하면 다 나온다.
1: 88년 이후에 군대 네. 갔다 온 사람들.
0: 네. 그때 한 뭐 26개월, 30개월 군대 갔다 왔잖아요.
1: 예, 예.
0: 그 기간을 다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1: 그렇군요.
0: 가능하기 때문에.
1: 그건 정말 확인해 볼 만하겠네요. 네,
0: 확인해 보셔가지고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갈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종료되지만 연금 받기 전까지 한 3, 4년간 추가로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제도 있습니다.
1: 네.
0: 이거 활용해서 연금액 늘리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이제 받으실 때 정상적으로 64세, 65세에 수령하시겠지만 그때 바로 받지 마시고 1년씩 늦추시게 되면
1: 네.
0: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서 최대 5년 36%가 더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 활용하시면 연금액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1: 근데 뭐 그거는 연기 연금이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급하신 분이면은 뭐 받아야만 할 것이고
0: 그렇죠.
1: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0: 네.
1: 늦추면은 1년에 네. 7.2%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죠.
0: 그렇죠. 왜냐면 뭐 내가 연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쓰실 거라면 받으셔야 되겠지만
1: 네.
0: 사실 이제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통장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면 은행 이자가 사실 요즘 뭐 2, 3%밖에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국민연금을 먼저 수령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자산들이 있으면 사실 그걸 먼저 빼쓰고 국민연금을 1년 늦추시면
1: 네.
0: 7.2%가 증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당장 급하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러신 분도 일찍 받으셔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평균 정도는 살 것 같다.
1: 네.
0: 그리고 혹시 모르는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위험에 대비하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조금 늦추시는 것이 산술적으로도 유리합니다.
1: 그럼 이거는 5년까지 늦추는 게 가능한 겁니까?
0: 네. 5년까지만.
1: 그러니까 65세에 받을 거를 이제 70세까지
0: 그렇죠.
1: 연기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0: 네.
1: 거죠.
0: 그것도 월별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3년 6개월 늦추자. 3년 7개월 다 가능합니다.
1: 그러면 해마다 7.2%씩이면 이게 5년이면은 상당하게
0: 36%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플러스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1: 그래요.
0: 정상적으로 10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늦추게 되면 136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증액이 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 2, 3%만 감안해도 거의 한 150% 1.5배 가까운 연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1: 네. 이 국민연금은 만약 받고 있는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내가 받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한 40에서 60%가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다가 사망했는데 내가 받던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유족에게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죠.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다가 죽으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가 첫 번째가 배우자.
1: 네.
0: 계시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요. 배우자 평생에. 만약에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지급되는데.
1: 자녀에게도 가능하군요.
0: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24살이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25살이 되면 1년 받고 종료가 되죠. 그리고 자녀 중에서 장애가 좀 심한 중증 한 2급 이상의 장애의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에게는 평생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배우자는
0: 네.
1: 몇 프로라고 하셨죠?
0: 60% 정도 지급되는데 60%. 50에서 60%. 그런데 네. 그 이제 그 비율은 돌아가신 분이 가입을 몇 년 하고 있다가 돌아가셨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2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60%가 지급되고요.
1: 네.
0: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드리는 거고 배우자가 없으면 그다음에 순서대로 자녀에게 가는 것이고.
1: 자녀도 그 비율은
0: 똑같습니다.
1: 금액은. 60%면 네, 그렇죠. 60%가 네. 가는 거다.
0: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자에게 먼저 지급되는 것이고 자녀도 없다? 그러면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께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1: 네. 이게 맞벌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분이 국민연금을 다 받다가 한 분이 네.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0: 이게
1: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겁니다.
0: 이게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받다가 사망했을 때 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1: 네.
0: 배우자가 과거에는 대부분 외벌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아서
1: 네.
0: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맞벌이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얘기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려고 하는데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본인 연금이 있잖아요.
1: 네.
0: 중복 수령은 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1: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건
0: 유족연금을 받을 것이냐
1: 네.
0: 아니면 내 연금 곱하기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것이냐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1: 아, 금액을 따져봐야 되겠군요.
0: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가입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1: 요즘은 저 부인이 더 잘 버는데.
0: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많이 버시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그분이 돌아가신 유족연금이 크기 때문에 그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배우자는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1: 네. 아, 그럼 이게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에 한해서는 그렇고
0: 네.
1: 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이게 뭐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국민연금이고 부인도 국민연금이다.
1: 네.
0: 두 분이 같은 국민연금 제도다 그러면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중복할 수 없는데요.
1: 네.
0: 체계가 다르다. 나는 국민연금인데 부인이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잖아요.
1: 네.
0: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돌아가셔도 공무원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다. 같이 체계가 같기 때문에 중복수령이 안 되지만 공무원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다.
1: 네.
0: 그러면 공무원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본인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1: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그 연금 수급자와 또 국민연금 감액 기준도 완화가 됐습니까?
0: 네. 사실 국민연금을 받는데 연금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이 지금 있어요. 실제로 노후에 연금 받는 이후에 5년간 근로사업 임대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한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1: 근데 최근에는 그 60세 넘어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일을 하는데 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감액이 되면은 좀 그러니까요. 불합리한 거 아닌가.
0: 오히려 국가가 노후에 일 좀 더 하시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후 일자리 이런 걸 만들어 드리면서. 근데 노후에 일해 가지고 근로 사업을 했더니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제도죠.
1: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300만 원 이하는
0: 그렇죠.
1: 상관이 없는 거고요.
0: 일정 수준 이상인데 그게 대략적으로 A값 이상이라고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금액 기준으로 작년까지 309만 원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너무하지 않냐. 노후에 일하는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왜 감액하냐. 그래서 이 기준은 좀 문제가 있다.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러면 노후에 근로사업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감액 안 되도록 그걸 없애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없애지 않고 기준을 살짝 조금 더 완화했습니다.
1: 어떻게 해요?
0: 그래가지고 A값 더하기 200만 원이라 그래서 대략 올해 기준으로 한 519만 원 정도.
1: 네.
0: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519만 원 이하는 감액되지 않고요.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519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됩니다. 실제로 노후에 근로사업 임대소득을 합쳐서 월 한 5,6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 많지 않으시겠죠.
0: 그러니까 사실 대상자들은 거의 줄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는 말이 안 되는 제도니까 없애야지. 이걸 살짝 이제 뭐 대상이 뭐 줄어들었으니까 큰 반발은 없겠지라고
1: 네.
0: 하지만 노후에 정작 일을 많이 하시기를 추천하는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매칭이 안 되는 제도가 아닌가.
1: 아니 이영주 대표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0: 네.
1: 정책 입원자들한테.
0: 근데 이게 더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하거든요.
1: 네.
0: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한 푼도 감액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연금이 감액되고.
0: 네, 그러니까 뭐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열심히 나가서 죽어라 일에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은 감액을 하고 집에 앉아서 이자 받고 배당 받는 사람.
1: 네.
0: 그렇죠? 이분들은 감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제도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좀 개선이 필요한데 어쨌든 당장은 좀 이렇게 땜빵은 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더라고요.
1: 190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하셨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막상 연금 받을 때가 되니까 우리 연금 받으신 분들이 세금 건강보험료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1: 네.
0: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받을 때 보니까 세금도 뛰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민감하게 보시면서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1: 네.
0: 국민연금은 실제로 연금 수령할 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밖에 없으면 세금이 사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1: 예.
0: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다른 소득이 막 몇 천만 원씩 있는 이런 분들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절반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수령액 총액 곱하기 50% 네.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아.
0: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장기요양보험료 합쳐가지고 한 8%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200만 원의 절반인 50%인 100만 원
1: 네.
0: 곱하기 8% 대략 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월 168만 원 넘게 되면은
0: 네.
1: 건보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 어떻게 대비하면 돼요?
0: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건강보험료 내기 싫잖아요, 사실. 매달 내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를 고민했더니 일정 자산 이하, 일정 네. 소득 이하이신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0: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 한 달에 100만 원이든가 뭐 소득이
0: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
1: 연간 2천만 원.
0: 연간 2천만 원. 네. 자산 기준으로는 뭐 5억 4천만 원 이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이하이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등록될 수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내 밑으로 피부양자를 달았잖아요.
1: 그렇죠.
0: 내 자녀를 내 피부양자로 살리고 그렇죠. 내 배우자를. 이제 내가 직업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닌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이 자녀.
1: 자녀.
0: 자녀가 직장 다닌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아빠를 등록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거죠.
1: 네.
0: 이 기준이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월 166만 6,700원. 대략 167만 원.
1: 이게 그 기준이군요.
0: 그렇죠. 아. 그거를 받게 되시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이미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타락되는 것이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준비해 왔는데 국민연금 좀 많이 받는다고 그럼 몇만 원 더 받았는데 2천만 원 초과돼가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안 되냐.
1: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국민연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네. 뭐 덜 받거나 일찍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애초에 줄여버리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소탐대실이다. 네. 왜냐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야 기준에 간신히 합격할 수 있겠죠.
1: 네.
0: 하지만 조만간 건강보험 기준이 더 강화되면 결국 탈락하게 될 것이고.
1: 그러니까 건강보험 내셔라.
0: 그렇죠. 네. 뭐 내가 피병자 자격이 되면 다행인 거고 네. 안 되면 내실 건 내셔야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거잖아요.
1: 네.
0: 평생 받을 연금을 내가 당장 건강보험료 몇 푼을 줄이기 위해서 막 줄이거나 감액시키거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1: 네. 자, 7920님께서 40대와 50대가 연금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0: 자, 일단 연금 준비는 2030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1: 네.
0: 2030은 연금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4050대가 연금 준비하잖아요. 네.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3층 연금 다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금 제도 중에서 공적연금, 국민연금,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이 3층 연금이 제대로 준비되어 오고 있는 것인가. 조금 부족한 건 없는가. 이거를 딱 설계하시는 것이 연금 설계의 기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3층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라. 이거를 한번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 퇴직연금과 또 개인연금 관련해서는 우리 이영주 대표님 다음 시간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꽉 잡힌 생활경제 97.3부로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띄워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이 모음 앞에 모음을 바꿔서 발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먹이다를 매기다로 한다든지 잡히다를 재피다로 발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하는데요. 현실 언어에서는 매기다나 재피다로 발음하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헛갈리다, 헷갈리다 또는 섞갈리다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어느 것이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예를 생각해보면

하면 헛갈리다만 표준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경우 세 개의 표현이 모두 표준어입니다. 헛갈리다와 헷갈리다는 같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다라는 뜻과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떠드니까 헛갈려요 한다든지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두 개의 개념이 자꾸 헷갈린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밑에 쌍기역 받침을 쓰는 섞갈리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여러 가지가 한데 뒤섞이다를 뜻합니다. 흔히 정신이 섞갈리다, 이야기가 섞갈리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헛갈리다나 헷갈리다와 서로 바꿔서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4: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이 대구와 포항 34도, 대전, 광주, 제주 32도, 서울과 부산 30도 등으로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33도 이상 오르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서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장맛비를 뿌린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지금은 하늘이 갠 곳이 많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정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와 담당 수사팀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엿, 포도당, 과당 등 식품 원료로 쓰이는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대상, 사조 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허위 거래를 통해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접근을 삼가고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벨기에가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공격수 발로건이 퇴장집행 유예 조치를 받고 출전한 미국을 4-1로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모윤 가족 중에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았는데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듣고 계시냐 질문 받으시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복잡하게 얽힌 정치권 이슈들을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풀어보고요. 이어서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7월 말 세제 개편을 앞둔 집값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구,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최 교수님은
4: 네.
2: 오늘 처음
4: 네, 처음 왔어요. 네. 옷도 입으라고 그래서 입었는데.
2: 잘 어울리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네.
2: 첫 질문은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5: 아마 이제 그 정청래 대표를 자기 정치한다고 계속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2: 네.
5: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정치하면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의 아바타 정치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정치다. 이렇게 네. 저는 봅니다.
2: 네.
5: 이게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예. 결국 이재명의 방탄 시대를 열려고 하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과연 앞으로 민주당이 네. 그냥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을지 그래도 제대로 쓴소리나 할 말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김민석 후보가 저는 된다고 보는데 네. 유리하다 보는데 과연 이게 그 청와대 할 말하는 이런 게 집권 여당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2: 너무 그렇게 단언하시면 다른 후보들 섭섭해 하시겠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나 저 송영길 의원이야.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4: 저는 이제 주셨어요?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네. 똑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2: 근데 뭐 그러세요?
4: 저, 네, 저 똑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은 뭐 동의하지 않고요.
2: 네.
4: 김민석 총리가 자기 이제 자기 정치한 걸 좀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야당과 여당은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야당은 물론 정권이 하는 부분들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0: 적극적으로 지적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여당은 사실은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당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여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도 같이 지는 거고요. 그런데 뭐 대표가 만약에 뭐 김민석 지금 전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표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적당히 뭐 야당처럼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네. 어쨌든 이제 지지자들도 모이게 될 거고 이럴 거니까 그런 반대급부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여당의 대표로서 맞느냐 그건 잘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야당 대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전 총리가 제대로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여당이 성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유리하고 민주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의 지적은 매우 적절했다. 그것이 결국은 현재 그 민주당의 어떤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갖겠다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 노 변호사님은요?
2: 정치인은 다 누구나 자기 정치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지금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다고 그럼 김민석 총리는 남을 위한 정치만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 기본인데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계선 내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정도의 문제 인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은 본인의 나중에 문제까지 지금 다 연결해가지고 입지를 조금 다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 정청래 대표가 조금 대통령을 위한 여러 가지 것보다는 아마도 본인의 나중에 대권이나 뭐 내지는 총선에서의 공천권 이런 걸 좀 가지고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실제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거나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정청래 대표가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빨아들인 그런 상황이 좀 있었었고 대통령을 자꾸 가리는 그런 행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말한 건 그거였던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것도 있지만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나와서 꼭 돼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집권 1년차밖에 안 됐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도 사실은 그 기초를 다듬을지 안 다듬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손발이 착탁 맞는 그런 당정 협의체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다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조금 서로 간에 케미도 맞고 서로 간에 가치관도 좀 같이 공유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럼 과연 그럴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내가 그럴 사람이다. 이걸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 같고 실제 본인을 위한 정신을 조금 나중에 하자. 지금은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원칙론적인 얘기를 지금 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최 교수님 그렇게 처럼 그 세 명의 후보군 중에 먼저 당대표 도전하겠다 선언하는 것은 뭐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 건가요?
0: 있죠. 지난번에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먼저 출마 선언했거든요. 예. 박찬대 당시의 후보는 좀 늦게 했고 근데 이게 선점 효과가 있는 게 시간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더 이제 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소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정청래 전 대표가 뭐 거의 경선에 나올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 다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일단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먼저 한 사람이. 그리고 조명도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홍보 효과에 있어서 첫 번째 하는 사람보다는 주목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1: 네. 어제 이제 그 김민석 전 총리의 당대표 선언의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단결과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 서민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아마 정청래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계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정청래는 단결과 동지의 언어만 쓰고 네. 그 밑에 이성윤은 야, 그 감기약 성분 뭐 들었어? 개엄 때 왜 안 와서? 김민석 뭐 감기약 성분이 뭐냐고. 야, 깜짝 놀랐어요. 뭐 수면제라도 들어가 안 왔나? 지금 네. 그 이성윤 의원이 고발 1호 될 것 같아요. 그 김민석 의원이 오긴 왔대. 국회에 있었대. 다만 네. 본회의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표결 끝나고 본회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해. 국회 왔으면 2, 3분이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그럴까? 의혹은 가는데 하여튼 뭐 고발한다고 지금 시민단체가 또 오늘 예고했더라고요.
1: 예.
3: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그래요. 지금 벌써 이게 정몽준 후보 옛날에 후단에 2002년 정몽준한테 간 거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정청래 개 의원들이 공격을 하고

0: 역할
1: 정청래는 이제 뭐 단합, 통합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역할 분담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0: 네, 그러니까 두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 후에 조금 자제를 해달라라고 당에 부탁을 했잖아요.
2: 네.
0: 이게 정청래 전 대표한테도 좀 적용이 된 걸까요?
2: 원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본인은 네. 조금 뒤로 빠지고 다른 분들이 좀 앞에서 선봉장처럼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요. 또 딴지 게시판에도 또 글은 올리셨더라고요.
0: 아.
2: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다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셨던데 지금 서정 변호사 말처럼 사실은 이 정청래계 의원들이 조금 약간 역할 분담해서 앞에 네.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다음에 뒤에서 조금 방어하는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 하셨으니까 이번에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고 특히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양보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은 나가서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이제 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아까 우리 서정 변호사 말한 것처럼 감기약 성분 뭐 들었냐 왔냐 안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미 엄청나게 얘기 많이 됐던 것이고요.
0: 네.
2: 김민석 총리는 솔직히 그 당시에 뭐입니까? 이거 계엄 뭐 이 사람이 합니다라고 먼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굳이 그렇게 그날 계엄 선포한 날 일부러 안 가고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본인이 뭐 진짜 총살당할 거가 걱정이 돼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만한 저는 내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물어는 볼 수 있지만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이제 전임 대통령들 언급을 하면서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네.
0: 누가 정통성을 가진 후보입니까?
3: 그러니까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정당도 많이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막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잠깐 다른 데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3: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나는 계속 지켰던 사람이고 저 사람 잠깐 다른 정당 갔다 왔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요 같이 할 사람 없어요.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원래 처음부터 한 정당을 해서 계속 그 자리만 지켰던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중도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기본적으로 그 새로 만들어진 정당에 갔을 때도 가치는 비슷한 거잖아요. 진보적 성향 가치를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잠깐 나가서 다시 들어왔으니까 적통성이 없고 정통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그 비판으로 자유로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 뺄셈 정치하고 다 빼고 나면요.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0: 네.
3: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가장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됐는데 그게 무슨 뭐 정말로 뭐 진보적 성향을 아예 배제하고 뭐 보수적으로 갔다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면 또는 뭐 크게 당에 해를 끼쳐가지고 뭐 사회적 문란을 일으켰던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적통성 정통성 얘기하면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후진적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서 변호사님 그 송영길 의원은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것 같습니까?
1: 그렇죠. 저는 뭐 이분이 페이스메이커는 아니고 플레이어로 아마 뛰려고 보하는 것 같아요.
0: 끝까지 갈 것이다.
1: 예.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정청래 지금 대표가 상당히 사면 초과입니다. 그 문조 털 유가 다 빠져버렸어요. 원래는 정청래니까 뭐 빼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가 중립 이렇게 개입 안 하잖아요.
0: 그 빠졌다는 건 이제 뒤로 물러나서 지금
1: 개입 안 하잖아요. 네. 정청래 지원 안 하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자기도 전당대하고 자기 고속자예요. 그다음에 김어준은 프랑스 갔다 와 지금 뭐 좀 개입 안 하는 분위기고.
0: 네.
1: 그다음에 유시민 한번 이야기했다가 지금 비판에 십자포 안 맞고 지금 완전히 뭐 꼬리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군이 없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가 하향세니까. 송영길 대표도 전 대표도 욕심 좀 생기는 것 같아. 아 내가 이게 플레이를 뛰어가지고 내하고 김민석 결선 가나? 그러면 내가 여차하면 내가 한번 당대표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욕심 생기는 것 같아.
0: 예.
1: 그래서 출마 선언도 원래는 이게 그 정청래 하면 한다 했잖아. 그런데 정청래보다 먼저 하고 내일 모레 한다는 8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뭐 8일이면 내일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뭐 정청래와 관계없이 내하고 김민석 싸움이다.
0: 아, 또 그렇게 가는
1: 거 호남도 겁니까? 이게 뭐 표가 있고 저기 호남이 적자잖아요.
0: 네.
1: 충분히 그렇게 욕심낼 만하죠.
2: 네, 저 말이 사실은 그 신빙성이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인 거예요. 처음에는 송영길 대표,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이제 약간 도와주는 방식으로
0: 네.
2: 자기가 당대표에서 역할을 하려는 마음을 있었던 것으로 봐요.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각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실제 보.

0: 본인이 좀 정청래 대표랑 각을 세우고 김은석 총리들이 좀 빠져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져가지고 아예 그냥 내가 김은석 총리하고 좀 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다 보면 송영길 의원의 정체성도 막 이상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송영길 의원이 지금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됐지만 그걸 노리고 해서 끝까지 뭐 이 사람과 각을 세우겠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 대신에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이 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2028년 총선을 위한 게 지금의 당대표 선거라고 한다면 2028년도에 결국은 당대표를 또 뽑을 거잖아요.
1: 네.
0: 예, 그때 가면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고서 내가 진짜 갑자기 내 욕심 부려서 뭐 해보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실제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한번 나갔다가 좀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은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먹세연 문제도 그렇고 동문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내상에서 해보 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당에서의 입지를 좀 더 굳건히 한 다음에 2028년도에 좀 더 움직여서 뭔가 크게 이렇게 내 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보지 않을까. 근데 이분들도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 세를 만들고 말고 이런 거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분들이라.
1: 아니 근데 말씀대로라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포기를 할 수
0: 그럴 가능성도 이제 막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원래 처음에는 먼저 그 선거 나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물어보게 되면 심사숙고 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1: 네.
0: 특히 그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1: 네네.
0: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제 정확하게 전선이 그어졌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아마 위축이 조금 됐을 거예요. 속으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상황 정확히 이해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권리당원들을 내가 보고 가겠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네. 전략이었는데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요즘에 여론조사 하면은 막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또 호남 쪽이나 권리당원 쪽에서도 오히려 저쪽을 더 지지한다는 막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 내 지지 세력들은 점점 내 기반은 이쪽인데 점점 게다가 나보다 더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저기서 나온다. 이제 이게 나와지는 거고 송영길 의원은 지난번에부터 나는 호남의 적자다. 이 얘기를 계속 여러 번 했었고 호남의 아들이다. 그런데
1: 네.
0: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청래 대표가 가장 호남하고는 좀 원래 출생적으로는 좀 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그래도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1: 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도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중단하진 않고 계속 갈 것 같아요.
1: 아,
2: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열심히 밑에 싸우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1: 예.
2: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중간에 내려오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 네, 놔두진
2: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선거하다 오면 후보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이제 돕는 분들이 계속 더 막 네. 이제 추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2: 저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만뒀다고 둔다고 해서 본인한테 어떤 이점이 있거나 이익이 있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가보는 거죠 한번. 뭐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생각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아마 그러니까 출마는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정청래 만약에 전 대표가 뭐 중도에 포기를 하면 계속 가실 거고 그러나 계속 끝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의 추세로 보면 김민석 이제 전 총리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완주하기보다는 만약 세 명이 경쟁을 하게 되면 중간에 아마 드랍을 하고 김민석 전 총리를 돕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말 끝에다가 이제 노를 붙여서 얘기한 표현들이 이게 일베식 표현이냐 아니면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한 뭐 단순 사투리냐 논란이 뜨거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3: 아마 제가 이제 이거 자세히 보니까 그 원이 있잖아요. 그 멤버가 일본 멤버가 있거든요. 그 여성 5인조입니다.
1: 네.
3: 그래서 일본에 그 멤버 집에 갔는데 이제 뭐 어서서하게 무섭게 해놨는데 그 먼저 PD가 무섭노? PD가 먼저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원이 이분이 무섭노? 하면서 한가 딱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무서워라고 했어요.
1: 네.
3: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것도 이게 PD가 하니까 따라 한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이게 그 우리 어른 김장하라고 옛날에 우리 헌재 소장 도와줬다는 그 김장하 어른 있잖아요.
1: 네네.
3: 이 다큐멘터리 만든 여성 PD가 있더라고요.
1: 네.
3: 이분이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저는 그 PD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그 조국 대표가 받아가지고 뭐 이게 마치 엄청난 국어학자, 은학자 유명한 것처럼 뭐 이렇게 나 너가 뜨고 저쩌고 제가 경상도인데 고향 경남인데
1: 네.
3: 아 이게 나 무슨 나하고 무슨 너가 이렇게 차이 나나 헷갈릴 정도로 아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조국 대표가 꼰대 다 돼가지고 조국 대표 정치 재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너무 실망. 옛날에 젊을 때 조국 안 그랬어요.
1: 네,
3: 진짜 뭐. 똑똑하고 우리 얼굴 잘생기고 머리 한번 싹 쓰다듬으면 학생들이 와! 막 이랬거든요. 제가 조교할 때 그 서울법대 교수 왔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 네. 조교를 했거든요.
1: 네.
3: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근데 요즘 이번에 그 평택 가서 완전히 김용남하고 이전 투구 막 버려가지고 이미 이미지 완전 구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이런 사태 터지니 정치 재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이제 뭐 일베 뭐 감별법 네. 뭐 해서 이렇게 올렸던데 그러니까 그 노라는 표현이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폄훼하는 네. 거라는 거잖아요.
0: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뜻으로 일부러 끝에 노를 붙이는 거죠.
1: 근데 그게 뭐 그런 뭐 표현들이 있었나요? 저는 뭐 보질 못해서. 근데 그 한 표현 갖고 그거를 몰아붙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0: 그게 물어보니까 네. 이게 경상도 사투리에는
1: 네.
0: 뭐 어대고 와그라노 그래서 노라고 하는 걸 붙일 때하고 아닌 경우가 조금 구분이 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대구에 사시는 분 얘기로는
1: 네.
0: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걸 붙이는 경우는 뭐 이유를 물어볼 때 보통 이제 끝에 문문문에다가 노를 붙이는 거고 나머지는 노를 안 붙이는 거다. 이제 그런데 일부러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사람들이 쓰다 보니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요점이었는데 저도 노시잖아요. 이 논쟁이 쓰고 나니까
1: 노가 앞에 가 있잖아요. 근데
0: 아, 그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노무현

0: 집안이. 네.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나 몰랐는데 댓글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그 일베 그 리센네 그 여자분의 노가 나오니까 노영이도 노노노노노 이런 게 댓글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되게 부적절하다. 근데 이번에 그 아이돌 그룹 걸그룹 관련해 가지고 붙인 건 너무 오버한 거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지금 아마 우리 서정 변호사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조국 대표 같이 그렇게 큰 정치하시는 분이 그렇게 좀 부정확한 걸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이런 논란을 촉발시키고 하는 게 뭐가 옳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이 문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1: 근데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0: 정확한
1: 어떤
0: 이 의미를 모르고
1: 알고 쓰는 건지 네.
0: 정확히
1: 아니면
0: 모르고
1: 그들 세대 그냥 대화
0: 그렇죠.
1: 채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걸그룹의 문제를 이분들은 크게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표현이에요. 그걸 놀이삼아 하면서 계속 일베에서 쓰던 걸 가져와 쓰는 의도적으로 네.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정말 네.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건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보니까 이제 걸그룹 문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현석 변호사 말에 저는 동의 안 하지만 그 부분만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문화화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1: 맞습니다.
2: 이게 그냥 전직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계속 조롱하고 하는 거를 문화화해서 계속 퍼나르고 그걸 확산시키고 그걸 또 계속 그 추동하고 뒤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한두 번 그냥 본인 하는 표현 속에 그게 우연히 나와서 겹쳐지는 부분까지 문제를 삼지 말고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1: 네. 또 여러 정치인분들께서 이제 조국 전 대표 그 발언에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는 차마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또. 그런데 네. 또 그 SBS 드라마 김부장에서 그 5분 23초 표현이 또 이것도 네.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이 사람이 썼던 다른 웹툰 에서 시계를 뭐 초시계를 보면서 5분 23초 이렇게 딱 말하는 장면이 있고 그 뒷배경으로는 라울 아웃 뭐 뭐지 락 아울 아, 그런 이제 영어로 그런 표현을 이제 뒤에 보이면서 실제 이게 바로 이제 이스터 에그 코드다. 그러니까 그 달걀 부활절 달걀 찾기처럼 속에 숨어 있는데 아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그런 코드를 심어놓고 지네끼리 낄낄거리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저열한 문화 속의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뭐. 5월 23일 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일컫는 거고.
0: 그렇죠.
1: 아까 그거는 이제 뭐 부엉이 바위를 연상시키는 단어다라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네. 정말 이렇게 의도성이 있었던 겁니까?
0: 이 본인은 그런 거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상하게 그 두 개를 같이 합쳐놓는 거는 사실 그 개연성은 사실 없었던 거라서 아, 이제 그런 의심을 사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그 코드는 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아는 그런 코드라서 자기네끼리 낄낄거리고 자기네끼리 모욕하고 이런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우연이고 별로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안 하겠지만 자기네들 아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김부장의 원작자라고 하는 그 박땡땡 씨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종류의 코드를 많이 심어놨었다는 게 또 이제 계속 파묘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의 작품을 재밌다고 해서 이게 지금 거의 20% 육박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1: 네, 뭐 시청률 잘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0: 그래,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요지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좀 이건 좀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고 이걸 아무리 문화라고 치더라도 이거는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이제 그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요. 선생님들도 물론 같이 가셔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학교 간 갈등은 좀 봉합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논란이 좀 잘 수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 잘 수습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걸 또 다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징계도 협회에서 한 거잖아요. 뭐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걸 정치 쟁점하고 정치 이슈화 해가지고 화환 보내고 이진수 의원 보세요. 그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이게 자기들끼리 학생들끼리 또 선생님들끼리 뭐 울먹이면서

0: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마당에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체? 저는 이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광주제일고도 또 제일교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허리 피고 당당히 우리가 겨루어 보자라고 얘기하고 또 배정호 학생들도 반성하고 눈물로 또 교장 선생님이 반성하는 얘기도 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회에서 물론 이건 또 다시 재심을 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꾸 정치인들 여기 숟가락 올리지 마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이들 이 미래와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학교 간에 서로 사과도 하고 사과도 받아주고 또 5.18 국립묘지도 네. 갔다 오고 이래서 어느 정도 재심 과정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서민호 선생님 국회에서는 왜 그러는 겁니까? 주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2: 예, 뭐 지금 이진숙 위원이 이제 의원이 그 화안도 좀 보낸 건 있죠. 그런데 저도 이 문제는 이게 정치권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계속 이 정치권이 관여하면 갈등을 더 키웁니다. 이 문제는 이게 교육적으로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요즘 학생들이 역사 교육을 거의 안 하잖아요. 솔직히 6.25 전쟁이 뭐 누구하고 붙었냐 하니까 북한 일본하고 한 전쟁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1: 우스갯소리지만. 진짜요?
2: 그건 이게 뭐 설문조사에 그런 게 있던데 그만큼 이게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5.18은 잘 몰라요. 저도 솔직히 뭐 헬기는 제가 전두환 재판하면서 알았고요. 탱크는 잘 몰라. 개헌군이 총 들고 들어간 건 대충 우리가 알아도 그걸 그 베일에 계속 가려져 있었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제 말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교육을 시켜야죠. 학생들한테도 역사 교육을 좀 시키고 저는 어른들 책임이 크다 봐요. 네. 어린애들이 무슨 이게 그런 5.18을 얼마나 알면 그걸 비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신나 이기다 보니까 어디서 뭐 스타벅스 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잖아요. 장동영 대표도 커피 한 잔이 자유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보고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저는 그걸 왜 쳐다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눈물로 사과하고 했으면 이제 좀 이제 용서하는 게 저는 맞다 보고 특히 정치권은 어르신도 있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 네. 그, 이 5.18 성역글 등으로 논란 빚은 이병택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3: 네. 네. 저는 참 잘했다. 빨리 했었어야 된다 이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은 포용 정치를 위해서 우리하고 조금 가치관이 안 맞고 그동안에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언어를 쏟아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한번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서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결국 이제 이게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이제 이병태 씨 뭐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시도를 해서 품어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식의 행동을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일으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품고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기본적인 인식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린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 없나 보다. 이걸 결국은 한 번 더 깨닫게 된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고 더 상처를 많이 입혔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번에 사임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포용정책이라든가 인사 문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검토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주석환님께서 아까 이제 배재고 광주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이셔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나치를 추종하진 않지만 모르고 나치 문양을 쓰고 있다면 알려줘야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윤리위가 가동이 됐는데 뭐 징계안만 60~70건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게 뭐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저는 무슨 징계를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청관 안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들어온 안건들을 모두 다 징계를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정말로 위중하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징계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당원들 입장에서 서로 계파가 달라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가운데 서로 막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거를 다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친한계에서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 예컨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본인들의 체제를 너무 공고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제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친한계 의원들을 징계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이거 법원 가가지고 가처분 신청에 또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네. 않도록 네. 정말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징계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징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어떤 생명을 연장해 가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1: 서민호선 네. 징계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이건 국민의힘 당 자체가 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보는 게요. 이거는 이제 당원들이 네. 당원들이 그냥 윤리에 재소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뭐 건수만 한 50건 돼도 윤리위에서 대부분 걸러낼 겁니다.
1: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단호하던데요.
2: 그래도 장동혁 대표도 본인을 비판한 걸로는 징계 안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소장파나 대한과 미래 이쪽은 징계 안 할 거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을 도운 한지아나 또는 이제 그 진종호 이런 분 있잖아요.
1: 예.
2: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평택에서 조국을 도왔다 김용남을 안 돕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게 개혁신당도 서울에 김정철 변호사가 나오는데 오세훈을 밀어버렸다.
1: 네.
2: 그분들도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 하나는 이게 고민해봐야 되고요. 당의 기강 때문에.
1: 네.
2: 그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국회의장 이번에 조정식 한데 그 투표를 했잖아요.
1: 투표가 박덕흠 부의장에 예, 대해서.
2: 예. 그 투표가 조정식 되면 조정식 찍어주는 게 그 맞잖아요. 그런데
1: 네.
2: 박덕흠하고 조경태하고 뭐 이렇게 조배수 투표가 박덕흠 부의장 됐어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전화해가 내란 세력 부의장 안 된다고. 아 그러면 그 선거 안 나가든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최소한에게 뭐. 경고 이상은 해야 안 되겠나.
1: 네.
2: 그렇다고 뭐 제명까지 당이 분란에서 빠진 건 원하지 않고 최소한의 징계는 좀 필요하다 봐요.
1: 최소한의 징계는 이루어질 것이다.
2: 경고나 뭐.
1: 네.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3: 이런 걸 가지고서 징계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러나 아마 이 장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기강을 좀 살리고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도적으로 뭔가 좀 한두 명 정도는 표본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아니 뭐 해당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냥 뭐 또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3: 그러니까,
1: 당 대표 입장에서
3: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본인이 이제 그동안 한 얘기도 있고
1: 네.
3: 또 실제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서 좀 길을 좀 꺾어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하긴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지 본인에게도 해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1: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비공개이긴 합니다만 최고위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 당헌 당규 개정에서라도 복당을 영국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 아마 이게 뭐 영구 금지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영구 뭐 당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 언제든 당헌 당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액면 그대로 해석할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징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고요.
1: 네.
2: 특히 요 말 속에 한동훈의 복당은 없다. 한동훈의 복당은 없다. 지금 계속 한동훈 복당 이야기 놓잖아.
1: 네.
2: 그 정도 자기가 당권을 잡은 한은 한동훈 복당 안 한다.
1: 예.
2: 이런 의미 정도 해석하면 됩니다.
1: 최 교수님 한동훈의 복당은 없는 겁니까?
0: 아, 지금 장동윤 대표 체제는 없죠. 장동윤 대표 체제가 있는 한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1: 네.
0: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 체제가 물러나든지 뭐 바뀌든지 이러면 가능하겠죠.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 왜냐하면 아직은 당권파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그분들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는 건 절대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1: 네.
0: 부분을 또 이제 중도에 있거나 의견 안 내는 분들도 크게 장동윤 대표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는 거기에 반대해서 한동훈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장동윤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봅니다.
1: 3902님께서 찐봉이 형 반가웠어요.
0: 아유, 문자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그 KBS 아나운서실에서도 무슨 잘 이제 그 해석 판단이 안 되는 단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국립국어원에 많이 문의를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쏘아올린 무섭노 논란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0: 네.
1: 모모노 이 종결로 끝나는 거는 경상도 종결 어미로 뜻풀이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5: 어서 오세요.
1: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 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먼저 살펴볼까요?
6: 네, 6월 5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0.27% 네. 주간 상승률인데요.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냥 이 정도 수준이네요. 한 달 전에 0.27이었는데 0.3% 갔다가 다시 0.27%입니다. 사실 0.27%도 전주 대비 꽤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폭등은 아니다. 그냥 조금 조금씩 0.3%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그냥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0.19%, 네. 송파구가 0.32%, 강동구 0.28 비슷비슷하죠. 도봉구가 0.37, 강북구 0.22, 노원구 0.33. 뭐 강남권이나 강북권이나 한강 이남 11개 구 2위 북에 14개 구 다 합쳐도 이 정도 평균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서울은 이제 폭등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튄 지역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특정 지역이 상승을 주도한다 뭐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일부 재건축 단지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1: 네. 지난주에 규제지구로 묶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6: 아, 그 지역들이 이제 동탄하고 용인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죠. 용인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 세 곳이 묶였는데, 이번 부동산원 조사 시점이 6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발표가 6월 30일에 됐고, 7월 1일부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1: 아, 실질적으로 그,
6: 그 직전 통계니까,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통계를 보게 되면 아마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화성 동탄구 같은 경우 1.46%예요. 6월 4주차가 1.65, 네. 6월 3주차는 2.22%니까 규제지역 지정 전에도 2.22, 1.65, 1.46 이렇게 상승률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규제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1% 이하로 뚝 떨어질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2, 3주 지나면 0.3%대 안정적인 흐름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들도 동남권, 동쪽 위주로 이제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분당은 여전히 뭐 0.41%, 수정구 0.43, 용인 수지도 0.29%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0.19%고요.
1: 네.
6: 과천시는 마이너스 0.12%.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지역들도 있고 플러스 0.4%도 있고 동탄은 플러스 1.46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학교 다닐 때 같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 뭐 전교 1등도 우리 반에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섞여 있고요. 서울은 골고루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한다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0.04%니까 뭐 크게 눈에 띄진 않고요. 송도가 연수구죠.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1%니까 인천은 경기도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집값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지방은 0.00% 보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좀 어떤 긍정 효과가 있었는지 또 뭐 부작용은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6: 일단 긍정의 효과는 집값 상승률을 떨어뜨릴 수는 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아마 한 2, 3주 안에 0.3%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일단 대출 규제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주택자들 LTV가 70에서 40%로 뚝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대출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1: 네.
6: 또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집주인들도 부담스럽죠. 아, 이제 두 채, 규제 지역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20%포인트가 더 붙으니까 71.5% 최고 세율이 네. 30% 이상은 82.5% 최고 세율이 적용되니까 팔기도 어렵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고 7월 5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또 토지거래가 대상도 되거든요.
1: 네.
6: 전세 끼고 사고 팔고도 안 되니까 집이라는 게 주인이 살던 집을 팔 수도 있고 전세 낀 집을 팔 수도 있는데 전세 낀 집은 사실상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떨어지겠다. 뭐 이 정도는 이제 긍정. 거래량도 떨어지겠다가 긍정인데 부정의 효과를 보자면 이제 주변 지역들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규제 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어. 우리의 학교 때문에 우리 직장 때문에
1: 네.
6: 그러면 면적을 좀 줄이거나 뭐 신축에서 구축으로 가거나 뭐 이런 단지 그 구역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야. 나는 지역을 옮길 거야라고 한다면 그 옆에 지역들 동탄구 옆에는 병장구가 있으니까 병장구나 네. 오산시로 풍선 효과 생길 수도 있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면 남양주 다산 신도시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는 이제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이제 임장을 다녀왔는데
1: 아, 다녀오셨어요?
6: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역 장자 호수 공원역 주변으로 이제 가니까 그 지역이 특징이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구축이긴 한데 역세권이거든요. 지하철 8호선 타면 잠실까지 한 20분 정도.
1: 예.
6: 그러니까 20분이면 서울 내에서도 여의도에서 강남 가도 20분 더 걸리는데.
1: 그렇죠.
6: 20분이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가기 딱 좋은 전용 84가 한 10억? 11억 정도 하니까 대출받아서 비규제 지역이니까 뭐 60, 70% 대출받아서 갈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7월 1일부터 규제 지역 지정되니까 대출이 이제 40으로 줄잖아요.
1: 네.
6: 돈이 한 3억, 4억밖에 없는데 갑자기 2, 3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1: 그 전에는 6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을.
6: 그렇죠. 이게 대출이 갑자기 3억 6천으로 주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문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매수자 문의 오시는 분들이 한 90%가 신혼부부였는데
1: 네.
6: 규제 지역 발표되고는 그냥 없대요. 연락이 없다. 조용하다. 아. 그리고 집주인들도 조용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하철 타고 북쪽으로 한 두 정거장 올라가게 되면 다산 신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는 신도시입니다. 굉장히 인프라도 좋고 학교도 있고 쾌적하고 네. 역시 지하철 8호선이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데 가니까 일단 바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1: 거기는 규제 지역이 아닌.
6: 거기는 네. 규제 지역에서 이번에 빠졌죠.
1: 네.
6: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나는 지하철 타고 차라리 위로 두 정거장 올라가서 비슷한 가격인데 여기는 신축이 있거든요.
1: 네.
6: 환경은 더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그래 두 정거장 올라가고 신축으로 가자라고 해서 전화통이 뭐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 그래요.
6: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호가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풍선 효과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집값 말이죠. 이게 3년 동안 내 소득은 13% 오를 때 집값은 22% 올랐다고 하니까 이게 집 사시려는 분들은 점점 더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6: 아, 정말 속상하죠. 왜냐하면 내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집값 비싼데 내가 돈 좀 모아서 한 몇 년 더 모아서 그때 사야지 하신 분들이 이제 좌절하는 이유가 나는 열심히 외식도 안 하고 여행 안 가고 돈을 모았는데 어라? 3년 후에 내 통장 딱 보고 내가 3년 전에 알아봤던 집을 보니까 집값은 2, 3억 올랐더라.
1: 저 멀리 뛰어가 있는 거죠.
6: 그렇죠. 집값이.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했을까라는 이제 자괴감이 드는데 그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KB부동산에서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라고 있거든요.
1: 네.
6: HOI라고 하는데 하우징 오퍼튜니티 인덱스인데 이게 뭐냐면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돼? 우리 대출 받아서 집을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살 집이 많은 거고요.
1: 네.
6: 살 수 있는 집이 많은 거고 이 수치가 줄어들면 살 집이 없네. 내 소득 대비 집값이 더 올랐구나. 대출 받아서도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는 7.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위 7.8%밖에는 못 사. 중위소득, 중간소득 가지고 서울에는 살 수 있는 집은 하위 7.8%, 10%도 안 되는데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이 넘었거든요. 2022년 말에
1: 네.
6: 하더라도 10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내 소득보다 결국 집값이 더 올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가구 월소득 보게 되면 최근 3년 사이에 600만 원에서 679만 원. 13%가 늘어났는데요. 집값을 보게 되면 9억 8천만 원 중위 아파트 서울의 중간 아파트가 3년 전에 9억 8천이었는데 지금은 12억.
1: 그러니까
6: 이게 얼마인가요 도대체. 한 2억 3억 정도 올랐잖아요.
1: 예.
6: 우리는 열심히 모아서 6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하기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게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1: 네. 전세도 걱정입니다. 7월 입주 아파트가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죠?
6: 아, 진짜 걱정이에요. 7월 입주 아파트도 10년 내 최저고요. 내년도 입주 물량도 최저입니다. 점점
1: 이거는
6: 모든
1: 전국 기준입니까?
6: 전국 기준도 그렇고 서울 기준도 그렇고요. 네. 모두가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들도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제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서울과 이유는 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기억나시나요? 2022년에 그 PF 문제 또 생기고 미국 국인들 긴축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네. 주택시장 영향을 받죠. 건설회사들이 2020년, 2021년에 이제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전국적으로. 포모 현상이 생겨서 연끌하고 네. 건설회사들이 그때 분위기가 물 들어왔을 때 노조자 해서 지방에 부산, 대구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거든요. 네네. 그게 다 미분양이 되잖아요. 아직

0: 또 미분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3년 4년 이후부터는 건설사들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아. 대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한 2년 정도 안 해주기도 했거든요. 야, 이거 집이 너무 많아. 니들 지으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 부작용이 이제 지금 입주 물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니까 기존의 민간 아파트 건설사들은 땅 사서 짓는데 5년 6년 정도 예. 뭐 인허가하고 건축하면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15년 걸리거든요. 15년에서 17년 걸리니까 서울은 옛날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서울이 좀 더 심각하다. 지방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네 그러면 한 3년 4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서울은 지금 구조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는데 2032년? 그 정도는 돼야 제가 볼 때는 입주 물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1: 앞으로 4년 이상 남은 건데.
0: 그렇죠. 4년 이상은 이 입주 물량 보릿고개를 우리가 좀 견뎌내야 되는데 문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뭐 집이야. 매매는 안 사도 우리가 안 살 수 있잖아요. 선택 나는 안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 월세에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박인세일이라고 하잖아요. 집주인들이 예전에는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세대 아파트의 집주인들이 한 500명이 전세 매물을 동시에 내놓으면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서 이게 좋은 기회였는데 이 박앤세일이 일단 절대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정부 규제도 입주하는 집에 들어가면 너 전세 대출 안 해줄 거야. 소유권 그러니까요.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혔기 때문에 이게 점점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7월 통계를 보더라도 가장 낮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뭐 8월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도 지금 뭐 10년 내 최저 물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 같습니다.
1: 근데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다가 이제 매물도 없다고 해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뭐 1년 전과 비교하면 16,000건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매물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0: 그러게요. 이게 입주 물량만 줄어들게 되면 너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매물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 집주인들이 내놓는 물건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7월 5일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1,342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두 달 전이 7만 400건이니까 12.8% 줄어들었고요. 작년과 비교해 보게 되면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줄어든 지역들도 이제 이게 질이 중요한데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라고 본다면 강북구 53.9%.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성북구 53.3%,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47.3%. 이 지역의 특징이 뭐죠? 우리 신혼부부들이 대출 받아서 뭐 전세로 가거든 집을 사든 갈 수 있는 지역 서울 외곽 지역인데 이쪽 지역들이 이렇게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세도 없는데 집을 사려고 하니까 살 매물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매물 장기 현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문제가 한두 개는 아닌데 일단 정부도 정상화라고 이렇게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좀 문제를 좀 새겨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세제 개편하게 되면 또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보유세 올리게 되면 또 세입자한테 증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정책의 1순위는 서민 주거 안정, 세입자 주거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 말에 세제 개편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부동산 세제 개편 통해서 매물이 좀 나올 예정입니까?
0: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네. 지금 일단 세제 개편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세제 개편안이 오늘 또 이제 구윤철 부총리께서 이제 그 나온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최근에 OECD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는 좀 낮은 것 같아 한국이. 네. 그래서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권고를 했고요. 오늘 구윤철 부총리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거래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뭐 내리는 방향으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내린다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게 현실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 증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네요. 조세장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양도세를 만약에 지금 중과세 했잖아요. 5월 9일에. 이걸 내릴 수 있을까? 양도세 내리게 되면 또다시 또 투자 수요 또 자극할 우려도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0: 주택자들. 아, 정부 믿고 내가 집은 안 샀는데 내 친구는 집 사서 돈 벌었는데 야 지금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지 기반에서도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서 와 제가 정부 관계자라도 국토부 장관이라도 야 이거는 진짜 머리가 아픈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요. 좀 충분한 고민을 해서 어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묘한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아니, 청와대 정책실장 김영범 실장이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 그러니까요.
1: 구체적인 그 세제 개편은 뭐 어떻게 나온다는.
0: 7월 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게 지금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는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만 올리고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려주겠다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지금 뭐 용역은 나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아마 정부 내부 또 여당에서도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28년이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 이제 내년이죠. 20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아니 12월 2027년 12월에 고지서를 받아보고 4개월 5개월 있다가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봐도 뻔한 조세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충분히 빨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양도세는 그냥 내리기보다 조건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양도세 100%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집을 판 돈을 그 양도세 포함 양도세 면제해 줄 테니까 그 돈을 차라리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어서 한 5년간 키핑해 두면 네가 주식 투자를 하든 국민연금에 넣어두면 우리가 양도세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주택자한테 한 3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두 채 있는 사람도 나 한 채 팔아서 그렇게 할래라는 답변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로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김인만 소장께서 주신 해법이었습니다. 5029님께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걱정이에요.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나 고민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0: 물론 무주택자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세 월세인데 전세 월세가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 개선될 여지가 있냐 그러면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다주택자 규제가 멈출 것 같지는 않고 모든 걸 본다면 전세 월세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전세 월세가 우리를 좀 많이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제가 뭐 투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주거 안정 차원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건 좋은데 대출이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만 지금 기준금리도 한 내년까지 한 3번, 4번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계획은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만 찾지 말고 약간 면적을 줄이든지 지역을 한 단계 내리더라도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4039님께서 김인만 소장님이 국토부 장관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청취자 문자 소개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라고 4039님께서 아시는 분 아니죠?
0: 제 와이프일 수도 있습니다.
1: 자, 윤 부장의 북덕방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리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전국이 흐리거나 가끔 구름량이 느는 가운데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 경상권으로 곳에 따라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시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틀간 예보돼 있어서 돌풍, 천둥, 번개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위도 함께 이어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비도 내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강한 땡볕이 내리쬐면서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고요. 밤새 서울을 비롯해 내일은 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밤새 최저기온 25도 이상을 서울 지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과 부산이 30도까지 예상됩니다. 또 세종, 대전, 광주, 제주가 32, 대구, 포항 34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덥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오후에 높거나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일부 남동부 지역으로 오후에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괜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비의 양이 상당한데요. 주로 중부지방으로는 5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또 충청권은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 남부지방도 최고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

0: 19조 원 넘게 이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년치 영업이익의 두 배를 석 달 동안 벌었습니다. 오늘 충청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기술력을 앞세웠지만 동맹을 내세운 독일에 밀렸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했고 여당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석 달 동안 89조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년치 영업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1810%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의 2배보다 많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부문별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흐름대로 영업이익 대부분이 메모리에서 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AI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로 메모리칩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 아니라 DRAM과 NAND 같은 범용 제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결과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을 반영한 수치로 성과급 반영 전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었을 거로 추산됩니다. 한편 완제품 부분은 반도체와 핵심 부품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둔화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5천억 원에서 1조 원, TV와 생활가전 사업부는 1천억 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사업부별 실적이 포함된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0: 오늘 충청과 경북에 호우특보가 내린 가운데 많은 비가 왔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에서 200mm의 비가 예고돼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늘 충청과 경북 지역엔 최대 1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영동과 김천 등 일부 지역으론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비구름은 동쪽으로 물러났지만 오후에도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강해집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줄기는 내일 잠시 약해졌다가도 내일 저녁부터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전북과 충남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겠습니다. 남부 지방으로도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도 있는 계곡이나 하천 주변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한국과 독일이 경쟁을 벌인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기술력의 한국은 동맹의 독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캐나다 정부가 독일 TKMS사를 차기 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우리 기업 하나오션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독일 측이 캐나다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점을 앞세워 동맹결속

0: 능력을 강조한 게 주요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측은 기술력 등으로 승부수를 띄웠고 우리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안보 협력 구도상 우위에 있는 독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걸 선호하는 캐나다 내 기류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TKMS와 캐나다 사이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한화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선도했던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앞으로 북미,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 첫날부터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죠.
2: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허위인지 국가가 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며 조선시대 연산군이 말조심하라고 신하들에게 채웠던 신원패에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개정 정통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딴지 걸겠다는 거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이번에는 여야 각 당의 내부 사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2: 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또 다른 당권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국정 지지를 당 지지와 선거 승리로 이어가지 못했다며 독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며 당권교체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총리의 국회 표결 불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며 허위사실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를 겨냥해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현직 총리가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당권 경쟁 과열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과도한 비방에 대해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주말 호남에 이어 봉하마을을 찾는 등 최근 지지세를 결집하며 공식 출마 시기를 저울질 중입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미뤄뒀던 징계 심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2: 네, 선거 기간 내홍은 안 된다며 징계를 중단한 지 넉 달 만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개혁성향 의원 모임은 지도부가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당내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도 신중론을 주문했는데요. 징계 혐의와 대상, 소위가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며 장 대표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한 최고위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이냐며 장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어제 열린 윤리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첫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당분간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싼 당 내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광산경찰서와 수사팀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3: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의 주거지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입니다.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5월 5일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왕래가 없던 아들,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납치 용도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블 타이를 확인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자취방에서 주요 증거물인 훼손된 사람 모양 인형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인 당시 수사팀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럽은 국방비 지출을 목표치에 가깝게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라고 미국이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4: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앙카라에 도착한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대비 5%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에 바짝 다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맞춰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위산업 계약권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상들이 만나 확정할 공동선언문 초안엔 나토의 상호방위 조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동선언에 동참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을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유럽을 향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미군 재배치 계획 등을 고리로 유럽에 추가적인 방위 부담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0여 명을 조사해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면서 한 채만 있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덜 낸 집주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주택이 두 채인 A씨. 자신이 거주 중인 저가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먼저 신고한 뒤 곧이어 양도 차익이 큰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차익이 없고 두 번째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먼저 팔았다고 신고한 아파트는 지인에게 사리금을 주고 허위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율의 가산세를 합쳐 10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조세 포탈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다가구 주택과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B씨. 역시 아파트를 팔기 전 다가구 주택을 동생에게 이전해 1주택자가 됐는데 조사해보니 대금 거래 내역도 없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계속 월세를 받은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탈루한 양도세 추징과 함께 본인과 동생에게 각각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해 104명으로부터 모두 318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위장 거래를 통해 1주택자로 둔갑한 뒤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가담자도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이 혐오 표현이나 역사 왜곡 표현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다는 조사

0: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절반가량은 혐오 표현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논란 이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사와 학생 상대로 혐오, 역사 왜곡 표현 관련 경험을 물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100여 명과 청소년 1,600여 명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 89.3%가 최근 1년간 학생의 말이나 과제물, 발표 등에서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민주주의 부정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이 74%, 동료 교사나 학생을 통해 전해들었다는 응답이 15%였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혐오 표현을 직접 목격한 교사는 중학교가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68%대인 초등, 고등학교보다 높았습니다.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 비극, 조롱 표현이 89%로 가장 많았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혐오 차별 표현이 87%였습니다. 청소년 62.5%가 최근 5.18 조롱 응원을 인지하고 있었고 81%는 다른 사람이나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45%가량이 혐오, 차별, 조롱 표현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친구들이 예민하다고 하거나 일이 더 커질까 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를 삼거나 학부모 민원 등이 우려돼 지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0: 간추린 뉴스는 윤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과 벨기에가 각각 포르투갈과 미국을 꺾고 8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1분 터진 미켈 메리노의 결승골을 앞세워 포르투갈을 1-0으로 이겼습니다. 벨기에도 16강전에서 샤를 드케텔라르의 멀티골을 앞세워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는 미국을 4-1로 완파하고 8강에서 스페인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간식 등을 구매하며 특정 업체와 수년간 수의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국 61개 선관위와 개표 사무 종사자 간식과 야식, 납품 수의 계약 140건을 체결했습니다. 선관위는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전남, 전북, 충북 선관위까지 해당 빵집과 계약을 맺었고 6년간 이 빵집에 지급한 빵값은 총 4억 3천여만 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60mm, 충청권과 경북권, 전북 북부, 경남 내륙에 5에서 40mm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또 대부분 권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연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오는 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한 단계 올려 주의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현재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은 주의 단계가 그리고 제주는 관심 단계가 각각 내려진 상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사태가 나면 순식간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7, 8월에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는데요. 전체 피해의 87%나 된다고 합니다. 주거지나 오고 가는 길에 산사태 위험 징조는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산사태 취약 지역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등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산사태를 비롯해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은 여름철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두 글자로 사전에 이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돼 있습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요. 지읒, 니은입니다. 정답과 함께 올여름 가장 걱정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 주위에 산사태나 침수 등 위험한 곳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문자 샵 9730, 그리고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죠. 박소정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절기소서인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내륙 곳곳으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갑작스런 비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대체로 수월하게 지납니다. 다만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대분기점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처리하면서 군포나들목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분기점에서 남사 사이로는 이동 청소하고 있습니다. 5차로 막혀 있어서 일대로 1km 정도 밀립니다.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꾸준히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이고요. 대덕분기점에서 서광주 쪽으로 2차로 따라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북창원에서 창원 1터널 쪽으로도 차선 도색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창원 분기점부터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씨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선 김건희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분과 전분당을 제조 판매하는 대상 사조 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올해 약 10조 3천억 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는 퀴즈 풀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태풍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0: 여름철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600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7명이 숨지고 600여 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추세를 보면요. 연평균 산사태 발생 건수가 1,640건으로 해마다 4.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피해가 피해의 87%가 바로 7, 8월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것은 두 글자로 사전에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올여름 가장 걱정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 주위에 산사태나 침수 등 위험한 곳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드렸는데 사연이 몇 개 도착했네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갑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장웅 아나운서님 그리고 제작진분들 반갑습니다. 경남 사천 사시나 봐요. 지금 날씨가 습해서 덥다고 하셨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0007 사용하신 분이네요. 어떤 이것이든 올해는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소용님께서는요. 올해는 산사태는 물론 침수, 폭염 피해에 잘 대비해서 이것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7180 쓰시는 분이네요. 여기는 창원인데요. 장마철이지만 오전엔 흐리다가 지금은 햇살이 쨍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몇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혜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0: 오늘 울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1: 네, 오늘 울산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안팎으로 일겠고 해상 이용객들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울산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 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어린이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책 읽어주세요와 연계해서 울산에서 운영된 특별한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책 읽어 드림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종합 독서율은 38.5%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독서에 대한 흥미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교와 도서관 또 지자체마다 다양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울산 옹기종기 도서관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0: 네. 그렇다면 울산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도 궁금한데 기존의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1: 네, 일반적으로는 어른이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다면 지금은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독서 활동가로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프로그램 기획과 또 운영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뒀고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겼습니다. 울주 옹기종기 도서관 노유진 주무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2: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저희 도서관에 유아 이용자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유아기 때 동화구연 같은 그런 독서 경험이 나중에 어린이가 되고 또 성인이 됐을 때 독서 흥미 형성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청소년들이 교육을 듣고 직접 주도적으로 기획 회의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운영까지 특히 사서 학부모나 교사, 유아교육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진로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친구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다고 하셨는데
1: 네.
0: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 과정도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1: 네. 청소년 활동가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그림책 선정 방법과 또 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스토리텔링 기법, 독후 활동 구성 방법 등을 배우는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그림책을 읽어줄지 또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 직접 회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역할을 나누고 리허설까지 진행한 뒤에 실제 유아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특정 단어에 조금 더 강하게 악센트를 주거나 목소리의 톤을 바꿔 읽는 연습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독서에 흥미를 갖기 위해선 책을 강제적으로 읽게 하는 것보다 퀴즈나 게임 또 골든벨 같은 활동을 통해 책을 재밌는 놀이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0: 그래요. 앞서 이들을 지도한 전문 강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강사 입장에서도 느낀 장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평소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교육을 진행해온 전문 강사가 함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또 교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맡았는데요. 강사 역시 이번 활동이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지도 강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긴장 많이 됐는데 막상 앞에 서면은 애기들 보면서 조금 마음도 놓이고 즐겁게 하자라는 마인드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걸 경험 삼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4: 이번에 아이들 하는 게 좀 처음이고 옛날에 하던 봉사 중에 이제 국제교류 봉사단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영어로 막 하면서 하는 거였는데 옛날엔 좀 공부적인 거 오늘은 좀 힐링적인 봉사단이었던 것 같아요.
5: 성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목소리 톤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대할 수 있는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6: 청소년들이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쇼폼이나 이런 거 짧게 짧게 독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도 독서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 이번 청소년 드림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어린이랑 청소년 모두에게 좋은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아들은 이제 또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우리 언니나 형들이 책을 읽어줌으로써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책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또 책으로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 또 자신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럼 이렇게 청소년들이 열심히 준비한 수업, 유아와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한데 아이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1: 네, 이날 프로그램은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율동에 맞춰 인사하는 법을 배우며 어색함을 풀고 끝말잇기와 열고개 게임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수박 종이접기와 수박 키링 만들기 활동까지 이어졌는데요. 책 읽기와 놀이 또 만들기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 아이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 자, 알록달록 카멜레온은 한 입에 날름. 자, 이건 뭐야? 맞아, 맞아.
9: 학교 선생님은 어른인데 오늘 선생님들은 중학교 고등학생 선생님인데 같이 재밌게 놀아주셔서 좋았어요. 언니 같았어요.
10: 수박 키링이랑 종이접기를 하고 책도 읽었어요. 선생님들이 목소리도 괜찮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괜찮고 했어요.
11: 예고

0: 그 다음에 개미가 이만큼만 먹은 것도 너무 웃겼어요. 착하고 좋았어요. 선생님도 너무 예뻤어요.
1: 네.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쭉 이어지겠죠?
2: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6월 말까지로 끝이 났지만 앞으로는 연간 시즌제 운영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과 유아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육아지원센터 같은 지역기관과 협력해서 보다 다양한 세대가 책을 매기고

0: 밖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하는 노력 역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유진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1: 먼저 오늘 목포 날씨는 어떻습니까?
2: 네, 흐렸던 아침과 달리 지금은 곳곳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는 2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 목포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2: 요즘은 오래된 것들이 오히려 더 새롭게 느껴지는 시대죠.
1: 네.
2: 카세트 테이프나 필름 카메라, 공중전화까지 이른바 뉴트로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목포 원도심에서도 세대를 잇는 특별한 뉴트로 문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유달산 우체국 2층에 있는 백투더 목포 전시관입니다.
1: 예,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뉴트로가 대세라고 하던데 아까 저 카세트 테이프, 뭐 공중전화 말씀하시니까 아, 옛날 생각 절로 나네요.
2: 네. 네, 그땐 그랬지 하는 그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백투더 목포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공간인지 전선주 기획자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초등학교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민학교를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공간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갈 때 엄마들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이나 또 일을 할 때 재봉틀이나 뭐 타자기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나 뭐 이렇게 끝났을 때 문방구에 가잖아요. 그래서 문방구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으로 저녁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재워놓고 어른들만의 시간입니다. 노래를 듣고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한잔하시고 늦은 저녁의 공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네, 국민학교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재봉틀, 타자기, 문방구랄지 문구점까지. 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그때 물건들이 이제 새록새록 예,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시절 물건들이 어떻게 보인 겁니까?
2: 네, 백투더 목포를 운영하는 공주빈 대표가 무려 26년간 레트로 물품을 모은 수집가였습니다. 네. 그동안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물품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선주 기획자와 함께 전시관을 만들게 된 거죠. 특히 전선주 기획자는 29년 동안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온 교육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서로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선주 기획자입니다.
3: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체험은 엽서 쓰기 체험이에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라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백투더 목포에서는 추억이 담긴 엽서에 직접 손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는 실제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서 또 저희 전시관의 위치가 유달산 우체국 2층이에요. 그래서 우체국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특별히 살린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우체국 2층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재미있는 체험장을 만들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며칠 뒤 집 우편함에서 자신이 직접 보낸 엽서를 받아보는 순간 그날의 추억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게 이 체험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해보는 체험이 많았는데요. 옛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보고 추억의 놀이도 함께 체험할 수 있고 목포와 관련된 문제를 그 시절 시험지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70에서 90년대 노래도 신청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겐 추억을,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신기해서 눈을 반짝였고 부모님들은 우리 집에도 이거 있었어 라면서 추억을 하나둘 예. 꺼내놓더라고요. 네, 방문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4: 옛날에 아빠 이거 배터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고 그랬지. 여보세요? 엄마랑 막 통화하고 그랬어요. 이걸로

0: 여보세요, 여보.
1: 옛날 생각도 나고 뭐랄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옛날 생각나세요? 이거요, 휴대폰.
2: 저도 이거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요.
1: 아, 저 이거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25 군데 와서 제대하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다시 돌아가고 싶고 편안한 느낌 뭐 이런 거.
3: 피아노랑 옛날 인형 미미 인형하고 그게 가장 띄었어요. 해보니까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제가 엄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살았으면 현재가 부러울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뭐지 현대로 더 발전한 게 없고 핸드폰도 뭔가 너무 쬐깐하고 그때 막 해초리 맞았다니까 엄마가 선생님한테 그게 더 싫어요. 현재가 나은 것 같아요. 옛날 시대가 궁금한 사람은 여기 놀러 오면 옛날 느낌과 그리고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 오면 좋겠어요.
4: 내가 어릴 때 만지고 놀고 자주 보고 했던 것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리고 그때의 추억에 딸과 같이 흥겹게 몸도 놀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네요. 그냥 언급결에 들어왔는데 보고 가니까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백 투 더 목포 1987 꼭 한번 오세요.
5: 네.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곳에선 오히려 손으로 편지를 쓰고 카세트 테이프를 만져보고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어보면서 느린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백투더 목포가 문화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더 활발하게 운영될 예정이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6: 네, 이 백투더 목포가 앞으로 더 멋지게 변할 날만 남았군요. 또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5: 네, 함께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목포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근대역사관이 있습니다. 근대역사의 보물창고로 불릴 만큼 목포의 시작부터 근대역사까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으로 2층 규모의 총 7개의 주제로 전시돼 있습니다. 또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것도 함께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고맙습니다. 추억을 꺼내보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는 백투더 목포 전시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7: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6: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제주도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에 홍수영 기자가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6: 제주도에서는 민선 9기 위성곤 도지사의 취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고요?
8: 네, 위성곤 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행정명령 1호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 운영을 지시했고요. 7대 전략과제와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조직개편 밑그림도 공개했습니다. 정책과제에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청년 기본소득 도입, 읍면지역 책임택시 등이 담겼습니다. 반면 민선 8기 도정에서 중점 추진했던 일부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 네, 기존에 추진됐던 정책들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를 짚어주신다면요.
8: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부서가 조직 개편에서 폐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제주도 특별자치 분권 추진단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권한 이용 추진과로 구성됐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없어집니다. 당장의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행정시 읍면동 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위성곤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6: 그렇군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꾸준히 논의돼 왔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8: 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했고요. 대신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게 됐습니다.

0: 그 결과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직선제가 아닌 도지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기초의회인 4개 시군의회도 모두 폐지돼 광역의회인 제주도의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이 계속 논의되고 추진됐습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시장 직선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당시 후보 3명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임 도정뿐만 아니라 여러 도정에서 추진했고요.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을 정도로 도민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3.19 등 4개 언론사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과반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1: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민선 9기 들어 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담하던 부서가 없어졌다는 건 이를 반대한다는 뜻인가요?
0: 그건 아닙니다. 위성본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위성군 도지사는 당장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행정시 읍면동 기능 강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약화한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인 구상도 나왔습니까?
0: 위성군 지사는 지난달 당선인 언론인 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책임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시의 책임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위 지사는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책임 행정을 만들어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이 처음 나온 것도 결국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행정시가 약화되면서 도민의 행정 체감도가 떨어져서였는데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책임 행정을 먼저 추진한 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는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주 도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민선 9기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0: 예,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은 민선 9기 도정의 100대 정책까지에도 포함됐는데요. 조직 개편 안에도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산하에 제2공항 상생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성군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서도 제2공항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갈등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선인 신부 당시에는 사업 예정 부지가 있는 성산읍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20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마지노선까지 제시했습니다.
1: 네, 이 제주 제2공항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도 좀 짚어주시고요.
0: 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정지를 발표하면서 신호탄을 쏘아올렸는데요. 이후 주민들과 합의 없는 사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10년 넘게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도 했는데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여러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포함되긴 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올 하반기 초안을 제주도정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위 도지사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임기 초반 공항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는 선거 과정부터 제2공항 갈등은 도민 전체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도민 합의를 이끌어낼지도 주목됩니다.
1: 그러게요. 10년 넘은 찬반 갈등을 봉합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텐데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좀 모아졌습니까?
0: 아닙니다.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 뉴스원 제주본부를 포함해 언론사 4곳이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 입장이 단 0.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가 27.9%,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답은 27.8%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자는 21.7%,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18.3%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도민 합의를 이끌어낼지도 논란입니다.
1: 예, 이게 참 쉽지 않겠군요. 결국 도민 의견 수렴이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때문에 한창 진행 중이던 제2공항 조성을 위한 용역도 중단됐다고요?
0: 네,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이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2019년 첫 용역이 진행됐는데요. 당시 원희룡 도정은 이 용역에 5억 9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용역 결과 기본계획 안에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에 항공, 물류, 관광, 레저가 결합된 공항 복합도시, 일명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이후 오호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에어시티 구상은 사실상 백지화됐고요. 그리고 작년 2월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새로 투입해 용역을 다시 추진한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에 마감했어야 되는데요. 무리하게 기한에 맞춰 용역을 강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이면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당 상생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상황이 이런지라 민선국이 제주 도정이 과연 어떻게 도민 합의를 이끌어낼지 두고두고 이목이 집중될 것 같군요.
0: 네, 위성곤 지사는 공정한 절차와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민 투표나 공론조사 등 그 절차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도민 합의 절차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 검증과 주민 합의, 제주도의 동의 여부까지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금까지 뉴스원 제주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 산사태를 비롯해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은 여름철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두 글자로 사전에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돼 있습니다. 초성 힌트는 지읒, 니은입니다. 정답과 함께 올여름 가장 걱정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 주위에 산사태나 침수 등 위험한 곳이 있으면 보내주세요라고 부탁드렸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16 휴대전화 끝번호 사용하시는 분이네요. 부산 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인과 함께 산책하고 왔는데요. 호수에 사람이 빠져서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분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고 물놀이 할 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658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늦은 장마라서 더 긴장이 됩니다. 제발 탈 없이 장마철이 지나가기만을 두 손 모아 빕니다. 다들 살기 힘들다는데 장마까지 심술 부리면 우리네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네요. 라고 하셨고요. 1960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마 대비해서 수로도 점검하고 또 창틀이 허술해서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천천히 점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657 사용하시는 분은요.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지하실에 물이 차서 부모님과 함께 물을 퍼냈던 기억이 나네요. 올여름에는 어디서나 물난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시부터 시작되는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디보의 Where Do I Begin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기 남동부, 강원 남부 내륙, 충북과 전남, 경상권, 제주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와 포항이 34도, 세종, 대전, 광주, 제주 32, 서울은 현재 기온 31.6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당분간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밤새 열대야도 서서히 고개를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25도의 최저 기온이 예상돼서 오늘 밤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지만 포항은 내일 낮 기온 34도, 대전 광주 30도, 서울 27도 등으로 내일도 대부분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당분간 전국의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강우량 수도권, 강원권 50에서 100, 많은 곳 150mm 이상, 충청과 전라권역은 80에서 150, 최고 200mm 이상, 경상권은 5에서 80, 최고 120mm 이상, 제주는 5mm 안팎입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겠고요. 일부 울산 등 경상권의 오존 농도 나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9일부터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어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의 2배를 석 달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오늘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라디오 전국일주 2부도 계속해서 저 아나운서 장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오는 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산림청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격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그 산사태 발생 위험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했던 곳은 일반 산림보다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징조가 나타나면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즉시 대피해야 하고요. 경사지에 돌이 굴러내리는 등 산사태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산사태를 비롯해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은 여름철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글자로 사전에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하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의 문화예술 현장을 소개하는 전국문화일주 이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현장으로 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9790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제주는 오늘 엄청 덥네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이것을 예방하는 길이겠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4313 쓰시는 분입니다. 지난해 산청과 하동 지역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이것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그 지난 봄에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죠. 게다가 그해 여름 이 산청군에 이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1799 사용하시는 분이네요. 저희는요, 지난해 이맘때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삿짐을 잠시 지하에 보관했는데요. 갑자기 집중호우로 우리 동네가 침수돼서 살림살이를 이것 당했습니다 했는데요. 올해는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 해주셨네요. 휴대전화 끝번호 3000번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산사태가 났던 산청에 갔었는데요. 산등성이에 나무는 없고 산사태 흔적이 길처럼 나 있었습니다.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집중호우 때는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신문의 지유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장마가 시작됐지만 낙동강 하류 녹조가 오히려 확산하면서 농업용수로 유입되고 있다고요?
2: 네.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이면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장맛비가 내렸어도 낙동강 유역 녹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후에 따르면 낙동강 묽은 메리 지점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조류경보 경계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유입된 녹조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농수로를 거쳐 일대 논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일대 논의 신문변은 모내기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상태로 초기 생육기에 녹조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농민들은 녹조가 섞인 농업용수가 계속 공급될 경우 벼 생육 저하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산환경운동연합은 벼뿐 아니라 녹조물이 들어간 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건강 상태도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당시 국립부경대 연구진은 녹조 낀 낙동강물을 사용해 재배한 배추, 무, 쌀 등에서 독소가 검출됐다면서 농작물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0: 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이 인근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도 이번과 같이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투기성 거래는 어려워집니다. 국토부는 전남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지정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1: 네. 자, 홈플러스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네요.
0: 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홈플러스의 임금체불이 나타난 직후 전담 TF를 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을 모두 조사해 청산을 지도했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측은 형사 입건 조치했습니다. 다만 6월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선 현재 전수조사 중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부터 대규모 퇴직금 체불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부는 본부 점검 회의를 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0: 네, 부산경찰은 지난 2일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공범으로 지목된 정 전 후보의 헬스트레이너에게 위계공무 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선거 유세 도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져 뇌진탕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다 정 전 후보와 헬스트레이너 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 방방곡곡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국 문화일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네, 오늘 찾아갈 문화예술 현장은 어디입니까?
2: 네, 오늘은 경기도 용인특례시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1: 예.
2: 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역대 최고 거장 가운데 하나이자 특히 세계 미술사에서 너무나 거대한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 주인공인 문화예술축제가 용인에서 곧 개막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축제는 상상의 미래 오늘의 예술이 되다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1: 예. 아, 근데 처음 열리는 행사군요.
2: 네.
1: 먼저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2: 네. 이 용인에서 열리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니까 장소는 당연히 이곳이 되겠죠. 네. 용인 기흥구 백남준로 10번지 건물인 제 이 주소 안에 벌써 백남준 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죠. 네. 이 전 세계 문화예술계 사람들.
1: 아유,
2: 네.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꼭 찾아가는 바로 그 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1: 아, 유명하죠. 예.
2: 네. 그리고 일정은요. 이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핵심적인 일정이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축제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즉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과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월요일이 휴무일이잖아요.
1: 맞아요. 네.
2: 이 백남준 아트센터도 사실 예외가 아닌데요. 7월 20일 월요일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휴관을 하지 않고
1: 특별한
2: 네, 대신 다음 날인 21일 화요일로 정기 휴관일을 미룬다고 합니다.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네,
2: 이건 제가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신이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건가?
2: 맞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그냥 예,
2: 바로 맞추셨네요.
1: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순정은 순간적으로.
2: 네.
1: 어쨌든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2: 네.
1: 또 축제도 이렇게 열리는 걸 보면은 역시 백남준 작가와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요.
2: 네, 사실 제가 또 우리 이 라디오 전국일주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리고 전국문화일주라고 하는 이 코너의 특성상
1: 네.
2: 백남준 선생님께서 과거 용인에서 하룻밤을 지내셨는데 거기서 엄청난 영감을 얻으셔서 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그거는 대국민 사격이 되겠죠.
1: 아,
2: 사실
1: 예.
2: 그런 어떤 그 극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경기도와 백남준이 이렇게 특히 백남준의 말년에 인연을 맺으면서 앞으로 영원히 백남준과 경기도 용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1: 아,
2: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요.
1: 네.
2: 이 2002년에 경기도에서 백남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 그래도 명색이 백남준 선생님이시고
1: 네.
2: 대한민국이라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1: 네.
2: 그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1: 해서 제의를 했군요.
2: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남준이 그이 어떤 그 계획을 쭉 검토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백남준의 예술이 지속적으로 또 그때 말년이었잖아요.
1: 네,
2: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나의 예술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1: 아, 예.
2: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전달이 됐고 경기도에서도 그걸 존중을 해서
1: 오.
2: 지금까지도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전시와
1: 예.
2: 다양한 어떤 그 부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백남준 아트 센터가 이 경기도에서 이제 짓게 됐고요.
1: 예.
2: 그 장소가 이제 이 용인시 기흥구로 선정이 된 것이죠.
1: 그렇군요. 네. 이게 올해 처음 열리는 축제이니만큼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그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2: 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백남준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2: 이 백남준이 2006년에 타계했는데요.
1: 아, 20년 됐네요.
2: 네,
1: 벌써?
2: 그래서 2026년 말씀하신 대로 타계 20주기가
1: 예.
2: 되는 해죠. 따라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백남준의 예술을 재조명하는 회고전들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최대 규모의 행사가 바로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인 것이죠.
1: 예.
2: 네. 그리고 말이죠. 사실 뭐 백남준 정도의 세계적인 예술가라면 그 예술 자체만으로도 10주기, 20주기, 30주기 이렇게 10년마다 회고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예.

0: 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올해의 회고전을 넘어 아예 백남준의 이름을 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것에는 이 10년이라는 시간 단위 이상의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0: 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 2026년이라는 문화예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과거하고는 뚜렷한 차이들이 있는 이 시대에 백남준의 예술적 유산이 우리에게 특별한 영감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1: 예,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백남준 선생님의 그 첫 작품이죠. 왜 그 브라운관 이렇게 쌓아놓고.
0: 맞습니다.
1: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야, 이게 뭔가?
0: 네.
1: 근데 그게 예술이랍니다. 그래서,
0: 네.
1: 이런 예술도 있구나 하고 그때 정말 그 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네. 받았는데.
0: 문화평론가인 저도 네. 그때 당시에는 엄마 이게 예술이라고 이게 세계적인 예술이라고.
1: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해를 하니까
0: 네.
1: 이제 보이는 거죠.
0: 그렇죠.
1: 예. 어쨌든 우리 백남준 예술 세계를 조명할 때 2026년 바로 올해가 더욱 특별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0: 네.
1: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0: 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디어 아트라는 현대예술 분야의 선구자였던 백남준이 통찰한 예술과 과학기술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2026년의 인류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지어 어쩌면 백남준이 살아있었던 때보다도
1: 네.
0: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남준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던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까지 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특히 컬러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발명 및 발달로 인해서 네, 이 시청각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1: 그렇죠.
0: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학기술 자체의 진화에 주목하고 또 심지어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천재 백남준은 말이죠. 그 기술을 마치 수묵화의 명인이 먹과 벼루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예술의 수단으로 본
1: 그러니까.
0: 것이죠.
1: 예.
0: 네. 그리고 이제 벼루와 먹이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히 그림이나 서예를 위한 도구로
1: 네네.
0: 보이겠습니다만 뭐 위대한 화가나 서예가에게는 세상을 또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통로로 그래서
1: 예.
0: 궁극적으로는 그 철학을 타인과 공유하는 예술의 길로 이해하는 것처럼
1: 심오합니다.
0: 네, 이 백남준에게 20세기의 과학기술은 놀라운 기술을 넘어 놀라운 벼루와 먹으로 즉 놀라운 예술의 수단으로 인식됐고
1: 예.
0: 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끌려다니는 즉 종속적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1: 야.
0: 이미 그 기술 개발의 초창기에 통찰한 것이죠.
1: 아하. 게다가 요즘에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AI,
0: 네.
1: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냐
0: 네.
1: 뭐 이런 우려까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가운데 백남준의 통찰과 작가 정신을 되짚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지점을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1: 네,
0: 사실 2026년에 우리가 백남준을 다시 감상하고 논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네.
0: 요즘처럼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또 맹목적으로 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런데 그렇죠.
0: 안타깝게도 그 의존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나머지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 우려스러운 새로운 정치적 관계까지
1: 네,
0: 자리 잡혀가고 있죠.
1: 네,
0: 그래서 바로 이런 시기에 이 기술과 인간의 관계 특히 가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예술적 과학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들을 논한 백남준의 예술에 대한 재조명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예술을 다시 만나보는 축제의 실천은 그만큼 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1: 예. 자, 그럼 이제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0: 네. 이 미디어 아트 축제이면서 또 백남준 아트센터라는 미술관에서 열리는 만큼 전시. 중심으로 이제 개최가 되고요. 또 이제 퍼포먼스 그리고 대중 참여 프로그램까지 아주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먼저 전시부터 살펴보면 이 페스티벌 개막일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전시가 열립니다.
1: 예. 네.
0: 하나는 별 괴 라는 제목의 전시인데요. 네, 이 괴는 우리 태극기 사괴를 말하는 그 괴입니다. 네, 이 전시는 백남준의 작품들로만 구성된 회고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백남준의 작품들 가운데 별, 즉 해, 달, 우주의 여러 행성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즉 다양한 천체들을 다룬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백남주는 우주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큰 영감으로 삼았는데요. 우주를 관측하고 탐사하는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이 일어난 20세기 과학사에도 큰 관심을 가졌죠. 그 결과 탄생한 작품들, 그리고 동양 철학인 유교에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인 괴를 활용해서 네, 이 백남준의 우주 작업이 갖는 철학적, 인간적 의미를 성찰하는 전시가 바로 별, 괴 전시입니다.
1: 네, 그럼 또 다른 전시는 어떤 겁니까?
0: 네. 달들이라는 제목의 달들? 예. 전시인데요. 자, 백남준의 대표작 가운데 1965년 작품인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는 제목 작품이 있죠. 네, 이 작품은 이제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의 여러 형태를 사실은 형태는 똑같은데 이제 태양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네, 그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형태만 네. 달라지는 것이죠. 네, 이 달의 그런 여러 시각적 형태를 이제 여러 개의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달들이라는 전시는 바로 그 작품으로부터 제목과 정신의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즉 달의 여러 시각적 형태에 대해서 인류는 다양한 문학, 그림, 사진 등의 예술을 실천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라는 미술 분야를 만든 이후 미술계는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흐름을 또 만들어냈죠.
1: 네.
0: 즉 달들이라는 전시는 백남준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 기획전인 것입니다.
1: 예.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퍼포먼스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 총 6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국악인 방지원의 공연 예술 작품입니다.
1: 네,
0: 이 작품은 이제 원래 존재하는 작품이 아니고 이번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만을 위해서 특별히 기획된 작품인데요. 바로 방지원의 백남준에 대한 한국 전통 예술적 헌사. 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1: 예.
0: 네, 이 방지원은 현재 국악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젊은 타악 연주자 가운데 하나죠. 네, 2024년 KBS 국악대상의 연희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1: 예.
0: 네, 또한 이제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이자 가장 대표적인 민속공연예술 가운데 하나인 동해안 별신굿의 이수자이기도 한데요.
1: 아.
0: 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번 페스티벌의 특별한 날 7월 20일 월요일에 거행하는 백남준을 위한 동해안 해안 별신굿을 그 원형으로 삼는 공연이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 게요. 이 굿이라고 하는 게 이 의뢰는 원래 망자의 넋을 위한 것이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런데 말이죠. 7월 20일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역설적으로 백남준의 생일입니다.
1: 아, 네.
0: 네. 즉 그가 죽은 날이 아니고 그가 태어난 날에 그의 죽음에 대한
1: 예,
0: 네,
1: 의미가
0: 따라서
1: 있네요.
0: 네 그의 탄생 죽음 즉 일생 전체에 대한 현대적인 성찰을 실천하는 동시에 그의 타계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예술이 어떻게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한 헌사를 표현하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대중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0: 네. 이 대중 참여 프로그램이 총 8개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네, SF로 우주를 항해하는 방법, SF 설정 및 세계관 만들기라는
1: 예.
0: 다소 길고 특이한 제목의 대중 참여 워크숍인데 SF는 당연히 사이언스 픽션, 네, 공상과학을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달들이라는 전시의 참여작가 가운데 우주여행자 언해피라는 아주 이런 흥미로운 활동명을 지닌 작가가 있는데요.
1: 네.
0: 네, 이 미술작가는 우주와 외계 생명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거든요. 네, 이 SF로 우주를 항해하는 방법, SF 설정 및 세계관 만들기라는 이 퍼포먼스, 이 그 대중참여 프로그램은요, 백남준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주 여행자 언해피가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 페스티벌을 즐기는 일반인들도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직접 펼쳐보고 그래서 자기만의 우주서사, 자기만의 우주관을 우주 여행자 언해피와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1: 네. 자 그럼 끝으로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세계 최고 반열 예술가에 대한 대중 친화적인 축제이자 헌사라는 점 그리고 그 헌사를 넘어 백남준 이후의 예술 기술 그리고 세계를 성찰하기 위한 아주 이상적인 문화예술적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올해 경기도 용인에서 처음 열리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퀴즈 정답은 바로 재난이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몇 개 좀 살펴볼까요? 휴대전화 끝번호 7006 사용하신 분입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잠이 깰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뜨거운 햇살이 내릴 때는 오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도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1799 사용하시는 분은 저희는요, 지난해 이맘때 이사 온 지 며칠 안 돼서 이삿짐이 잠시 지하에 보관했는데, 예, 집중호우 때문에 예, 살림살이가 이곳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유,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전국 일주는 내일도 2시 20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아내가 젊은 시절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고 그 후로 10년 넘게 두 사람은 녹음 테이프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목소리로만 이어진 우정,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목소리를 녹음해 보내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로버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버트가 그녀에게 당신의 얼굴을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눈먼 남자의 손가락이 그녀의 콧등을, 입술을, 목덜미를, 눈가를 천천히 더듬습니다. 그는 그렇게 손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녀는 훗날 그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아내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혼 뒤에 절망과 슬픔에 짓눌려 스스로 생을 놓으려 한 적도 있었지요. 그때 그녀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런데 로버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이 부부의 집에 하룻밤 묵으러 옵니다. 화자는 이 방문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가 아는 시각장애인이란 영화 속에서 본 느리게 움직이고 결코 웃지 않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는 편견에 갇힌, 질투심 많고 마음이 좁고 텔레비전 앞에서 인생을 흘려보내는 남자입니다. 로버트를 만나자 화자의 편견은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로버트는 영화 속 시각장애인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멋지게 수염을 길렀고 우렁차게 웃고 위스키를 마시고 음식을 왕성하게 먹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와 감자를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장면은 카버 소설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함께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 어쩌면 친밀함이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속도로 배가 불러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갑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잠들고 두 남자만 남습니다. 과연 무뚝뚝한 나와 생기발랄한 시각장애인 로버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8년 전 도시를 떠나서 박경리의 토지의 무대인 경남 하동 평사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공지영 작가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자연 속에서 삶을 가꾸고 있는데요. 최근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엮은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를 편했습니다. 1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편지인데요. 같은 딸에게 쓴 글이지만 그 아내 목소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어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가르침보다는 응원이, 확신보다는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제는 삶의 정답보다 삶을 살아갈 용기를 건네고 있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8년 만에 나왔습니다. 딸에게 보낸 그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이죠.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예, 초판이 2008년이니까요. 18년 전인데 그 18년 전에 왜 딸한테 편지를 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1: 아니 뭐 꼭 제가 뭐 애한테 편지를 썼다기보다 그때 그냥 청탁이 와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0: 너무 솔직하게
1: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엄마가 각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 책의 첫 기절이 잘 헤어질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왜 그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엄마 왜 이래.
1: 네, 엄마 왜 이래. 뭐 오늘 뭐 기분 컨디션 별로 안 좋아 이럴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이거 괜찮다. 언젠가 내가 설사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읽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듣지도 않으니까 앉아서 듣지도 않으니까 네. 이제 제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썼는데 저희 집 딸보다 다른 집 딸들이 훨씬 더
0: 아니 그 집 딸도 많이 느꼈지만 엄마니까 쑥스러워서 표현 아마 못했을 거예요.
1: 예. 예.
0: 그 사실 저도 이제 30살이 된 딸이 있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잔소리가 되고 하다 보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끝이 안 좋고
1: 맞아요.
0: 그래서 말 못할 때가 네. 아니, 차라리 입을 닫자 네. 그럴 때가 많은데 그 얘기들을 좀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 저도 네. 그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0: 다 피가 되고 약이 되는.
1: 아니, 그러니까 아는 게 많잖아. 예.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너가 하는 건 다 서툴러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따님하고 어떠셨어요? 사이는 잘 지내십니까?
1: 아, 별로.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첫 머리에도 제가 썼지만, 그 이제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킨 다음부터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
0: 몇 살에 독립을 시키셨어요?
1: 일찍 했어요. 27 정도서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독자들 강연에 갔더니 그 독자들이 손을 들고 선생님은 이렇게 딸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런데 저는 딸하고 너무 싸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 그거는 법륜 스님한테 여쭤봐야지 왜 저한테 여쭤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대신 저는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저희는 안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안 보면 돼요.
0: 조금 거리를 두는 네. 게.
1: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너무 재밌는 말이었지만 아들도 제가 이제 밑에도 있는데 걔네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20살이 넘으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만 예의는 갖춰달라고 했어요. 제가. 네. 뭐 다른 거는 뭐 살갑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가족 같은 경영 뭐 내 집 같은 회사 이런 게 다 거짓말인 줄은 예전 적에 알았는데 아직도 막 딸 같은 뭐 뭐 엄마, 뭐 친구 같은 딸, 특히 이런 신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현실 앞에서 모두 깨버리고 엄마는 엄마고 딸은 딸이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배경과 쟤네들이 태어나서 자란 배경은 너무나도 다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후진국의 사람이었고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사람이었고 요즘 애들은 완전 선진국 애들이라서
0: 그러네요. 다른 세상에
1: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0: 예. 네, 살았기 때문에.
1: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아주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삽니다.
0: 그래도 딸하고 얘기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 고3 때 편지를 줬던 딸하고 혹시 이 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1: 이 글에 대해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책도 안 보내줬어요, 제가. 아니, 어디서 사서 봤겠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도 있고,
0: 네.
1: 그러니까 또 요즘 애들은 또 전화하면 싫어하잖아요. 다 톡, 이렇게 문자로 해야 되잖아요.
0: 콜 포비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1: 그래서 예. 뭐 저도 사실은 전화를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서로 안 주고받고, 그 예를 들면 그 SNS로 되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우편, 네. 우편으로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선물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0: 아주 쿨한 네, 네. 모녀 사이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냈던 그 책에 보면은 편지글의 마지막 문장이 항상 언제나 자, 오늘은 좋은 하루입니다.
1: 예. 네. 네, 네.
0: 이렇게 매짐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1: 이제 제가 그때도 그랬고, 이번 책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젊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에도 귀의했지만 저 정말 책을 많이 찾아 읽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막 자기계발서라든가 심리학책이 많지가 않아서 대신 이제 나와 있는 건 다 읽었죠. 다 읽으면서 이제 훌륭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 하는데 이제 하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모든 말씀들이 딱 세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을 제가 강조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난날 제가 이 책에 이번에 제목으로도 하나 썼는데 그 동영상 이제 그만 꺼라라는 말도 있는데
0: 네.
1: 우리가 의외로 안 좋았던 일들을 자주 반추해요.
0: 계속 곱씹죠.
1: 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도움되지도 않고 동영상 편집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삭제해버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돼. 또 내일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걱정의 거의 99%가 앞날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 나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오늘.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
0: 네.
1: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무튼 내가 행복하고 오늘 의미 있고 오늘 내가 길고양이 하나한테도 미소를 지어줄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살고 또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이렇게.
0: 네. 그 과거에 자꾸 그 불편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을 이제 꺼버려라 하셨는데 네.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냥
1: 연습해야 돼요.
0: 되나?
1: 연습해야 돼요.
0: 어떻게 하면 돼요?
1: 그러니까 떠오르려고 하면 아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나는 이제 오늘을 살고 내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처음엔 절대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돼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테니스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에 안 되잖아요.
0: 예.
1: 뭐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그건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을 고치는 거, 그다음에 사랑하는 거, 행복한 거 이런 거는 연습 없이 그냥 아, 안 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0: 예.
1: 예, 최소한. 어학을 하는 것만큼 연습해야 돼요.
0: 중요한 말씀이네요. 어학하듯이 네. 하면은
1: 네, 네, 돼요.
0: 왜 안 되겠어요.
1: 네, 돼요.
0: 네. 예. 그 18년 전에 냈던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거기에 그

0: 그 작가의 말첫 문장에 왜냐하면 불행했기 때문에 아프고 슬펐기 때문에 나는 읽었고 기도했고 썼다. 예. 힘들어서 불행해서 이렇게 글을 작가님은 쓰신 건가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책에 서문을 썼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약간 좋아했던 분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0: 만나게 됐어요. 첫사랑이네요.
1: 그 첫사랑이라고 하기도 너무 첫사랑한테 미안한 그러니까 그게 첫 호감 뭐 첫 예. 설레임 요 정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0: 그럴 때는 그런 생각하죠. 여자들은 아, 내가 저 사람이랑 잘 됐으면
1: 아니 그러니까
0: 어땠을까.
1: 심지어 그분은 배도 안 나왔더라고요. 와. 이 나이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제 그런 말을 참아 왜냐하면 이제 잘 살고 계시니까 네. 저는 참아 그런 말을 못했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약간 놀리면서 아 둘이 그때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럼 행복했겠지. 저 분이랑 잘 됐으면 행복했겠지. 근데 글은 못 썼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불행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해놓고 예. 제가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오 하느님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0: 그 말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일 수 있겠어요. 물론
1: 맞는
0: 말이에요. 행복하고 글도 잘 쓸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1: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은 불완전한 불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이상문학상 받았던 그 맨발로 글목을 돌다라는 글에서 썼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화학 기호들을 보다가 깜짝 화학 그 원소표 있잖아요. 네. 그걸 보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르곤, 네온 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대요.
0: 예.
1: 얘네들은 아무하고도 안 합친대요. 오로지 그 자리에 무겁게 혼자 있대요. 근데 산소, 수소 이런 애들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분자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면서 수소하고도 합치고 뭐하고도 합치고 그러니까 우리 산소는 되게 잘 합치니까
0: 그렇죠.
1: 녹도 술고 뭐 활성화 산소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 네온이나 아르곤 같이면 자기는 편하긴 하겠다. 근데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산소나 수소 뭐 이런 기체들처럼 정말 불안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끊임없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그래서 물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예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창작품 뭐 하다못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대중가요라도 고통 없이는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서편제 영화에도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눈을 뽑는 거겠죠.
0: 예, 소리를 네. 소리에 전념하게 하기
1: 그러니까.
0: 위해서.
1: 그러니까. 예.
0: 참.
1: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꼭 어느 삶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다시 살면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1: 저는
0: 있는데
1: 저는 전혀 그런 생각 다시 살아도 이 모양 이꼴로 또 살 것 같은데
0: 그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들더라고요.
1: 맞아요. 또 비슷한 경로로 해갖고 다시 여기로 올 것 같아요.
0: 네. 엄마하고 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었으니까 그 딸한테 그러셨더라고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힘들었지 엄마 딸 노릇하느라고 애썼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유명한 엄마를 만나서 좋기도 했겠지만
1: 아 그럼요.
0: 힘든 것도 많았을 것
1: 그
0: 같아요.
1: 유명한 엄마에다가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엄마니까 우리 저희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절을 당연히 나는 이제 내가 너무 막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또 뭐 이혼 경력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쓴 거였는데 이 기절을 읽고 제 친구가 되게 이렇게 평탄한 나름 평탄한 삶을 산 네.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 나도 이 말을 꼭 내 딸한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걔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근데 난 이 생각을 못 해봤네.

0: 내가 지 때문에 속 썩은 생각만 했었어라고 하길래 그래 이게 뭐 엄마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아무 차이도 없이 아마 모든 엄마들이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1: 그러네요. 네. 겉에서 볼 때는 모르는 다 그 집만의 그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유명한 스타 작가 공지영이 아니라 그냥 공지영이라는 인간으로 봤을 때 내가 엄마여서 우리 딸이 뭐가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0: 일단 인터넷에 너무 많이 오르내렸던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 예전에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성질도 많이 부리고 이랬었죠. 좀 하지 말고 뭐
1: 그래도 엄마 이제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0: 네, 네. 그 아들들도 그랬고 근데 그래도 저희 딸 아들들은 제가 그 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딸 아들도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게 그것에 대해서 저를 간섭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어준 거죠. 그 친구들도.
1: 그런데 따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엄마 딸이어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0: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엄마하고 딸이라는 게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1: 좋을 땐 사실 너무
0: 그렇죠?
1: 좋고.
0: 어느 날은 또 내가 엄마 딸이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뭐.
1: 어떨 땐 원수 같고 그래요.
0: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는 요새 또 이제 한 10여 년의 연습과 이제 이 수련을 통해서 딸도 이제 하나의 성장한 여성이고 이제 저 아이도 나를 싫어할 권리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네. 18년 전에 왜 고3 딸한테 쓴 편지에서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첫 번째 글이 잘 헤어질 남자를 만나라. 예. 그 얘기를 왜 처음에 하신 거예요?
0: 우리가 의외로 만남이라는 거는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만남이라는 건 사실 주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1: 운명처럼.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내 바운더리 속에 있어야 돼요. 반경 속에. 그래서 사실은 만남은 우리가 많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뭐 오늘 전철 타고 가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헤어짐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우리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잘 헤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인생에서 참 그걸 못했고 잘하는 사람이 참 없죠.
1: 잘 헤어지는 건 너무 어렵죠.
0: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이제 해봐야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젊어서는 막 못했지만 요즘도 이렇게 또 헤어져야 될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둬야 되는 네. 사람들이 있을 때 저도 이제는 조금 잘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래저래.
1: 저는 사람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제가 먼저 하진 않지만.
0: 좋으신 분만 있나 보죠.
1: 아, 그런가요?
0: 네.
1: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끊지 않는 한은 제가 못 끊거든요.
0: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 정리를 좀 옷 정리는 잘 못하겠는데 사람 정리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동으로 이주를 한 게 또 큰 모티브가 예.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 막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혼자 너무 잘 지내니까 그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예전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다 떼어내고 나면 나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혼자 남으면 그냥 여기서 혼자 있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남는 사람들은 다 남아요. 그리고 정말 좀 불편했던 사람들은 다 예. 떨어졌어요.
1: 근데 그러면 내가 잘 헤어지는 것과 잘 헤어질 남자는 어떤
0: 근데
1: 차이가
0: 이제
1: 있을까요?
0: 그게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삶은 경고를 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 무지막지한 낙관론이 있거든요.
1: 아, 좋게 보는
0: 게. 네.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주는 어떤 경고들.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건물이 무너질 때도 왜 예전에 삼풍백화점 같은 데 무너질 때도 먼저 에어컨이 고장나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 내리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조짐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큰 비가 올 거라는 조짐을 알면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 처음에 깊이 만나게 되겠죠. 그게 그냥 동성 친구라도 네. 마찬가지인데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끝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뭐 당장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아. 연습을. 근데 그 거리를 둔다는 건 정말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인생이라는 게 참 슬프게도 그리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들이 항상 있고
1: 네.
0: 그리 사랑이 뭐 꼭 그렇게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랑 잘 지내요. 이게 참 슬픈 역설이에요.
1: 사랑에 목말라서 갈급하면
0: 바닷물도 막 마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예. 예 맞아요. 외롭고 그래서 친구를 막 하다 보면
0: 우리 예전에 바닷물 많이 마셔봤잖아요.
1: 이게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 말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한참 막 사랑에 불타있는 피가 뜨거운 젊은 사람한테 이 말이 들릴까요?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덧붙이기를, 이제 물론 잔소리예요 다. 뭐 알아서들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1: 맞아요.
0: 어, 막 저는 더군다나 이제 어렸을 때 종교교육도 받고 이래서 사랑은 정말 모든 걸 주는 것이고 막 너 자신을 다 비우는 것이고 막
1: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니까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0: 그게
1: 배웠잖아요.
0: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1: 예.
0: 근데 이제 그건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 같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사기꾼들한테 걸리기가 딱 좋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꼭 물질이나 뭐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 내가 이제 말하자면 내 자존심이나 내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사랑이 왜 나쁘냐면 이미 그 사랑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떤 지금 훌륭하신 분이 아우 내가 저기 임수민 씨 참 예쁘게 보고 있어 참 좋아해 이러면 저희가 너무 좋잖아요.
1: 그런데
0: 막 어디서 막 자기 자신 막 몸도 더럽고 막 너무 막 사는 사람이 와서 아, 나 임수민 씨 좋아해 그럼 그게 안 좋잖아요.
1: 약간 좀 경계하게 되고 좀
0: 그러니까
1: 약간 무섭죠.
0: 아무 가치가 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가치 내가 주는 것을 사랑의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 자신의 존엄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거절해야 돼요.
1: 네.
0: 저는 이런 충고를 누가 좀 예전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근데 충고로 이건 깨달은 게 아니라.
0: 맞아요. 또 예. 각자 사는 거기 때문에.
1: 오랜 삶의 경험과 그런 걸로 깨달으신 거죠. 예. 근데 그 첫 책이 고3 딸에게 주는 편지였는데 공지영 작가님의 고3 생활은 어땠는지 그때 상당히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0: 제가 고3이 이제 1980년이었어요. 계엄령하고 예. 5.18. 예. 예. 거기다가 1980년이 아직도 되게 많이 안 잊혀지는 게 이제 곧 직전에 저의 단 하나의 단짝인 친구가 아버지 엄마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태어난 친구라 18살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979년 겨울에, 그러니까 저 고2 때 겨울에 떠나고,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친구 그땐 빚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셔갖고, 저희 집이 이제 다 이제 경매에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1: 예.
0: 거기다 이제 저는 고3이 되고, 계엄령이 덮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봤더니 막 5.18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또 마침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 신부님이 잡혀가시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원래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따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물론 저는 이제 무슨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을 당하는 왕따는 아니었고.
1: 아니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집도 부자고 왜 왕따를
0: 그러니까,
1: 당했을까요?
0: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죠.
1: 아 질투나
0: 아, 모르겠어요.
1: 게.
0: 아무튼 저도 예. 또 밥맛이었겠죠 좀.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아, 내가 우리 그때 반이 70명이었어요, 저희가.

0: 그래서 아 내가 우리 반 69명을 왕따 시켰어. 내가 쟤네들 왕따 시킨 거야.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이렇게 말한다고 좀 낫냐? 그런데 어린 시절이니까 힘들어요 그것도.
1: 힘들죠.
0: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부인이 제 동기인 거예요.
1: 예.
0: 그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그래서 이제 함께 술을 한 잔 마시는데 그 친구가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갑자기 막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가 고3 때 우리 반 69명을 다 왕따 시키네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아니, 그래서, 예.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었는데 왕따 내가 당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딸이나 누가 왕따 당한다 그러면 제가 그 일화를 좀 들려줘요.
1: 아.
0: 걔네들 마음도 안 편해 그러면서.
1: 아, 그 참 힘들었겠네요.
0: 많이 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1: 예. 예. 그 고3의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고3과도 많이 비교를 했을 예. 것 같고 또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딸을 만나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딸과 실제의 딸은 좀 다르잖아요. 내 가상의
0: 많이
1: 딸과
0: 다르죠.
1: 실제의
0: 많이.
1: 딸은 어떤 차이가 좀 있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꾸던 딸은 예쁘고 착하고 날씬하고 먹어도 배 안 나오고 뭐 네.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네 하면서 어디서 남자친구 데려오면 너무 수더분하고 좋은 애를 데리고 오면서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이런 딸을 원했죠 제가.
1: 그거는 남의 딸이죠. 내 딸은 아니,
0: 그런
1: 아니에요.
0: 딸이 딸은 없어.
1: 아니, 남의 딸은 간혹
0: 남의
1: 있어요.
0: 남의 딸은 간혹 있기도 하잖아요.
1: 예,
0: 네,
1: 간혹 있어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딸도 저한테 내가 바라던 엄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1: 네. 공정 씨는 어머니한테 어떤 딸이었는지 우리 작가님은.
0: 아, 저희 엄마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1: 네.
0: 나이가 이제 93세이신데요.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1: 네.
0: 근데 난 진짜 너 키우는데 힘 하나도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엄마 마음은 좀 많이 아프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커서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또 이랬죠. 거봐 나는 이렇게 착한 딸이었는데 나는 왜 복이 없는 거야.
1: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금방 갑니다.
0: 아, 그러네요.
1: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폭염주의보는 경기 남동부, 강원 남부 내륙, 충북과 전남, 경상권, 제주 일부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은 낮에 덥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경상권 중심으로 34도 안팎까지 올랐고 서울도 현재 기온이 31도를 넘어섰습니다. 낮더위가 당분간 계속되는 가운데 밤새 열대야도 서서히 나타나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5도의 최저기온이 예상되는데 오늘 밤 올여름 들어서 첫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에 또 많은 양의 비가 오겠지만 내일도 많은 지역의 기온이 높아서 포항이 34도, 대전, 광주 30도 등을 기록하겠고 서울은 내일 그래도 오늘보다 낮은 27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당분간은 폭염특보지역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5에서 60mm의 소나기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전국에 장맛비가 오는데 수도권, 강원권 50에서 100, 많은 곳 150mm 이상, 또 충청과 전라도는 80에서 150, 최고 200mm 이상, 경상권 5에서 80, 최고 120mm 이상이고 제주 5mm 안팎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내일까지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리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용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0: HLKA.
1: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에도 7% 가까이 급락했고 SK하이닉스 6%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95.02포인트 하락한 7656.31에 코스닥은 15.84포인트 밀린 831.2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하루 변동폭이 57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13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기 9% 넘게 급락하는 등 반도체 기판과 MLCC 관련주 약세를 조선과 조선기자재, 전선과 원전주, 우주항공산업과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비금융법인 순자금 운용 규모는 2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종전 최대였던 2024년 1분기 5조 8천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비금융법인 기업에서 큰 폭의 여유자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5년 만에 개편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개편해 12월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한 소프트웨어 구독료, 클라우드 이용료, 스마트워치, 전기차 충전료, 밀키트 등 10개 품목이 추가되고 월평균 지출액이 기준치 미만인 땅콩과 고사리, 습기제거제,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 13개 품목은 제외됐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생겼는데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올해 약 10조 3천억 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7월부터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 등에게 숨은 보험금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물엿과 포도당, 과당 등 식품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과 전분 가격을 담합한 업체 네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전분과 전분당을 제조해 판매하는 대상, 사조 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7년 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판매가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에게 집을 판 것처럼 꾸며서 1주택자 신분이 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다주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뒤 1주택자 신분인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매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받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 ETF 시장이 올해 상반기 순자산 500조 원 고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실은 규모보다 속도가 더 놀라운데요. ETF가 출범한 것은 2002년인데요. 작년 말까지 23년 동안 297조 원 모였던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15조 원이 더 몰린 겁니다. 여기에 지난 한 달 동안만 100조 원 규모가 쌓였는데요. 코스피의 반도체 쏠림처럼 ETF 시장에도 반도체 ETF 상품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출시된 레버리지 ETF로 인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까지 키웠다는 건데요. 최근 급격하게 커진 ETF 시장의 명암과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먼저 국내 증시 살펴볼까요?
2: 오늘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4.9% 하락을 해서 7,656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1.8%, 831에 마쳤는데 오늘 코스피 -8.2%까지 떨어져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발동이 됐고요. 8.2%까지 떨어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7,389였으니까 7,400선 아래까지 오늘 잠깐 내려갔다 올라왔고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된 다음에 장이 좀 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네. 이후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앞선 말씀대로 5% 이하까지 낙폭을 한 3%포인트 이상 좀 줄이면서 그나마 마감이 됐고 오늘도 수급적으로는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오늘은 기관이 수급 규모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줄어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2번 발동이 됐는데 올해만 6번이고요. 그중에 6월달 이후에만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6월달 이후에 우리 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원인이 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뭐 보통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다음에 새로운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오늘 뭐 그 얘기도 당연히 또 나왔고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주 이제 뭐 매도할 타이밍이다. 이제 빅테크 주로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 나온 것도 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오랜만에 또 저승사자 얘기가 오늘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실패한 수주 실패에 따른 뭐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사실 방산주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오늘 조방원전이 다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신 쪽에서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는 상선을 미사일을 이제 쏘았다는 얘기가 또 있더군요. 그래서 국제 효과도 조금 올랐고 국채 금리도 시간에 걸려 좀 오르는 모습 보였던 거 이게 오늘 아마 나스닥 선물이 좀 낙폭이 있었던 이유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좀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쏠려 있는 장에 대한 부담을 이제 시장이 크게 느끼고 있고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는 게 되게 좀 오리무중이었는데 그래도 믿을 건 빅테크다라는 쪽으로 월가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 오늘 앞설들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좀 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얘기의 공통점은 반도체의 이익의 이런 엄청난 성장세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올해 지난 6월까지 70%가 넘게 월가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던 걸 봤을 때 너무 급등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갈아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보면 반도체 이익 좋은 건 알겠는데 계속 그렇게 되겠어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월가를 중심으로 국내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이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게 오늘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대만, 일본 다 떨어졌거든요. 오늘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되고요. 삼성전자 오늘 6.9% 거의 7% 하락하면서 29만 6천 원 다시 30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장중에는 1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오늘 6% 하락을 해서 222만 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202만 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11%까지 떨어지면서 208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 반응이 어쨌든 오늘은 이제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2: 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면 매출 171조 원은 시장 예상보다 조금 줄었고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은 시장 예상보다 6% 정도 증가 늘어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뭐 나쁜 건 분명히 아니고요. 근데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앞자리, 영업이익의 앞자리가 9자를 되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89조 4천억 원이 나온 게 이게 뭐지? 라는 약간 그런 뜨악하는 느낌이 시장에서 좀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이 이유가 성과급 충당금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1, 2분기 상반기 총 성과급 충당금이 20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증권사는 16조, 어떤 증권사는 막 19조 정도 보니까 20조는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번 영업이익에 포함된 건 아니냐에 대한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넣은 거야, 그러니까 포함을 한 거야라고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증권계에서는 다 포함된 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16조나 19조 이거를 그대로 오늘 나온 89조 4천원 영업이익에 포함을 하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제 영업이익은 어쨌든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최대 한 110조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그럼 시장의 기대치가 90조였으니까 그걸 10조 원 이상 넘었는데도 시장은 어쨌든 이 팔자 찍힌 이 영업이익에 좀 실망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휴대폰이랑 가전 부분의 적자가 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불리하게 오늘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 뭐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영업이익 1위를 뭐 차지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은 그런데 뭐 이런 정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반도체에 너무 쏠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 게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달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하이닉스가 뉴욕 증시 이제 나스닥에 ADR 상장을 하는데,
1: 네,
2: 요게 이제 요구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세론처럼 나타날지 아니면 다시 뭔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마도 그 충당금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회계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그걸 추정해가지고 넣는 것이 컨센서스이실 거라고 생각이
2: 그러게요.
1: 되고요.
2: 네네.
1: 그리고 지금 요즘 들어서 아까도 6월에 뭐 서킷 브레이커가 네 번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극심한 변동성 원인 중에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2: 맞습니다.
1: 이게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2: 예, 그래서 5월 27일에 출시가 됐으니까. 네.
1: 최근에는 이걸 뭐 상장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2: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유 중에 그 특히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6월달 이후에 5월 27일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된 이후에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진 건 분명하니까 그거에 가장 큰 이유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자꾸 거론이 되고 실제로 자금도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게 이제 주범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해외 투자 자금 국내 유입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레버리지 투자의 특성상 투자 손실도 커지고 있고 하니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을 좀 했고요. 여기에 이제 힘을 좀 실어준 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분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에 코스피 55%를 차지한다, 거래대금 무려 63%를 차지한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이후에 두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 내용을 보고한 것도 또 한꺼번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이 지금 800수대 초중반까지 지금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로 수급 공백을 지적을 받는데, 그 수급 공백의 이유도 역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다 뭐 하이닉스, 삼성자 또는 레버리지로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 굉장히 이 단일 종목 레버리 상품에 대한 분위기가 좀 흉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이제 금감원도 최근에 대책 회의를 갖고 레버리지 투자 관련돼서 운용사들한테 좀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걸 규제하겠다 등등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대로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폐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더군요. 일단 이게 ETF 폐지 규정의 상장 폐지 사유에 시장 변동성을 키워서 상장 폐지라는 이런 규정은 아예 일단 없고, 이게 직접적인 상장 폐지가 어려운 데다가 폐지되더라도 ETF는 또 주식과 달리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해지금을 또 돌려줘야 되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14개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200조를 넘는 걸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1: 그렇겠네요.
2: 또 운용사들 문제도, 운용사들도 청산 과정에서 현물 선물 심지어 스와프 등의 포지션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변동성이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테면은 뭐 구데기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는 말처럼 될 수 있으니 투자자 보호 방법을 다른 차원으로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결국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새로운 상품이고 이게 시장에 현재 큰 변수가 되는 건 맞지만 워낙 반도체 쏠려서 그런 것뿐이니 반도체주에 대한 이런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면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도 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런 변동성을 키우는 어떤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까?
2: 기본적인 시각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장점, 좀 빠른 납기, 그다음에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이다. 이런 부분들, 즉 제품 경쟁력이죠. 이거보다도 납기 시기가 늦고 아직 가상 제품인 독일 TKMS가 결국은 독일이라는 나라와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칸이 캐나다 총리도 제품의 성능에 대한 언급은 사실 거의 없었고 오늘 새벽에 직접 발표를 했는데 독일의 잠수함이 나토와 상호 운용성에서 유리하고 캐나다가 유럽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독일을 선택 이런 언급을 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해석을 충분히 좀 뒷받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상 중과부적이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결국 회원국 문제 이 부분이 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하나오션 측 이제 오늘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독일과 최종 경합까지 갔다라는 점에서 우리 잠수함의 국제 경쟁력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좀 스스로 하기도 했는데 좀 더 냉정한 그런 해석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캐나다의 미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 유럽 방위체계 편입이 절실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해석이 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계가 지금 아마 건국 이후 가장 좀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뭐 군사적인 측면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럽과 더 가까이 가는 게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해석을 좀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미국이 캐나다의 CPSP 그러니까 즉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되게 불편하게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왜 야 우리가 했는데 왜 니네가 잠수함을 이렇게 여러 대 가지려고 그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가 이 잠수함까지 만약에 지금 핵 잠수함을 추진을 하고 있는 한국에다 줬을 경우에는 미국이 더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이 불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수주를 했을 경우 미국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원자력 잠수함 우리가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위험률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국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2: 어쨌든 하나오션은 오늘 주가가 20%가 넘게 좀 폭락을 해서요. 15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4분께 경제쇼 진행자 최상욱의 신간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어느새 국내 ETF 시장이 500조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국내 ETF 시장 성장의 엔진은 코스피의 랠리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오늘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주식분석실장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상반기 한경폴이죠. 한경 이제 네. ETF 분야에서 1등 애널리스트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연봉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폴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1등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ETF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작년까지 300조 원이었다고 하는데 올해만 뭐 200조 원이 늘었다고 하고 이 성장세를 네.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2: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코스피의 상승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 300조 원이 연초에 이제 넘어섰던 레벨인데 이게 정말로 5월 말 기준으로 500조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네. 사실 근데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다시 500조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셔도 되고 사실 이게 조금 500조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기준으로는 사실 60% 정도의 시장 상승이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을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ETF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의 성장 속도가 정말로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ETF 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거는 증시가 올라서인 것도 있고 신규 자금 유입도 있잖아요. 네. 뭐 그걸 구분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2: 사실 그 부분들까지는 정확히 발라낼 데이터는 사실 없긴 합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제 1번 그 차트들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1번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의 이 시가총액 규모를 보여주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고 오른쪽에는 이제 거래대금의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거래대금 비중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사실들.
1: 거래대금 올라간 게 뭐 엄청나네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작년 4분기 정도부터 보면은 이제 한 50% 60% 거래대금이 코스피 대비 거래대금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처음엔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계속 60%대까지 올라와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정말로 많아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도 지금 보시면은 1100개를 한참 넘어서 가지고 1150개 가까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해진 부분들이 또 시장의 뭐 확장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ETF 거래대금 비중이 60% 70%라는 거는 하루 일간 코스피 거래에서 ETF가 그 6, 70%라는 의미예요?
2: 네, 맞습니다. 와, 거래대금 전체 코스피 대비해서 네. 60%이기 때문에 전체로 네. 보면 더해야 돼서 한 40%?
1: 아, 그렇군요.
2: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거래대금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에도 한 달 만에 뭐 100조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ETF가. 예, 예. 그거를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하면서부터 뭔가 좀 가속화가 됐다는 느낌을 좀 더 받는데 이게 맞습니까?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금 전체 시총을 제가 계산해 보면 대략 14조에서 15조 정도가 됩니다.
1: 아, 14, 15조 원이요.
2: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기여한 건 당연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10조 정도가 상장 당시보다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진 건 맞는데 일단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 자금들이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네. 이 ETF 시장은 사실은 철저하게 또 개인 중심으로 더 가는 시장입니다. 네. 기관이나 뭐 외국인 플레이어들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과정에서 ETF의 AM의 그 총자산 규모가 커지는 부분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의 지금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까 10몇 조 원이라고 하셨고 네. 그 상품들 뭐 특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같이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1: 이번 그림이시죠?
2: 예, 맞습니다.
1: 네,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수는 총 16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보시면은 8개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고 8개는 이 SK 하이닉스 그래서 반반의 형태로 기초 자산들을 이제 나눠서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형 그러니까 이름에 종목명에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렇게 좀 있는 게 있고 하이닉스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이에 선물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2: 이게 사실은 뭐 구성 자체가
1: 헷갈리네요.
2: 예.
1: 네.
2: 형태가 좀 운영되는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에 그 선물이 없는 종목들은 현물을 그러니까 주식 저희가 이제 보통 매매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형태를 선물을 같이 더해서 구성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물형 ETF들은 현물, 그러니까 기본 주식 없이 그냥 선물만 종목 선물만 가지고 만들어놓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버스 EX라고 붙어 있는 종목들이 딱 두 개가 보이실 텐데
1: 네.
2: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삼성전자 선물 단일 종목 인버스 2 뭐 이 곱하기가 붙어 있고 이 소울에도 SK 하이닉스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곱버스 종목이라고 하죠. 저희가 거꾸로 가는 반대 방향의 인버스 두 배짜리는 한 종목씩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근데 아까 선물형이랑 현물형이 약간 궁금한 거가요.
2: 네.
1: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팔린 걸 보면은 싹 다 현물형으로 거의 다 팔린 것 같거든요.
2: 아, 네, 맞습니다.
1: 이거가 네. 확실히 현물인 주식에 더 영향을 좀 미치는 겁니까?
2: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 사실 실제로 운용할 때는 조금씩 다른 형태들이 운용사마다 이제 더하게 되는데 제가 이론적인 기본 형태의 좀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1: 네.
2: 현물형 ETF들은 일단은 대부분의 포지션을 현물을 먼저 100% 이게 사실
1: 실제 주식.
2: 예,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ETF는 두 배를 포지션을 잡아서 추종을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0%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100% 포지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주식으로 일단은 넣습니다.
1: 네.
2: 그러면 또 나머지 100%를 추가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와가지고
1: 아.
2: 예, 빌려온 걸 가지고 이 삼성전자면은 삼성전자 종목의 선물, 주식 선물을 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선물은 증거금이 조금만 있으면은 이 100%의 포지션들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상대적으로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두 배의 포지션을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를 잡아놓고선 자금을 빌려와서 증거금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이자 비용은 또 들어갑니다.
1: 네.
2: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게 세팅이 될 때 현물 주식을 이제 잡고 선물 주식을 더 추가 선물을 추가적으로 잡아내는 과정에서 이게 자금이 들어와서 이 포지션들을 계속 키우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초 주식들 에도 매수세 내지는 또 매도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 네.
2: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 ETF들은 다 하루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1: 그렇게 원래 무조건 돼 있어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관으로 포지션들을 다 정리를 다 맞춰 놓기 때문에
1: 네.
2: 사실 특히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물량 조정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레버리지 ETF의 그 일간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2: 네.
1: 정규 시장인 3시 반을 의미합니까? 아니면은 뭐 NXT인 8시까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2: 정규장 기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2: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가져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1: 네.
2: 사실은 뭐 저희가 기준으로 보는 것들은 조금 이제 그 기본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레버리지 ETF들을 저희가 항상 위험하다라고 항상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1: 네.
2: 이게 매일 리밸런싱이 진행되면은 그날 수익률이나 손실률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이게 반영돼서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이 그 올라간 게 반영된 그 떨어진 게 반영된 가격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1: 네.
2: 그러면 사실 올라갔을 때는 괜찮은데
1: 네.
2: 떨어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들이 되면은 사실 저희가 뭐 항상 음의 복리효과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0% 난 거에서 또 10%를 또 깎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에서 약간 복리 효과가 또 거꾸로 발생하는 거죠.
1: 그래서 네.
2: 10%가 뭐 총 뭐 열흘 동안 10%가 빠졌으면은 20% 빠지는 거로 저희가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등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계속 세팅이 다시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큰 손실 폭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좀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기 전에 네. 홍콩 증시에 하이닉스 네. 2배 레버리지 ETF가 있었는데
2: 네,
1: 그 홍콩 증시 상장됐던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는
2: 네.
1: 선물 방식이었다.
2: 네.
1: 뭐 그랬었나요? 그런데 이게 네. 현물 방식이 들어오면서 더 변동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이 약간 있더라고요.
2: 아, 네, 네.
1: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 저희가 1조짜리 레버리지를 한다 그러면은 1조로 현물만 사면 되는 게 네. 일반 ETF는 1조짜리 사면 되는데 네, 네. 레버리지는 두 배 노출을 해야 되니까 네. 또 그 중에 증거금 예를 들면 한 500억으로 1조의 선물에 네. 또 노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주가 변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현물도 그러니까 현물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은 네. 그럼 당연히 선물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현물과 선물에서 충분한 거래 유동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또 변화가 많을 것 같거든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 충분히 소화를 못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네. 충분히 그런 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비중이 많은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2: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형태에도 분명히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지고 비중 거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국 증시를 지금 사실 작년부터 그냥 작년 4분기부터 완전히 그냥 차별화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전닉스 이 두 종목이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 자체가 애초에 원래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추가가 되면서 더 증폭됐다라고 보는 게 네.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1: 아.
2: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에 상장되거나 특히 이제 또 미국에도 정말로 많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있는데 이 보통 일단은 해외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왑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스왑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그것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약간 그 구조를 저희가 뭐 사실 뭐 TRS나 이런 것 스왑으로 되어 있으면은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완충하는 역할들을 하는 수요들이 좀 있기 때문에
1: 네.
2: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원래 다른 종목들도 두 배 레버리지 ETF를 내려고 했었는데 요즘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 아,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많이는 안 해주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1: 아, 그렇군요.
2: 예, 애초에 이게 사실은 처음에 조건 자체가 거래대금에서 코스피에서 10% 이상인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리고 거래대금은 5% 이상 차지하는 종목의 조건들이 다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이걸 충족하는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었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또 이제 리스크가 너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얘기들이 덧붙여지는데 원래 처음부터 현대차도 사실은 대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아까 CSOP도 말씀을 주셨는데 홍콩 증시에서 그래서 CSOP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전자를 작년 5월에 상장시켰고 하이닉스를 10월 달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셨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에 이미 두 종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을 많이 뺏겨서 최근에 또 현대차를 준비하고 있다.
1: 아,
2: 네, 스토리도 좀 있습니다.
1: 외국에서는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번 달에 좀 들어왔던 레버리지 ETF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ETF 전체 시장 500조라고 하니까, 네. 지금 가장 인기 있거나 가장 큰 ETF는 뭡니까?
2: 뭐 아무래도 계속 반도체 쪽이 늘,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계속 반도체나 기술주 섹터 ETF들이 가장 많습니다.
1: 근데 가장 큰 ETF는 뭔데요?
2: 가장 큰 ETF는 네. 지금 최근에 사실 요즘에 또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1: 순위가 또 타이트하고
2: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이제 두 개를 보면은 이 솔에서 나온 AI 반도체 탑2 플러스라는 ETF가 올해 3월에 상장됐는데 굉장히 인기를 8조 넘어갔 물론 최근에 또 주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깎았을 것 같긴 하지만 예, 그 종목이랑 또 이제 거기다가 종목명을 최근에 또 바꿨던
1: 네.
2: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사실 종목 뒤에는 똑같습니다. 브랜드만 다르고 근데 이게 또 구성들이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탑2로 하면 25%씩 넣는 건 똑같은데
1: 네.
2: 최근에 트렌드는 전기 삼성전기와 SK 스퀘어 비중들을 높이는 ETF들이 등장해가지고 수익률 괴리를 좀 많이 벌리면서 자금을 네. 쭉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이제 그 반도체 ETF들 중에서 시가총이 가장 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전체 ETF 중에서 시총 제일 큰 거가 코덱스 200으로 알고 있었는데
2: 네.
1: 잠깐 당황해가지고 네. 반도체 지금 매몰되셨습니다. 박진진 네. 부부장님. 그래서 지금 코덱스 200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한 28조 정도 네.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까 AI 관련한 그런 반도체도 막 8조 원대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 커 보이네요. 순서대로 네. 보면은 코덱스가 제일 크고 그다음 뭐 타이거 이런 순서로 네. 내려가네요.
2: 맞습니다. 사실 이게 코덱스 200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훨씬 또 빠르게 올라오면서 AUM이 더 커진 총사는 규모가 훨씬 커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1: 그렇군요. 지금 타이거에서 하고 있는 미국 S&P 500이 18조 5천억인데 네. 코덱스가 28조 원이니까 네. 국장이 좀 좋아지면서 코덱스 국내 주식 ETF가 시가총액 기준 가장 큰 ETF라고
2: 예,
1: 합니다.
2: 맞습니다.
1: ETF들 중에서는 또 패시브하고 액티브 이렇게 나눠 있죠 있던데 이건 네. 어떤 겁니까?
2: 뭐 패시브는 뭐 사실 둘 다 단어 뜻 그대로 또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면 될 텐데 패시브 ETF는 뭐 저희가 이제 수동적 이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지수의 기준이 되는 지수를 그대로 그냥 계속 쫓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2: 방금 말씀하신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기계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액티브 ETF는 이 기준 지수를 비교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잡아놓긴 합니다. 근데
1: 네.
2: 이 운영력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서 조금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 네.
2: 이게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액티브 ETF들이 완전

0: 완전하게 이제 액티브라고 조금 이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 ETF가 기초 지수 대비해서 0.9의 상관 계수를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액티브 ETF는 0.7. 그래서 약간의 좀 여유는 있는데 완벽하게 이제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미국은 이게 사실 아예 없이도 되는 완전 액티브 ETF들이 있고요.
1: 아, 네.
0: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패시브 ETF도 상관계수 0.9인데 액티브는 네. 0.7이고 미국은 아예 없다.
0: 예.
1: 우리나라만 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0: 당국에서 이제 말씀 주시는 것들은 일단은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지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투자들의 조금 이제 생각과 포트폴리오가 완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1월 말에 준비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같이 얘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완전 액티브 ETF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일단은 최근에는 일단 하반기까지는 한번 더 고민을 하시는 거로 준비를 하는 거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다리면 되겠네요.
0: 네.
1: 아까 반도체 ETF 올해 굉장히 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ETF 좀 트렌드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0: 아,
1: 올해 나타났던 ETF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테마 그런 게 뭐 압도적으로 반도체인가 보네요.
0: 그렇죠. 반도체가 1번이고 사실은 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스페이스X 상장을 될 우주 쪽이죠.
1: 우주 테마. 네, 네,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럼 반도체 ETF들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0: 반도체 ETF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장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 5번 그림이요?
0: 예, 5번 네. 그림입니다. 그래서 5번하고 저희가 이제 6번에다가 제가 이제 같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사실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아까 솔도 그렇고 좀 최근 최근에 또 에이스에서도 이 탑2 플러스라는 ETF의 이름을 달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사실 탑2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닉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ETF는 개별 종목의 비중을 30% 넘지 못하게 또 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탑2라고 하면은 그래서 25%를 담아서 레버런싱이 되는 시기까지 20% 정도의 룸은 일단은 만들어 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중간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이 일단은 가장 좀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탑3 플러스 뭐 최근엔 탑5까지 뭐 이런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내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차별화,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1: 네.
0: 운용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원래 과거에는 뭐 탑10 저는 이런 상품들은 많이 들었는데
0: 맞습니다.
1: 올해는 탑2, 탑3가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것들이 시장 쏠림에 맞춰가지고 운용사들도 고객 맞추면 상품을 낸 건가 보네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운용사들도 수익률이 좋아야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들을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좀 계속 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사실 그런 ETF 시장에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었던 ETF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뭐 2차 전지나 뭐 배터리나 뭐 메타버스 게임이나 이런 ETF들이 있는데 그런 ETF들 역시 한때는 굉장히 쏠렸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관리가 안 되면은 뭐 성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패시브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보시기에 있으시다면은 좀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사실 그 ETF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한번 유행을 했다가 조금 좀 저물어가는 섹터나 테마 쪽은 사실 가장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줄어들 때 AUM이 줄어들면서 이 애가 종목의 규모가 작아졌을 때는 사실 이게 ETF들 중에는 거래 호가가 벌어진 종목들이 또 상당히 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호가가 벌어지면서 사실 원래 이제 ETF 시장에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LP라는 주체들이 호가 조성을 같이 해주긴 하지만 사실 뭐 사실 관심에서 벗어난 종목들은 이 호가 조성 자체도 많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정말로 그냥 막 그 말 그대로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상반기는 반도체와 우주와 관련한 ETF가 굉장히 많았고 하반기 ETF는 좀 어떤 방식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0: 뭐 하반기는 사실 저희가 당장은 기술주가 실적 모멘텀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어 포지션들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분산할 필요는 조금 더 있다.
1: 어떤 말씀이죠?
0: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한국의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미국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거의 1년 반 정도 글로벌리 전반에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수익률이 뭐 플러스는 낮지만 예, 상대적으로 네.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또 산업재라든가 인프라 쪽의 테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관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산업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이제 방금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약간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KPX 투자가 지금 계속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사실 이런 과정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쇼링 정책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 쪽으로 섹터를 조금 분산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ETF가 이제 자산이 커지면은 그게 패시브이기 때문에 뭐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0: 네.
1: 우리나라 ETF가 지금 개인 중심으로 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뭐 기관이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올 그런 룸은 없습니까?
0: 들어올 룸은 있죠. 있습니다.
1: 뭐가 네. 바뀌어야지 좀 들어오는 거예요?
0: 지금도 사실은 시장에 많이 들어왔긴 하고요.
1: 예.
0: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ETF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쪽이, 개인들이 사실 더 많이 투자를 한다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게 최근에 시장의 기울기가 사실 작년부터 해서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사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주가 레벨이 된 부분들을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수요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지금은 사실 개인 플레이어들이 투자들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여기서도 사실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기관이나 법인도 있긴 있지만은 네. 거래 빈도는 개인이 확실히 많나 보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저도 이게 세미나들을 다니다 보면은 확실히 점점 또 EMP 형태로 해서 ETF를 가지고 운용하는 그 플레이어 기관 투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게 나중에 또 개편된다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그런 것들도 ETF 쪽으로 나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0: 뭐 지금도 사실 연금 자금도 굉장히 ETF장의 중요한 수급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아.
0: 그리고 이런 결에서 또 최근에 올해 또 히트를 또 쳤던 종목군이 채권 혼합형 ETF입니다.
1: 채권 혼합형?
0: 예, 채권 혼합형 ETF가 이제 연금 계좌에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1: 예.
0: 이게 위험 자산을 담을 수 있는 한도가 70%까지 제한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30% 안전 자산 넣어야 되는데 채권 혼합형 ETF들이 나머지 30%까지 다 채울 수 있는 형태고 이 채권 혼합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50%, 채권 50% 있으면은 이게 채권 혼합형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초반에 많이 나왔던 게 삼전닉스를 50% 담고 50% 채권 넣어서 85%까지 주식 담는 이런 형태들의 ETF들이 또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1: 아니, 그런 ETF 상품은 정말 안전형 ETF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약간 네. 궁금함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전자하고 닉스가 절반이고
0: 네.
1: 나머지는 채권으로 돼 있는 혼합형 상품을 안전 쪽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0: 네.
1: 퇴직연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그게 약간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은 네. 우리나라 ETF 시장이 좀 큰 편입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 대비해서.
0: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또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이 당연히 압도적이고
1: 네.
0: 미국이 이제 가장 큰 시장 한 70%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AUM 기준으로 하면 70% 정도는 이미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특징이 항상 이게 네. 적극적인 방향성들을 많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다양한 상품들이 빠르게 운용사들이 내고 있고 이런 수요들의 이 스토리들을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까 이제 채권 혼합형 ETF를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채권 혼합형 ETF들도 초반에는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50% 담고 채권을 담는 ETF들이 나왔다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1: 네.
0: 오늘은 제가 재밌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상장된 ETF 중에 그 미국 우주테크 탑2와 채권혼합 모집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상품명을 얘기하고 웃으시면 어떡하냐. 네. 아니, 근데 미국 우주테크에 네. 상장한 탑2 종목을 담는데 거기에 네. 채권혼합을 또 섞었다는 거예요? 네.
0: 그러면은 이 탑2가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1: 스페이스X가 탑1일 것 같고 2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0: 2는 그 전에 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로켓랩이 아. 그래서 25%씩 이 두 종목을 넣고 국내 채권을 넣고.
1: 저는 웃은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원래 안전자산에 넣으라고 한 30%는 채권을 넣는 되게 안정적인데 네. 그 채권 혼합이라고 50% 채권을 섞고 나머지 위험자산 섞을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자산을 섞었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성장주들에 대한 포지션들은 이게 뭐 그래서 저도 이거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는 네. 이게 연금계좌에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이렇게 수령하는 기간들을 생각하시고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기간을 길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성장주들을 가져가심으로써 뭐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을 좀 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네. 이게 또 이 기간이 길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들의 비중을 계속 높여놓게 되면은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이 사이클을 잘못 탔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은 또 이제 위험한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투자자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보고선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네. 이런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그 말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ETF가 뭐 1,000개가 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들이 ETF를 선택하고 고르는 것도 아주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ETF가 뭔지는 다 아시더라도 네.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ETF를 고르면 좋은지 좀 팁이 네. 있으시면 전달해 주십시오.
0: 사실 이게 ETF들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사실 뭐 이게 가면 갈수록 저도 사실 항상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어쨌든 일주일에 뭐 신규상장 ETF들이 몇 개씩 계속 나옵니다. 네. 오늘도 뭐 어쨌든 오늘 좀 오늘이랑 지난주가 사실 이번 주 지난주가 적게 나와서 하나씩 두 개 나와가지고 저 사실 되게 적었는데 이게 보통은 막 5개씩도 나오고 7개씩 나오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종목들이 계속 늘어난 형태가 되는데 네. 이게 일단은 저는 가장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사실 조금 지수형들 그리고 아까 이제
1: 지수형
0: 예, 그 네. 가장 큰 코덱스 200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사실 투자하고 싶으시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들 그런 지수형 ETF를 통해 가지고 조금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조금 이제 영역을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있다라 하시면은 업종 ETF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거기서 조금 더 알파 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국내 ETF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아까 이제 저희가 개인 투자 수요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레버리지 ETF도 있지만 네. 사실 테마 ETF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해외에서 운용사 분들이랑 미팅을 해보면은 사실 국내 ETF에서 테마 ETF가 나오는 속도는 사실 자기들도 조금 이기기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도 하시거든요.
1: 아, 외국이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테마형 ETF를 내는 네, 그 제작 속도가 아주 빠르군요.
0: 네,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다양한 테마들 특히 성장주들에 대한 인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뭐 광통신이라던가 뭐 2차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2차전지도 될 수 있고 뭐 ESS 뭐 이런 형태들의 이 성장주 테마 ETF들은 사실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 산업에 대한 이 판단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알파를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점점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이런 섹터로 갔다가 테마로 가는 이런 형태를 주식 쪽에서는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영역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 사실 그 다음에는 인컴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커버드 콜 ETF도 사실은 뭐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배당주 ETF 그리고 뭐 사실 인기가 별로 없지만 채권형 ETF도 어느 정도 약간 선택지로 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선 조금씩 하나씩 조금 이제 늘려나가는 부분들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까 그 테마형 ETF나 이런 상품들이 한국에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런 게 빠르다 보니까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 네. 메타버스나 2차전지 때처럼
0: 네.
1: 이게 안 좋은 ETF가 방치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개인 금융 소비자들의 뭐 손실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0: 네.
1: 그런 부분을 좀 감독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뭐 네. 자제하도록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일까요?
0: 근데 사실 또 이게 메타버스랑 2차전지는 조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1: 아 아니 지금도 뭐 광통시에다 뭐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0: 아 그렇죠.
1: 레버리지 대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0: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당국에서는 사실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랑 비교하면은 이 상장되는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ETF 시장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참전하는 운용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한 운용사에서 하나만 내도 한 달에 열 몇 개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재작년보다는 한 운용사에 낼 수 있는 상장시킬 수 있는 ETF 수를 조금 제한을 하고 계십니다.
1: 그런데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컨트롤 좀 전보다는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또 최근에 액티브 ETF들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는 과정에서 또 사실 ETF를 안 하시던 운용사들에서 또 ETF를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네.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사실 운용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ETF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효과도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ETF를 내는 운용사는 계속 늘어나고 ETF 상품은 계속 올라올 거고
0: 네.
1: 한국은 또 테마형 ETF가 계속 만들어질 건데
0: 네.
1: 그러면 개인들이 결국은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는데요.
0: 네.
1: 그럼 ETF 투자하면서 제일 위험하거나 조심하거나 그런 리스크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호가에 대한 부분들,
1: 아.
0: 예, 매수호가, 매도호가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최근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 많이 끌면서
1: 네.
0: 이게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물론 이제 총자산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호가가 촘촘하게 큰 종목수로 다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그 아까 이제 유동성 조성자들 LP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LP들이 호가 조성을 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1: 그 어이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0: 아, 네. 네. 왜냐하면은 LP들도 어쨌든 이걸 포지션을 잡고선 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장 초반과 장 막판 동시호가 때는 LP들이 효과 조성 의무가 빠지 없습니다. 면제가
1: 네.
0: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간대에는 특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매수 매도가 특히 시장가로 잘못 주문 내면은 이게 쫙 다 잡아먹으면서 위로 체결되던 밑으로 체결되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중에서도
1: 아 그런 사고가 난 것이 플러스. 그랬던
0: 예,
1: 거군요.
0: 효과 빠져 있는데 시장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났던 현상들이고 종목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호가창이 두터운 큰 ETF를 하라는 것이 리스크 관리 요인이라는 말씀이셨네요.
0: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청취자분들이 여러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레버리지 ETF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쇼 듣고 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힘이 납니다. 7월 7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생.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이 모음 앞에 모음을 바꿔서 발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먹이다를 매기다로 한다든지 잡히다를 재피다로 발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하는데요. 현실 언어에서는 매기다나 재피다로 발음하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헛갈리다, 헷갈리다 또는 섞갈리다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어느 것이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예를 생각해보면 헛갈리다만 표준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경우 세 개의 표현이 모두 표준어입니다. 헛갈리다와 헷갈리다는 같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다라는 뜻과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떠드니까 헛갈려요 한다든지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두 개의 개념이 자꾸 헷갈린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밑에 쌍기역 받침을 쓰는 섞갈리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여러 가지가 한데 뒤섞이다를 뜻합니다. 흔히 정신이 섞갈리다, 이야기가 섞갈리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헛갈리다나 헷갈리다와 서로 바꿔서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낮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가장 오늘 전국에서 기온이 높았던 곳 정읍입니다. 33.9도까지 기온이 치솟았고 이어서 경주도 33.7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오늘 3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높았는데요. 당분간 이런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도 있는데 일부 지역은 내일도 폭염특보가 유지되면서 34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북과 경상권, 전남, 제주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밤새 열기가 식지 않아 밤새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5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예상돼서 오늘 밤에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렇게 비가 내려도 내일 낮 기온 포항이 34도, 대전 광주 30, 서울은 2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부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릴 텐데 특히 경기나 강원 일부, 충남 서해안 일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 대응 기금을 특별법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 추가 세수가 상당한 규모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고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보좌관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도 투자하지만 정부도 인프라나 여러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캐나다 독일 간 동맹관계가 결정적인 요소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오늘 훈련과 정비 그리고 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동맹 간 협력 부분에서 결정적 차이로 수주를 따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동맹 간 상호 운영성 부문을 제외한 잠수함 건조 능력과 납기 시기, 절충 교역에서는 독일과 큰 차이가 없거나 한국 측이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7,600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395.02포인트 4.91% 내린 7,656.31로 장을 마쳤습니다. 급락장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5.84포인트 1.87% 내린 831.23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어제보다 2원 10전 내린 1,528원 20.

물엿, 포도당, 과당 등 식품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과 전분 가격을 담합한 업체 네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전분과 전분당을 제조해 판매하는 대상, 사조, 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7년 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판매가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MZ에 북한이 묻어둔 지뢰가 집중호우로 인해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다며 군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접경지역 일대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북한 지뢰가 유실돼 하천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지뢰가 다량 매설된 지역과 임진강과 한탄강 그리고 화강의 공유 하천이 한강 하구로 연결됩니다. 배재고 야구부가 5.18 조롱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광주제일고가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총동창회는 오늘 교육의 참된 의미와 스포츠맨십의 본질을 되살려 넓은 관용으로 품어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피해액이 14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가상자산을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60mm, 충청권과 경북권, 전북 북부, 경남 내륙에 5에서 40mm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또 대부분 권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2도입니다. 유린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기 정치 폐가 당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정청래 전 당대표를 정조준한 데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는 국무총리가 시간, 장소, 상황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에서 평지풍파 일으킨 게 자기 정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당내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국회 쟁점과 전당대회 앞둔 여당 상황 짚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는 손변이 정해드립니다에선 북중미 월드컵 뒤 남은 법적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자,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제 예상을 약간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를 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언론의 초점은

0: 이청래 대표를 겨냥한 그 아주 구체적인 워딩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네. 김민석 전 총리의 출사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그러니까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대표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0: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네. 그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직접.
0: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적임자다 그 얘기인데 상대방은 적임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1: 적임자론보다는 네. 이유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권당을 왜 집권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라고
0: 그렇죠.
1: 하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럼 이제 집권당의 당대표는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하는 당대표인 거죠.
0: 운명 공동체다.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아,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라고 쓴소리를 하기 전에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는 게 가장 큰 집권 여당 대표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 집권당에서 자기 정치라는 건 뭐냐.
0: 네.
1: 당을 앞세우면은 자기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거든요.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있는데 당을 앞세워. 이걸 차별화가 아니고 뭐로 표현을 합니까?
0: 네.
1: 그러니까 당정청이 있어요. 그래서 당과 청와대의 공조, 협력,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엇박제를 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정치고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준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지난 뭐 1년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려를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0: 네.
1: 그러면은 제가 뭐 정청래 대표하고 덜 친하고 뭐 김민석 총리하고 더 친해서 그랬겠습니까? 개인적인 인연으로 보면 저는 정청래 대표하고 훨씬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그래서 우려를 했다는 것은 차별화가 심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김민석 총리가 나온 것은 이 차별화라는 차별화로는 국정 운영을 당청 협력 하에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네.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0: 그래요. 다 네. 강찬호 의원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청래로는 당청 협력이나 이 국정 운영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이게 어렵다.
2: 네.
0: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이 뜻이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십니까?
2: 아니 그 이 구도 자체를 이미 국민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2: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태도와 언행을 보면 정청래를 도저히 차기 여당 대표로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까지 아주 현저히 그냥 나올 정도로 그냥 본인이 누가 봐도 전당대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 계속 김민석 총리 시절 잘했다고 칭찬 막 하고 있잖아요. 물론 김민석 의원의 총리 시절 업적을 대통령이 칭찬하는 것 자체가 형식 논리로는 아니 뭐 총리 때 잘한 걸 그냥 내가 칭찬하는데 무슨 잘못이냐 하겠지만 전당대회 지금 나온 후배인데 그 사람 칭찬한다는 건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 마음은 김민석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지금 대통령 칭찬받고 대통령이 하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싱크로율이 높은 김민석 후보의 이런 말은 누가 봐도 지금 절대 정청래 또 차기가 대표가 정청래도 된다면
0: 네.
2: 당정 협력이고 뭐가 전혀 될 수가 없고 무조건 내가 돼야 대통령하고 2인 3각 그래서 좋은 당정관계 또 이재명 집권 중반기 잘 이끌
0: 네.
2: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김민석 후보가 이제 이렇게 그 뭐라 저 뭐 자기의 어떤 비전을 내세우기보다 지금 정청래 의원을 직접 공격하게 이른 것은 정청래 의원 쪽에 지금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0: 네.
2: 지금 보면은 본인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어떤 그 행동하고 비슷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송영길 의원도 내일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0: 자,
2: 출사표 던진다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이미 던졌고요. 그런데 정청래 이분만 지금 가장 사실은 누구보다도 연임과 뭐 나올 거라고 다 점쳤던 사람은 거의 마감 직전까지 지금 끌 것 같던 얘기가 나와요.
0: 마감이 언제예요?
2: 이게 언제죠? 다음 주인가?
0: 다음 주. 예, 예. 네. 뭐 많이 남진 않았네.
2: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근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실도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실 연임했잖아요. 사실상 연임, 뭐 중간에 잠깐 쉬긴 했지만 네. 재도전했잖아. 그래서 또 당권을 두 번 가졌는데 그럴 때 거의 그 마감 직전에 다른 후보들 다 나오고 일단 마감 직전에 이제 본인이 해가지고 약간 극적 효과를 좀 부각했거든요.
0: 네.
2: 좀 약간 그런 걸 지금 가고 있다. 자, 그런데
0: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말씀
2: 심상치 않다는 거는 뭐 저 어떤 얘기냐면 이거 자체도 벌써 나름 이제 본인이 극적 효과를 부각하는 데다가 지금 보면은 막 공격이 김민석 의원한테 막 들어오고 있죠.
0: 네.
2: 감기약 성분 뭐냐 이성윤.
0: 네.
2: 그다음 최민희. 또 그다음에 한준호 비서실장을 했던 한민수.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한준호가 한민수가 헷갈렸습니다.
0: 네네.
2: 한민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의원들이 다 친천계라고 분류되는데 지금 막 이제 세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0: 네.
2: 이게 지금 심상치 않죠. 그리고 이런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저 정선혜 후보를 돕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지금 저 최고위원 출마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김민석 후보한테는 이게 여러 가지로 위협이 되는 거죠. 만약 본인이 당선이 돼도 이분들이 당선이 되면 또 이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최고 지도부 체제에서 본인을 공격하거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조직적으로 본인을 향해서 파상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지금 선제 차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0: 그래요.
2: 네.
0: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뭐 어젠가 그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네, 네.
0: 오늘 바로 또 이제 뭐 바로 맞받았는데 아, 이거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네, 이제 판단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수를 해서 이게 그야말로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
2: 네.
0: 또 정청래 의원을 바치고 있는 네. 것으로 보이는 뭐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네. 뭐 한민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성윤 이런 분들이 바로 얘기하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2: 네.
0: 후단협 얘기도 하더라고요.
2: 네.
0: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적통 얘기
2: 네.
0: 잠깐 가라앉을 뻔한 했던 적통 얘기가 내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저거 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1: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은 저도 개인 후보로만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김민석 후보보다는 이 야당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청래 후보를 밀 것 같아요.
0: 네.
2: 본심? 본심이 네. 드러난 거예요?
1: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0: 사실은 개인 인연도
1: 개인 인연도 훨씬
0: 20년 네, 넘고 제가
2: 알아요.
1: 그런데 네. 네. 제가 지금 정청래 후보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후보가 중요한 전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중요한 전대입니다. 아까 구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재신임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가 사실상의 선거가 돼버렸어요.
0: 네.
2: 준대선 같아요. 네. 준대선. 네.
1: 이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쨌든 뭐 집권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집권당으로서 잘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0: 네.
1: 개인의 인연보다는 이 상황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민석 개인의 약점이 정청래 개인의 약점보다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건 의미가 없다. 구도 자체가 개인 간 경쟁이 아니라 대통령과 잘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내몰 것이냐로 이미 거의 구도가 짜여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자, 그렇다면 네. 그 구도라면
2: 네.
0: 그 국민이나 특히 민주당원들이 자 그럼 저 집권 2년차 대통령을 흔들리게 막 할 것이냐
2: 네.
0: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2: 네.
0: 그런 프레임이 만약에 짜졌다면 정청래 대표한테 되게 불리한 거고 그렇다면 그게 프레이밍을 상대방 후보들이 잘 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그렇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좀 그 팩트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2: 아니 원래 정청래 작년에 사실 보면은
0: 네.
2: 그 박찬대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가 이제 겨뤘을 때는
0: 네.
2: 사실 정청래 후보가 나야말로 친명이다 엄청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막 집권한 직후였고 이재명 대통령도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 뭐 이제 우리 기자들이나 고관여층이 볼 때 이제 아 박찬대가 상대적으로 더 친명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모르는 사람, 별로 그렇게 고관여하지 않은 어떤 당원이나 지지층은 아니 뭐 둘 중에 뭐 다 친명 아니야?
0: 네.
2: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대통령이 또 이렇게 선을 명백히 그어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근데 둘 다 뭐 친명이라면은 그래도 또 역시 민주당 오랜 전통과 당 색깔 선명성이 좀 있는 정청래 또 잘 또 그때는 또 내란 아직 프레 내란당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네. 내란당하고 맞서고 잘 싸워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냥 돼버렸단 말이에요. 정청래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정청래 후보가 보여준 행보를 보니까 이게 많은 당원과 지지층이 보니까 야 이거 뭐 친명이라 그러더니 아니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일 뿐더러 뒤에 보니까는 문재인 조국 그리고 그 수염이 많이 난 저 유튜버 그리고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네 해가지고 이 다섯 명의 이제 연합까지 이제 야거가 나왔잖아요.
0: 네.
2: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많은 당원과 지지층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구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당선된 정청래와 이번에 연임을 노린 정청래는 사람은 같되 그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바로 필연적으로 민주당의 노선 투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네. 민주당의 어떤 색깔과 정체성을 정청래 후보가 대변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구조적 다수라는 말도 하고
0: 네.
2: 외양 확장이라는 말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초청한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당의 단합이 우선 중요하다 했단 말이에요. 당의 단합이라는 게 전통적인 우리 저 지지 세력과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해석되잖아요.
0: 네.
2: 여기 이제 유시민이 또 ABC니 증축이니 재건축이니 하고 막 나와가지고 이게 정청래 대 뭐 김민석 그다음에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구파 대 새로운 뉴이재명 새로운 심파 이런 식으로 구도가 아주 그냥 확 대립이 되게 짜져 버린 겁니다.
0: 네.
2: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렇다면 승패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민주당원들의 선택이겠죠. 민주당 네. 지금 당원이 70, 당심이 70, 여론조사가 30이니까 당심이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민주당은 아직도 전통적인 민주당을 좋아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외연 확장도 좋지만은 아이덴티티와 외연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아이덴티티고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외연을 확장하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0: 네.
2: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뭐 김어준 이렇게 유튜버 보는 뭐 건드리고 할 텐데 저는 뭐 이런 거는 좀 들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서 그 반도체 한마디로 뭐 누구는 몰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엄청난 반도체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드라이브 선언 직후에 지금 호남만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잖아요.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54%가 나오고 저 정청래 후보가 훨씬 그 반도 안 되는 지금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미는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어차피 전당대회 때 모든 당원이 나 찍는 거 아닙니다. 투표율이 한 50%라고 한다면은 그 열성 후보, 열성 당원들만 할 텐데 자, 그 경우에 지금 김어준이라는 그 유튜브 보는 사람이 2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전체가 110만 명이고 한 투표율이 50%가 못 된다면 저는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결집해서 만약 투표를 한다면 저는 정청래 후보도 굉장히 큰 어떤 그 힘을 가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지금 승패의 향방을 유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0: 자, 지금 강찬호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집권 2년차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이게 이제 가장 큰
1: 그렇죠.
0: 그 화두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그런 세력들의 어떤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체성 논란을 분명히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근데 겁니다.
1: 이거는 정체성으로 표현하는 건 전 안 맞다고
0: 뭐라고
1: 봐요.
0: 표현해야 돼요?
1: 왜냐하면 우리가 야당이면은요. 아니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왜 고민해요? 다 그냥 폐지하자고 하지. 집권을 했으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어떻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체성은 검찰 개혁이죠. 그런데 집권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검찰 개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도 돌보고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우선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런 우선하려고 할 때마다 이 이슈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면
0: 그 정체성이 개입이 돼 있죠.
1: 그렇죠.
0: 들고
1: 그러면
0: 나온 사람들이.
1: 그러면 이게 대통령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야당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뒤집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당이 아니라 여느 당이 아니라 집권당이라는 걸 빼고 얘기하니까 지금 정체성이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뭐 다 누구나 이게 이번에 봐봐요. 이슈를 지우기를 하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보안수사권? 그래. 뭐 하면 뭐 그게 우리가 뭐 손해날 거 있어? 없어. 단지 국민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약간 면구스러울 뿐이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겠다는 거를 지금 대통령이나 김민석 그 후보가 해도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0: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보안수사권 얘기를 정체성 네. 얘기하다 하셨으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뭐 장윤기 사건까지 더해져 가지고 네. 쟁점이 다시 될까요 안 될까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1: 쟁점이 되기가 어렵죠.
0: 그래요?
1: 지금 네. 김민석 후보는 이슈를 지우는 이슈를 일을 하고 지우고 있고 정청래 후보는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0: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네. 일단 그 이슈는 그냥 완전 폐지로 일단 가는
1: 그렇죠.
0: 걸로.
1: 그렇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선거의 승패를 위해서는 절대 이게 이슈가 되도록 만들지 않을 겁니다. 김민석 그래요. 후보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네. 지금 박찬대 후보와 겨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슈 지우기를 정청래 후보가 했어요. 이슈 지우기를. 그런데 박찬대 후보가 그때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될 사람이 그 이슈 지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내가 좀 도드라지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 안 해가지고 진 거예요.
0: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자기를 음원에서 많이 지지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대통령이 네.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0: 어차피
1: 다 이심전심일 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데 여당 대표가 그 메시지를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걸 엇박자라 그러지. 뭘 엇박자라 그래요? 예? 아 나는 내 얘기 안 하려고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엇박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틀린 게 아닌 이상 그걸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고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내 생각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차별하고 엇박자지. 대통령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중심에 놓지 않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그것이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2: 제가 보니까 김상일 평론가께서 네.
0: 강찬하 위원님.
2: 본인이 생각하는 당위와 현실을 자꾸 이렇게 섞어갖고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뭐 정체성 논란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또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안수사권 이런 게 왜
0: 당위와
2: 그
0: 현실 간에
2: 아니 보안수사권은 야당일 때는 무조건 없애서 다 그러는 거지만 여당이고 집권당이니까 보안수사권의 네. 현실적인 어떤 예외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데 지금 정청래나 정청래 후보나 이 강성파들은 무조건 다 없애자. 벌써 네. 여기서도 정체성 논란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마치 없는 양 말씀하시는 건 이건 오독이시고요. 그러니까 정체성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 갖고 싸울 때다라는 건 당위고 근데 현실은 지금 김민석 총 후보가 그런 쪽으로 아무리 갈라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당장 지금 표가 많은 사람들이 쏠릴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 아니 저 노무현 조국 죽인 검찰 확실하게 다 없애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아니, 그럼 이미 그러니까. 다 없앴잖아요.
2: 아, 그거 저한테 그러세요. 정청래한테 그러세요.
1: 없앴다니까.
2: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한테 따지시고 네. 계속 지금 정청래 후보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0: 김민석 네. 이슈를 죽이려고 해도 정청래는 계속 아, 제기할
2: 왜냐면
0: 거다.
2: 자, 이래요. 김민석 후보가 전형적으로 이슈 죽이려고. 그래요. 저 보안수사권 나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또 뭐라 그래요. 이거 먼저 제기한 사람 누구고 저 정확한 시기를 언제로 할 건데 나는 확실하게 시기 못 박았는데 넌 언제야.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세분화해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계속
0: 혹시 시행령이 또 늦는 거 아니지.
2: 그렇죠.
0: 뭐 이런
2: 그런 식으로 무조건 네.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이 문제는 정체성 논란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최민희 의원이 지금 또다시 그 무슨 당신 옛날에 노무현 등 돌려서 노무현 등에서 칼 꼽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며칠 전에 송영길 의원이 정리했거든요. 네. 정청래하고 너 장례식 안 왔지? 그랬더니 저 정청래가 무슨 소리야? 나 중국 갔다가 그 다음날 참석했는데 아, 그래? 그럼 그거는 내 미안한데.
0: 그건 쏘리.
2: 근데 너 그 다음에 뭐 했어? 노무현의 최대 역작인 한미 FTA 그냥 발목 잡고 비판하고 격렬하게 욕했잖아. 그러니까 또 저 그 정청래 후보가 내가 언제 적통 얘기했어? 뭐 이래갖고 일단 정리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친청이라는 최민희 이분이 또 꺼낸 거예요.
0: 그러니까
2: 이거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김에 송영길 의원 아주 또 주목해야
2: 네,
0: 될
2: 주목해야
0: 후보인데.
2: 됩니다. 네.
0: 자 최근에 전화 통화한 결과는
2: 네,
0: 뭡니까?
2: 지금 보면은 그 쉽게 말하면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말한 취지를 본다면은 지금 사실상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무슨 페이스메이커냐? 끝까지 가서 내가 1위 하는 거지. 내가 대표된다. 내가 대표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지만 크게 두 개다.
0: 네.
2: 지금 다른 사람들은 총리했고 다른 또 하나 정청래 후보는 의원만 했다. 나는 인천이라는 거대 광역단체를 맡아가지고 적자 인천을 흑자 인천으로 돌려서 확실한 그 행정 CEO의 그 어떤 경력을 쌓았다. 1번. 2번. 지금 친명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만한 친명이 어딨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 1차 지난번 대선에서
0: 그 가장 어려울 때
2: 가장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대선 치렀고 이후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양보했고 나는 서울시장 나온 다음에 온갖 풍파를 다 거쳤고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역구 넘겨줄 때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처지였다.
2: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각종 정책들 나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저 문재인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친노 친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실용 정책을 그때 다 밀어붙여서 욕도 많이 먹었고 했지만은 지금 나오는 게 다 그거다. 뭐 예를 들어 친원전이라든가 뭐 어떤 저 좀 더 실용적인 외교라든가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FTA라든가 그렇지. 그거 전부 친노 친문 강경파는 다 반대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다 나의 어떤 표값기행과 감수하고 국익을 위해 밀어붙였다. 이거야말로 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가 정말 싱크로율이 높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좀 이 점에서는 지금 뉴 이재명 어떤 지지 세력이 듣기에는 귀가 솔깃할 수 있는 지금 선거 전략입니다.
0: 좀 약간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2: 아니 왜냐하면 제가 송영길 의원도 저도 이제 오래 전부터 민주당 취재해봤기 때문에 노무현 시절부터 보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면은 근데 586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이 각자 달랐어요. 뭐 친노도 있고 비노도 있고 반노도 있고 뭐 많은데 송영길 당시 의원은요 그런 구분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떤 거 노무현 대통령 잘하는 건 이제 저 지원하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문제 있는 건 비판을 하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일반적인 민주당 의원이 손쉬운 길을 택하는 접근 저 대상들 예를 들어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네. 뭐 원자력 발전소 문제 아, 이런 거에 그냥 뻔하게 뭐 반원전, 뭐 반미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0: 저도 이제 초선 때부터 송영길 의원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기재위 너무 잘하시잖아요. 기재위에 좀 있었고 그다음에 외통위는 위원장까지 했고 요 부분에 좀 뭐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 그 운동권 출신 중에는 좀 빨리 시장주의자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송영길 의원은 속으로 그런 점이 자기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되게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1: 아니 근데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보 개개인의 강점과 단점은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대통령이 사실상 그 김민석 총리를 내보낸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2: 간택한 거예요? 이제 간택이야?
1: 아니 내보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김민석 총리를 안 시키면 대통령을 재신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2: 그럼 송영길
1: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대통령 중심으로 이게 짜여졌다는 게 훨씬 큰 문제다.
2: 그럼 송영길 의원은 친명 그래. 후보가 아니네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친명 후보이어도 네. 어제 이 구도가 어느 정도 짜여진 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흔들기가 쉽지가 않고 흔들면 대통령이 사실상 또 망신당하는 네. 거예요. 그것도.
2: 그럼 애초에 안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분위기가 페이스메이커로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내각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한테도 공간이 있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생각하시지 못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이 어쨌든 이 구도의 중심에 지금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간과된 것 같아요.
2: 대통령이 지난번에 순방 갔다 와서 정청래 의원한테 폴더 인사 받은 직후에 송영길 의원을 불러서 관저에서 뭐 단둘이 식사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그러니까 그거는
2: 뭐야 그냥 페이스메이커 하다 이거였어.
1: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만큼 뭐 신뢰가
0: 대통령이
1: 있고
0: 대통령이 이게 물어보면 제일 잘하는 네.
1: 그렇죠. 네. 신뢰가 있고 이래서 네, 한 네. 거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구도 제가 말씀드린 구도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의 인식이. 근데 총리까지 하는 사람을 굳이 이상하잖아요. 총리 한 사람이 당대표 뭐하러 나와요. 네. 이상한데 그런 것들을 다 이상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송영길 대표 이렇게 되기가 구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0: 그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런데 또 워낙 실용주의이시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자,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일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달하고도 한 열흘 남았으니까 그렇죠.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강찬호 위원님을 위한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노초희 씨가 네. 숨 좀 쉬고 말해요 이런 댓글을 했는데
2: 죄송합니다.
0: 아니 네. 아니 혹시 호흡에 약간 문제가 있을까 봐 노초희 씨
2: 아니 감사드립니다. 진짜
0: 예, 예, 예. 그건 감사드리고. 되게 네. 저기 그 생각해 한 것 같아요.
2: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치 선생님 진심 감사드리고요. 예. 그 제가 저 그 선생님의 그 어떤 그 걱정에 조금이라도 저 누가 되지 않도록 네.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제 건강을 지키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얘기 예. 한참 했고요. 자 예. 우리 교통 정보 듣기 전에 이것만 짧게 이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조국 전 대표. 리센느 멤버 거제 출신 무섭노 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제 출신 사투리 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다시 또 이거는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고 표면 행위라는 점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 다시 참전했더니 박지원 의원이 고독한가 외로운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해서 시끄럽게만 네. 자 조국 전 대표의 마음 딱 30초로 정리해 주세요.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마음
1: 고독한가
0: 외로운가, 외로운가? 그거예요. 딱 한
2: 아니죠,
0: 5초.
2: 아니죠. 네.
0: 강찬호 의원.
2: 저는
0: 짧게.
2: 니 고독하노, 외롭노, 왜 시끄럽게 만드노? 이겁니다.
0: 뭐라카노.
2: 니 뭐라카노. 아 제가 볼 때 정말 제가 볼 때 조국 전 대표 이제는 그 희화화 수준도 떨어져 가지고 아예 이제 무시가 답인 수준으로 제가 추락했다고 보고요. 아니 지금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젊은이들 대화 그냥 연예인들 대화하는 걸 갖고 이런 거 끼어들어서 어미 갖고서 세상에 뭐 이게 일베인지 아닌지 감별하겠다. 이거 온 국민 상식 있는 분들은 다 웃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걸 한 이유는 뭐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파묘해 가지고 노무현 때 정말 노무현 정말 제대로 보필한 사람 누구냐 정청래였다. 그리고 김민석은 등 돌린 사람이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노무현을 자기도 친노인 걸 부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 네. 근데 과연 그 효과가 클지 아니면 야, 진짜 정말 되게 할 일 없나 보다. 어? 저 사람은 진짜 집에서 뭐 하고 사노? 이런 그 반문을 이제 당할 것 같은데 후자가 훨씬 많은 네. 국민이 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리고요. 3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은 신월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막히고요.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 일대에서 7km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은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베제고 스타벅스 가자 사태. 5.18이 성역이 된 것 같다. 북한 같다. 표현의 자유. 얘기했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총리급이죠. 청와대 사퇴 권고 이후에 물러났습니다. 요 상황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1: 저는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공익을 우선시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배재고에 대해서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따져보고 하자 이렇게 좀 어른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국가폭력의 피해를 본 다시 말해서 그 아픔과 분노와 나름의 그 피해의식과 그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성역이라고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성역이어서 그걸 막나요? 아니잖아요. 2차 가해가 되니까 막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국가폭력에 의해서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참담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보듬는 차원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피해자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가, 역사의식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가. 저는 일단은 공직자로서 역사의식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지만 피해자 감수성의 부분도 저는
0: 매우 중요한 문제다.
1: 예, 성역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강찬호 위원님.
2: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원래 뭐 친일 갖고서도 얘기했잖아요. 뭐 친일이 뭐가 문제냐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민주당 스탠다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요. 이 발언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했어요. 그때는 나름의 그 본인의 어떤 그 이제 입장을 민주당에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스탠다드가 안 맞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외연 확장이라든가 자유주의적 어떤 경제 정책에서 좀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기존 민주당을 넘는다. 또 왜 이렇게 구조적 다수를 지금 지향한다. 이거 보인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친일도 친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도가 심한 얘기를 이미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이 이거 터졌을 때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
1: 아니 이, 공직자인데 왜 당했네요.
2: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그런 극적인 얘기도 하지 마시고 자, 이 사람의 지금 원래 성향을 보세요.
0: 지금까지 네. 얘기했던 네. 거에 비춰본다면
2: 성향이 그렇다는 네. 거니까 그 사람의 공직을 맞건 안 맞건 이분이 개인 의견 전제로 얘기했을 때 이런 소리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 할 위험성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 근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감수하고 데려오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내가 친일 논란까지도 감수하고 데려왔을 때 이분이 이제 물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안다. 그리고 이분한테도 지금 내가 나름대로 주의 줬다.
0: 사태 권고는 전당대회 예, 때문인가요?
2: 예, 그럼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예. 보면 이게 결국은
0: 죽두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2: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2: 죽두밥도 안 된 것 같다는 얘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민주당 선을 훨씬 넘은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서 이번에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성향이 그냥 나온 발언을 한 건데 이것도 그렇다면 데리고 왔을 때의 어떤 결기를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경고를 하고 계속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 그 노선을 볼 때에는 근데 지금 딱 보셨지만 김상현 평론가 얘기했듯이 이제 공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그 사이에 수복이라든가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본인이 굉장히 네. 딱 본인 자체가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보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봤어요. 이런 사람 데리고 온 것 자체가 다시 철회가 돼버렸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용인에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저는 좀 약간 네. 김상현 평론가님 의견이 있고요.
0: 네네. 네.
1: 자, 통합과 표용이, 포용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윤석열 그 시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먼저 물잔에 반을 채우면 저쪽이 반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바라는 게 포용인 거예요. 대통령이 보여준 거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반을 채우는 진정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반을 채우지 않고 그냥 홀라당 반도 계속 그냥 마셔버리고 또 채워봐 이렇게 한다면 그걸 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공직에 데려왔으면 본인도 그거에 어느 정도는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거죠.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난 걸 갖고 대통령의 시도나 그런 것들을 폄훼할 수는 없다.
1: 그렇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통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진보적이시잖아요.
0: 네.
1: 초대 장관을 가장 보수적인 사람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인덕 장관인데
0: 네.
1: 들어와가지고서 통일과 관련해서 사사건건 김대중 대통령에게 어깃장 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통령을 존중을 했다고요. 이런 게 포용인 겁니다. 어떻게 한쪽에 일방적인 포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0: 포용이라는 건 양쪽이 상호.
1: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0: 그래요.
1: 거죠.
0: 그래요. 자, 국민의힘으로 와봅니다. 징계정치 시작됐습니다. 뭐 신한동계 인사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장파 의원들 하다가 오늘은 최다선 조경태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 이, 네.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이게 저 조경, 이게 좀 이는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네. 국회 이제 의장 선출하고 국회 부의장 선출할 때 야당 뭐 국회 부의장에 그 6선 조경태 의원이 아니고 4선 박덕흠 의원.
0: 네.
2: 어 이분을 국민의힘이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 내 당내에서 그래서 이분을 이제 후보로 밀고 본회의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그걸 이 박덕흠 후보를 찍어서 이제 최종 선출 절차를 밟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박덕흠 의원이 이제 경선 내부 당 내부 경선에서 이제 선출될 때에 그 조경태 의원이 어 이분이 그 박덕흠 의원이 과거에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어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 수용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0: 제가 당내 경선에서 얘기했어야죠.
2: 그렇게
0: 당내 경선 네. 끝난 다음에 네. 다른 당 의원들한테
2: 아니 당내에서 경선 때도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는데 네. 아그 그때 경선 때 왜 나를 뽑아야 되고 박덕흠 뽑아 안 되냐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죠. 했겠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그 뭐 뭐 그 시민단체들도 박덕흠 의원의 그 같은 어떤 언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람 국회 부장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0: 네네.
2: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결국은 그 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박덕흠 의원을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 이런 언행이 있었으니까 사실상 이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거죠.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 당내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좀 흔들린 게 있었지만
0: 네.
2: 당내에서도 지금 조경태 의원 표가 또 한 20여 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갑자기 여기서 해당 행위로 해가지고 지금 꺼내든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게 물론 그 당시에 뭐 글쎄요 그 지방선거 관련이 지방선거 국면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건은 그 당시에 애초에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왜 그때는 크게 문제를 안 삼다가 이걸 갑자기 지금 꺼내는가 한다는
0: 지난 게. 일이군요.
2: 네, 그래서 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게 지금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맨 처음에 징계를 한다면 당을 지금 흔든 해당 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운 또는 장동혁 대표를 흔든 뭐 이런 의원들을 징계 저 당직자들을 징계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0: 네.
2: 지금 꺼내든 거는 그거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징계를 꺼내든 것은 결국 본인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고 이걸로 좀 당분간 계속 자기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 저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에 동의를 합니다.
0: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장동혁 에 대한 사퇴 압력은 뭐 여러 전방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의 얘기 예를 들어서 당내 어떤 절차에서는 박덕흠한테 진 다음에 아, 이 사람 저기 그 계엄 옹호한 사람이니까 여당 의원들이 좀 이거 부결표 던져달라고 전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상일 평론가님.
1: 뭐 가능한 행위다. 개인적인 일탈이죠. 네.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 관행상 당에서 정해진 사람을 본회의에서 뽑아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승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일탈 행위가 해당 행위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안 됐다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당론이 무너졌거나
0: 네.
1: 뭐 야당 그 여당이 야당의 어떤 그 뭐랄까요?
2: 그쵸.
1: 그 선출권을 무시했다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 해당 행위라고 할 수 있죠.
2: 예를 들어 박덕흠 의원이 낙서에 갑자기 해서 네, 선출이 됐다거나. 안 됐다거나 뭐 그러면.
1: 그런데 이 정도면은 그냥 일탈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네. 좀 튀는 행동, 일탈, 뭐 좀 약간 자중 못하는 성향이 있다. 뭐 이 정도의 비판은 가능하겠으나 이걸 해당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 나는 힘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푹푹 찌를 수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2: 사실 요거에 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조경태 의원이 6선이고 박덕흠은 네. 4선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국회가 얼마나 선수를 중시하는
1: 집단입니까.
2: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선 의원을 하게 해줘요. 6선 의원은 원래 국회 의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4선이 하게 됐느냐. 그때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많이 하고 친한계 친윤계 또 당권파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친윤계나 당권파에서 조경태 의원을 조직적으로 따돌려서 그래서 이제 사선 선수로서는 좀 다소 부족한 사선 박덕흠을 무리하게 밀었다는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감안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네. 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김상훈 평론가의 좀 전에 그 평가 굉장히 제가 동의하고 또 감동을 했는데
1: 감사합니다.
2: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계열 패널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 무조건 장동혁 대표 편을 들어요. 아이고 조경태 잘못했네. 아, 조경태 잘못했네. 아, 그 조경태 징계하는 게 맞고. 아니, 우리가 남의 당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 저런 식으로 무소속 후보도 없고, 아, 징계해야지.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뭐 진짜 징계가 목적, 그 징계가 옳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장동욱 대표 체제가 조금이라도 유지되는 게 좋기 때문에
0: 네.
2: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김상열 대표론가는 그런 당파성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0: 마지막 주제 넘어가기 전 요거 짤막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는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2: 네.
0: 복당을 영구히 금지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나 평가해 주세요.
1: 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상황은요.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0: 네.
1: 부당한 한동훈 의원의 제명이라는 거에서 다 비롯된 겁니다. 그게 부당하다는 거에 저항의 표시들로 계속 나온 거고 그 방향이 맞지 않다는 노선 투쟁의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민심이 판가름을 해 줬어요. 예? 노선은 이쪽이 맞다. 그리고 그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리고 이거 영구 제명, 영구 복당 금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심을 영구 제명하고 민심의 복귀를 영구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은 이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닭의 목을 비틀어서 사람들이 일찍 깨지 않도록 새벽을 일찍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새벽에 안 오고 이 어둠이 거치지 않아요. 예.
0: 닭의
2: 목을 비틀어도
0: 매가지를 네. 비튼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앞으로?
2: 닭의 목을 비튼 결과
1: 새벽은 오죠. 네.
2: 닭의 목을 비튼 것이 대표적으로
0: 비틀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2: 닭의
0: 온다?
2: 목을 비튼 것이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이제 그 닭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상징 어떤 상징의 도구이고
0: 네.
2: 문제는 저기 지평선에서 시간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민심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에 따라서 그 민심의 선택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민심의 선택은 지난번에 결국 그 부산 북갑에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대신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보수 거기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때 북갑에서 말이죠. 바로 그 직접 그 한 해 전에 대선에서 김문수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을 때 북갑 주민들 중에 북갑 유권자 중에 54%가 김문수 후보를 찍었어요.
0: 네.
2: 그러니까 100명 중 북갑 100명 중 54명이 김문수를 찍었어. 이분들이 보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박민식 이분이 15%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54명까지 갈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15명밖에 못 얻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39명 어디 갔어요? 이분들은 다 한동훈 후보 찍은 거잖아요.
0: 네.
2: 그럼 한동훈 후보
1: 그 해당 행위자들을
2: 자, 그 39명 중에
1: 색출해야 되겠네.
2: 그 39명이 보수 유권자인데 그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다 해당 행위잖아요. 국민의힘이 저 공천한 사람이 아니고 무소속 찍었으니까
0: 그러니까.
2: 해당 행위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찾아내서 색출해가지고 뭐냐 제명하고 영구 복당을 불허해야 한다.
0: 네.
2: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0: 자 네.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됩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 유통하는 경우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자,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0: 이번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6: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인하기는 남발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변악인을 찍고 있습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0: 네, 김산일 평론가님. 네. 의도된 허위 조작인지 그 기준이 뭘지 뭐 이런 좀 저 지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등 권력에 대한 비판을 이게 사전에 봉쇄하는 것 아니냐 뭐 야당에서 입틀막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세상에 나쁜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예요.
0: 네. 탐 크루즈.
1: 네. 예. 그렇지만 그 자체도 맞지 않다라는 게 그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왜? 행정은 예방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0: 네.
1: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법은 예방 사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징계나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0: 네.
1: 사법적 영역

0: 방역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방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범죄도 그러면은 범죄도 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사전 검열로 다 막죠. 왜? 예?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핸드폰 검열해가지고 이게 뭐 이상한 걸 봤네. 이러면은 막고 뭐 무기를 들고 있으면 뭐 무기가 될 만한 걸 갖고 있으면 이거 무기로 쓰려 그러네 이렇게 막고 그러면 막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사법적인 영역으로 가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일벌백계가 필요한 겁니다. 일벌백계. 차라리 사전적인 예방 노력은 다른 행정 노력으로 하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방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고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해서 포상을 해주거나 네. 뭐 그거에 걸맞는 뭘 다른 걸 해주고 예방 행정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징계와 사법적인 절차는 일벌백계로 가는 것이 맞다. 일벌백계를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계셔 보셨잖아요. 네, 미국은요 네.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하면 평생 망가집니다. 일벌 일벌백계죠. 네.
1: 그 사회에 발을 붙일 수가
0: 그렇죠.
1: 없죠.
0: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거를 전수조사 방식을 하냐?
1: 네.
0: 안 그래요.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국세청 직원이 우리나라 국세청 직원 숫자도 안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랜덤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들어가고
1: 네.
0: 그 조사를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거의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재를 가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스스로 다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그 비리가 탈세나 비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 네.
0: 이걸 하고 싶다면 일벌백계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론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1: 자, 강찬호 위원님 딱 1분에
2: 조금 정리해 주세요. 한마디로 이 서울 외신 기자 클럽하고 미국 국무부까지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다음 기자협회 등
1: 네.
2: 우리나라에서 친정부 성향 지금 언론단체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도대체 증오와 혐오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거 뻔해요. 중국 비판하니까 그걸 혐중이래요. 예? 그리고 이 정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혹이 있어서 비판하면은 이 정부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런 거 다 그럼 지금 앞으로 이렇게 입틀막하고 다섯 배 열 배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또 그다음에 권력자 힘 있는 자들 저 뭐냐 저 힘 없고 그래서 어떤 그 언론기구 통해 갖고 이거 저 의혹 제기하는 시민들
1: 네.
2: 그냥 그야말로 저 평생을 벌어도 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액수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1: 네.
2: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당장 이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부터가 당장 이거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런 그 가짜 뉴스의 핵심 양산자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저 김어준부터 옛날에 가짜 뉴스 가짜 저 뭐냐 부정선거 K값 그 저 박근혜 대통령 이기니까는 그런 소리 한 사람 성주 참회 저 소고기 강우병 그다음에 저 천안함 폭침
1: 네.
2: 이 사람들부터 다 입을 막 번쩍 해보세요.
1: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웃을 뻔했어요.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절기상 소서 있고요. 현재 폭염특보는 곳곳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부터 현재까지도 장마는 소강 상태인데 내일 되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고요. 중부와 전북에는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과 강원도 서해 5도 쪽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30에서 120mm 정도 보고 있는데요. 중서부 지역은 많은 곳 150mm 안팎까지도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내일 오전까지 또 모레 오전부터 모레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 그리고 내일과 모레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 안팎까지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접근 자제해 주시고 산사태, 침수 피해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중부지방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기뿐 아니라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전내륙의 낮 기온 30도 이상이고요.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당분간 덥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전남 해안 경상권 안개가 짙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 해안에 너울이 심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캐나다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신규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이 아니라 나토 동맹국 독일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선전했지만 나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9일부터는 한국 대통령으론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에 김건희 씨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어서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공정위가 7년 이상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회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 3파전 양상입니다. 집권 여당 차기 당대표는 임기 2년 차 맞은 이재명 대통령

0: 씨 을이더라고요. 예. 을 지었고 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짧게 이제 자신 소개도 좀 해 주실 겸 강 의원님이 정치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이유 뭘까요?
1: 근본적으로 제 몸속에 DNA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네. 제가 봐온 모습은 아버님이 이제 뭐 도의원까지 하셨으니까
0: 예, 예.
1: 그 정치에 대한 DNA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탄생시켰잖아요. 네. 그때 제가 뭐 국가 균형 발전 뭐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사명감이 있었다고 할까?
0: 네.
1: 그렇게 해서 쭉 시작하다가 2012년도에 세종시가 탄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내려오셨어요.
0: 네.
1: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인구가 10만밖에 안 됐었으니까 이분에 그때는 뭐 토박이었으니까 제가 도와줄 분이 이제 추천을 받은 거죠. 이제
0: 네.
1: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예, 예. 그때부터 이해찬 총리님하고 연이 돼서 세종시의 정무부 시장도 하고 또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0: 네. 네, 네. 자, 이게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그 아버님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DNA 그다음에 그 환경 그런 네. 거 자체가 있었는데
1: 네.
0: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 탄생을 하는 걸 보면서 국토균형발전 이런 부분
1: 네.
0: 개념
1: 네, 네.
0: 그다음에 이해찬 전 고 이해찬 전 총리 말씀까지 이제 들어봤고요. 민주당 지금 입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당직이라고 해요. 사실 당대표하고 사무총장보다 더 어려운 게
1: 예.
0: 밤낮 없이 기자들 전화 걸려오고
1: 맞습니다.
0: 막 밤 12시에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전화 걸려오고 기자들하고 예. 좀 싸울 일도 있으시고.
1: 뭐 싸우지 않습니다.
0: 아, 네, 그러세요? 네. 당 입장을 가장 정확하고 당에 도움이 되고 그 당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정리해야 돼서 되게
1: 예.
0: 어려운데 우상호 강원지사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변인 한 8번인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후보 대변인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본인이 좀 해보시니까 나는 대변인 체질이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1: 저는 대변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0: 예. 요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1: 해봤는데 처음에는 예. 굉장히 힘들었었죠.
0: 어떤 점이
1: 근데 좀 힘든 만큼 네. 보람은 있어요.
0: 보람도 있고 공부도 많이 될걸요.
1: 공부를 많이 하죠.
0: 예, 예.
1: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자님들이 아침 6시 반부터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네. 보통 뭐 50통 이상 오죠.
0: 그러니까.
1: 근데 또 안 받을 수 없는
0: 열심히
1: 게
0: 합니까 요즘?
1: KBS. 열심히 합니다. 예, KBS도
0: 예, 예.
1: 안 받을 수 없는 게 그날 그날 이슈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0: 네, 네.
1: 그 이슈가 잡히면 제가 또 이제 최고위 가서 보고도 하고
0: 예.
1: 많이 유익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예, 예.
0: 예, 예. 자,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나중에 그 우상호 저 지사도 많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여튼 고생한 만큼 저기 아마 남는 게 있을 거고요.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전당대회 8월 17일 대전 컨벤션 센터. 에서 이제 엽니다.
1: 예.
0: 당대표 최고위원 5명. 자, 뭐 이게 경선 세부 일정 이런 것도 이미 나와 있나요?
1: 이미 나와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경선 세부 일정이 나오는데 자, 일부 후보 쪽에서 전대 일정 두고 공정성 문제 약간 제기했어요. 뭐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왜 전당대회 시작과 끝이 충청권이냐. 알고 보니까 그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이 충남 금산이던데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1: 전준이가 그렇게 결론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0: 그러니까
1: 후보 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0: 네.
1: 전자에 이제 선례나 관례를 봤을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 또 충청도 시작했던 적도 있었고요.
0: 네, 네.
1: 그리고 마지막 8월 17일 날 파이널을 대전에서 하게 됐는데
0: 네, 네.
1: 실무자들이 올 초부터 이제 대관이 힘들어요.
0: 네, 네.
1: 그래서 8월 17일 날 대전도 해놓고 8월 30일 날 고향 킨텍스도 해놓고 9월 7일 날 또 해놨단 말입니다.
0: 네, 네.
1: 거기서 지선 딱 끝나자마자 최고위를 열어서 언제 하면 좋겠느냐 얘기 이제 논의가 있었어요.
0: 네네.
1: 거기서 이제 최고위원님들이 전부 다 빨리 하는 게 낫겠다.
0: 네.
1: 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8월 17일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대전입니다.
0: 네네.
1: 근데 장소가 없어요.
0: 생각보다 그 많은 사람 수용할 장소가
1: 수용할 수 있는 네. 게 장소가
0: 그러니까
1: 서울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건 8월 말 9월 초라서 그때는 좀 어렵다. 좀 빨리 땡겨서 하자 해가지고
0: 네.
1: 합의하에 예, 결론이 난 겁니다.
0: 그래요.
1: 예, 예.
0: 제가 현장 정치부 기자할 때 그때 2011

0: 2012년 그때 아마 제가 그 현장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킨텍스인가 어디서 어느 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1: 저희도 했었죠.
0: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네. 핸드폰이 안 터져요. 회사하고 계속 업무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네. 와,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핸드폰 안 그래요? 터졌던. 아, 그러니까 장소 고르는 게
1: 지금은 핸드폰 잘 터집니다.
0: 아, 예, 그래요? 그 예, 예.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했겠죠.
1: 그럼요, 그럼요. 예, 예.
0: 자, 이거 하나 아까 보니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얼마 전에 이게 기사가 떴던데 네. 당대표 뭐 우리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선호 투표로 선출한다? 이거 이제 선호 투표로 선출한다고 아까 그 발표를 하던데 이게 결선 투표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뭔가요?
1: 뭐 의미는 그렇죠. 저도 오늘 이제 뭐 지역 갔다 오다가 이제 그 결정 사항을 들었는데 네네. 이제 결선 투표는 이제 세 명이 붙게 되면 네. 1등, 2등만 과반이 안 넘으면
0: 그렇잖아요.
1: 다시 한번 예. 또 하는 건데
0: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1: 선호 투표는 예. 그러니까 투표자가 예.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찍어요.
0: 아, 그거군요.
1: 네. 제가 예. 1번, 2번, 3번을 다 찍는 거예요.
0: 예.
1: 기표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표를 하면 네. 1순위가 과반이 네. 넘으면 끝나요. 근데 1순위가 과반이 안 넘었을 때
0: 네.
1: 만약에 3명이면 만약에 3명이면 네. 마지막 후보 이제 3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럼 3위가 네. 3위한테 기표하신 분들 중에 1순위 빼고 2순위를 기표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니까 모 후보 모 후보. 그러니까 합산하는 거예요.
0: 아. 언뜻 듣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1: 이제 1등, 2등 있어요. 그러면은 예, 예. 3등한테 찍으신 분이 있는데 그 예. 2순위에 찍으신 누구누구 있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붙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0: 네네.
1: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한 번 더 안 해도 돼요. 선호 투표제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자, 이제 뭐 어저께 김민석 전 국무총리 이제 김민석 의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1: 네.
0: 자, 뭐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당대표죠. 의원도 내일 출마할 예정인 걸로 이제 알려졌고 정청래 전 대표도 아마 뭐 출마 곧 임박한 걸로 알려졌고 뭐 네, 네. 내일은 또 고민정 의원이 네.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아까 기사 뜬 거를 제가 보고 왔는데 본인한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1: 기사만 봤습니다. 근데 예. 최고위원이 아니고 당대표입니까?
0: 당대표였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그래서 아, 이 뭐 그래도 뭐 소장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재선 의원인가요? 고민정 의원.
1: 네, 재선 의원. 예, 예.
0: 재선급에서 한 명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거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3파전 양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깜짝 후보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은 아직은
1: 그건
0: 없죠.
1: 그건 없습니다.
0: 그래요.
1: 예, 예, 예. 예. 자, 고민정 의원님도 우선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자,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제 뭐 어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의 어저께 출마할 때 워딩을 보니까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당대표 시절에 이런 것들이 뭐 저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지금 시기에 또 맞추기에는 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자기 정치를 해서 어떤 그 당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네거티브 안 하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던 정청래 대표가 또 응수를 하더라고요. 총리를 하면서 당대표 나온다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정치다 뭐 이렇게. 야, 이게 앞으로 이런 어떤 모습들. 뭐 우리가 좀 아니, 점잖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1: 경쟁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뭐 어느 적정한 비판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0: 네네.
1: 근데 그 전에 지금 시점 말고 그 전에 좀 양 진영 간에 좀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뭐 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좀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0: 네네.
1: 하여튼 경쟁 관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제가 기대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나면
0: 네.
1: 그동안의 전당대회 어떤 선례나 관례를 봤을 때 상당히 포지티브하게 전개될 것이다.
0: 그래요.
1: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즉 좀 생산적이고 네. 건강하게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0: 그래요.
1: 예예. 예.
0: 자, 지금 약간 신경전은 뭐 벌어지고 있지만
1: 있을 수 있죠.
0: 결국은 당원들 앞에 내가 왜 적임자인지 포지티브 그 네. 위주로 갈 것이다.
1: 네네.
0: 말씀하셨는데 아까 요 전에 우리 정치 토크란 코너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강찬호 논설위원하고 우리 김상일 정치평론가하고 치열하게 한 55분 동안 했는데 예. 저희가 사실 여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예. 했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때 결국은 그래도 이제 우리 의원님은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예. 그렇게 가는 게 좋다, 갈 걸 기대한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분들은 아마도 결국은 네거티브 공방에서 그 공방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드냐면요. 그 이유를 만나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이번 당대표 경선은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은 누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조를 잘 맞춰서 그 지원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건 뭐 그렇다 보면 그게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그 경쟁으로 포지티브 경쟁으로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프레임에서는 뭐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김민석 총리가 뭐 조금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약간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결국은 이른바 보안수사권 뭐 정부 입장이 폐지다라고 했지만 그걸 아마 집요하게 얘기할 것이고 이른바 약간 적통 뭐 이런 얘기 그 논란들 당장 오늘 그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후단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본인들의 이제 최고위원 그런 그 하고도 무관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국 그걸 피해갈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긍정적인 게 더 주무르는 거다.
1: 왜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냐면 네. 저는 이제 가까이서 보잖아요. 예, 예, 가까이서 예. 보다 보니까 예. 지금 모든 후보군들이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 바라지요. 엄청 바라지요.
0: 예, 예.
1: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총선이나 이후에 또 대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결국 본인들의 당선 문제도 있고.
1: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지금 이 말은 내가 확실히 드릴게요. 예. 모든 후보들이 다 친명이다.
0: 그거는 팩트다.
1: 팩트다.
0: 예.
1: 아니 감히 예를 들어서 우리 당 소속에 있는 모든 후보군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간절해요. 전부 다 간절해요.
0: 네, 네.
1: 다만 지금 외부에서 자꾸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싸우라고. 오히려. 우리 싸울 그렇게 안 싸울 거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김민석 총리님이나 네. 정청래 대표님이나 우리 네. 송영길 대표님이나 이제 품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실 분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0: 네.
1: 송영길 대표님도 전당대회를 한번 치러보신 분이기 때문에
0: 네.
1: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거는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다. 건강하게 네. 생산적으로 아름답게 네. 갈 것이다. 또 선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네. 또 때론 좀 지나치다 싶으면 제재도 하고.
0: 자제시키고.
1: 아이 그럼요.
0: 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김민석 전 총리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기 이게 총리직 사퇴하고 나오기 거의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 그거는 정부의 입장이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이것 또 전당대회를 상당히 염두에 둔 거다. 그게 사실 왜냐하면 그때 검찰 개혁 추진단이 그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네네. 발표를 해서 좀 네. 이거 뭐지 이렇게 좀 뜨아했다는 분위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계속 이거를 이슈 파이팅을 하려 그럴 때 좀 김을 빼는 그런 그 의도도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자 그랬는데 최근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부 입장은 그렇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김민석 의원 대통령도 좀 아 보안수사권 이거 완전 폐지하는 거 민생에 차질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 아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입장을 김민석이 지금 한 입장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 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장윤기 사건, 여고생 피살
1: 네네.
0: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지면서 야당은 또 그 여야정 협의체하자고 또 이러고 있고
1: 네네.
0: 전당대회에서 그게 쟁점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보안수사권.
1: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쟁점이 안 될 것 같아요.
0: 아,
1: 지금 이미 이제 국회로 넘어왔고
0: 네.
1: 당 내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제 가닥이 다 잡혀 있어요. 입장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쟁점이나 이슈화될 것 같지는 않고
0: 예, 예.
1: 다만 이제 정부에서 국회로 넘겼으니까 지금 국회 이제 형소법 관련한 TF단도 가동이 되고 있고
0: 네.
1: 이제 우선은 우리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서 어떤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공론 절차가
0: 네, 네.
1: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네.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0: 네.
1: 그래서 이제 혹시 보완할 사안들이 있으면 뭐 우리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
0: 예, 예. 요거는 또 어떠세요? 반도체 클러스터 일단 네. 그 핵심이 이제 광주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에서 뭐 어쨌든 자기 지역구에 안 오는 데 대해서는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네. 충청이면 네. 충청, 네. 전북이면
1: 네.
0: 전북.
1: 네.
0: 정청 내 의원이 전북 도민 달래는 말, 아이고 우리 전북은 어떻게 해. 거기서 약간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는데.
1: 어떻게야.
0: 어떻게 저하고 이원택 지사하고 잘해서 뭐 AI 네. 뭐 로봇도 어떻고 막 얘기했어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은 아니 이거는 전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건 여당에서 환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러고 약간의 그 이거는 부적절했다는 얘기도 했고 요 문제는 어떤 전당대회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별 그래도 못 가져간 데는 조금 서운할 수도
1: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0: 예,
1: 일단은
0: 예.
1: 좀 저희들 정부나 저희 당에서 생각하는 아니 네. 이제 기조가 있는데요.
0: 네.
1: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호남, 충청, 동남권 발표를 하셨잖아요.
0: 네네.
1: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고 가슴이 뛰는 이슈란 말입니다.
0: 네네.
1: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굉장한 이슈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호남권에 얼마 뭐 몇백조 되는 거죠. 충청권에 392조 뭐 동남권에 얼마 되어 있는데 아마도 지금 또 이제 발표 안 된 지역이 있는데
0: 네.
1: 이건 분명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극삼특이라는 이 이슈는 의제는 아주 중대하게 생각하시거든. 이게
0: 네.
1: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키워드하고 맞물리는 건데
0: 네.
1: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잠재 성장률을 키워낼 것이다.
0: 네네.
1: 그리고 아마도 정부에서 아마 2차가 또 있을 겁니다. 아니 정부가 아니지 기업이죠.
0: 기업이죠. 기업.
1: 기업이 하는 네. 거죠. 기업이.
0: 네. 네.
1: 2차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광주에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면 관련된 소부장이나 벤처기업들이 엄청 생깁니다. 그런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변에 어마어마한 소부장 업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어마어마한 파생이
0: 네.
1: 돼요.
0: 네.
1: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떨렸거든요.
0: 그래요.
1: 네.
0: 아까 정치 시작하실 때 그 국토 균형 발전 그 부분 또 네. 언급하셨잖아요.
1: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균형 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생존 전략이다. 지금의 수도권 일국 체제를
0: 네.
1: 좀 약간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
0: 네.
1: 나중에 파생되는 일들이 많죠. 특히 뭐 저출생 문제라든가
0: 네.
1: 그다음에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결국 나중에 뭐 20년, 30년 뒤에 들어서 노동 가능 인구가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먹고 살아요?
0: 아,
1: 네.
0: 예.
1: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적인 어떤 그 인프라도 조성을 해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뭐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생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0: 네.
1: 어떤 뭐 설명드리려면 또 한 시간 걸립니다. 여기서
0: 그렇군요.
1: 마치겠습니다.
0: 예, 예. 어쨌든 예. 뭐 다른 지역이 즉각적으로는 좀 서운할 수 있으나 그걸 좀 더 지켜보면
1: 네네.
0: 골고루 퍼질 수 있는
1: 또 2차 그 발표가 아마 기업들이 또 할 거예요.
0: 는 말씀이시고요.
1: 네.
0: 그 1인 1표제 있잖아요.
1: 예.
0: 그 대의원 권리당은 동일하게.
1: 네네.
0: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어떻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뭐 세대 간 지역 간 가중치 조율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1인 1표제는 가는 겁니까?
1: 1인 1표제는 가는 거죠.
0: 그래요?
1: 그리고
0: 예.
1: 우리 당규에
0: 예.
1: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전략 지역은 네. 전준이가 가중치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그거는 후보 간 협의에 따라서 가능하군요.
1: 아니요. 전준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0: 아, 전준이에서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아.
1: 그 전략 지역이라 하면 당세가 취약한 곳, 네. 즉 영남 이런 데는 가중치를 둘 수 있다. 라는 예. 당규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전준이가 이제 그 선호 투표제 청년 최고위원제는 의결을 봤으니까 요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다음번 전준이 열릴 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이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많이 다르던데 리얼미터 여기 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과 3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40.3 오차범위 아니라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는 어떤 또 조사는 또 40%대 때 20%대 그대로 나오는데도 있고
1: 그렇게 나오는
0: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지지도 조사 보면 뭐 대통령 지지도는 좀 소폭 최근에 또 반등했고 아, 이게 어떤 그 3대 메가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의원님?
1: 일단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편차는 있으나 네. 어찌됐든 저희들 지방선거 이전의 지도에 비하면 많이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0: 네.
1: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 저희들 참 고민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예.
0: 젊은 층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던데요.
1: 특히,
0: 사람들이.
1: 예, 특히.
0: 특히 서울시장 예, 선거할 예, 때 그 예. 선거 참모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너무 간과했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 그래서 이번에도 3대 메가 프로젝트나 엊그저께 이제 미래대응기금을 발표했거든요. 하겠다고.
0: 네, 네.
1: 이제 추가 세수가 생기면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소비성 지출하는 게 아니고
0: 네.
1: 묶어놨다가 그거를 이제 미래 세대에 쓰겠다, 또 미래 성장 동력에 쓰겠다, 또 청년 정책에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0: 예, 예. 네.
1: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세부 사업 내용이나 또 추가 세수가 또 얼마 거칠지 모르니까 그런 네. 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관계 부처와 또 저희 당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정말 그 저로서는 그 2030 세대에 대한 정책 신경은 안 쓴 건 아닌데
0: 네.
1: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가슴이 여리죠. 그래서
0: 젊은 세대들한테 잘 당의 네, 어떤 이런 네, 게 전달이 네, 안 된 것 같다.
1: 네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여튼 뭐 재정이 됐든 예산이 됐든 아니면은 뭐 법이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다 수단을 다 동원해서.
0: 네.
1: 예예. 예.
0: 자 이제 국회가 좀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요. 국회 원구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7월 임시국회 이제 개회를 했죠. 어저께인가 개회를 했고 자, 국민의힘 지금 보이콧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이건 우리 거다. 견제와 균형 협치. 자 여러분들이 여당이 내줄 가능성 0%라 그러던데 맞습니까? 0%.
1: 0%죠. 지금 일단 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0: 그렇죠.
1: 법사위원장은.
0: 그걸 또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의결할 가능성이 이제 제로다.
1: 네네네.
0: 자, 그렇다면 그 예를 들어서 보이콧을 야당이 계속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
1: 예,
0: 뭐 그랬던
1: 예.
0: 적도 있고요.
1: 네네.
0: 자,
1: 네.
0: 그게 기다리는 시점이 있나요? 그 내부적으로 당에서.
1: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이 되고
0: 네.
1: 지금 본회의나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0: 네네.
1: 지방선거 때도 못했고요. 지금 빨리 상임위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 지금 민생경제 관련한 뭐 입법과제 그다음에 개혁과제 이게 요원해지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뭐 법사위원장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면
0: 네.
1: 이제는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저희들 상임위가 7개를 남겨놨는데 핵심 상임위가 남아 있어요. 산자위하고 국토위가.
0: 네.
1: 그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이 그래도 합리적 방안을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한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글쎄요. 우리 계속 뭐 한 달 두 달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네.
1: 그럼 우리 지도부도 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죠. 그래서 부탁한데 지금 7개 상임위 이제 싸우더라도 논쟁을 하더라도 안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 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0: 그 이현주 의원이요. 예, SNS에서 예, 예, 예. 산업위원장 가방위원장 지원했었는데 본인 하나도 안 됐다. 기준이 뭐냐 물어봐도 답이 없다. 정치 보복이냐? 누가 누구한테 정치 보복한 거예요?
1: 정치 보복

0: 같이 보복의 가해자가 누구라는 얘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본인이 좀 속상해서 한 얘기 같은데.
1: 속상은 하실 거예요.
0: 예.
1: 원래 기대도 했었고 또 하고 싶다고 또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이제 안 됐으니까 속은 상하시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도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여부는 뭐 이제 잘 모르겠는데.
0: 네.
1: 뭐 정치 보복이라는 말도 안 되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나 거기 운영수석이나 등등 보시면
0: 네.
1: 성품이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
0: 자, 정치 보복은 예. 전혀 아니고
1: 예.
0: 아마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1: 예, 예.
0: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뭐 선관위 특검 얘기 지금 특검 하기로 했나요? 아니죠.
1: 아니 특검 하기로 했어요.
0: 하기로 했죠.
1: 하기로 했고.
0: 예.
1: 지금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특검을 하겠다.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국정조사와 네. 특검을 같이 하는 거죠.
0: 야당에서는 특검 추천권 우리가 갖겠다.
1: 그래서 3자 추천을 말씀하신 겁니다.
0: 3자 추천.
1: 예, 네. 3자 추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신 거죠.
0: 야당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여당이 야당한테 한번 그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하여튼 뭐 세부적으로 야당하고 지금 예. 현재는 이제 원내 지도부끼리 협상하는 절차가 지금 없어서
0: 네.
1: 아마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마 충분히 아마 야당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
0: 그래요.
1: 기다려 보시죠.
0: 예. 예, 예. 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 예.
0: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1: 네.
0: 자, 조작 허위 정보 기준 모호하다 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1: 네. 네. 네.
0: 또 이게 막 약간 예방 차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연
1: 네.
0: 법의 예방 차원이 뭐 예방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처벌을 기존의 어떤 법으로 하게 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야당 주장은 어쨌든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그 입틀막이다 뭐 이런 비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입틀막이라는 얘기는 그때 법을 만들 때도 뭐 충분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요.
0: 네.
1: 근데 실제로 보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나 이거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들이
0: 네.
1: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고요. 거기에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0: 네.
1: 국민들 사이에서 네. 특히 요즘 뭐. 뭐 AI 시대니 뭐니 등등 해가지고 이게 가짜와 허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최소화하자
0: 네네.
1: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입틀망 그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0: 맞지 않다.
1: 네, 맞지 않습니다.
0: 네. 자, 남해당 얘기긴 하지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행위 이를 이유로 당내 의원들 대거 징계 절차 착수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윤리위가 일단은 그 절차에 착수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영구 복당을 금지하는 당원당규 개정에 필요하다. 착수해야 된다. 남해당 얘기지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남해당 얘기를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생각은 들었어요.
0: 예예. 예.
1: 그렇게 뭐 나름의 이제 당권 유지를 위해서 뭐 내 정적을 제거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21세기의 정치 행태에 맞는가?
0: 맞지 않는다.
1: 저는 안 맞다고 봐요.
0: 그래요.
1: 가치가 뭐 이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에, 그렇게 해서 뭐 생산적인 어떤 논쟁,
0: 네.
1: 토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내 편 아니니까
0: 네.
1: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시대의 기류는 아니다라고 봐요.
0: 그래요. 같이 네. 갑시다. 영어로는 네. go together. 자, 이게 정치에서 맞다는 거고. 자, 이제 시간이 네. 거의 다 돼서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1: 네.
0: 이제 뭐 어쨌든 국회가 아직은 교착 상태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야지 그게 이제 국민을 위한 일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든 야든 한 발씩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야 될 텐데 이런 차원에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하셔도 되고 야당에 말씀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1: 정치라는 것이 이제 말인데요.
0: 네.
1: 그 말이 이제 주장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0: 네.
1: 때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치라는 네. 게 양보와 배려도 정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저는

0: 개인적으로 그런 신조를 가지고 늘 해왔어요. 그 국민들하고도 대상으로 정치를 할 때도 네. 국민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정치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조차도 네. 그런 어떤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제가 손을 넘었나요?
1: 아니요. 좋습니다. 양보와 배려.
0: 네, 그것도 정치다.
1: 존중. 이것도 이것이 정치다. 어떤 정치의 중요한 미덕이니까 이거를 그 염두에 두고 여야가 같이 정치를 잘 해나가자.
0: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주고.
1: 그러니까요. 예. 네네. 오늘 말씀은 배려와 존중, 양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강준현 감사합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이었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1: 네.
0: 예.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성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규모 얼마나 돼요?
1: 89조 4천억 원입니다.
0: 오마이갓.
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요. 1810% 급증했고요. 이제 시장 전망치가 86조 원 정도였는데 이걸 또 뛰어넘었습니다. 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9% 늘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52.3%에 달한 겁니다.
0: 하루에 1조씩 벌었네요.
1: 맞습니다. 한 개 부문기 만에 지난 세상에.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겁니다.
0: 네네.
1: 엔비디아와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역대 최대 분기 실적도 뛰어넘어서요. 사실상 세계 1위 기업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은 숫자가 있는데요.
0: 네.
1: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 원이 빠진 수치거든요. 이걸 다시 얹으면은 실질 영업이익이 106조 5천억 원으로
0: 100조가 넘을 뻔한 거예요.
1: 네,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뭐 사실상 처음 돌파한 겁니다.
0: 이야, 실적의 배경. 결국은 반도체입니까?
1: 예, 맞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극심해진 결과인데요.
0: 네.
1: 2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0에서 60%대,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60% 가까이 뛰었고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이 80% 안팎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뒤처졌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6세대 HBM4를 앞세워서 점유율을 회복한 게 컸는데요. 지난 2월에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한 뒤에 4개월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가 됩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파운드리도 적자폭을 크게 줄이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370조 원, 그리고 내년엔 500조 원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근데 정작 주가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1: 예, 역대급 실적 발표였는데 삼성전자 급락에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6%대 떨어지면서 30만 원 아래로 밀렸고요. SK하이닉스도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른바 셀온 현상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0: 셀온.
1: 네, 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0: 자, 실적 기대가 주가에 선 반영돼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간이 총력전 펼쳤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국 독일에게 밀렸습니다. 하나오션이 고배를 마신 거네요.
1: 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2035년에 퇴역 예정인 노후 잠수함을 대체해서 신형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방산 구매 사업인데요.
0: 네.
1: 계약금만 20조 원 정도 되고요. 30년간 유지 보수까지 합치면 60조 원 규모입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가 20%대 폭락을 했고요.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그룹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0: 네. 기술력에선 밀리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부를 가른 건 어떤 거예요?
1: 예,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동맹의 벽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현이 제안한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 2는 이미 실물이 건조돼서 운영

0: 실용적인 잠수함입니다. 특히 선행 모델인 도산 안창호함이 이미 장거리 작전 능력을 입증을 했거든요. 반면에 독일이 제안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물이 없는 설계 단계입니다.
1: 이런.
0: 예. 네. 그런데 캐나다 쪽의 설명을 보면요. TKMS의 플랫폼은 나토와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갖춰서 원활한 통신과 정보 공유,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1: 네.
0: 나토 동맹국 잠수함의 3분의 1 이상이 TKMS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성능이 비슷하다면 나토 내 상호 운용성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 그래요. 자, 아쉬움이 크지만 성과도 있었다. 또 이런 평가도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난해 8월에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의 쟁쟁한 방산 업체들을 제치고 독일과 함께 최종 결선에 올랐습니다.
1: 파이널 2.
0: 예. 예, 그리고 캐나다 현지 언론들도 한국과 독일 잠수함의 성능과 협력 조건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대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서 성장한 한국이 이제 그 원조국과 대등하게 맞붙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페이스북에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적었습니다.
1: 네.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퍼뜨리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일각에서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반 이용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0: 일단 일반 이용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네. 그리고 정치적 주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 네.
0: 무거운 책임은 정보 유통을 사실상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요건이 좀 구체적입니다.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려서 광고나 후원 수익을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유튜버는 물론이고요. 언론사 기사나 언론사의 SNS 채널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이런 규모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서 피해를 입으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10만이 넘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 정보로 활동 중단 피해를 입혔다면 최대 5배의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요.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한 경우에만 최대 10억 원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법원이 이미 가짜라고 판정한 내용을 알고도 반복으로 유통하는 내용이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관련 정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배상에서 제외되고요.
1: 네.
0: 플랫폼이 언론사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또는 계정을 정지할 수 없도록 특례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법의 경우에는 불법 정보의 혐오 표현이 추가가 됐는데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소하는 경우에 한정이 되고 단순히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 그래요. 자, 개정안이 담고 있는 또 다른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0: 예, 신고 제도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겁니다. 게시물 주소와 신고 사유 증빙 자료를 내면 되고요.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인데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플랫폼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검토를 한 뒤에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네. 조치를 했다면 그 이유와 이의 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허위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대화나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사적인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네. 불복하면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 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 권력에 대한 비판을 침해할 수 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0: 예,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요.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허위와 비판의 경계를 누가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무엇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는 법원에서도 오랜 심리를 거쳐야 할 문제인데 플랫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 건 문제라고 했고요. 또 플랫폼이 일단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플랫폼마다 운영 정책이 달라서 같은 게시물에 다른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 특정 게시물에 신고를 집중시키는 이른바 신고 폭탄이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기자협회도 성명에서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0: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예, 오늘 16일 대검찰청에서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여는데요. 현행 민법 98조가 동물을 유체물, 그러니까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 문화,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독자적 지위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0: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신 이슈는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월드컵과 관련된 문제이죠. 네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너무 지지부진하다, 늑장수사다 이런 비판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협의 문제, 홍명보 전 감독의 어떤 선임 논란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정해봤습니다.
0: 네. 홍명보 전 감독 관련 사건 거의 2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의뢰가 됐던 겁니까?
1: 네. 당시에 어떤 의혹의 촉발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네. 바로 박지호 의원의 어떤 사임 소식과 더불어서 이 전략강화위원회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네. 전략강화위원회에서 이 감독 추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을 누구로 할지와 관련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박지호 의원의 주장이 나왔고요. 네. 특히 한국 감독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선임을 좀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과연 홍 전 감독의 어떤 선임의 적정성도 문제였지만 네. 이 선임 절차가 공정한 절차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특히 홍 감독이 이제 내정설이 일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극구 부인했고 또 울산 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다가 너무 네. 전격적으로 이렇게 선임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적정성 또는 절차의 위법성까지 문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이 정몽규 회장이 혹시 부당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기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가 조용해지는 것 같았으나 지금 최근에 국가대표의 어떤 성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자, 월드컵에서 참 졸전을 벌이고 이른바 이제 축구 참사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어떤 과정이 있었나를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자, 근데 당시 법원이 선임 절차에 문제 있다 위법성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당시 법원의 판단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법원 판단 이후에 축구협회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1: 네. 이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네. 한마디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이 특정감사 결과 또 이런 그 조치 요구 이 징계가 부당하다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하지만 축구협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적정하다라고 본 것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감독을 선임하는 권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임생 전 기술이사를 말하는 건데요. 네. 원래는 감독 선임의 절차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감독을 추천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임생 전 기술이사가 권한을 행사했고 나아가서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이 없음에도 개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조치 요구들이나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이 정혜성 정강희 위원장이 사퇴하는 즉시 다시 이제 감독 추천 권한을 누군가는 행사하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고 정몽규 회장과 상근 부회장이 당신이 해라 임생 전 기술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선임된 절차는 하자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 승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니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거나 의원들 간에 이사 간에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 절차 또한 부적당하다 이런 판단은 일단 1차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0: 네. 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몽규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홍명보 당시 감독도 계속 감독직 수행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선임 과장

0: 상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보았을 여지는 있지만 네네. 그 자체가 선임 결정을 무효화시킬 만한 중대 명백한 그러네. 사유가 아니고 이 자체를 다투려면 누군가는 네.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하게 판단을 받아야 됐으나 그런 종류의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독 계약을 해서 연봉 계약을 해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임의로 취소 무효시킨 조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까지 는 그 당시 있었던 이제 행정 소송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9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0: 여러 이제 단체 그리고 여러 제명으로 고발 조치는 이루어졌었고요. 대표적으로는 네. 2024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정몽규 회장을 상대로 네.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강요,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조치를 했고요.
1: 네.
0: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도 마찬가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였고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또는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소송 결과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1: 네.
0: 수사의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는 거고
1: 그러니까요.
0: 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수사는 중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024년부터 사실은 시작됐어야 할 게. 그죠?
0: 왜냐하면 일단 문체부 감사도 진행이 됐었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파악이 됐잖아요.
1: 네네.
0: 그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료는 충분하거나 그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자 하려면 벌써 정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수사는 진행 중이다, 법리 검토 중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왜 안 했는지도 수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자 경찰이 계속 처분 미루니까 고발인이 수사심의란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는 어떤 거예요?
0: 네. 수사심의는 이 수사 과정의 네. 결과의 불공정,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지를 외부 이제 전문가가 참여하에서 이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1: 네.
0: 한마디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경찰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라는 네. 절차입니다. 이 고발인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경찰이 계속 처분을 미루고 있다. 이 미루는 것 자체가 경찰 수사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 네.
0: 일각에서는 사실상 월드컵 끝날 때까지 방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뭉개기 수사이죠.
1: 네.
0: 결과를 많이 완전히 반전시켜서 월드컵이 엄청 성공적인 겁니다. 그럼 이 수사가 정말 흐지부지 될 여지도 있었겠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선후 관계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월드컵의 성과는 월드컵의 성과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1: 네, 원래 서울 종로 경찰서가 사건 맡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이른바 이제 금수대로 사건이 입첩됐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0: 일단 일각에서 이렇게 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1: 네.
0: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이 되지만
1: 명운을 건다 뭐 이런 얘기도
0: 네,
1: 하더라고요.
0: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정도 스케일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 아닌 만큼 일단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라는 내부적인 자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수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1: 네.
0: 전문가들과 그리고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되고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혐의 있음보다 혐의 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건이거든요.
1: 네네. 그러니까
0: 혐의가 있건 없건 국민들은 결론을 빨리 알려달라. 왜냐하면
1: 네네.
0: 수사라는 것도 지연된 만큼 증거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 진술하는 사람의 어떤 기억의 오류나 기억의 망각이
1: 그렇죠.
0: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는 빨리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큰 조직이 사건을 이관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아까 이제 혐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든지 업무상 배임 강요 이런 혐의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수사를 잘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범죄 구성 요건 좀 약간 뭐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일단 업무방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될
1: 그래.
0: 가능성이 있는데 업무방해는 네.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렇게 선임 절차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어떤 강요, 협박,
1: 그렇죠.
0: 위력으로 이것을 방해.

0: 에 했을 경우입니다. 그럼 떠오르는 사람은 정몽규 회장인데
1: 그렇죠.
0: 정몽규 회장이 누군가 직원이나 관련자들에게 이 사람으로 해라고 강압적인 지시를 했는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과의 결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네. 관련된 정황은 없고요. 오히려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감독을 만나고 와라, 면접을 봐라
1: 네네.
0: 이런 지시란 것도 일부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 감독을 딱 찍어놓고 정몽규 회장이 무리하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려지는 또 적은 부분이 있고요.
1: 네.
0: 다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도 이제 고발되어 있는데 업무상 배임은 재산 범죄입니다.
1: 네.
0: 손해를 입혔어야 돼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고 하거나 홍 감독에게는 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라는 건 연봉이겠죠.
1: 그렇죠.
0: 뭐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근데 비교 선상에서 경쟁 대상자였던 감독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20, 30억을 보다 훨씬 상회하는 걸로 알려지기도 해서 실제 이 감독을 선임하는데 절차가 좀 부실하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재산범죄를 할 목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가 그것도 논리구조로 찾아가거나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는 보입니다.
1: 네. 자, 국회 차원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제 뭐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핵심 인물 홍명보 전 감독 지금 미국으로 출국했고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증인 명단에 홍 전 감독 당연히 이제 필요할 텐데 어떻게 뭐 귀국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있습니까?
0: 일단 뭐 동행 명령 관련해서 이제 이 조항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는 이 동행 명령 조항이
1: 네.
0: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서 사실상 안 오겠다 하면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1: 네.
0: 이 강제 수단이 없다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강제력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1: 그렇죠.
0: 시선이죠.
1: 네네.
0: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인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더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에는 팬들에게 국내 많은 국민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티파니의 All This Time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서쪽에서 유입되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유독 강하고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비가 전국적으로 다량으로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 전선이 다시 남하하고 또 모레 오전 북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국에 비가 연일 이어지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중부와 호남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 확장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충남과 전북은 최대 2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강원 충북은 최대 150mm, 그리고 내일 밤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쏟아지는 곳이 상당수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기준 내일 오전까지 또 모레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올 걸로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는 30에서 대략 120mm, 중서부 쪽은 150mm 이상

0: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서 이쪽 접근은 자제해 주시고요. 이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중부지방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되겠고요. 또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새벽부터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24도, 낮 기온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팀장의 조직적 결탁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검찰은 수사팀장뿐만 아니라 경찰이 조직적으로 장윤기의 범죄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어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주가는 하락해 코스피도 4.91%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서 벨기에가 개최국 미국을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미국까지 공동 개최국 세 나라가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장의 결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은 수사팀장뿐만 아니라 경찰이 조직적으로 결탁하고 장 씨 범죄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경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녹취도 등장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갖고 있던 사람 모양 인형을 부친이 폐기했던 사실을 포착한 검찰. 이에 장윤기 아버지이자 경찰인 장모 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 수사팀의 조직적 범죄 은폐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원인 김모 경사가 장 씨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에 윗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 대화가 발견된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의 유착 배경에 윗선의 개입 혹은 묵인이 있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윗선뿐이 아닙니다. 장윤기의 SUV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 납치나 성범죄 도구로 의심할 핵심 증거였는데도 수사팀장이 이를 없앴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팀의 수색 영상 10분 분량을 확인해 보니 다른 경찰들도 함께 케이블 타이다 라고 대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장 씨의 진술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내용, 다른 팀이 수사는 장 씨의 별건 혐의까지 전한 수사팀 경사도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장 씨 아버지와 결탁하고 증거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조직적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죠. 검찰이 오늘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0: 류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 자취방에 들어간 아버지가 훼손된 사람 모양 인형 등 결정적 증거를 폐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차량에서 납치 용도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로 확보해두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원 5명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수사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정 장관을 만나 검찰 개혁의 성패는 국민 권익과 인권을 얼마나 더 제도로 잘 보호하는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장과 접견 뒤 취재진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부실 수사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관해서 묻자 정 장관은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었습니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인데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의 2배를 석 달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역대급 실적이었지만 주가는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2: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1810%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의 2배보다 많습니다. 매출은 171조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서버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 아니라 D램과 NAND 같은 범용 제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결과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을 반영한 수치로 성과급 반영 전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었을 걸로 추산됩니다. 한편 완제품 부문은 반도체와 핵심 부품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둔화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5천억 원에서 1조 원, TV와 생활가전 사업부는 1천억 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사업부별 실적이 포함된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6.92% 내린 29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6.06% 하락하면서 22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며 매물이 쏟아져 코스피도 4.91% 급락했습니다. 오후 한때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 청원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 대응 기금을 특별법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 추가 세수가 상당한 규모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고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보좌관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도 투자하지만 정부도 인프라나 여러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벨기에가 개최국 미국을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까지 공동 개최국 3국은 이제 모두 탈락했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소식 신병일 기자가 전합니다.
3: 벨기에는 시애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미국을 4대1로 이겼습니다. 더케 텔라러가 두 골을 넣었고 베테랑 스타 루카쿠가 경기 막판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벨기에는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지만 이번엔 8강에 오르며 4년 전 아쉬움을 날렸습니다. 미국의 발로그는 퇴장으로 인한 한 경기 출전 정지가 1년 유예되는 논란 끝에 출전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FIFA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해 발로그니 출전할 수 있었지만 벨기에 선수들은 미국과 FIFA의 불공정에 투지를 불태우며 맞섰고 결국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베리아반도 더비에서는 스페인이

0: 포르투갈을 1대0으로 물리치고 8강에 합류했습니다. 미켈 메리노는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친 스페인은 8강전에서 벨기에와 대결합니다. 반면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호날두에게는 오늘 경기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됐습니다. 호날두는 전후반 풀타임 출전하며 3번 슈팅했지만 골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호날두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고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신병열입니다.
1: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립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나토식 집단 방위 의무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과의 전쟁 비협조를 이유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입니다. 베를린에서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앙카라에 도착한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대비 5%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에 바짝 다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맞춰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위산업 계약권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상들이 만나 확정할 공동선언문 초안엔 나토의 상호방위 조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동선언에 동참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을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유럽을 향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미군 재배치 계획 등을 고리로 유럽에 추가적인 방위 부담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이 만나 3국 간 협력을 논의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현 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 등 3국 외교 장관들은 현지 시각 7일 튀르키예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특히 AI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된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독일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한화 오션도 막판까지 기술력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나토 동맹 간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캐나다 정부가 독일 TKMS사를 차기 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우리 기업 하나오션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독일 측이 캐나다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점을 앞세워 동맹 결속을 강조한 게 주요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측은 기술력 등으로 승부수를 띄웠고 우리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안보 협력 구도상 우위에 있는 독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걸 선호하는 캐나다 내 기류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측은 이미 오랜 기간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TKMS와 캐나다 사이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한화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선도했던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앞으로 북미,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교사의 90%가 학생들의 혐오, 역사, 왜곡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혐오 표현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4: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논란 이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사와 학생 상대로 혐오, 역사 왜곡 표현 관련 경험을 물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100여 명과 청소년 1,600여 명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 89.3%가 최근 1년간 학생의 말이나 과제물, 발표 등에서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민주주의 부정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이 74%, 동료 교사나 학생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응답이 15%였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혐오 표현을 직접 목격한 교사는 중학교가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68%대인 초등, 고등학교보다 높았습니다.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 비극, 조롱 표현이 89%로 가장 많았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혐오 차별 표현이 87%였습니다. 청소년 62.5%가 최근 5.18 조롱 응원을 인지하고 있었고 81%는 다른 사람이나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45%가량이 혐오, 차별, 조롱 표현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친구들이 예민하다고 하거나 일이 더 커질까 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를 삼거나 학부모 민원 등이 우려돼 지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허위 거래를 통해서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5: 주택이 두 채인 A씨. 자신이 거주 중인 저가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먼저 신고한 뒤 곧이어 양도 차익이 큰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차익이 없고 두 번째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먼저 팔았다고 신고한 아파트는 지인에게 사례금을 주고 허위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율의 가산세를 합쳐 10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조세 포탈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다가구 주택과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B씨. 역시 아파트를 팔기 전 다가구 주택을 동생에게 이전해 1주택자가 됐는데 조사해보니 대금 거래 내역도 없고 심지어 세입자에게 계속 월세를 받은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탈루한 양도세 추징과 함께 본인과 동생에게 각각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해 104명으로부터 모두 318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위장 거래를 통해 1주택자로 둔갑한 뒤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가담자도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지를 공개 검증한 뒤 이송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투표지 이송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검증 범위에는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 관계 서류와 물품의 현황 및 보존 상태, 정당 후보자별 유효 투표지와 무효 투표 기술을 통한 개표 상황표와의 일치 여부 확인 등이 담겼습니다. 배재구 야구부가 5.18 조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광주 지일구가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제1고 총동창회는 오늘 교육의 참된 의미와 스포츠맨십의 본질을 되살려 넓은 관용으로 품어 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광주 제1고 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향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생겼는데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올해 약 10조 3천억 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7월부터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 등에게 숨은 보험금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 계약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이 발생했는데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적립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서비스의 첫 계약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시행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

등 네 건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밤에도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권에 곳에 따라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권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과 전북이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도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광주, 전남은 10에서 40, 정상권은 20에서 60, 많은 곳은 경북 북부에 120mm 이상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지면서 대회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32강 탈락이라는 이 초라한 성적표로 빠르게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뭐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최강의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성적을 냈는지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회 막전막후를 돌아보고요. 한국 축구의 오답루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 해설가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분이죠. 신문선 명지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1: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3: 아이, 감사합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단을 취재하고 오신 이준희 KBS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KBS
1: 안녕하세요.
4: 이준희 기자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의견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이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 관련 질문도 좋고, 오늘 또 신문선 또 교수님이 나오셔서 축구 얘기도 좋고요. 예, 비판도 좋고 어떤 목소리든 달게 저희가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축구에 이 국민적 실망감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지켜본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듣고 오시죠.
5: 선수분들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본인들도 답답할 텐데 아 저 남아공전 때 약간 공격을 안 하는 거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선수들이 식중독 걸렸냐고 질문한 기자님도 계셨는데 경기하는 걸 봤을 때 다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6: 팀별로 맞게 이제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전술을 짰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전술만 계속 유지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뭐.
7: 근데 사실 축구를 잘 모르지만 사실 저도 기대했거든요. 많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32강 올라가고 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8: 선수들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감독이 잘못한 거는 전술이 없으니까 그게 패착이지 않았을까. 그 감독 선임 과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관심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래서 축구를 아예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과로만 뉴스로만 알고 있지 정확히 누구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본 건 아니라서 근데 감독 문제가 크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협회 측의 문제도 있고 그 협회가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든 축구인 전체도 문제지 않을까 싶네요.
9: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염원에 맞게 선수의 열정에 맞게 협회가 운영되고 감독이 선임되지 못했던 그 과정이 원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새로운 이제 협회 회장 선임과 감독 선정에 공정을 기했으면 합니다. 13년간이나 동일인물이 회장을 하면서 이런 게 계속 누적되고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회장 선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 될 것이고 회장 선임 절차부터 기간을 짧으나 아니면 그 협회 규정을 바꿔서라도 60일이 아니라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라도 새롭게 절차부터 마련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시민들의 실망감이 느껴지시죠? 어떻습니까?
3: 지금 마지막 답하신 분은 거의 전문가 수준의
1: 그러니까요.
3: 말씀을 하시네요.
1: 네.
3: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월드컵 성적에 대한 뭐 참패 결과 이것도 이것이지만 인터뷰하셨던 분 중에 아주 그 뼈에 닿는 얘기가 있죠. 과정에. 그 절차의 흠결,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했던 거.
1: 네.
3: 사실은 다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3: 상황 경기장에서 모의고사 볼 때 정문규 나가, 홍명보 나가, 그걸로 이미 한국 대표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땅으로 처박혔던 것이죠. 아니, 부모가 맨날 싸우는데 그 어떻게 애가 공부를 잘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드컵 전에 계속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특정감사에서 나왔던 징계에 대한 것을 그것을 손을 보는 것이 그 손 보는 것은 그때 권고사항이 홍명보 감독을 다시 계약을 해지했다가 뽑든가
1: 네.
3: 다른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뭉개고 있다가 결국은 시험 준비도 안 했고 그리고 또 그냥 한마디로 비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외국인 감독 뽑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3: 크린스만 그때 그 탑다운 방식으로 정문규 회장이 그렇게 잘못 뽑아놓은 후에 그 외국인 감독들은 그 면접도 하고 말이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또 프리젠테이션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아니 그 대학교 입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서류도 접수도 안 했어요. 시험도 안 봤어요. 그런데 빵집 가가지고 그런데 합격을 해요. 그게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화가 났던 것은 월드컵 가서 16강 가느냐 8강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상실에 대한 것이 이미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던 것이죠.
1: 그렇죠. 네. 청년들에게는 사실 공정성이란 말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하나였고 이번에 네. 아까 뭐 공부에 비교해 주셨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냐 뭐 이런 그렇죠. 말씀까지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1: 네. 네네.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시민분의 말씀 중에 집단 식중독 걸렸냐 뭐 이런 질문한 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기자분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주신 이준희 기자님이 네. 그 질문하셨거든요. 그때 이준희 기자님 어떠셨어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정을 좀 실은 질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질문인 거죠.
1: 그렇죠.
0: 감독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1: 네.
0: 정말 여기서 교수님 이 사이 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홍명보 감독과 제 사이의 거리가. 근데 그렇게 면전에 대고 그런 질문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기자를 떠나서 한 명의 축구 팬, 한 명의 국민으로 돌아갔던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때 상황을 말씀드려보자면
1: 네.
0: 이제 남아공한테 저희가 후반전에 먼저 실점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는데 제 기자하면서 정말 축구 경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경험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1: 화가 나서 뛰셨군요.
0: 예, 화가 나서 정말 그때부터 심장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됐고 그게 결국 기자회견장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선수단 경기력이 이렇게 처참해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한 질문 아니었냐 이런 말도 나왔지만 저는 정말 선수단이 어떤 외부적인 이슈가 있지 않고서야 이러한 경기력은 보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또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1: 네. 아니 그때 봤던 시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실 저런 질문도 좀 받아야 되고 진짜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네. 있어서. 그리고 저는 저도 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월드컵을 본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축구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월드컵 보다가 TV를 끈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경기력이 좀 심각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신문선 또 교수님께서 총평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이제 남아공 경기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1: 네네.
3: 남아공 경기 전날 M본부에 그 전태 섭외를 하면서 뭐라고 섭외를 했냐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청취율 1위다. 뭐 그렇게 하면서 전태 섭외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유 바빠서 못 간다 그랬더니 뭐 그래가지고 어찌 됐든 이제 방송에 출연했어요.
1: 네.
3: 출연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대 팀의 휴고 브루스 감독이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전문을 몇 번을 읽었었어요. 뭐 애매한 단어도 있고 그래서 그건 또 뒤지기가 하면서 봤더니 휴고 브루스 감독이 하는 얘기는 고대 심리적인 것을 갖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공의 상태는 두 명이 1차전 때
1: 퇴장을 당했죠.
3: 퇴장 두 명 당했고
1: 네.
3: 또 주전으로 뛰었던 미드필더가 경건 누적으로 또 우리랑 경기 때 빠지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는 우리한테 상당히 그 열세 있는 팀인데 감독이 인터뷰를 제가 읽어보니까 아, 이 감독이 고도의 심리적인 그 작전을 갖고 선수들을 정신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집중시키는 그렇죠. 컨센트레이션을 시키는 그런 그 전략을 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MBC 라디오에서 그 브루스 감독이 했던 얘기만 주구장창 제가 했어요.
1: 네네.
3: 그랬더니 이제 끝나는 시점 돼가지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내일 경기에 누구를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됩니까 선수를요? 그래서 제가 홍동보 감독입니다.
1: 네.
3: 그래서 왜 그러냐서. 감독 싸움에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고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체력과 기술과 전술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또 대회 때는 컨디션 사이클을 가지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조절을 하는데 그 경기력이 3대 축은 경기 당일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컨트롤이 된다. 근데 지금 그 휴거 브루스 감독은 선수들이 그 퇴장 선수도 있고 또 경건 우주로 못 뛰는데 그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강렬했다. 첫째는 너희들은 만약에 그 32강에 진출하면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자들한테 나는 한국 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고 그리고 약점과 장점 우리도 약점과 장점이 있지만 우리 약점은 줄이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겠다. 그리고 한국의 강점이 된 것은 내가 대비를 철저히 했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쳐요.
1: 네.
3: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준희 기자는 경기장에서 이제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견을 했어요.
1: 전날부터 화가 났어요.
3: 아, 그럼요. 전날부터 저는 아, 이거는 진다. 그래 가지고
1: 전날부터
3: 집에 갔더니
1: 네.
3: 방송하고 왔더니 뭐 지금도 여기도 유튜브 하잖아요. 그랬더니 MBC에서 유튜브 뭐 해가지고 그게 뜬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1: 네.
3: 우리 애한테 전화 오더니 아빠 그 방송국에 항의 좀 하시죠. 지금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말이야. 신문선 해설위원이 와서 MBC에 출연해가지고 주구장창 상대팀 감독만 칭찬하고 갔다고 이렇게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1: 그런 썸네일이 나왔군요.
3: 그래서 네네. 내가 야, 그 방송국이 장사를 잘한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졌잖아요. 지고 나서 뭐 전 언론사에서 이제 다 뭐 기사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공부 안 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가기 전에 오스트리아랑 경기할 때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두 차례 평가전 할 때 제가 입중계를 하면서 제 유튜브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것은 전문가니까 금방 알아요. 아, 오늘은 어떤 포메이션을 갖고 어떤 작전을 갖고 한다라고 이것을 보는데
1: 네.
3: 그 브루스 감독은 우리를 어떻게 봤냐면 전 세계 초등학교 축구 감독도 다 알아요. 쓰리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브라질한테 우리가 상한 경기장에 다섯 골 먹을 때 예? 그때 좌우측 측면 쪽에 쓰리백 하니까 공간을 내줘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그것만 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제 감독 싸움에서 졌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뭐 선수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감독부터 그 전날부터 우리가 지고 있었다라는 걸 미리 예감을 하셨고.
3: 아, 다 하죠.
1: 이건 그럼 전적으로 감독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감독 책임이죠. 저는
1: 네.
3: 대학에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스포츠 경기 기록 분석 학과입니다. 대학원에 제가. 저희들이 경기 분석을 할 때는 영상 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해요. 경기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죠. 이기고 지는 것이. 근데 데이터와 그리고 영상을 갖고 보면 그 데이터로 나타났던 그 생성된 기록 중에서 페인이 그게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제가 남아공 경기 전에 멕시코 경기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전 두 경기를 놓고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이 쓰고 있던 그 전술적인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현대 축구의 트렌드는 공수 전환의 속도의 싸움이거든요.
1: 네.
3: 근데 우리가 너무 더뎌. 너무 더딘 거예요.
1: 계속 뒤로 패싸움했잖아요. 네.
3: 그리고 네. 지금 핑계 대듯이 거기가 저 세 번째 경기가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4: 몬테레이
3: 그래 몬테레이 돼서
4: 뭐 사실 그 전 경기가 열렸던 과달라라보다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남아공은 에어컨 틀고 경기했으니까
3: 아니 그 거기에 더 한 가지 덧붙일 게 뭐냐면 그 브루스 감독이 인터뷰인데 그게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습도가 높고 그리고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데 남아공은 미국 가서 한 경기를 하고 온 거야.
1: 네.
3: 그러니까 필요가 더 있죠.
1: 그렇죠.
3: 근데 뭐라고 그 코멘트라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힘든 경기가 된다. 한국도 힘든 경기인데 한국은 멕시코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힘든 경기가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프리카인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네들이 그래. 미국 가서 한 경기하고 비행기도 또 갔다 왔는데 냉탕 온탕 했는데 그러면서 선수들을 그 체면을
1: 이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렸군요. 뭐 네.
3: 전혀 준비 안 돼가지고 나갔다가
1: 변명이 안 되죠. 날씨. 네. 사실 그 옛날에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독일한테 3대 5로 지고 있을 때 그때 그렇죠. 온도가 뭐 38도다 뭐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꿇는 분이 홍명보 감독이에요. 예, 네. 그 3대 2로 따라가면서 야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3: 그게 달라스였었는데.
1: 네.
3: 제가 중계 방송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이 다 뭐 진짜 이렇게 짜면 저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더웠어요.
1: 기억나시는군요.
3: 그럼요. 그때. 그 방송을 하기 전에 국제 그 신호를 저는 뭐 현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계란을 깨가지고 아스팔트에다 놓으니까 진짜 그 후라이 되듯이 그 정도 더웠어요.
1: 그 정도로 더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준희 기자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평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4: 저는 뭐 일단 월드컵 3경기 조별리그 3경기를 총평하자면 교수님 말처럼 백3로 시작해서 백3로 끝난 조별리그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고요.
1: 네.
4: 상대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죠. 한국은 전술 변화가 없는 팀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데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분석하기가 쉬운 팀이었고 아, 이 팀은 그 어떤 전술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너무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1: 네.
4: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 약점이었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팀일 수밖에 없는 거였고 또 이제 가장 졸전이었던 남아공전을 돌아보자면 그때 사실 경기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래.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맞아요. 됐었죠. 모두가 깜짝 놀랐죠.
1: 그렇죠.
4: 아,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다니. 근데 그때만 해도 남아공의 약점은 1, 2차전 뭐 이게 통계적으로도 증명됐지만 전반 초반이 약하다는 맞아요. 팀이었어요. 1, 2차전 모두 10분도 안 돼서 실점을 했고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는 남아공 팀의 조직력이 되게 엉성한 상태입니다.
1: 그래서 초반에 좀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4: 네. 그래서 네. 상대 팀들도 그걸 알고 초반에 네. 이제 밀어붙였던 건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 팀을 제대로 분석한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날 이제 경기 전 인터뷰를 담당하는 롤이어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직접 인터뷰했는데 일단 그 질문을 던졌죠. 손흥민 선수를 왜 선발해서 제외했습니까? 네. 했더니 이제 남아공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을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답을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죠. 아, 홍명보 감독 남아공을 제대로 분석한 게 맞을까? 누가 봐도 이영표 위원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남아공의 약점은 전반전 초반인데 이영표 위원도 전반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선제골을 넣어야만 우리가 손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반대의 전략을 들고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1: 그러네요. 네.
4: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반전 손흥민 대신 들어간 황희찬 선수 아무런 활약 보이지 못했고요. 경기장에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 손흥민을 뒤늦게 투입했지만 남아공은 이미 이제 전반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였고 조직력도 점점 올라가 있던 상태였던 거죠. 결국 우리는 이제 후반전 남아공의 그 흐름에 완전히 경기를 내줬고 결국 네. 실점까지 허용하게 된 겁니다.
1: 두 분 다 예, 전략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3: 그 경기 전날 라디오에서 제가 비판을 뭐라 그랬냐면 그 브루스 감독은 기자들한테 야 전술에 대해서 경기 전날 감독이 얘기하는 건 유쾌하지 않아.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뭉개버려요.
1: 네.
3: 근데 그 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날, 전전날, 아, 우리는 남아공 경기 때 한 서너 자리 바꿔요.
4: 그렇죠. 그것도 미리 얘기하는 거죠.
3: 저는
4: 좀
3: 벌써, 아.
1: 전술을 공개한 거네요.
3: 네. 이재성이하고 손흥민은 빼는구나. 축구 선수가요. 그 스타급 선수를 빼잖아요. 그럼 주변 선수들이 우선 불안해. 그리고 선수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감독하고 뭐 식당에서 만나든 화장실 가다 만나든 그러면 손흥민 선수급에 있는 선수들은 뺀다고 하면 감독이 부담이 있어서
1: 네.
3: 선수랑 가다가 길을 피해요.
1: 안 마주치는군요.
3: 안 마주치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선수들은 동물적으로 알아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선호 자리 바꾼다. 자, 손흥민과 그러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것을 추적을 해보자고요. 작년에 그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 그 완장을 뛰겠다. 그리고 월드컵 때 후반전에 뛰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제가 홍명보 감독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매섭게 꼬집었죠.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날 그 경기 전날 전전날 뭐 인터뷰를 하는데 선호 자리 바꾸겠다는 거야. 아 손흥민을 빼서 이거 물을 먹이는구나.
1: 네.
3: 그것은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 그 물을 먹이는 게 뭐냐. 첫 경기에서 우리가 체코하고 경기가 끝나니까 갑자기 말이죠. 언론에서 홍명보가 옳았다. 그리고 홍명보 명장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 미디어들이 사실은 축구 대표팀에 관련돼서 이게 뭐 표현이 우리 이준희 기자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지만 그게 또 친소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감독하고도 있을 수 있고 선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1: 네네.
3: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 훈련 가운데 그 한국 그 선수들의 뭐 병역 문제가 터지고 뭐 그러면서 긴장 관계나 그 다음에 거기서 갈등적 요소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소장파. 근데 그날 스타팅 멤버 또 황희찬이가 들어가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간단하게 보는데 우리처럼 경기 분석하는 사람은 정량적 시각으로 나온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우리는 눈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니까. 손흥민을 뺐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미드필드와 수비와 공격라인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네.
3: 그러니까 이강인이가 볼을 잡으면 벌써 상대 감독은 볼을 왼발로 접어놓으면 얘가 각도가 어떻게 가는지 다 영상을 보고 얘 보여주니까 몇 번 차단이 되고 드리블하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짜증을 내는 거 막. 그런데 아이 컨택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황희찬이나 얘네들이 볼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1: 네.
3: 아 이거는 손흥민이를 주전해서 뺀 것도 있지만 뭔가가 있다. 우리는 이 기자는 그게 식중독인가? 물론 이런 적이라 했지만 나는 저건 분명히 선수 간에 이거는 갈등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는 의심을 했어요.
1: 안 그래도 그 얘기도 뒤에서 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3: 네.
1: 실제로 취재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선수단 내부 안에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까?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아 저는 근데 네. 이게 약간 뭐 축구협회에도 시선 돌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정말 강하게 쏟아졌잖아요. 이번 월드컵 탈락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교롭게도 선수들을 타겟으로 한 기사들이 하나 둘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 방향을 돌리는 건
4: 가장 처음은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였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지난번 이제 크린스만 감독 때도 뭐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뭔가 불화가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돌렸죠.
4: 일단 첫 시작은 옌스 카스트로프였어요.
1: 네.
4: 옌스 카스트로프가 대표팀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 팬들이 옌스 왜 안 쓰냐 안 쓰냐 해서 내보냈더니 별로다. 이런 기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터집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구륙 라인과의 갈등설 등이 또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3: 네, 맞아요.
4: 그 뭐 저도 같은 언론인으로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현장에서 약간 손흥민 선수 뒷담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기자들의 그걸로 인해서

0: 한 열흘가량 그 인터뷰를 안 했어요. 안 했지. 미디어 보이콧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손흥민, 이재성은 계속해서 뭐 보이콧을 주장했지만 뭐 다른 구룡 라인을 비롯한 그 어린 선수들은 아, 이제 좀 그래도 인터뷰해야 되는 것 아니냐.
1: 그 얘기가 있었죠. 예.
0: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 사이에서 또 뭐 갈등이 있었다. 이런 또 기사들이 나왔고.
1: 근데 그건 팩트예요? 어떻게 된
0: 정치권에서도
1: 거예요?
0: 그런 말이 흘러나오는데 네. 근데 이거는 네. 뭐 월드컵 현장을 취재해 보시면 알지만 월드컵 현장은 정말 취재가 제한적이에요. 선수들과는 일절 접촉이 안 되고요. 훈련도 딱 단 15분밖에 공개가 안 됩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디서 흘러나왔냐? 협회의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회 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뭐 선수들이 흘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자들이 대대적으로 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이런 기사들을 쓰는 걸 보면 이거는 협회 내부자가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시선 돌리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1: 협회에게 나오는 비난의 시선을 좀 선수들로 네. 돌리는 것이다.
0: 물론 그 선수들이 네. 20대 30대 선수들이 한 달 넘게 같이 합숙을 하면 그 안에서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남아공전 졸전의 원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물론 뭐 선수들이 그날따라 몸이 무거웠을 수도 있고 뭐 경기력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마치 어느 곳에선 이제 선수들의 내분으로 돌리려는 듯한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월드컵을 그동안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이 선수들의 불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심원선 해설위원이 보실 때는.
2: 제일 큰 거는 네. 뛰느냐 못 뛰느냐예요. 경쟁 관계 있을 때.
1: 선발이 되냐 못 되냐.
2: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저도 뭐 국제대회 많이 뛰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대학 때 고연전. 고대를 먼저 예우를 해줘. 연대 때.
1: 고대 출신이시니까요.
2: 아니, 아니, 연대 나왔어요. 예.
1: 아, 연대 나오셨어요.
2: 근데 그래서 고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2: 거예요.
1: 고대를 먼저 얘기하셨군요. 예.
2: 고연전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큰 운동장이 없었잖아요. 동대문이 제일 큰 운동장이에요.
1: 네.
2: 근데 이제 양교의 응원단이 오면, 초청석이 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에게 티켓을 두 장을 줘. 두 장을.
1: 초청권을.
2: 초청장을.
1: 네.
2: 근데 게임을 뛰는 선수들은 이렇게 표가 부족해. 부모님들이지. 또, 걸프렌드가 있으면 또 챙겨줘야지.
1: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렇잖아요.
1: 예. 네네.
2: 근데 게임을 못 뛰는 친구 입장에서는 그거를 친구나 선배 주면 좋은데, 화장실 가서 찢어버려요.
1: 그렇죠. 나는 선발을 못 뛰는데.
2: 못 뛰니까.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을, KBS도 마찬가지지만, 기자가 있고, 위에 차장이 있고, 데스크 보는, 예를 들어 부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팀이라고 그러지만, 축구는 26명인데 11명이 돼요.
1: 네.
2: 그리고 교체 또 5명 들어가고, 옛날엔 2명밖에 못 했었어요, 룰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구 선수들이 갖는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뛰느냐, 못 뛰느냐는, 그거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입장이었다면 정말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0: 덧붙이자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신나서 이번 월드컵을 치르진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뭐 1, 2차전 조기 교체가 되기도 했고.
2: 네. 기분 나쁘지.
0: 3차전은 아예 선발에서도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 경기력이 뭐 물론 나이가 들면서 좀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예전처럼 그렇게 월드컵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즐기지 못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감독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뭐 선수단 뭐 후배들과의 갈등일 수도 있지만 뭐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온전한 컨디션에서 치른 월드컵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네.
0: 현장에서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수들과 축구 경기의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협회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32강 탈락 닷새 만에 지난 3일 밤이죠.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문을 일단 게시를 했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서 깊은 반성과 성찰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뭐 다시 준비하겠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각종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억측성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대한축구협회 사과문은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해요.
1: 이 사과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가시는군요.
2: 납득이 안 가죠.
1: 네.
2: 그게 우선 시기상으로도 맞지를 않고 사실은 그 선수단이 일부가 들어왔을 때 홍명보 감독 그다음에 한 30분 늦게 정몽 교장이 또 늦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 네.
2: 정말 정상적인 그 경기 단체라면 공항에서 뭐 팬들이 엿을 던지든 그렇죠.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었어야죠.
1: 그 제대로 들어와야죠. 그렇죠. 기자회견 해야죠.
2: 기자회견을 해야죠.
1: 그거 다 돈이 그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0: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는
1: 그럼요.

0: 공적 네. 그 적인데 그 난 그 네. 어 그래서
1: 저도 정말 무책임하다고
2: 왜 그런 걸까 지난번에 여수를 한번 받아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거죠. 건가요?
0: 네. 아니 그리고 네. 정몽규 회장도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서 오르르 몰려가지고 나가는데 정말 제가 월드컵만 다녔겠습니까?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에 네? 그때는 저 옛날엔 돈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합동 방송반을 꾸며요. 오, 그러면 제가 MBC에서 일할 때 MBC만 하는 게 아니라 KBS, SBS까지 축구를 다 하고 야구는 하일성 씨가 가는 거예요.
2: 네.
0: 그래가지고 하일성 씨가 야구 저기라면 이제 MBC도 하고 SBS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표 선수단이 꾸려지면 결단식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번엔 결단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가는 게 그 고산지대에 뭐 적응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독이 됐어요. 그거는 유럽에서는 합숙을 가잖아요. 2주 이상 안 해요. 2주 이상 하게 되면 네. 벌써 이미 컨디션 사이클에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갈등적 요소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훈련 기간이 길고 대회 기간이 길어지면서 짜증이 나고 뭐 조그만 일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전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 아, 그래서 너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0: 그렇죠.
2: 겁니까?
0: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유럽에서는 2주 이상을 그런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가둬놓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군요. 지금 뭐 미리 가가지고 그다음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 같으면 손흥민이나 얘네들은 영국에서 다 봤죠. 경기가 끝나잖아요.
2: 네.
0: 그럼 선수가 감독한테 막 덤벼 들고 싸워요. 야, 네가 선수 교체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질 못해서 내 인컴이 말이야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막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한국만 오면 종속적 관계야.
2: 그렇죠. 감독과.
0: 감독이 하나님이야.
2: 네네.
0: 그리고 지금 뭐 일부에 뭐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기사에 나오거나 뭐 이런 떠드는 얘기가 선수들한테 손흥민이가 주장으로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뭐 차단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요즘에 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그 세 번째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 시간이 빠르냐 늦냐 그러는데 네. 나중에 다 이게 알려져요.
2: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나올 수 있을
0: 나올
2: 것이다.
0: 수 있죠. 예. 그 이제 첫 단계는 누가 하느냐 에이전트들이 이제 슬슬 흘리고 축구협회는 앞서 얘기했지만 시선 이제 이렇게 물꼬를 돌리려고 뭐 하는데 조금 네. 이제 시간이 나면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2: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취재해 보셨을 때는 어때요? 그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다른 네. 선수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을 때 홍명호 감독이 뭐 제지를 했다거나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제 현장에서 현장 직캠이라 그러죠. 네. 현장에 있던 팬이 이제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상황을 이렇게 찍은
0: 거죠. 네.
3: 공교롭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홍명보 감독이 그 앞에 나서서 언뜻 보기에는 제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네. 뭐 설마 저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말 그 긴박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뭐 감독으로서 작전 지시를 하느라 그랬겠죠. 좀 뭐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굳이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축구협회 행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과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귀국길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2: 네.
3: 그냥 들어왔잖아요. 기자회견도 없이. 홍명보 감독 물론 사퇴로 이제 뭐 책임을 진 거겠지만 팬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사표 한 장이 아니라 정말 이번 월드컵을 이렇게 참사로 이끈 거에 대한 사과 그리고 반성 이 태도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2: 그럼요.
3: 네. 그런 게 일절 없었다는 게 일단 아쉬웠고.
2: 아니 실제로 뭐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홍명보 감독이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이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3: 왜냐하면 국민들도 이 월드컵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즐기고
2: 감정적으로
3: 하지만 그 32강조차 네.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허탈감을 홍명보 감독이 조금이라도 풀어주길 바랬던 거죠.
2: 차라리 그 앞에 서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죄송해하는 네. 모습을 보였다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나올 네. 수도 있어요.
3: 그걸 네. 원했던 거고 정말 네.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데
2: 그렇죠.
3: 그런 게 일절 없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실망을 했고 그리고 축구협회가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SNS 그냥 딸랑 글 한 장 올려서 이제 사과문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과의 핵심은 뭡니까? 문제 원인을 짚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2: 사과는 내가 뭘 잘못했는 네, 그렇죠. 줄 알아야죠.
3: 그리고 먼저 내가 뭘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럼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 네.
3: 그런 내용이 일절 없이 핵심이 그야말로 빠진 저는 면피성 사과라고 보고요. 뭐 네. 인적 쇄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여론에 쫓겨 쓴 그냥 급히 쓴 그냥 여론 무마용 사과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축구 본연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네. 마지막 부분에 써 있어요.
0: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3: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쇄신은 우리가 하겠다. 너희 지금 뭐 K혁신위원회든 뭐든 만들어서 정치권도 그렇고 뭐 의회도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데 기능 우리가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0: 아니 거기에 또 그 한 줄 더 하면 네. 그래 우리 뒤에는 휘파가 있어.
2: 네.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
3: 그 휘파, 부분도 있었어요.
2: 휘파에서 네.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0: 정치라는 부분에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 적용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아벨란제 그 휘파 회장도 브라질에서 그 부패 스캔들 때문에 말이죠. 그 처벌받고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뭐 골프 룰에 로컬 룰이라는 걸 적용하잖아요. 그게 축구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네네.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적이 있으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지 축구 행정에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관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뻑하면 뭐 전가의 보도처럼 그냥 얘기하는 게 FIFA 얘기를 지금 하니까요. 아까 이제 지금 기자회견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할게요. 네. 모리에스 감독이 졌어요. 그죠? 그 32강에 탈락을 했어요. 모리에스 감독이 그 부동자세로 일본 팬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 보셨죠?
2: 봤습니다.
0: 그리고 운동장에서 선수들한테 한 코멘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더 높은 곳에서 더 좋은 경치를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내가 정말로 리더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통렬하게 선수들한테도
2: 눈물을 흘렸죠.
0: 눈물을 흘려요. 네. 그리고 일본 그 서포터스들인데 가서 부동자들 인사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중계를 하는데 대시양 감독이 말이죠. 경기를 이기고 있어요. 은바페가 또 골도 두 골인가 넣었는데
2: 프랑스의 대시양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런데 네. 은바페를 교체를 해. 네. 후반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예선 경기에 체력 그 저 안배도 있고 그러는데 은바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근데 은바페가 손흥민이 입장과 같지는 않았겠죠. 아 나를 좀 그 레스팅 리카바리 시켜주는구나.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대시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터치장에서 이러더니 은바페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사를 두 번 해.
2: 맞습니다.
0: 대시장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가 최초로 우승할 때 캡틴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대표팀을 오랫동안 이끌고 있는데 국민적인 영웅인데 감독이 은바페가 나오는데 야나 교체했는데 너 정말 우리 팀을 위해서 정말로 잘해줬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교체를 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그게 리더죠.
2: 네.
0: 그리고 아까도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출정식 그다음에 여기 와서 김포공항에 저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선수단이 조성이 되면 올림픽 선수단이 모든 태극기를 선수단한테 주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한테. 박항도 단장한테.
2: 네, 그렇죠.
0: 그러면 대회 갈 때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사실 단이 해체라는데 일부가 왔잖아요.
2: 네.
0: 일부가 왔더라도 거기서 기자들한테 인터뷰라고 그건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2: 그럼요.
0: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난
2: 기본이 네. 무너졌네요. 네. 네. 기본이 무너졌어요.
0: 홍명 감독 뽑는 것도 그렇고. 네. 정말 어른이 없어서 그래. 정말 이거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2: 아니 근데 현재 대한축구협회 정문교장 홍명보 감독 뭐 각각 뭐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뭐 이임생 뭐 기술위원장도 지금 뭐 해외 지금 어디 뭐 취직이 되셨더라고요. 예, 자리에 물러나셨고 이거 대대적 쇄신 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축구협회 문제가 있긴 있었죠. 취재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좀 보이던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축구협회는 정말 기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조직입니다. 때려도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2: 아, 마저도 안 아픈 조직이군요.
3: 안 아픈 건지 그것을 네. 철저하게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취재하기가 힘든 조직이에요.
2: 폐쇄적입니까?
3: 많이 폐쇄적이고요.
2: 네.
3: 불통의 조직입니다. 소통도 잘 안 되고 투명성도 없고 이건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협회는 결국 축구인들이 이제 축구인들이 주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인데 그 네. 축구인들이 보통 이제 뭐 월드컵 스타들이죠. 2002 멤버들도 있고 그 전 멤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공고한 카르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 선후배 사이고 이제 또 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가 이제 만연해 있는 집단입니다. 축구협회는 사실 지금 뭐 젊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뭐
2: 네.
3: 유럽에서 선진 축구를 준비한 공부한 그런 인재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0: 근데 왜 이렇게 결과물이 엉망이냐? 저는 그건 다 이제 그 위를 차지하는 수뇌부들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정몽규 회장 13년 체제에서 축구협회가 발전된 게 거의 없습니다.
1: 네.
0: 정말 폐쇄성은 더 극에 달하고 있고 소통도 정말 안 되고 있고 한국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아니 한국 스포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큰 집단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뭐 이게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뿌리째 바꿀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네, 흔히 말하는 뭐 아까 카르텔 말씀하셨지만 뭐 K대 카르텔 뭐 이게 실제로 신문선 교수님이 보실 때 이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카르텔이라는 게. 아, 실제 있죠.
1: 있어요.
2: 아, 그럼요.
0: 이게 제가 통계로도 있는데 2024년에 이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회장을 포함해서 그중 9명이 고대였습니다. 정몽규, 뭐 홍명보 감독도 뭐 이사는 아니지만 정몽규, 홍명보 감독. 그리고 또 이제 감독 선임을 당시 주도했던
3: 정혜성
0: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랑까지
1: 네.
0: 모두 고대예요. 이게 사실 뭐 공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 네네. 하필이면 네,
0: 결과물이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게 특정 학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축구협회 조직이 되게 무력화됐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맥을 네. 통해서 결국 감독을 뽑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2: 아니 그건 확인이 있잖아요. 된 거예요. 네. 아, 특정감사를.
1: 아 확인이 된 겁니까?
2: 아, 그럼요. 특정감사해서
1: 네.
2: 작년에 문체부에서 그것도 제가 YTN 라디오인가 화가 나가지고
1: 네.
2: 화가 나가지고 홍명보 감독 선임했을 때 정혜성 위원장이 그 전력강화 위원장을 하다가 도중에 관두잖아요.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을 따라서 위원들이 빠져나갔어요. 성원이 안 돼. 성원이.
1: 네.
2: 그런데 그 이임생이 나타나가지고 기술총괄 이사가 걔는 업무적으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규정을 갖고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그 YTN 라디오에 제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그 비판을 했죠. 첫째,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이 돼가지고 옛날에 대표팀 감독 선수를 뽑는 기구가 기술위원회가 있었어요.
1: 네.
2: 기술위원회는 그 당시에 축구인 전문가 집단들인데 그 감독을 뽑거나 선수 뽑으면 거기서 결정하면 이사는 그냥 추인 그냥 관례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몽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크린스만 만나가지고 근데 크린스만을 만났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크린스만이 유명한 스타니까 그래가지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뽑으면 대화가 끝나면 보고해도 해야 되고 리포터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가 사후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1: 그걸 다 뭉개고 한 번에 그냥 지명을 한 거군요.
2: 뭐 하면 그냥 미국 가고 말이지. 그냥 네. 회장하고 통화했다고 그러고 그런 엉터리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1: 네.
2: 그 축구라는 산업은 축구라는 비즈니스는 이미지를 갖고 파는 거예요. 상품으로. 우리가 신발을 만들어요. 축구화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유니폼을 만들어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1: 네.
2: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라는 브랜드를 갖고 그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방송국에 중계권으로 팔고 또 그리고 팬시용품도 만들어 팔고 입장객들이 경기를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축구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몽규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축구협회 클라이언트는 누구냐면 팬들이에요. 아니 팬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지금 조직이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라는 거야.
1: 네.
2: 지금 얘기했던 협회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협회 직원들 만나잖아. 협회 직원들은 나만 만나면 회장 뭐 얼라왈왈왈왈 그래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해 기자들한테도. 그 조직이 그렇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몽규는 말이죠. 12년 작년에 선거 전에.
4: 이제 13년
2: 그렇죠. 13년 전에. 그때 이 기자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랬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처음 회장이 됐던 13년에부터 해서 12년 동안 그 결산서를 놓고 보면 첫 해 그때 축구협회 매출이 1,000억이었어요. 영업수익이. 근데 2025년에 그때 결산서도 보면 1,000억이 조금 넘어요.
1: 네.
2: 그럼 물가 상승률 있죠. 그죠? 거기다 손흥민 있지, 이강인 있지. 뭐 이런 세계적인 스타가 있는데 중계권료가 올라도 한참 올랐을 텐데 매출이 그럼 제자리 그러면. 근데 기금은 네. 정부 기금은 늘어났어. 4부, 5부. 그래가지고 정몽규가 맨날 자랑하는 게 뭐냐면 디비전 시스템을 자기가 구축해.

0: 홍명보 감독, 경기 운영이나 이런 지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이제 문제점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1: 스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위기의 한국 축구 다시 쓰는 오답 노트란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이준희 KBS 기자, 축구 해설위원 신문선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확실히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먼저 안정숙 님께서 오늘 토론 기다렸습니다. 이준희 기자와 전설의 신문선 대해설위원이자 교수님, 제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따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따끔을 넘어 거의 뜨끔합니다. 예, 뜨끔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8007님, 신문선 교수님의 골골골이에요. 예, 그 유행어 이번 월드컵에서 들었다면 정말 야, 이 채찡이 다 내려갔을 텐데 그때가 그립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저 학교 다닐 때 신문선 교수님의 그 유행어 다 따라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억나시죠? 꼬여!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때 참 골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월드컵 때.
2: 그렇죠.
0: 예, 생각해보면. 예.
2: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경기에 몰입하니까 이렇게 터지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꼬리에 듣고 싶어가지고 오는 분들이 유튜브 하는데 입증했는데 50만이 들어오는 거야, 한국 경기 때.
3: 이번 대회 때는 두 번밖에 못 하셨겠네요.
2: 꼬리요?
3: 제코전밖에 못
0: 하셨겠네요. 그러네요. 2대1로 지고 1대0, 1대0 됐으니까 많이 듣지 못했네요, 이번에. 네. 자, 3000님, 축구 발전을 위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번 월드컵은 실망이 많았지만 축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좋은 감독 선임하고 협회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2810님, 한국 축구는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 질문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한국 축구 지금 신문성 교수님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2: 워낙 문제가 많아서.
0: 네.
2: 네.
0: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2: 자, 꽃이 시들었어요.
0: 네.
2: 한국 축구는 꽃이 시들었는데 뿌리째 썩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아. 뿌리를 다 파, 제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0: 그 뿌리까지 뽑아야겠네요.
2: 근데 30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 중심에는 정몽규 부역자 노릇을 했던 축구인들이 또 있잖아요.
0: 네.
2: 그게 지난번에 27개 비사실 중에서 축구협회 비상임 이사들, 부회장부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정몽규가 준 것이 28억인가 그래요. 감사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 유튜브에 그 지금 녹화를 해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돈 받은 그 지금 비상임 이사 부회장들 돈 이거 메꿔라.
0: 네.
2: 야, 그게 현대산업개발 돈이냐? 축구인들이 죽어라. 피땀 흘려서 그 모은 돈인데.
0: 네.
2: 그거를 정몽규 회장이 자기 용돈 주듯이 하고, 니네들은 왜 축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렇게 감독을 엉터리 뽑았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견제하지 못했느냐. 니들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냐라고 제가 일가를 했었거든요. 축구협회는 쇄신을 해야 돼요.
0: 쇄신을 해야 된다.
2: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금 축구협회의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0: 네.
2: 이게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0: 그렇죠.
2: 만약에 정상적인 만약에 경기단체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부터도 이건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0: 이런 게
2: 도대체 안 되는 거야.
0: 피파에서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2: 아니, 어떻게 문제 제기해? 27개까지 비사실이 지금 형사적 처벌을 지금 정몽규하고요. 이임생이하고 그다음에 홍명보 저 경찰 수사 받으면 골치 아플 겁니다, 저거.
3: 그러니까 이게 피파 자꾸 피파를 전가의 보도처럼 축구협회가 들고 나오는데,
0: 그러니까요.
3: 피파가 이제 정치적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선거 과정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거나
2: 이용을 하거나 선수들 불러내거나 뭐

0: 특정 경기 결과 아니면 뭐 승부 네. 여기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1: 트럼프
0: 거지.
1: 트럼프 이번에 왜 전화한 거예요?
0: 예를 들어 뭐 부정부패가 있는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건드리겠다. 그것까지 피파가 제재할 리가 없잖아요.
1: 그렇게 되면 안 되죠.
0: 지금 해설 아니 뭐냐 말씀하셨지만 이 피파의 정치적 개입 금지는 무력화 됐습니다 이번에.
1: 네네네.
0: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2: 그랬거든요.
0: 말로건 선수 퇴장 징계 그러니까요. 무효화해달라.
1: 그 무효화됐잖아요.
0: 네, 거기서 이미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하나의 정가의 보도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1: 그리고 트럼프 갑자기 트럼프한테 피파가 네. 평화의 상 주고 그랬잖아요.
0: 네. 그리고 뭐 그 피파 회장 빨간 모자 쓰고 나타나고.
1: 네. 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럼 자 한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이 이제 공식화 됐어요.
2: 네.
1: 뭐 박지성, 이용표, 박주호 해설위원을 포함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도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축구계 혁신 작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2: 네.
1: 이거는 주로 기자님. 네. 어떤 일을 이제 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이제 뭐 축구협회 외부 기관이 네. 지금 축구협회가 총체적 난국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축구협회 이제 환골 탈퇴를 위해서 어떠한 개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인 건데요.
1: 네.
0: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실효성 여부입니다. 과연
1: 실효성
0: 이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1: 네.
0: 그래서 어제 유승민 위원장도 말을 했는데 이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 논의 결과가 권고인지 아니면 협의안인지 아니면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한 이행 과제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1: 네네.
0: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용표 위원, 뭐 박지성 위원 모여서 뭐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도 그게 적용이 안 되면 그냥 공연불에 그치는 거잖아요.
1: 아니, 사실 정치권에서도 혁신이 발동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냥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경우도 많아요.
0: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서 네네. 끝나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그렇죠.
0: 이렇게 K축구혁신위원회 거창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게 이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이제 거기에 이제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2: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몽규는 당초에는 월드컵 끝나고 자기가 사퇴서를 내겠다고 그랬죠.
1: 네.
2: 근데 어제 냈죠. 벌써 이미 계산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어떤 계산된 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 월드컵이 끝나고 나가서 자신이 내겠다고 그러면 정부 쪽에 시간을 주는 거죠.
1: 네네.
2: 자, 60일을 지금 자기네들은 계산하고 있죠. 회장이 거리가
0: 네, 회장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이제
1: 그 뒤에 다른 회장
2: 정관상
1: 네. 네네 네,
2: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퇴서를 지금 미리 땡겨서 냈죠.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는 현행 선거 제도로 선거를 하면 어떤 후보를 축구협회에서 그 내정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1: 네.
2: 지난번 투표 나왔던 득표율 그대로 나올 겁니다.
1: 어.
2: 축구협회에 견고한 카르텔이 구축이 돼 있어요. 1차 고리 17개 시도협회장, 2차 고리 프로축구협회 권호갑 현대중공업 회장 하던 양반이 하고 있고 거기에 곱하기 2를 줘요.
1: 네네.
2: 그리고 그 하위 개념에 선수, 심판 그러면 그 지방협회에 다 거기 등록하고 이해관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유승민 회장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1: 네.
2: 자 축구협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유리한데 축구협회 정관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직선제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바꿀까요? 안 바꾸겠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소년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아니에요. 가장 네. 핵심적인 건 뭐냐면
1: 네.
2: 선거법을 바꿔서 직선제로 가자는 거예요.
1: 직선제 선출 논의.
2: 그렇죠.
1: 예, 예.
2: 그게 제일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유승민 회장이 거기에 대한체육회장인데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장관이 공동위원장에다가 빠지고 지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그러면 대한체육회의에서 그 상위단체니까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손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승민 회장이 그것이 권고냐, 그렇잖아요. 이행에 대한 뭐 이것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네네.
2: 지금 그 혁신위원회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벌써 아까 그 지금 보도 전에 냈잖아요. 그 뒷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대로 하겠다.
1: 네.
2: 그리고 어제 정몽규가 사퇴한 것은 날짜를 자기는 빠르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그래서 제가 사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0일 내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경기단체 중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축구협회는 그걸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 스피커들 동원해 가지고 막 여론몰이를 할 텐데.
1: 그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는
2: 그렇죠.
1: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그럼 자기네들
2: 버티겠지.
1: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2: 버티는 거죠.
1: 아니 그러면 이러면서.
3: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회가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바로 직선제로 바꾸는
2: 그게
3: 겁니다.
2: 제일 그거야. 그거.
3: 거기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직선제로 이제 정관을 바꾸는 건데
1: 네.
3: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가 있잖아요. 그 뜻은 이제 축구협회가 직선제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꿔야 돼요.
1: 그렇죠.
3: 대한체육회가 이제 우리 밑에 기관들은 다 직선제로 선거를 하자라고 해야만 그 하위 기관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3: 전 여기서 낼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결과물은 아마 직선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 뉴스에 좀 주목해봐야겠네요.
3: 직선제가 네. 되는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1: 축구협회장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느냐
3: 네네.
1: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2: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1: 네.
2: 축구를 알아요. 성남FC 구단주였고 제가 성남FC 초대 사장이었어요.
1: 아 그러네요. 네.
2: 저는 공모사장으로 갔어요.
1: 네네네.
2: 공모사장으로 가서 죽어라 고생하고 우승시키고 근데 이제 저는 학교로 이제 복귀를 했죠.
1: 네네.
2: 뭐 2년 더 도와달라는데 그냥 저는 학교로 왔는데 그 당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심판 문제 때문에. 심판 문제 때문에 이재명 그때 구단주가 문제 제기하니까 프로축구협회에서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졌죠. 연맹하고 그래가지고 연맹에서 유일하게 그때 이재명 구단주한테 그냥 경고로 끝났어요. 벌금 네. 때린다고 그러다가
1: 네.
2: 축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지금. 그래서 축구 개혁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거 직선제야.
1: 직선제.
2: 그러면
1: 네.
2: 직선제에 대해서 네. 방법론적으로 제가 뭐 교수님이 맨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설 설정하고 뭐 연구 뭐 툴 만들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축구협회에 등록된 직선제의 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18세 미만 그 등록 선수들 빼면 10만 명이 조금 넘어. 그래서 제가 야 이걸 국민적인 어떤
1: 야, 그 인원이 엄청나네요.
2: 맞죠.
1: 네.
2: 함의를 그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10만 명의 투표권을 줘요.
1: 네.
2: 투표권은 거기는 뭐가 있냐면 17개 시도 아까 1차 홀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 일부 리그에 있는 임원들 뭐 하는데 180여 명이 선거했던 건데 예를 들어 10만 명이 넘게 되면 이 카테고리 그러니까 카르텔들이 이게 무색해져.
1: 그렇겠네요.
2: 그죠.
1: 예.
2: 카르텔 이게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1: 아, 근데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10만 명의 투표를.
2: 아니요, 그렇지 않아. 아. 뭐 모바일로 하면 되지 뭐. 네.
3: 근데 이게 협회가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그 사과문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3: 협회가 이번 그 SNS에 올린 사과문에 선거제도는 협회 정관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대한축구협회 상위기관인 국제축구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정관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네네.
3: 그렇게 사족을 달았어요. 가장 마지막에.
1: 아,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2: 지금 물러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3: 간선제 체제에서 차기 회장을 뽑고 싶은 거죠.
1: 네. 그렇군요.
3: 그래서 저는 이 혁신위원회가 직선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한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래서 제가 규정을 다 뒤져봤어요.
1: 네네.
2: 뒤져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주장하는 우리의 정관상으로 있는 것에 의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고쳐서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3: 그렇죠.
2: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데
3: 혁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2: 지금
3: 거죠.
2: 지금 혁신위원회가 다른 건 사족이야. 이게 지금 국민들. 근데 이제 저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
1: 네.
2: 축구협회는 지금 쇄신해야 되겠다. 이거 까지 입어야 되겠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맨날 싸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잡았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2: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1: 네네.
2: 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니까.
1: 네네.
2: 제가 전문가니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1: 네.
2: 제가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 모형을 만들어봤어. 자 10만 명을 선거인단을 하고
1: 네.
2: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1000억 정도의 매출에서 지금 정부 기금이 들어가는 게 30에서 35%야. 그러니까 10만 명 플러스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으로

0: 요 30%는 35%를 배정을 해주자 이거야.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겠다 막 신청을 하겠지. 그럼 뽑아.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축구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는 팬이고 국민들이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클라이언트로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여권을 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지금 1차로 국민들이 가장 축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비정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정이란 이 단어도 없는 그 단체가 지금 축구협회니까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구가 공공적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어요. 정몽규가 사퇴를 안 했잖아요. 중계권 계속 떨어지고 제가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 공장이다. 정몽규는 불량품 공장장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대한축구협회의 불량품이란 이것을 씻으려면 쇄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네.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첫 걸음이 이 지금 선거제도 바꾸는 거예요.
1: 직선제로의
0: 직선제로 변화. 바꾸는 거예요. 네. 이건 큰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잘 몰라. 직선제와 그다음에 체육권에서 하는 이게 간선제의 이 차이가 모르는데 이거를 바꾸질 않으면 네. 대한민국 축구는 정말로 알겠습니다. 아시아 4류로 가는 거예요. 5류로.
1: 역사상 체육관에서 선거에서 잘 된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 기자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청문회도 정치권에서 예. 좀 준비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2: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네. 그 모 국회의원 이제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해서 저도 뭐 조언도 해주고 같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걸 강조했어요. 이게 뭐 홍명보 이임생 불러서 앉혀다 놓고 질타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 그럼 그때 그냥 감정이 시원해질 뿐이지 그 이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네. 맹탕 청문회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한 명 불러서 망신 주고 망신 네. 주고 이건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네, 그렇죠. 결과는 다 나온 거고 네네. 이제 향후
1: 현실적인
2: 축구협회를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의원들이 발굴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하나 직선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축구협회의 정책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제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아, 이 부분이 정말 축구협회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의원들이 논의해서 꼬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누구 한 명 혼내고 망신 주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1: 일단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요. 22일쯤에 이제 추진 중인데 청문회를 홍명보 전 감독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측근에게 전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
0: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제가 네네. 정보를 드릴게요.
1: 예예예. 예. 걱정이 되세요. 예.
0: 이임생하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또 하나의 카르텔이 있어요. 축이. 그게 뭐냐면 문체부 차관들이 대한축구협회 퇴직한 다음에 와서 수석 부회장을 하면서 연봉을 3, 4억씩 받아갔어요. 그렇죠.
2: 지난번
0: 그게 카르텔이에요. 그것도. 예. 그게 왜 왔느냐.
1: 야, 계속
0: 정부와 관련된 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1: 선관이랑 비슷해지네요.
2: 그래서 축구협회 부회장이 CEO인데 한 네. 3억 이상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문체부
1: 지금
2: 출신입니다.
1: 다 사실인 거죠.
0: 모든 계약서 예. 다. 이 사람이 다 핸들링을 했는데 이 사람 부르면 돼요. 부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생산적인 축구의 개혁은 간단해요. 저는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 예산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28억 비상임 이사들한테 돈 준 거 있잖아요. 그 돈을 갖고 유소년 선수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10년 20년 걸려요. 그 선수 하는데 예산 세우고 하면. 문제는 재정인데 네. 일본 축구가 이렇게 빨리 뛰었던 거는 재정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보다 프로축구도 10년 늦게 했거든. 일본은 재정이 확보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몽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였냐면 성적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성적 이면에 뭐가 있냐면 정몽규가 돈 못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몽규한테 돈 받아낼 게 있어요. 네. 그게 크린스만한테 준 그죠. 돈 받아내야죠. 그리고 자기가 선거 때 50억 내겠다는 것도 정리를 해야죠. 예? 미숙인 것 같아요. 홍명보한테 20억이 갔니 뭐 36억이다 38억인다 그런데 아니 축구협회가 무슨 치해받건 지역에 계약서를 왜 공개를 못해요? 예? 국회에서 이걸 왜 못 따지죠? 선진국에서는 감독들이 뭐 저기라면 추정치로 다 이거 발표를 한다고. 네. 왜 재정에 대한 것이 이게 정몽규 개인 회사예요? 법인화 시키는 이유가 뭔데?

0: 체육단체를 법인화했던 것은 바로 이 결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법인화했던 거거든요. 체육회가.
1: 네.
0: 그래서 이 대한축구협회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것을 챙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축구협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사회를 구성할 때도 그 비례제로 말이죠. 추천제를 해야 돼. 변호사협회에서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 기부가 건강해지지.
2: 그러니까 뭐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이임생 이사도 그렇고 다 이제 과거의 인물인 거잖아요.
0: 그렇지. 지나가 버렸지.
2: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은 그렇게 과거의 인물들 뭐 끝내는 것도 중요하죠. 국민들의 시원함을 위해서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1: 미래에 대한.
2: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회장 선거 그리고 그렇죠. 감독 선임이잖아요. 네. 그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1: 네.
2: 축구협회에 어떤 정관을 건드려서 그걸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쪽집게로 그렇구나. 이제 네. 찝어줘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이거 안 그래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벤투 감독 다시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거는요. 교수님. 예. 축구협회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1: 아 그건 조직 내에서 그렇죠. 해결해야 된다.
0: 그런데 예. 지금 혁신위원회는 그건 핸드링할 사항도 아니고
1: 네.
0: 그죠. 그거는 협회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죠. 집행부가 정몽규 회장 집행부니까 55대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하니까 총사퇴를 했다.
1: 네.
0: 그럼 관리단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누가 파견 나가. 그러면 지금 일이 업무가 쉬운데 지금 보도자료에 있는 거 보면 전쟁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게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쟤네들이 타협 안 할 거예요.
2: 저는 개인적으로 벤투 감독은 지금 축구협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봅니다.
1: 최고의 선택입니까?
2: 네.
1: 아니 지난번 16강 갔으니까
0: 네. 그 데리고 오면 좀 누구로 들을 수 있겠지.
2: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일단 네. 지금 벤투 감독에 대한 팬들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좀 아, 뒤에 시간까지 비우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0: 비디님도 한 번 더 해요.
1: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줘서 감사하고
0: 아,
1: 축구협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KBS 열린토론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 이준희 KBS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열린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은 같은 답을 또 적게 되죠. 이번 패배가 또 한 번의 분노로 끝날지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부터 이제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뛰기 전에 먼저 좀 제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주중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경기차 1, 2위의 맞대결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LG 대 삼성의 경기가 라팍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서 1위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토러스트 대 후라도가 첫 경기 선발로 나왔고 경기는 LG가 박동원의 투런 홈런으로 먼저 두 점을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5회 말 삼성이 연속 타자 출루로 넉점 비기닝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역전시켰고요. 경기는 현재 6회 말 삼성의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3위 KT는 소형준 선발로 안우진 선발의 키움을 상대로 홈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 오늘은 안우진이 벌써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KT가 3득점에 성공했고요. 8회 초 현재 3대0으로 KT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4위 기아는 8위지만 반전 모드의 롯데를 만났습니다. 롯데 요즘 방망이가 무서운데요. 1, 2, 3, 4회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6회 초 현재 9대1로 8점차 크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5위 두산의 상대는 9연패에 빠져있는 SSG입니다. 두산의 연승일까요? 아니면 SSG의 연패 탈출일까요? 현재 상황은 SSG의 연패 탈출이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8회 초 현재 6회에 2점 또 8회에 2점 추가를 내면서 4대0으로 SSG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위권의 대결도 재밌습니다. NC 대 한화의 대결인데요. NC가 4회에 석점 그리고 5회에 1점 추가하면서 7회 초 현재 4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대표팀 사령탑 복귀 의사를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지만 벤투 감독이 알고 있는 협회 직원을 통해 한국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은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메리노의 극장골로 포르투갈에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진 16강전에서는 벨기에가 미국을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두고 8강에서 스페인과 맞붙게 됐고 미국에 패하면서 공동 개최국은 모두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하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팀은 10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세계 114위 영국의 아서 페리가 베테랑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를 3시간 55분 접전 끝에 3대2로 이기고 8강에 올랐습니다. 페리는 2014년 닉 키리오스 이후 윈블던 남자 단식 8강에 오른 최저 랭킹 선수가 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네, 오랜만입니다.
3: 네, 다들 반갑습니다.
0: 네. 썩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윤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안 돌아오길 바랬다고. 특히 손대범 기자가.
2: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0: 아, 기억이 안 나요?
2: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겠는데.
0: 아, 그렇죠.
2: 네. 네, 아무튼 그리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박재민 씨가 안 보이네요.
3: 네, 지난주부터 결정했는데 드라마 예. 촬영 일정도 있고 또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네. 뭐 이래저래 또 가사 일도 많이 바쁜 듯 보이더라고요.
2: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0: 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자꾸 기억이 안 나시면. 예. 네. 아마 뭐 이달 말쯤에는 박재민 씨도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완전체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분과 한 주간 농구계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구 대표팀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손대범 기자가 이 경기 중계하셨잖아요.
2: 네. 중계 이후에 완전 탈진해버렸는데 네. 그만큼 우리 대표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어제 반드시 이겨야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이 결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필이면 또 상대가 조 1위인 일본이었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을 상대로 81-79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경기 후에 이우석 선수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라는 말을 한 거 보면은 선수들도 굉장히 좀 조급하고 좀 힘든 경기였던 것 같아요.
3: 네, 거의 뭐 종료 1분 전까지 9점 차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실책 그리고 또 자유투 실패가 겹치면서 이우석 선수뿐만 아니라 뭐 지켜보는 팬들 또 손대범 위원도 천나가 지옥 똑같이 오갔습니다. 대만과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패하면서 일본과 최종전에서 지면은 대만과 동률을 이루게 되고 승자승에서 밀려서 조 최하위로 오히려 탈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 네.
3: 하지만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이 천신만고 끝에 두 점차 승리를 따냈고요. 3승 3패로 비조 2위를 차지했는데 마지막 자유투 성공률이 뭐 15% 16%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우석 선수가 경기 활약은 좋았는데 자유투를 많이 놓치면서 정말 초조했던 그런 경기 막판에 보냈습니다.
0: 네. 아쉬운 지점은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이우석 선수의 활약은 뚜렷했어요.
2: 그렇습니다. 이거 대표팀 훈련도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때 코칭 스텝의 구호가 이거더라고요. 이제 이현중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미들구석 이우석, 미들구석 이우석 계속 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대만큼 이우석 선수 공격에 좀 많은 역할을 맡았고 뭐 대만전도 그렇고 일본전에서도 뭐 가장 긴 시간을 출전하면서 뭐 19득점, 그리고 리바운드도 7개, 스틸도 3개 기록하면서 뭐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0: 네. 뭐 한일전 전체적으로 점수차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막 추격과 역전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3: 네. 특히나 3쿼터까지 팽팽했었는데 갑자기 승부가 일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3쿼터 종료 7분 22초 전에 조시 호킨슨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43-54 11점 차가 됐는데 이때 뭐 많은 분들께서 아 이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경기 흐름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역전 드라마 시작을 했고 그 중심에 최준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점퍼를 터뜨렸고 또 변준영 선수의 레이업 또 최준영의 다시 한번 골밑 레이업이 나오면서 연속 6점을 넣었고요. 또 그 이후에 최준영 선수의 파울 자유투에 이은 자유투 2득점 또 에디 다니엘의 멋진 덩크 또 최준영 선수의 점퍼가 터지면서 55-54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0: 네.
3: 연속 12점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고요. 4쿼터의 리드를 빼앗기지 않았고 종료 37초 전까지 80-72로 앞서다가 역전 혹은 동점의 위기까지 맞았지만 다행히 조시 호킨슨의 자유투 하나가 빗나가면서 정말 어렵게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0: 진짜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승부였네요. 끝까지 왜 손대범 기자가 중계하면서 탈진했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준용은 최준용이네요.
2: 그렇습니다. 역시나 네. 동기부여가 확실한 최준용은 KBL 최고의 선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뭐 이현중 선수가 빠진 자리에서 최준용 선수가 리더십도 발휘해주고 또 코트 위에서도 실력으로도 팀을 이끌어줬습니다. 15득점에 어시스트 3개를 기록했는데 뭐 수비에서는 일본의 메인스코어로인 뭐 와타나베 선수를 막아내고 또 공격에서도 이 다른 선수들이 약간 좀 드리블로 공격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해결하면서 또 팀의 리드까지 안겨줬습니다.
0: 네. 두 분은 또 어떤 선수들의 활약을 눈여겨보셨나요?
3: 네. 에디 다니엘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시간을 뛰지 않았지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서 스틸도 아주 많이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사령탑도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전에서 잘 싸웠던 시애틀 대학의 여준석 선수는 8득점 리바운드 8개 살짝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마주스 감독이 여준석 선수가 좋지 않음을 좀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선수 교체를 또 기민하게 가져갔거든요.
0: 네. 네,
3: 그 부분이 또 일본전 승리의 또 한 가지 요인이 됐습니다.
0: 사실 이현중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완전한 전력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가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숙제였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이현중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 비단 3점 슛, 뭐 득점력뿐만 아니라 뭐 리바운드 그리고 팀이 처져있을 때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다 해줬던 이현중 선수인데 그 국면을 한 명으로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득점에서는 이우석, 뭐 분위기 잡을 땐 최준용, 또 리바운드에서는 이 장재석 선수가 또 베테랑답게 오랜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또 이름 해주면서 뭐 모두가 다 17일만 힘을 합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0: 네. 자, 이번 대만과 일본 홈 경기로 2연전을 치렀습니다. 정말 많은 팬들의 응원 속에서 경기가 펼쳐졌다고 들었어요.
3: 네. KBL 팀인 고양 소노의 홈구장이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그래도 비교적 뭐 최근에 지어진 구장이고 또 음향 효과도 좋고 조명도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단 2분 만에 또 한일전은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이번 2연전 모두 다 만원 관중 속에서 이 한국이 홈코트 이점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농구 경기는 웬만하면 매진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라운드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이 한국에서 펼쳐지는 경기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0: 네. 뭐 사실 관심도 높았고 또 응원 소리도 컸습니다만 대만과 일본전 이 두 경기 내용을 자세히 토파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2: 많이 아쉽죠. 사실 네. 대만전은 좀 과장해서 초장집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19점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야금야금 따라잡히더니 연장 가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0: 네.
2: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패배였고 그 뒤에 우리 농구도 결국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중국이 대만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로지 일본을 꺾는 것 뿐이었는데 뭐 이런 경우의 수까지 꺼내들 정도로 뭐 우리가 약한 전력은 아니었거든요.
0: 네.
2: 근데 경기 내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코칭 스텝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됐습니다.
0: 네. 다행히 3승 3패로 2라운드 진출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숙제 보완할 점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두 분께서는 일단은 우리 대표팀에서 보완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것들을 꼽고 싶으세요?
3: 네, 뭐 곧바로 기아 선수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기아 선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2라운드에서는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처럼 이 오일머니를 앞세운 팀들과 아주 힘겨운 원정까지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스 감독이 이때쯤이면 좀 더 뭐 대표팀 선수들을 더 파악했을 테고 이제는 선수들을 파악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메우고 또 장점을 잘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대표팀이 항상 연속성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2라운드 진출을 이끈 선수들을 조금 더 좀 더 살펴보고 또 지켜보고 이런 장점을 키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손대범 기자는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 네, 일단 경기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외곽슛을 만들어내는 공격 패턴이 약간 부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현주 선수가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안전하게 가다 보니까 약간 공격이 좀 답답한 면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런 공격에서 좀 약간 윤활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도 아시안게임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격적인 면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칭 스텝도 조금 더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마주스 감독이 혼자서 좀 이끌고 가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 역시나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2라운드 진출 그리고 2라운드를 통과하게 된다면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이 A조를 통과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그리고 C조는 이란, 요르단, 시리아가 2조에서 대결을 하고요. 2조와 F조의 1위부터 3위까지 그리고 4위 가운데 두 팀 중에 성적이 좋은 한 팀 총 7개 팀이 내년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됩니다. 카타르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 출전권을 확보했는데 뭐 당연히 1라운드에서 약체했던 팀들은 죄다 2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살아남아야 합니다.
0: 아...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성 한 어느 정도로 점치고 계세요?
2: 일단 홈에서 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0: 네.
2: 세 경기를 다 잡는다면 저는 60%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0: 아.
2: 여기서 이제 사실 11월 달에 이현중 선수가 뛰냐 못 뛰냐가 제일 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이 2라운드 같은 경우도 8월 달, 11월 달, 2월 달에 걸쳐서 치러지는데 만약에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못 합류할 경우에는 정말 전망이 좀 어두워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0: 그 2라운드 이현중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 부상 선수들도 못 뛴 선수들이 있고 또 이제 이현중 선수 같이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그래도 전력 강화 요인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3: 네, 뭐 연말이면 하윤기 선수도 뭐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8월 말에는 뭐 이현중 선수 아시안 게임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정예 멤버가 됐을 때에는 좀 더 나은 전력으로 또 경기를 펼칠 수 있지만 또 이 KBL이 개막을 하면 또 부상자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폭넓은 로테이션을 좀 구해놓고 미리 부상자에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현중 선수의 이름이 계속 나왔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NBA 서머리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이현중 선수 때문에 농구 팬들에게 NBA 서머리그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 눈도장 작게 읽고 있나요?
2: 현재까지는 뭐 아쉬운 반 또 기대 반인 것 같습니다. NBA 무대를 노크하고 있는데 샌안토니오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이 오늘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는 7득점에 그쳤습니다. 이 데뷔전은 서머리그 5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11점 활약을 하면서 또 공식 홈페이지에 이현중 선수의 또 얼굴이 걸리기도 했었는데 네. 예, 오늘이 이 캘리포니아 클래식이라는 서머리그 마지막 게임이었거든요. 뭔가 좀 유적의 미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야투 난조에 시달리면서 3점 슛 없이 7득점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를 많이 잡아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살짝 좀 아쉬웠습니다.
1: 11득점을 한 게 골스와의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였는데 이게 또 다른 이유로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3: 네, 아마 골든스테이트 팬들이라면은 이 드래프트에서 이번에 11순위를 지명한 랜더보그 선수를 주목했겠지만 이 KBL 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선수가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라제이 존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2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지명한 선수인데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KBL에 뛰었던 외국 선수가 좀 떠오릅니다. 바로 제키 존스 선수거든요. 이 90년대 말에 KBL에 데뷔해서 맥도웰과 함께 또 현대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센터인데 제키 존스의 아들이 이번에 NBA에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현중 선수와 또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큰 존재감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 맞대결 자체가 또 KBL 올드 팬들한테는 좀 약간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사실 두 번째 경기에서 11득점하고 이제 석점도 터졌기 때문에 아 드디어 이현중 선수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는 뭐 오픈 찬스에서도 공을 놓치면서 좀 아쉬운 면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까 기대 반, 뭐 아쉬운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2: 네, 뭐 오늘 경기 야투 8개 중에 하나, 뭐 대신 리바운드 어시스트는 풍족하게 채우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현중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코트를 지켰거든요. 이거는 이제 콜리슨 윌리엄슨 샌안토니오 서머리그 감독이 이현중 선수의 3점을 기대하고 집어넣은 건데 마지막에 기회가 왔을 때 3점을 던지지 않았어요. 바깥으로 좀 뺐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아쉬움은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 클래식 무대는 사실 서머리그의 본 무대는 아닙니다. 이제 모레부터 열리는 라스베가스 서머리그가 또 본격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쌓았던 세 경기를 기점으로 또 충분히 복귀를 한다면 뭐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진짜 본 무대 남은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3: 네, 9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서머리그가 진짜 본 무대 조현일 위원 말대로 제일 중요한 무대거든요. 이 서머리그에서 이제 애틀란타 호크스, 뉴욕 닉스, 유타 재즈 등을 만나는데 이 경기가 NBA에서는 유일하게 30개 구단 전원이 모이는 자리예요. 30개 구단 스카우트, 에이전트, 감독들이 모두 모이는 유일한 무대이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여기서 얼마나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뭐 샌안토니오가 아닐지라도 다른 구단에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 같기 때문에요. 여기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일단은 뭐 팀 성적에 따라서 몇 경기를 치를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이현중 선수가 잘하고 B리그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구 월드컵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하자면은 NBA 선수들 중에서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가 됐는데 니콜라 요키치는 세르비아를 또 대표해서 뛰었고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여러 NBA 스타들은 또 캐나다의 드림팀을 이끌었습니다. 7월에 열린 이 FIBA 월드컵 대륙별 예선에서 NBA 리거들이 대부분 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보통은 월드컵 예선에 NBA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지 못합니다. 일정이 겹치기 때문인데 7월 초는 뭐 NBA 선수들이 뭐 시범 경기도 아니고 트레이닝 캠프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또 많은 선수들이 조국을 대표해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이현중 선수나 또 이현중 선수의 서머리그 동료인 이 멜렌데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서머리그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또 대표팀 부름에 응하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기존의 이 NBA 스타들은 아주 많은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 예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NBA 소식들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르브론이 레이커스를 떠나기로 하면서 행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손대범 기자의 심경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3: 네. 고생하셨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좋은 추억을 남겨서 고맙다. 네. 네, 한 번의 우승을 거머쥐었고.
1: 되게 쌀쌀맞은 느낌인데요. 좀.
3: 일단 비즈니스니까요.
1: 아, 예, 네. 비즈니스니까요.
3: 코브라이언트 이후에 그래도 계속 패배만 거듭되던 프랜차이즈에 네. 우승도 안겨주고 또 전국적인 관심을 또 끌어줬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해왔던 모든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뭐 이제 좋은 팀 가가지고 또 마무리 멋지게 해줬으면 좋겠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빛나야 될 팀이 마지막 시즌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마지막을 좀 챙겨주다가 또 아무것도 못 챙길까 봐 약간 걱정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약간 풀이하자면은 빼먹을 건 다 빼먹었으니까 안녕히 잘 가십시오. 네. 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네요. 행선지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팀이 커리가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이것도 꽤나 놀라웠어요.
2: 네,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관심을 가진 지는 뭐 3, 4년이 됐습니다. 꽤나 됐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자유계약 시장으로 풀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오프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골든스테이트의 확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는 우승 한 번을 더 차지하고 싶어하는데 골든스테이트의 전력은 냉정하게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합작했었던 이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와서 르브론 제임스를 유혹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가 있었지만 이 골든스테이트 수뇌부가 결국 드래프트 지명권을 쓰고 싶지 않아 해서 앤서니 데이비스 영입은 물 건너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영입 전선에서 워리어스는 좀 뒤쪽으로 처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팀들이 또 거론되고 있나요?
3: 네. 지금 뭐 매일매일 농구 관련 기자들 그리고 농구 관련 팟캐스터들이 이 이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팀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력한 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언론에 가장 자주 언급된 팀이 골든스테이트를 포함한 6개 팀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친정팀이었던 클리브랜드와 마이애미를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덴버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뭐 매일매일 뭐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 르브론 제임스의 생각을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마도 이제 이번에 옮기는 팀이 마지막 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이 마지막 팀으로까지도 이 정도의 관심을 받는 걸 보면은 르브론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2: 네, 뭐 우선 완벽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지가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또 르브론 제임스가 지난 시즌에 23년 차였는데 평균 득점이 20점을 넘겼어요. 네,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선전을 펼치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를 단순히 마케팅용으로 영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의 포지션이 필요한 팀들이 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뭐 마이애미도 마찬가지고 미네소타도 그렇기 때문에 네. 르브론 제임스의 실제 경기력을 더욱더 주목해서 르브론 제임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팀이 많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1: 네. 뭐 팬들 입장에서는 골수로 간다면 가장 큰 화제가 되겠지만 또 필라델피아가 행선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3: 네, 뭐 최근에 이제 우승 후보들이 거론된 거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는 팀들 대부분이 다 우승 후보권에 있는 팀들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조엘 엠비드, 뭐 타이리스 맥시, 에치컴 여기에 제일런 브라운까지 합류하면서 전력이 강화된 팀인데 만약에 여기에 르브론 제임스까지 합류하게 된다면은 정말 모든 포지션에 걸쳐 슈퍼스타 한 명씩 있는 그런 거대한 팀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뭐 최종 선택은 한 언제쯤 내려질까요? 아직 급한 상황은 아닌 거죠?
2: 그렇죠. 네. 르브론의 이 에이전트이자 최측근인 리치 폴 사장도 르브론 제임스에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빠르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예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강조했던 건 내가 행복하게 농구를 하면서 또 내가 팀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 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 네네.
2: 결국 지금 팀 전력을 많이 다져놓은 팀들을 르브론 제임스가 최종 선택을 하려면 그래도 7월 중순 이후 뭐 늦더라도 8월 초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제일런 브라운의 이적도 큰 뉴스였습니다.
3: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소식 때문에 떠들썩했었는데 2024년 보스턴의 우승 주역인 제일런 브라운이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받아온 카드들이 약간 변변치 않다 보니까 굉장히 더 화제가 됐는데 보스턴은 브라운을 보내고 폴 조지와 함께 2028년, 2031년 1라운드 지명권 2장 그리고 2028년, 2030년 2라운드 지명권 2장을 받았거든요. 뭐 브라운 급 때는 선수를 보내면서 이거밖에 받지 않았냐는

0: 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브래드 스티븐슨 단장이 상당히 많이 비난을 받았고요. 급기야는 SNS까지 폐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1: 두 분도 이 트레이드 한쪽이 좀 많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2: 우선은 뭐 이 제일런 브라운이 파이널 MVP를 받았던 적이 불과 2년 전입니다.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좀 헐값의 트레이드가 됐는데 그만큼 시장의 가치가 냉혹했어요.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도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일런 브라운을 내보내면서 그나마 관심을 가졌던 팀이 이제 필라델피아 하나인데 이 팀마저 만약에 협상을 아예 종료한다면 팔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보스턴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제이슨 테이텀과의 이런 또 헤게모니 싸움이 분명히 또 펼쳐질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역시나 태양 두 개는 있을 수가 없구나. 특히나 보스턴 하늘 아래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1: 뭐 제일런 브런슨 뭐 그 가치만 생각한다면 아쉽지만 상황상 어쩔 수가 없었군요.
0: 네, 그렇죠. 떠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폭로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네. 역시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브라운 선수가 좀 헐값에 팔렸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락커룸 분위기를 위해서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르브론이 떠나면서 레이커스 역시 전력 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도 트레이드 됐다면서요?
2: 네, 자, LA 레이커스와의 짧은 2년, 한 시즌 동안의 2년을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와 트레이드가 됐는데 레이커스는 워싱턴 에이튼을 넘겨주면서 워싱턴으로부터 제이든 하디 그리고 2라운드 지명권 두 장을 받아왔습니다. 워커 캐슬러의 백업이 필요했지만 결국 디안드레 에이튼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이 플레이 옵션을 실행을 하자마자 내보냈고 그리고 또 2라운드 지명권 두 장을 받아왔다는 건 그만큼 에이튼의 계약을 레이커스가 부담스러워했고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레이커스는 또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될까요?
0: 일단 의사결정권자들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형편없는 지금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어서 정말 속상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백업 센터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슬러만으로 시즌 버티기 힘들고 또 에이튼 아직 나갔기 때문에 빅맨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안드레 드러먼드 선수가 레이더에 잡혔지만 드러먼드는 레이커스 러브콜을 뿌리치고 뉴욕 닉스와 계약을 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좀 빨리 센터라든지 여러 백업 자원들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드로잔의 방출 소식도 눈길을 보았습니다.
2: 네, 더마 드로잔이 세크라멘토로부터 웨이브 방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즌 연봉이 2,570만 달러였는데 보장 금액은 1,000만 달러였고요. 결국 세크라멘토는 이번 방출로 1,500만 달러 이상을 아끼게 됐습니다. 세크라멘토는 드로잔을 방출하면서 셀러리가 좋아졌고 드로잔은 현재 야니스가 있는 마이애미 그리고 원래 소속팀인 토론토 그리고 관심한 골든스테이트에 많은 흥미를 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 네. 확실히 이제 비시즌이지만 여러 가지 또 이적 소식으로 굉장히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전문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과 모레 사이 강하고도 많은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전국적으로 30에서 120mm, 중서부 지방 많은 곳은 150mm 안팎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두 공기가 만나면서 내일 서해상에 정체전선이 다시금 발달하겠습니다. 많은 수증기까지 품은 가운데 전선이 북상하면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산사태라든가 하천 범람, 침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기압 경도력으로 인해서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의 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제 기온도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유지하면서 덥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으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열대야가 당분간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해안 경상권에 한 안개 짙겠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바람 강해지는 가운데 강원 북부 산지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서해 먼 바다를 위시해서 물결이 높아지는 해역이 생기겠고요. 또 내일 남해와 동해 바다의 안개도 짙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4,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올라탄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겼습니다.
1: 미국의 엔비디아나 애플도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영업이익입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가 지난 3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총 8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만 89조 4천억 원. 석 달 만에 3년치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분기 영업이익 최대치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171조 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엔 반도체 부문 특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17조 원가량이 반영됐는데 반영 전 영업이익은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실적을 이끈 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그 가운데서도 메모리가 사실상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2: 2분기 DRAM과 NAND 가격은 전분기 대비 50%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시장 규모도 60% 넘게 성장해 350조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불황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관계로 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만한 회사가 없어요. 지금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다만 치플레이션으로 IT와 가전제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수요가 줄면 다음 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0: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렸지만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고점론이 또다시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역대 최대 실적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부터 내리막을 그렸습니다. 하루 만에 7% 가까이 폭락하며 29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6%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는 두 종목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그렸습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에는 8% 넘게 폭락하며 장중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때 7,4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지만 막판 낙폭을 회복하며 7,656.31에 마감했습니다. 최고 실적이 주가 하락을 부른 역설적 상황입니다.
6: 엔비디아의 실적을 넘어버리고 나면 김용환, 이게 지속이 가능한가? 투자증권 파이가 다 같이 커지고 있으면 정당량화가 되겠지만 주어진 파이 안에서 나눠먹는 싸움으로 해석하자면 레몬이 제일 크다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5: 2021년 메모리 겨울론을 내세웠던 모건 스탠리. 반도체주가 조정을 거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주 비중을 줄이란 보고서까지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됐습니다.
7: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가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어들인 돈 갖다가 투자할 여지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5: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한국 증시의 낙폭은 유독 컸습니다. 코스피가 휘청거리며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종가 812.70포인트,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내일과 모레가 이번 장마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최대 20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세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8: 어두운 하늘이 번쩍이더니 새벽부터 거센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장맛비. 충남 지역에는 오전 한때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보령 등지에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린 데 이어 8시 무렵 금산 지역으론 1시간에 무려

0: 최대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강원 북부와 충남 북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립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구름이 더욱 강해집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정체전선이 걸치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이 통과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를 퍼붓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등지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잦아드는 주 후반부터는 습도 높은 폭염이 찾아오겠다며 폭우에 이은 폭염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미입니다.
1: 네, 오늘 퍼부은 비로 이미 피해도 여럿 있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버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끈적한 폭염과 번갈아오는 이번 장맛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연 기자입니다.
2: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빗길을 운전하던 버스는 좁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불어난 강물로 산책로는 온통 물에 잠겨 형태 자체가 사라졌고 지반이 약해진 야산에선 바위가 주택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굵은 장맛비를 버티지 못한 나무들이 곳곳에서 쓰러져 차량과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퍼부으며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충북 괴산댐은 지난달 21일부터 27개를 모두 열고 초당 10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집중호우 당시 물이 넘치는 원류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선제적 방류에 나선 겁니다.
3: 500년 이상 근대 비가 왔으니 3시간 가까이 원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키운다는 그 측면에서 그 24년 홍수기부터 저 수문을 개방해버렸어요.
2: 장대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왔고 그러고 나서 날이 개여가지고 그러고선 더웠지. 낮에는 많이 더웠어.
2: 내일과 모레 역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1: 올해도 이렇게 장마가 돌아왔지만 지난해 폭우 피해조차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충남 예산 주민들은 결국 복구 공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면서 직접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폭우로 제방 곳곳이 무너지면서 집과 농경지, 축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무너졌던 제방 경사면에는 여전히 위태롭게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에 중장비는 멈춰섰고 여기저기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응급 복구 뒤 제방 보강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주민들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가는 불어난 물에 소가 휩쓸리지 않도록 따로 공간을 마련했고 대피 훈련까지 해봤습니다.
6: 소를 몰아서 이쪽 퇴비사 쪽으로 안으로 넣어가지고 일단 이 볕집으로 2중, 3중을 쌓게 되면 급류에 휩쓸려 나가지 않기 때문에.
5: 집이 물에 잠겼던 주민은 아예 단독주택을 지면보다 높게 새로 올렸습니다. 마을에 다시 물이 들어찰 것에 대비해서 바닥에 이렇게 시멘트를 깔고 지면보다 1m 이상 높게 집을 지었습니다. 비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주민들.
7: 마르면 뭐려. 피는 막 오지. 그래야 팔로 떨어가지고 춥기는 하지. 감당을 못하겠어.
5: 폭우가 닥치기 전 신속한 보강공사와 하천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 버드나무와 풀과의 합쳐갖고 토사가 더 많이 쌓입니다. 빨리 준설 작업을 해서.
5: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공사는 마무리됐고 나머지 작업도 다음 주까지는 마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1: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에서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중부와 서북부 지역에서 폭우와 산사태, 토네이도까지 몰아치면서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 이성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거대한 토네이도가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10: 와, 전부 다 뒤섞여서 하늘로 올라간대.
9: 한시간 강풍이 부는 거리에는 온갖 집기들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속 149km에 이르는 강풍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0: 무너진 뚝 너머로 황토물이 끝없이 흘러내립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광시 자치구에서는 지난 4일부터 내린 폭우로 저수지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5만 5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1: 중국 CCTV 방송, 태풍 마이삭이 이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를 가져왔고 홍수 침수 구역의 하류로 이동하면서 피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0: 룽란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3명이 매몰됐고 최소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산림 잡목 제거를 위해 고용된 작업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전역을 강타한 악천후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구조,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2: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이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한화우션이 막판까지 경쟁했지만 나토 동맹이란 벽을 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신규 잠수함 프로젝트.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와 보수, 운영을 맡는 사업입니다. 결국 한화우션이 고배를 마시고 독일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 마크 캐니 캐나다 총리, 그 입찰 업체와 각국 정부가 제출해준 놀라울 정도로 신중하고 종합적이며 협조적인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 끼고 나토 동맹국에 오랫동안 잠수함을 공급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캐나다의 나토 의존도가 커진 점도 독일에 유리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보 지형상 불리한 환경에도 한국 측은 기술력을 앞세워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발표에 나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 치켜세웠습니다. TKMS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우션과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 I want to be clear. 고도로 자격을 갖춘 두 공급업체 사이의 결정은 매우 어렵고 치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마크 캐나다 총리.
3: 이번에 수주에 실패했지만 K-방산이 잠수함 제조 강국과 막판까지 접전을 이어가면서 북미 유럽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수주 불발을 아쉬워하면서도 우리 방위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계속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시 방산 외교를 펼칩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4: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지며 정부도 쉽게 결과를 예단하지 못했던 상황.
5: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러나 뭐 낙관하기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수주 불발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K-방산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계속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수주전에 나섰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캐나다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했는데 카니 캐나다 총리는 발표 직전 주말 이 대통령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K-방산 세일즈에 주력합니다.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6: 이번 방산 포럼은 현재 나토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위산업 기반 강화인 점을 반영하여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추진 중이고
4: 방산 분야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이어가며 K-방산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 우리 방산 기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전투기 엔진 기술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무인기용으로 활용할 국산 엔진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전체적인 국산화율은 65% 수준, 나머지 35%의 핵심은 전투기의 심장 엔진입니다. 미국 업체의 최대 출력 22,000파운드 엔진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느라 엔진 국산화율은 20% 정도입니다.

0: 항공 엔진 기술을 보유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 5개 나라뿐 이른바 강대국들로 이들은 미사일 기술 통제,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등 각종 제도를 여러 겹 쌓아 한국, 일본 등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주고 엔진을 수입해 장착해도 항공기를 수출하려면 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 엔진을 해외에 의존하면 수출 승인, 정비, 개조 등 모든 단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0: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 수천 시간 가동할 수 있는 군용기 엔진 두 종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2.5톤 무게를 들어올리는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2: 스타트 됐습니다.
0: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입니다. KF-21과 연합작전을 펼칠 무인기와 중고도 정찰 무인기에 장착됩니다.
3: 외산 엔진으로 장착되어 온 분야에 국산화가 시작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41년도까지 유인 전투기에 국산 엔진 장착을 목표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0: 이번 개발 성공을 발판으로 정부와 제작사는 KF-21에 장착할 2만 4천 파운드 엔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4: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스페인의 벽에 막혀 월드컵 여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월드컵에서도 끝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며 눈물로 라스트 댄스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5: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스페인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훨훨 날았던 호날두. 8년의 세월이 지나 16강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스페인을 만났지만 지나버린 시간만큼 호날두의 발끝도 무뎌졌습니다.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며 날린 두 번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드리블은 번번이 막히는 등 명성에 걸맞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호날두의 존재감이 옅어지는 사이 후반 추가 시간 메리노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금세 폐색이 짙어진 포르투갈. 그대로 종료 휘슬이 불리자 호날두는 스페인의 신성 야말의 위로 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대 처음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이정표를 남겼지만 토너먼트에서 호날두가 기록한 골은 페널티킥 단 한 골뿐. 중요한 순간 해결사도 도우미도 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월드컵 최다패 타이 기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까지 떠안았지만 호날두는 오히려 유로 대회 우승을 언급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6: Antes de Cristiano, Portugal no tenía ganado ningún título.
7: 호날두 포르투갈 축구부가 대표. 제가 익히 전 포르투갈은 우승 경험이 아예 없었죠. 사실 대표팀에서 거둔 가장 큰 우승은 2016년 유로 대회였는데 이 우승은 월드컵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5: 회한을 남기고 월드컵 무대를 떠난 가운데 무적함 대 스페인은 월드컵 최초 6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세우며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4: 미국이 벨기에에 4-1로 완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개최국 세 나라가 모두 16강에서 탈락했는데요. 벨기에는 미국을 제압하고 이제 스페인과 8강에서 격돌합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기 시작부터 벨기에의 기세는 거셌습니다. 경기 시작 단 9분 만에 터진 벨기에의 선제골.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낮은 크로스를 샤를 득테 텔러르가 문전에서 가볍게 밀어 넣으며 미국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전반 31분 미국은 말릭 틸먼의 오른발 프리킥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벨기에가 경기를 다시 뒤집기까지 단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골문 앞 수비수 두 명을 양옆으로 둔 채 측면 크로스를 헤더로 가볍게 연결시킨 득테 텔러르. 본인의 멀티골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반 들어 벨기에는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후반 12분 나온 미국 골키퍼 맷 프리즈의 치명적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추가 득점에 성공한 뒤 추가 시간 루카쿠가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며 4-1 대승을 거뒀습니다.
9: We wanted to be focused.
7: 벨기에 루케 마키오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 집중해 우리만의 플레이를 펼치고 싶었고 오늘 그것을 해냈습니다.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오늘 해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8: 스페인과 맞붙습니다. 반면 미국까지 탈락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 3개국은 모두 16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4: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이후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축구협회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박항서 전 부회

0: 회장에 이어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까지 출국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국 A 대표팀만 아니라 연령별 대표와 연계성을 가져가서 KFA가 철학과 게임 모델을 확립한 것을 홍 감독님이 이끌어주십사 몇 차례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2: 2년 전 불공정 논란 속에 홍명보 감독 선임을 주도한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팬들은 협회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이임생 전 이사는 나가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돌연 캄보디아 나가FC의 기술이사를 맡은 겁니다. 감독도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프로필 영상까지 찍어 공개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전 국민을 실망시킨 홍명보 감독은 귀국 이틀 만에 LA에 있는 가족품으로 향한 데 이어 이임생 이사 역시 아무 말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 축구의 수장이던 정몽규 회장은 SNS에 글 하나를 달랑 올리고 13년 독재 체제를 끝냈습니다. 250자 넘는 이 긴 글에도 죄송하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현지 행정을 총괄지휘한 박항서 지원단장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남기고 태국 무대로 떠났습니다.
3: 제가 뭐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충분히 뭘 책임인지 나는 모르지만 뭐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죠. 거기 피해 나갈 생각 없어요. 근데 나는 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 차기 감독 선임 역시 기존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이 총괄할 예정인 가운데 벤투 전 감독은 한국 대표팀 복귀 의사를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긴급 체포된 수사팀장뿐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고 경찰 윗선이 지시했다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긴급 체포된 장윤기.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수사팀 김모 경사가 장 씨 아버지이자 경찰인 장모 경관과 통화를 합니다. KBS 취재 결과 김 경사는 이때 장 씨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에 윗선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강간살인죄 핵심 증거가 될 사람 모양 인형을 보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장 씨 아버지는 인형을 폐기합니다. 검찰은 수사팀과 장 씨 아버지의 유착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윗선뿐이 아닙니다. 장윤기의 SUV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 납치나 성범죄 도구로 의심할 핵심 증거였는데도 이를 인멸할 혐의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경찰들도 여기에 가담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팀의 수색 영상 10분 분량을 확인해 보니 여러 경찰들이 케이블 타이다라고 대화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장씨 사건을 관리한 윗선, 장씨 진술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내용, 다른 팀 수사 사실을 전한 수사팀 경사까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장씨 아버지와 결탁하고 증거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4: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의 집과 광주 광산경찰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도 자체적으로 광산서장과 수사인력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광주 광산경찰서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7: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6: 검찰은 우선 살인사건을 맡았던 형사과는 물론 범행 전 장윤기의 성범죄를 수사했던 여성 청소년과 등에서 수사자료를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과 팀원 한 명을 입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 장윤기의 아버지가 훼손된 사람 모양 인형 등 결정적 증거를 폐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범행 차량에서 납치 의심 물품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로 확보해두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한 번 더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수사팀 전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긴급체포한 수사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4: 지방선거 유세 도중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던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자작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휘지 기자입니다.
8: 지난 4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유세를 하다 병원에 실려간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유세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2km나 떨어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서 뇌진탕과 근육 파열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목에 보호대를 하고 유세를 이어가면서 체포된 운전자에 대해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9: 선거 유세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그분께 후견아 제가 했던 행동이 불편을 드렸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네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정 전 후보와 그 운전자는 서로 아는 사이. 헬스장 관장이었던 남성은 범행 전 정 전 후보와 전화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피습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6: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8: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 전 후보 아버지의 회사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10: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9일 오후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씨 황제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공사 의혹과 관련해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공정위가 7년 이상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회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루는 차원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90%가 학생들의 혐오, 역사 왜곡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혐오 표현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제야 원로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비밀 문서가 미 국립 문서기록관리청에 발굴됐다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밝혔습니다.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올해 약 10조 3천억 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8년 전 도시를 떠나서 박경리의 토지의 무대인 경남 하동 평사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공지영 작가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자연 속에서 삶을 가꾸고 있는데요. 최근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엮은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를 편했습니다. 1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편지인데요. 같은 딸에게 쓴 글이지만 그 아내 목소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어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가르침보다는 응원이, 확신보다는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제는 삶의 정답보다 삶을 살아갈 용기를 건네고 있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8년 만에 나왔습니다. 딸에게 보낸 그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이죠.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예, 초판이 2008년이니까요. 18년 전인데 그 18년 전에 왜 딸한테 편지를 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1: 아니 뭐 꼭 제가 뭐 애한테 편지를 썼다기보다 그때 그냥 청탁이 와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0: 너무 솔직하게
1: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엄마가 각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 책의 첫 기절이 잘 헤어질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왜 그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엄마 왜 이래.
1: 네, 엄마 왜 이래. 뭐 오늘 뭐 기분 컨디션 별로 안 좋아 이럴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이거 괜찮다. 언젠가 내가 설사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읽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듣지도 않으니까 앉아서 듣지도 않으니까 네. 이제 제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썼는데 저희 집 딸보다 다른 집 딸들이 훨씬 더
0: 아니 그 집 딸도 많이 느꼈지만 엄마니까 쑥스러워서 표현 아마 못했을 거예요.
1: 예. 예.
0: 그 사실 저도 이제 30살이 된 딸이 있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잔소리가 되고 하다 보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끝이 안 좋고
1: 맞아요.
0: 그래서 말 못할 때가 네. 아니, 차라리 입을 닫자 네. 그럴 때가 많은데 그 얘기들을 좀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 저도 네. 그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0: 다 피가 되고 약이 되는.
1: 아니 그러니까 아는 게 많잖아. 건데. 이제 예. 경험이 많으니까.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너가 하는 건 다 서툴러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따님하고 어떠셨어요? 사이는 잘 지내신가요?
1: 아 별로.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첫 머리에도 제가 썼지만 그 이제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킨 다음부터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
0: 몇 살에 독립을 시키셨어요?
1: 일찍 했어요. 27 정도서부터. 그러니까 10년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독자들 강연에 갔더니 그 독자들이 손을 들고 선생님은 이렇게 딸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런데 저는 딸하고 너무 싸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 그거는 법륜스님한테 여쭤봐야지 왜 저한테 여쭤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대신 저는 비결을 한 가지 가르쳐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저희는 안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안 보면 돼요.
0: 조금 거리를 두는 네. 게.
1: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너무 재밌는 말이었지만 아들도 제가 이제 밑에도 있는데 걔네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20살이 넘으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만 예의는 갖춰달라고 했어요. 제가. 네. 뭐 다른 거는 뭐 살갑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가족 같은 경영 뭐 내 집 같은 회사 이런 게 다 거짓말인 줄은 예전에 알았는데 아직도 막 딸 같은 뭐 엄마 뭐 친구 같은 딸 특히 특히 이런 신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현실 앞에서 모두 깨버리고 엄마는 엄마고 딸은 딸이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배경과 쟤네들이 태어나서 자란 배경은 너무나도 다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후진국의 사람이었고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사람이었고 요즘 애들은 완전 선진국 애들이라서
0: 그러네요. 다른 세상에
1: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0: 예. 네, 살았기 때문에.
1: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아주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삽니다.
0: 그래도 딸하고 얘기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 고3 때 편지를 줬던 딸하고 혹시 이 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1: 이 글에 대해서 안 했어요. 아. 왜냐하면은 아직 책도 안 보내줬어요, 제가. 아니, 어디서 사서 봤겠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도 있고,
0: 네.
1: 그러니까 또 요즘 애들은 또 전화하면 싫어하잖아요. 다 톡, 이렇게 문자로 해야 되잖아요.
0: 콜 포비아라고 하더라고요.
1: 아니, 그래서 예. 뭐 저도 사실은 전화를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서로 안 주고받고, 그 예를 들면 그 SNS로 되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우편, 네. 우편으로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선물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0: 아주 쿨한 네, 네. 모녀 사이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냈던 그 책에 보면은 편지글의 마지막 문장이 항상 언제나 자, 오늘은 좋은 하루입니다.
1: 예. 네, 예.
0: 이렇게 매짐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1: 이제 제가 그때도 그랬고, 요번 책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젊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에도 귀했지만 저 정말 책을 많이 찾아 읽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막 자기계발서라든가 심리학책이 많지가 않아서 대신 이제 나와 있는 건 다 읽었죠. 다 읽으면서 이제 훌륭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 하는데 이제 하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모든 말씀들이 딱 세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을 제가 강조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난날 제가 이 책에 이번에 제목으로도 하나 썼는데 그 동영상 이제 그만 꺼라라는 말도 있는데
0: 네.
1: 우리가 의외로 안 좋았던 일들을 자주 반추해요.
0: 계속 곱씹죠.
1: 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도움되지도 않고 동영상 편집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삭제해버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돼. 또 내일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걱정의 거의 99%가 앞날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 나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오늘.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
0: 네.
1: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무튼 내가 행복하고 오늘 의미 있고 오늘 내가 길고양이 하나한테도 미소를 지어줄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살고 또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이렇게.
0: 네. 그 과거에 자꾸 그 불편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을 이제 꺼버려라 하셨는데 네.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냥
1: 연습해야 돼요.
0: 되나?
1: 연습해야 돼요.
0: 어떻게 하면 돼요?
1: 그러니까 떠오르려고 하면 아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나는 이제 오늘을 살고 내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처음엔 절대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돼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테니스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에 안 되잖아요.
0: 예. 뭐
1: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그건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을 고치는 거, 그다음에 사랑하는 거, 행복한 거 이런 거는 연습 없이 그냥 아, 안 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0: 예.
1: 예, 최소한 어학을 하는 것만큼 연습해야 돼요.
0: 중요한 말씀이네요. 어학하듯이 네. 하면은
1: 네, 네, 돼요.
0: 왜 안 되겠어요.
1: 네, 돼요. 네.
0: 예. 그 18년 전에 냈던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거기에 그 작가의 말 첫 문장에 왜냐하면 불행했기 때문에 아프고 슬펐기 때문에 나는 읽었고 기도했고 썼다. 예. 힘들어서 불행해서 이렇게 글을 작가님은 쓰신 건가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책에 서문에 썼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약간 좋아했던 분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0: 첫사랑, 만나게 됐어요. 첫사랑이네요.
1: 그 첫사랑이라고 하기도 너무 첫사랑한테 미안한 그러니까 첫 호감, 뭐 첫 예. 설레임 요 정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0: 그럴 때는 그런 생각하죠. 여자들은 아, 내가 저 사람이랑 잘 됐으면
1: 아니 그러니까
0: 어땠을까.
1: 심지어 그분은 배도 안 나왔더라고요. 와. 이 나이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제 그런 말을 참아 왜냐하면 이제 잘 살고 계시니까 네. 저는 참아 그런 말을 못했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약간 놀리면서 아 둘이 그때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럼 행복했겠지. 저 분이랑 잘 됐으면 행복했겠지. 근데 글은 못 썼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불행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해놓고 예. 제가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오 하느님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0: 그 말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일 수 있겠어요. 물론
1: 맞는
0: 말이에요. 행복하고 글도 잘 쓸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1: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은 불완전한 불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이상문학상 받았던 그 맨발로 글목을 돌다라는 글에서 썼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화학 기호들을 보다가 깜짝 화학 그 원소표 있잖아요. 그걸 네. 보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르곤, 네온 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대요.
0: 예.
1: 얘네들은 아무하고도 안 합친대요. 오로지 그 자리에 무겁게 혼자 있대요. 근데 산소, 수소 이런 애들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분자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면서 수소하고도 합치고 뭐하고도 합치고 이게 우리 산소는 되게 잘 합치니까
0: 그렇죠.
1: 녹두 슬고 뭐 활성화 산소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 네온이나 아르곤 같이면 자기는 편하긴 하겠다. 근데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산소나 수소 뭐 이런 기체들처럼 정말 불안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끊임없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그래서 물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예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창작품 뭐 하다못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대중가요라도 고통 없이는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서편제 영화에도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눈을 뽑는 거겠죠.
0: 예, 소리를 네. 소리에 전념하게 하기
1: 그러니까.
0: 위해서.
1: 그러니까.
0: 예.
1: 참.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꼭 어느 삶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다시 살면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1: 저는
0: 있는데.
1: 저는 전혀 그런 생각. 다시 살아도 이 모양 이걸로 또 살 것 같은데.
0: 그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들더라고요.
1: 맞아요. 또 비슷한 경로로 해갖고 다시 여기로 올 것 같아요.
0: 네. 엄마하고 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었으니까 그 딸한테 그러셨더라고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힘들었지 엄마 딸 노릇하느라고 애썼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유명한 엄마를 만나서 좋기도 했겠지만
1: 아 그럼요.
0: 힘든 것도 많았을 것
1: 그
0: 같아요.
1: 유명한 엄마에다가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엄마니까 우리 저희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절을 당연히 나는 이제 내가 너무 막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또 뭐 이혼 경력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쓴 거였는데 이 기절을 읽고 제 친구가 되게 이렇게 평탄한 나름 평탄한 삶을 산 네.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도 이 말을 꼭 내 딸한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걔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근데 난 이 생각을 못 해봤네. 내가 지 때문에 속 썩은 생각만 했었어라고 하길래 그래 이게 뭐 엄마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아무 차이도 없이 아마 모든 엄마들이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2: 그렇네요. 네. 겉에서

0: 볼 때는 모르는 다 그 집만의 아유, 그럼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유명한 스타 작가 공지영이 아니라 그냥 공지영이라는 인간으로 봤을 때 내가 엄마여서 우리 딸이 뭐가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1: 일단 인터넷에 너무 많이 오르내렸던 게 너무 힘들었. 아니 예전에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성질도 많이 부리고 이랬었죠. 좀 하지 말고 뭐.
0: 그래도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네,
1: 네. 그 아들들도 그랬고. 근데 저희 그래도 저희 딸 아들들은 제가 그 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딸 아들도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게 그것에 대해서 저를 간섭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어준 거죠. 그 친구들도.
0: 근데 따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엄마 딸이어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1: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엄마하고 딸이라는 게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0: 좋을 땐 사실 너무 좋고.
1: 그렇죠. 어느 날은 또 내가 엄마 딸이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뭐.
0: 어떨 땐 원수 같고 그래요.
1: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는 요새 또 이제 한 10여 년의 연습과 이제 이 수련을 통해서 딸도 이제 하나의 성장한 여성이고 이제 저 아이도 나를 싫어할 권리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0: 네. 18년 전에 왜 고3 딸한테 쓴 편지에서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첫 번째 글이 잘 헤어질,
1: 잘 헤어질
0: 남자,
1: 남자를 만나라. 네.
0: 그 얘기를 왜 처음에 하신 거예요?
1: 우리가 의외로 만남이라는 거는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만남이라는 건 사실 주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0: 운명처럼.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내 바운더리 속에 있어야 돼요. 반경 속에. 그래서 사실은 만남은 우리가 많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뭐 오늘 전철 타고 가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헤어짐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우리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잘 헤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인생에서 참 그걸 못했고 잘하는 사람이 참 없죠.
0: 잘 헤어지는 건 너무 어렵죠.
1: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이제 해봐야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다음에 이제 젊어서는 막 못했지만 요즘도 이렇게 또 헤어져야 될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둬야 되는 네. 사람들이 있을 때 저도 이제는 조금 잘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래저래.
0: 저는 잘 사람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제가 먼저 하진 않지만.
1: 좋으신 분만 있나 보죠.
0: 아, 그런가요?
1: 네.
0: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끊지 않는 한은 제가 못 끊거든요.
1: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 정리를 좀 옷 정리는 잘 못하겠는데 사람 정리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동으로 이주를 한 게 또 큰 모티브가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 막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혼자 너무 잘 지내니까 그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예전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다 떼어내고 나면 나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혼자 남으면 그냥 여기서 혼자 있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남는 사람들은 다 남아요. 그리고 정말 좀 불편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0: 근데 그러면 내가 잘 헤어지는 것과 잘 헤어질 남자는 어떤
1: 근데
0: 차이가 있을까요?
1: 그게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삶은 경고를 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 무지막지한 낙관론이 있거든요.
0: 아, 좋게 보는
1: 거. 네.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주는 어떤 경고들.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건물이 무너질 때도 왜 예전에 삼풍백화점 같은 데 무너질 때도 먼저 에어컨이 고장나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 내리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조짐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큰 비가 올 거라는 조짐을 알면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 처음에 깊이 만나게 되겠죠. 그게 그냥 동성 친구라도 네. 마찬가지인데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끝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뭐 당장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을. 근데 그 거리를 둔다는 건 정말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인생이라는 게 참 슬프게도 그리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들이 항상 있고
0: 네.
1: 그리 사랑이 뭐 꼭 그렇게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랑 잘 지내요. 이게 참 슬픈 역설이에요.
0: 사랑에 목말라서 갈급하면
1: 바닷물도 막 마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예, 네. 네, 맞아요. 외롭고 그래서 친구를 막 하다 보면
1: 우리 예전에 바닷물 많이 마셔봤잖아요.
0: 그 이게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 말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한참 막 사랑에 불타있는 피가 뜨거운 젊은 사람한테 이 말이 들릴까요?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덧붙이기를 이제 물론 잔소리예요. 다 뭐 알아서들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0: 맞아요. 네.
1: 저는 더군다나 이제 어렸을 때 종교교육도 받고 이래서 사랑은 정말 모든 걸 주는 것이고 막 너 자신을 다 비우는 것이고 막
0: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니까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1: 그게
0: 배웠잖아요.
1: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0: 예.
1: 근데 이제 그건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 같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사기꾼들한테 걸리기가 딱 좋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꼭 물질이나 뭐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 내가 이제 말하자면 내 자존심이나 내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사랑이 왜 나쁘냐면 이미 그 사랑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떤 지금 훌륭하신 분이 아우 내가 저기 임수민 씨 참 예쁘게 보고 있어. 참 좋아해. 이러면 저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막 어디서 막 자기 자신 막 몸도 더럽고 막 너무 막 사는 사람이 와서 아, 나 임수민 씨 좋아해. 그럼 그게 안 좋잖아요.
0: 약간 좀 경계하게 되고 좀
1: 그러니까
0: 약간 무섭죠.
1: 아무 가치가 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에 사랑의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 자신의 존엄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거절해야 돼요.
0: 네.
1: 저는 이런 충고를 누가 좀 예전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0: 근데 충고로 이건 깨달은 게 아니라.
1: 맞아요. 또 예. 각자 사는 거기 때문에.
0: 오랜 삶의 경험과 그런 걸로 깨달으신 거죠. 예. 근데 그 첫 책이 고3 딸에게 주는 편지였는데 공지영 작가님의 고3 생활은 어땠는지 그때 상당히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1: 제가 고3이 이제 1980년이었어요. 계엄령하고 예. 5.18. 예. 예. 거기다가 1980년이 아직도 되게 많이 안 잊혀지는 게 이제 곧 직전에 저의 단 하나의 단짝인 친구가 아버지 엄마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태어난 친구라 18살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979년 겨울에, 그러니까 저 고2 때 겨울에 떠나고,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친구 그땐 빚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셔갖고, 저희 집이 이제 다 이제 경매에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0: 예.
1: 거기다 이제 저는 고3이 되고, 계엄령이 덮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봤더니 막 5.18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또 마침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 신부님이 잡혀가시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원래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따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물론 저는 이제 무슨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을 당하는 왕따는 아니었고.
0: 아니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집도 부자고 왜 왕따를 당했을까요?
1: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죠.
0: 아 질투나
1: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예. 또 밥맛이었겠죠 좀.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아 내가 우리 그때 반이 70명이었어요 저희가.
0: 예.
1: 그래서 아, 내가 우리 반 69명을 왕따시켰어. 내가 쟤네들 왕따시킨 거야.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이렇게 말한다고 좀 낫냐? 그런데 어린 시절이니까 힘들어요, 그것도.
0: 힘들죠.
1: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부인이 제 동기인 거예요.
0: 예.
1: 그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그래서 이제 함께 술을 한 잔 마시는데 그 친구가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갑자기 막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가 고3 때 우리 반 69명을 다 왕따시킨 애야.
0: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아니, 그래서, 예.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었는데 왕따 내가 당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딸이나 누가 왕따 당한다 그러면 제가 그 일화를 좀 들려줘요.
0: 아.
1: 걔네들 마음도 안 편해 그러면서.
0: 아, 그 참 힘들었겠네요.
1: 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0: 예. 예. 그 고3의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고3과도 많이 비교를 했을 네. 것 같고 또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딸을 만나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딸과 실제의 딸은 좀 다르잖아요. 내 가상의
1: 많이
0: 딸과
1: 다르죠.
0: 실제의
1: 많이.
0: 딸은 어떤 차이가 좀 있었어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꾸던 딸은 예쁘고 착하고 날씬하고 먹어도 배 안 나오고 뭐 네.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네 하면서 어디서 남자친구 데려오면 너무 수더분하고 좋은 애를 데리고 오면서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이런 딸을 원했죠 제가.
0: 그거는 남의 딸이죠. 내 딸은 아니
1: 그런
0: 아니에요.
1: 딸이 내 딸은 없어.
0: 아니, 남의 딸은 간혹
1: 남의
0: 있어요.
1: 남의 딸은 간혹 있기도 하잖아요.
0: 예, 예, 네, 간혹 있어요.
1: 그래서 이제 우리 딸도 저한테 내가 바라던 엄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0: 네. 공지영 씨는 어머니한테 어떤 딸이었는지 우리 작가님은.
1: 아, 저희 엄마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0: 네.
1: 나이가 이제 93세이신데요.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0: 네.
1: 근데 난 진짜 너 키우는데 힘 하나도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엄마 마음은 좀 많이 아프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커서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또 이랬죠. 거봐 나는 이렇게 착한 딸이었는데 나는 왜 복이 없는 거야.
0: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금방 갑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경상권, 모레 새벽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대전, 충북 중남부, 전북 북서부와 전남 남동부,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4도, 습도는 73%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0시 뉴스입니다.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와 이 사건 수사팀의 유착에 경찰 윗선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과 광주 광산경찰서 당시 수사팀원이었던 김모 경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이 대화에는 김 경사가 장 경감에게 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화를 나눈 시기는 지난 5월 6일 오전 8시쯤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긴급 체포된 다음 날입니다.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지휘부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 소속 경찰관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된 강력팀장 A경감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갖습니다. 또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도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지를 공개 검증 뒤 이송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투표지 이송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이 KT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오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이 KT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 2021년부터 25년까지 세무회계 자료로 이는 구현모, 김영섭 전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입니다. 배재구 야구부가 5.18 조롱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광주제일고가 학생들의 가슴에 주온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면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총동창회는 오늘 교육의 참된 의미와 스포츠맨십의 본질을 되살려 넓은 관용으로 품어 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광주제일고 교장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향해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도 경기와 강원도 충남권에 곳에 따라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권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과 전북이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2: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예보돼 이 밤사이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열 질환 비롯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소식을 비롯한 폭염과 폭우 소식은 밤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의 원인은 무엇인지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7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되지 이제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비록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멈춰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예.
1: 이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무엇보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해왔다면서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들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7월 8일은 거북선이 처음 실전에 투입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방위산업의 날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오신 모든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0: 예.
1: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는 수많은 연구자와 기술인, 기업인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그 해외 순방길이 올랐죠.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터키 시간으로 7일 오후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0: 예.
1: 이 대통령은 우선 오늘 오후 마르크 비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들과의 소인수 회담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회담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양측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세션 기조 발언을 하게 됩니다. 현지 시간 저녁에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 네. 한편 그 한화오션이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안이함 때문이다. 이런 질타의 목소리죠.
1: 네, 야권의 반응이 조금 갈린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0: 예.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0: 네.
1: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이어 연속 실패라며 이재명은 도전은 계속된다고 하고 강훈식은 젖잘싸라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라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도 수주에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그냥 실패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참 혀가 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 예.
1: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역시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성공했다면 국익을 위해 정말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근로자들, 해군 그리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 예.
1: 한 의원은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라며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0: 그렇군요. 여야 당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결선 투표가 아닌 선호 투표제를 적용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호 투표제라는 건 뭡니까?
1: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8.17 전당대회를 통해 8년 만에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부활시키는 한편
0: 네.
1: 대표 선출 선거에서 지지하는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현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명기하는 방식이라며 뒷순위를 제외하면 바로 과반수가 나오니까 선거

0: 결과는 당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 만약에 4명의 후보가 나온다면 네. 이 첫 1차 그 처음 이제 투표 결과에서 1위 후보가 그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먼저 4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4위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사람들의 표를 이제 나머지 세 후보에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다음에 역시 또 과반이 되지 않으면 이 3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과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개표를 이어가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투표는 한 번 해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0: 그렇습니다.
1: 거군요.
0: 이제 한 번을 하지만
1: 한 번 투표를 하지만은
0: 결선 투표를
1: 네. 그 투표를 가지고 아래 그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과반이 넘을 때까지
0: 맞습니다.
1: 예, 뭐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당권 주자들의 출마 예고도 잇따라 나오고 있죠.
0: 네, 먼저 송영길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예.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로드맵 등을 담아서 메시지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의원도 내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1: 예.
0: 앞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 중인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자기 정치라는 이 표현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김 전 총리가 어제 출마 선언문에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하자 정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 측 고위 관료 현직 국무총리가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 정치다 이렇게 반격을 한 겁니다. 김 전 총리도 또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김 전 총리는 오늘 국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의 문제 제기와 정 전 대표의 화답으로 어떤 게 극복해야 할 자기 정치인가가 중요한 주제로 올라왔다면서 무엇이 자기 정치 프레임인지를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이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수기 부족, 당정 조율 부족 등이 문제라고 추가 공세를 폈습니다.
1: 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친환경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1: 예. 여기에 또 국민의힘의 초재선 의원들도 조금 이제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양상이고요.
0: 네, 초재선 의원 위주의 개혁 성향 모임인 이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오늘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회동을 갖고 윤리위의 징계안 심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1: 네.
0: 회동 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지선 참패 후 당은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함에도 당대표가 나서서 징계 정치와 공포 정치를 통해 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원내대표도 저희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발언을 내시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1: 네.
0: 이 의원은 또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룰지 나온 바가 없어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문제의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선 조경태 의원은 내일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현재 윤리위에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구 야구부에 대한 지금 재심 신청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지금 받은 상태죠?
0: 네, 맞습니다. 예.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를 외쳤다가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재심 신청은 징계 의결이 통보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데요.
1: 네.
0: 배재고 야구부의 재심 신청이 마감일은 8일로 하루가 남은 상태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일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구호를 외쳐서 파문을 일으켰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의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1: 예.
0: 배재고의 방문 사과를 받은 광주일고 측은 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이규영 광주일고 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제고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광주일구 총동창회 역시 성명서를 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라며 이번에 뼈아픈 실수가 배제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인생의 나침반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지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했던 경찰을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윤기의 아버지, 이제 현직 경찰이죠.
2: 네.
1: 예, 이 사람이 경찰 수사팀과 이제 유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자, 이제 이게 좀 파장이 커지면서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좀 존치를 해야 하느냐 그 여부까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0: 네, 경찰 간 비위 사건에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예.
0: 이 경찰의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직접 수사권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한 건데요.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담당 형사과 수사팀 등 다수의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 체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리얼돌, SUV 차량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과 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0: 검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수사팀이 장경감에게 넘긴 차량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가 사라졌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되는 등 수사 전반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도 포함됐는데요. 다만 장경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 장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리얼돌을 폐기하고 과거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소각하는 등 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1: 예.
0: 형법상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을 위해서 범행을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른바 친족 특례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1: 예.
0: 한편 이 사건을 놓고 이 야당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면서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예.
0: 정원의 대표는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범죄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1: 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이제 계속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이 문제가 계속 도마에 좀 오를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3: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최신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 오늘도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이제 뭐 얘기할 거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오늘 예. 아마 투자 아니 뭐 사실 대투자 시대잖아요.
0: 예.
1: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와 도대체 왜 이러냐.
0: 좀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뭐 영화 대사 중에 납득이 안 되라는 말이 있는데.
1: 그렇죠. 납득이 안 되죠.
0: 좀 납득하기 힘든 뭐 설명하기 힘든 좀 장애 흐름이 아니었나 싶기도
1: 네,
0: 하고요.
1: 맞습니다.
0: 예.
1: 특히
0: 뭐, 그러면 좀 삼성전자 얘기는 좀 먼저 좀 이따 하고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자에서 탈락한 한화오션 오늘 코스피장에서 많이 떨어졌죠?
1: 네.
0: 뭐 예상은 했는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 그 뭐 장중한테 한 25%까지 밀렸고요.
0: 예.
1: 20%대
0: 거의 뭐 하락했다. 한가까지
1: 네 맞아요. 예. 갔다가 이제 뭐 22% 정도 하락 마감한 것 같은데
0: 예.
1: 뭐 사실 쪽

0: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오션
1: 예.
0: 주가가.
1: 예.
0: 그냥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으면서 올랐는데 이제 이 탈락 소식에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1: 예.
0: 사실 이게 실적에 전혀 뭐 반영된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애널리스트 추정치 할 때도 이거는 전혀 넣지 않았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1: 뭐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는 있죠.
0: 맞아요.
1: 그렇죠? 예, 워낙 또 기대가 좀 컸기 때문에. 예.
0: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또 떨어지고 나서 하는 말인데
1: 예.
0: 아, 뭐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예.
0: 사실 이게 실제로 이제 발표하기 전에는 기술력은 그래서 우리가 봤지.
1: 예.
0: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건조 상태가 아니고 이제 설계 상태인 거고 우리는 진짜 배를 만든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한수 위지라고 했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나토
1: 그렇죠.
0: 회원국인데
1: 예.
0: 여기에 우리가 약간 전략 잠수함을
1: 현재 무기를 구입하는 게 꼭 기술력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0: 이게 예. 독일 잠수함을 구입하게 되면 나토 체계에 다 들어맞거든요.
1: 그러니까요. 예.
0: 근데 이제 우리 잠수함이 들어가면 그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있고 약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그 독일 쪽에서 노르웨이와 연합해 가지고 일자리를 한 6만 5천 개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캐나다를 설득한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이렇게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0: 네네.
1: 여러 가지 당근들을 많이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할 좀
0: 네.
1: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좀 진작에 좀 나왔던 측면도 좀 있었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약간 그간에 우리가 이제 워낙 우리 경제가 4% 성장할 네. 정도로 약간 잘 나가다 보니까
1: 사실 이제 뭐 K방산에서
0: 네,
1: 또 워낙 많이 우리가 뉴스에서도 대단한 것처럼
0: 네.
1: 대단하죠. 대단한데
0: 대단해요.
1: 대단한데
0: 네, 네, 네.
1: 또 많이 우리가 네. 또 인식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0: 그러다가 우리 네. 또 이제 마스가 해가지고 우리 조선업에
1: 그렇죠.
0: 대한 또 자부심이 또 엄청났던
1: 맞습니다.
0: 상황이어서
1: 네, 그런 측면이 있었죠.
0: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잠수함 사는 건 그냥 배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1: 예.
0: 나토 회원국 그리고 나토 차원에서의 뭔가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1: 예.
0: 있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불리할 수밖에
1: 그냥
0: 없었다.
1: 그냥 뭐 물건을 사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사게 됐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또 무기는 약간 다른 측면이
0: 네,
1: 있다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예. 네네.
1: 아무튼 뭐 그랬었다는
0: 거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1: 예. 네네. 잘 되면 좋을 텐데.
0: 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2분기 잠정 이제 실적 발표가
0: 네네.
1: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성적이 괜찮았는데.
0: 어마어마하죠.
1: 예. 괜찮았는데
0: 네.
1: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 물론 성적부터 정리해 주시죠.
0: 성적은 일단 영업 일단 오늘 발표되는 건 잠정
1: 잠정입니다.
0: 실적이에요.
1: 네.
0: 그리고 월 말에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확정 실적을 발표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처럼 자 이번 분기는 얼마를 벌었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계약은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3분기는 얼마를 벌 거야가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 있잖아요. 자 우리가 DS 반도체에서 얼마를 벌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얼마 그리고 뭐 그 가전은 얼마 이게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런데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2분기 마감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잠정 실적이 벌써 나오는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매출액 영업이.
1: 네.
0: 요거 두 개로 이제 다 시장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 일단 영업이익을 보자면 89조 4천억.
1: 거의 90조에 육박하는
0: 네.
1: 거죠.
0: 매출액은 171조 원.
1: 예.
0: 영업이익률로 보자면 52.2%.
1: 예.
0: 매출은 전기 대비해서 27.7%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6% 늘었습니다. 자, 전기에 우리가 역대급 실적 냈다고 하는데 더 매출도 27% 늘고 영업이익 56% 늘어난 거예요. 전년 동기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9% 늘었고요. 아, 영업이익이
1: 네.
0: 1810%가 늘었습니다.
1: 예.
0: 아, 역대급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요 테크 기업의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을 보자면,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려운 게, 우리는 2분기 하면 3월부터, 4월, 5, 6, 이거 3개월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2, 3, 아니다, 3, 4, 5, 뭐 이렇게 되고 다 다르거든요.
1: 예.
0: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2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기업에 올랐습니다.
1: 예. 엔비디아도 넘어서.
0: 네, 맞습니다.
1: 거죠?
0: 지난 분기 때는 탑3였거든요.
1: 예.
0: 그런데 2분기에는 가장 많이 벌었어요. 환율 계산하면 584억 달러.
1: 예.
0: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35억 달러. 알파벳이 397억 달러. 여기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번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로 나가면 아마 26년 기준으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가
1: 세계 1등 기업.
0: 세계 1등, 진짜 1등.
1: 예. 진짜 1등 기업이 되는 겁니다,
0: 네네.
1: 이게. 예. 그런데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아니, 전날 미국 주식이 괜찮았잖아요. 예.
0: 아, 이게 또 뜯어보면은
1: 예.
0: 흐름이 미국 주식 괜찮았는데 반도체가 마이크론이나 샌디스카가 좀 약간 장 초반에 좀 상승 출발하다가

0: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상승 마감할 정도 중간에 좀 상승이 꺾였어요.
1: 꺾이긴 했지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0: 샌디스크는 떨어졌고 마이크론은.
1: 아, 근데
0: 올랐는데 네. 약간 되게 쬐끔 올랐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단순한 주가보다는 흐름이 중요한데 네. 장 초반에 막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겨우겨우 상승 마감한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약간 반영이 된 점이 없잖아 있는데
1: 네.
0: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1: 그렇다고 해서 오늘 거의 장중 10% 가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1: 마감은 한 얼마입니까? 6.몇 프로인가?
0: 6.몇 퍼센트 하락해서
1: 예, 장중에 10%까지 빠졌는데
0: 네, 맞습니다.
1: 이게 과연 그럴 일인가?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어떻게 일인가. 설명하실 거예요?
0: 자 일단 네.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네.
1: 설명해 보세요. 한번 들어볼게.
0: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요런 네. 증시 약간 말이 있잖아요.
1: 네.
0: 이른바 이제 제로 소멸이죠.
1: 재료가 없어졌다.
0: 네,
1: 실질적 발표를 하면 떨어진다.
0: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약간 오늘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좀 네. 설명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딨지? 세 가지 이유가. 네. 첫 번째로는 네. 일단 컨센서스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평균치 있잖아요.
1: 네.
0: 이게 85조예요.
1: 네.
0: 대충.
1: 그거 조금 높았다. 기대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까?
0: 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맞는데 네. 엄청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1: 아니다.
0: 거예요. 이게 보자면 지난 1분기를 네. 보자면요. 아니, 뭘 이렇게 보세요?
1: 예, 네, 뭘 좀 확인하는.
0: 아, 제가 확인하려고.
1: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0: 네,
1: 사과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아니요. 네, 이거 보자면 일단 네. 잘했어. 그런데 진짜 서프라이즈는 아니야. 라는 게 뭐냐면 네. 1분기에는 진짜 서프라이즈였어요. 뭐였냐면 컨센서스가 40조 원 초중반대였어요.
1: 네.
0: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2.7조가 나왔어요.
1: 네.
0: 20% 넘게 잘한 거죠.
1: 예.
0: 5자까지 볼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놀랐습니다. 오, 진짜 잘하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컨센서스가 아까 85조 원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90조 원 전망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89.4조가 나왔잖아요. 1분기에는 상단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0조를 불렀어요. 어느 증권사가.
1: 예.
0: 그거에도 못 미쳤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그 노사 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1: 10조 정도
0: 거다.
1: 빠졌다면서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예. 19조 뭐 이렇게 빠졌다라고
1: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한다는 게 또 나왔어요.
0: 네. 예. 그러니까 평균 예상치보다는 잘했고 강세 전망한 것보다는 조금 못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기대감이 너무 저기 꼭대기에 붙어 있는데
1: 네.
0: 잘했긴 했지만 엄청 잘하진 않았다.
1: 네.
0: 두 번째는 얼마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 벌지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 실적엔 딱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도 보였지만 2분기 잘했어. 그래 좋아. 근데 3분기에는 얼마나 잘 벌 건데? 라는 것에 있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우리 엄청 더 벌어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1: 예.
0: 그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그 이게 장 마감하고 발표했었거든요. 애프터장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15%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이게 사실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잘 벌지? 이게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잠정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2분기에 매출액 영업이 딱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벌지에 대한 힌트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자면요. 사실 지금 삼전닉스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이들의 실적이 아닙니다. 빅테크 실적이에요. 삼전닉스 실적은 잘 나올 거 다 알고 있어. 엄청 잘 나오겠지. 마이크론도 잘 나왔고 삼전도 잘 나왔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잘 벌지를 결정하는 건 빅테크들이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지 여부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메타가 약간 시장에 두려움을 안겨줬죠. 메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1: 예.
0: 이 반도체나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그런데 갑자기 얘네가 우리 남는 거 좀 딴 데 팔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물론 요걸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뜯어보면 데이터 센터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약간 구형칩 있는 거는 대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신형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더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의 메시지를 AI 투자가 더 줄어든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 어쨌든 시장에 준 충격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앞으로 남아돈다고? 그럼 앞으로는 투자 안 하겠다는 거네? 라고
1: 예.
0: 걱정하는 거거든요.
1: 너무 좀 악재를 찾아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0: 예,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달 하순에 보자면 메타 실적 발표 있고요. 그 지금 제가 한 메타 얘기는 메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근데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 있고요.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실적 발표가 7월 하순에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 앞으로 투자 계속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줘야지 아마 요 이들의 물량을 받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 앞으로도 돈을 잘 벌겠구나라고 시장이 안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리스 실적이 아니라 빅테크 실적을 봐야 되는 시점으로 좀 달라졌다.
1: 네. 네.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0: 29일날.
1: 29일인가요? 네. 아 이번 달 말이군요.
0: 네네.
1: 이번 달 아, 하이닉스는
0: 네네.
1: 아, 이번 주에는 그거 하죠. ADR.
0: 네. ADR 상장.
1: 아 그게 또 상장이 되면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네네. 그게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이닉스 실적을 또 봐야지. 예. 또 평가가 또 이 반도체 네네. 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번 7월 중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중요합니다.
1: 예.
0: 네네.
1: 그래도 그렇지.
0: 왜 이렇게 떨어졌냐?
1: 이렇게 떨어지느냐?
0: 이게 보자면.
1: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레버리지 자꾸 지금
0: 맞아요.
1: 지적하잖아요. 레버리지.
0: 커요.
1: 예. 자 지금 이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배 레버리지가 나오고 나서부터.
0: 변동성 너무
1: 물론 그 전에도 좀 변동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0: 아니요,
1: 이게 너무 확연하게
0: 맞아요,
1: 커진
0: 맞아요.
1: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0: 네네.
1: 이것 때문에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떤가요?
0: 맞아요,
1: 지금?
0: 실제로 맞습니다.
1: 맞습니까?
0: 그 이제 거래량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제 미국에도 굉장히 레버리지 ETF 상품들 많잖아요.
1: 그러니까 미국도 많잖아요.
0: 네,
1: 미국 심지어 세 배잖아요.
0: 네, 세 배짜리도 있고
1: 예,
0: 두 배짜리도 있고.
1: 그렇죠. 우리는 두 배짜리인데.
0: 네네.
1: 근데도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는 겁니까?
0: 거래량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1: 지금?
0: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거래가 많이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해도 네. 본주 거래량을 앞서진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삼성전자 레버리지라고 하면 삼성전자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1: 그렇겠죠.
0: 아니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자면.
1: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0: 네. 테슬라를 보자면요. 테슬라 본주 거래량이 많아요. 네. 레버리지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본주보다 레버리지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1: 아, 지금 그렇습니까?
0: 네.
1: 아.
0: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본주 거래량보다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14개인가 되게 10여 개 운용사들이 우후죽순 상품이 났잖아요.
1: 예.
0: 그 상품의 거래량을 다 합치면 본주 거래량의 4배 정도 됩니다.
1: 아.
0: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나라가.
1: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이 맞나 모르겠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0: 거 맞아요. 그게
1: 맞습니까?
0: 딱 지금 나타나고 있는
1: 예.
0: 거예요.
1: 그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린
0: 네.
1: 거예요.
0: 특히 이제 그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1일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쫓기 때문에 예. 이제 막판에 가면 그 수익률을 맞춰야 되잖아요.
1: 그게 뭐 장 마감할 때 맞춥니까?
0: 네.
1: 어떤가요?
0: 장 마감할 때 그게 예.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일단 그걸 맞춰야 되는
1: 사실
0: 거예요.
1: 사실 그 기관들이 사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 ETF를 사면 어쨌든 기관이 그걸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기관이 보고 예. 이제 그 추적 에러를 최소화하면서
1: 예. 괴리율이라고 하는
0: 네, 괴리율. 그러니까
1: 거.
0: 따라가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 맞춰야 되니까.
0: 네, 맞춰야 되니까.
1: 예.
0: 네.
1: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는 거 어쨌든 개인들이 산다는 겁니까? 어떻게?
0: 그 개인들이 레버리지 ETF를 사면
1: 많이 사니까.
0: 네. 사면 그걸 네. 이제 사는 걸 가지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 레버리지 ETF는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본주가 안 들어가 있고 약간의 그런 금융 파생 상품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 두 배짜리 그 수익률을 맞춘대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그 ETF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 본주를 1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두 배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
1: 네.
0: 나머지 부분을 파생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추는지는 그 운용사마다 이제 노하우가 있을 텐데.
1: 다릅니까? 운용사마다 맞추는
0: 맞아요.
1: 방법이 다 달라요?
0: 이게 맞추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네. 그 괴리율 차이가 어떤 데는 정말 잘 쫓아가는 데가 있고
1: 그렇죠.
0: 어떤 데는 잘 못 쫓아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가 있고
1: 아.
0: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레버리지가 상장된 게 5월 27일 상장됐거든요.
1: 네.
0: 그러면 5월 26일 SK 하이닉스 종가가 205만 2천 원이었어요.
1: 네.
0: 근데 27일부터 이제 거래가 돼서 어제 오늘 종가가 219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주 기준으로 보자면 7.1%가 올랐어요.
1: 예.
0: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 본주가 7.1 올랐으면 14%
1: 올라야죠.
0: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 예.
0: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루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쫓기 때문에 14%가 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덱스라고 이제 그 상표가 있잖아요. 그 운용사 삼성자산운용이 하는 그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시작가는 2만 원 동일합니다. 이제 보통 ETF가 만 원에 시작하거든요.
1: 네.
0: 레버리지니까 2만 원에 시작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만 2,130원이에요.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4% 올라야 될 거라고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10% 상승했고요. 그나마 여기 났습니다. 타이거 레버리지 상품은 2만 원에 시작했거든요.
1: 예.
0: 근데 오늘 종가가 18,750원이에요. 6.2% 하락했습니다. 본주가 7.1% 올랐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6.2% 하락했어요.
1: 안 맞네요.
0: 안 맞아요.
1: 예.
0: 이게 운용사마다도 이게 만약에 운용사가 뭐 둘 다 괴리율 없이 다 쫓아갔다라고 하면 두 상품이 같아야 되거든요. 수익률이.
1: 예.
0: 뭐 두 배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데 이 운용사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운영사도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잘.
1: 그러네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삼전 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너무 크잖아요.
0: 60%가 넘어가다 보니까
1: 예.
0: 이들 종목의 하락률 상승률이 그대로 코스피 지수에 반영이 되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오늘도 발동이 됐어요.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8% 이상 떨어지면 20분간 매매를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서킷 브레이커가 이게 IMF 이후에 2000년대 도입이 됐거든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12번이 발동이 됐는데 6번이 올해 들어서 발동됐어요.
1: 올해 발동됐고.
0: 예. 6월 이후에 4번 발동됐어요.
1: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요. 확실히.
0: 네네.
1: 그죠? 예.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분명히. 예. 그래서 지금 뭐 ETF를 두고 사실 정치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거는 뭐 좀 어려운 문제니까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얘기를 좀 해보고.
0: 네네.
1: 예. 외국인들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0: 외국인은 어,
1: 지금 뭐 계속 팔고 있다는
0: 계속
1: 건 알고 있어요.
0: 있어요. 네, 계속 팔고 있어요.
1: 언제까지 팔래나요?
0: 그러게요. 예? 언제까지 팔까요를 보자면
1: 예.
0: 일단 글로벌 자금 흐름이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봤는데 블룸버그가 단말기를 팔거든요.
1: 근데 블룸버그가?
0: 네. 예, 블룸버그 단말기라고 있어요.
1: 아, 따로 팔아요?
0: 이게 펀드 매니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용하는
1: 예.
0: 건데
1: 예.
0: 이 단말기가 10여 년 전에 제가 그 가격이 그 1년 동안 사용하는 게 3천만 원인가 뭐 그렇게 딱 들었거든요.
1: 아, 1년 사용료가?
0: 네. 예. 예. 그게 그래서 불대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 불대리냐?
1: 뭐,
0: 예. 대리 월 연봉만큼 받아간다고 해가지고,
1: 아,
0: 예, 그래서 블룸버그 대리에서 불대리라는
1: 아, 불대리.
0: 예. 불대리라는 별명까지 붙였는데
1: 예.
0: 그 단말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단말기를 사용할 정도로 투자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주로 이제 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데이터를 넣어주나 봐요.
0: 네, 맞아요. 네네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1: 다양한
0: 다 들어가 있어요.
1: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네. 거기다가. 아하.
0: 그래서
1: 그래.
0: 여기 이제 단말기 대상자를 사용한 설문을 이제 매주인가 이게 실시하거든요.
1: 예.
0: 근데 오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단말기 쓰는 매니저나 아니면 애널리스트의 대부분이 이제 기술주 랠리에서 좀 벗어나서 이 기술주 랠리가 지금 꺾일 것 같다. AI 랠리가.
1: 예.
0: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금을 순환매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른 쪽으로 자금을 좀 이동하려고 한다라고 답변들을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는
0: 네네.
1: 거죠.
0: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올랐으니까 AI 주 관련 주 좀 팔고 네. 다른 거 좀 투자를 하자라는 움직임.
1: 다른 거 뭐 투자한답니까?
0: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1: 국채 사는 겁니까?
0: 아니요. 미국 시장에서 보자면 다우지수는 연일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1: 이른바
0: 있어요.
1: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는
0: 전통산업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 예.
0: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전 닉스 빼면은 사실 그렇게 자금이 올라갈 만한 정도로
1: 예.
0: 약간 이게 편중이 너무 돼 있어가지고.
1: 뭐 현대차 정도.
0: 뭐 그 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어쨌든 자금 주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인상적인 게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흐름이 꺾일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지수가 코스피.
1: 코스피.
0: 두 번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데 두 개 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영향을
1: 미친. 예.
0: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 지수고 하나는 반도체 지수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너 이제 그 뭐 팩 그 블룸버그에 그런 게 나왔더라는 거죠
0: 네네네.
1: 지금.
0: 네,
1: 이거
0: 그러니까
1: 뭐 블룸버그라고 저희가 전해드린 건 아니고.
0: 이게 투자 심리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 투자 심리 설문 조사를 한 거죠.
1: 거기서.
0: 어떨 것 같아라고
1: 아,
0: 물어봤더니.
1: 심리 조사 같은
0: 예.
1: 거. 아 그럴 것 같다.
0: 아, 예 맞아요.
1: 예 예. 아무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런 이제 AI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이제 또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0: 네,
1: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많이 올랐거든요.
0: 예,
1: 예.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좀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갈 것 같다.
0: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주가가 이러냐가 어쨌든 투자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실적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과열을 경계하면서 다른 쪽으로 좀 돈을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 레버리지 ETF 때문에 과도하게 나타났다.
1: 네. 환율만 짧게 얘기해. 환율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24시간 그게 지금 네. 운영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1: 환율이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좀 효과가 네.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0: 있나요?
1: 아,
0: 근데 있나요? 이거 네. 24시간 계좌간다 그래서 환율 자체를 뭔가 우리 원화 강세로 만들긴 어렵고요. 예. 변동성을 좀 줄이는 효과는 있고요. 예. 환율 떨어지는 거는 ADR 상장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45조 정도를 조달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한 290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국내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환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환율이 조금 약간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또 시간 날 때 외환시장 얘기는 좀 더 해보겠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게 또 어떤 영향을 네네.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겠죠. 잘 되고 나면은 예, 알겠습니다. 고란지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내일부터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장맛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밤 사이가 고비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1: 정체 전선이 지금 남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위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밑으로 내려가 있던 정체 전선이 북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쪽에서 정체 전선이 유입하면서 올라오니까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는 큽니다만 이 문제는 내일 저녁부터 이렇게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쭉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부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 사이가 정체 전선이 남아있다 북상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오니까 충남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네. 위에 차고 건조한 공기랑 아래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좁게 형성이 돼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증기가 막 유입이 되면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충남 금산에는요 시간당 58.4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0: 예, 그 일종의 수증기 터널인가? 왜?
1: 쪼끔 이렇게 길게.
0: 예, 그 용어를 본 기억이 나네요. 자, 비가 많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또 비가 좀 그치고 나면은 폭염이 또 이어질 거라고요.
1: 네. 10일 정도 되면 북한 쪽으로 장마전선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예.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한다는 뜻이니까 비가 확 오고 나면 이제 더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내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대전, 세종, 충남과 전북이 8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도 50에서 100mm가 예상이 되고요.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충북도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내리는 강수량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밤 사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비가 오게 되니까 계곡, 하천,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는 접근을 피하셔야 되고요.
0: 캠핑하시는 분들.
1: 네, 네. 하수도 배수구가 역류하는 경우,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 산사태와 낙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습하고 더운 공기가 위로 막 확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더워지는 게 문제인데요. 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특 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제주와 남부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9호 태풍 바비 소식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상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기압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들도 남아 있습니다.
0: 예, 서울도 저녁 무렵에 바깥에 덥더라고요 오늘.
1: 지금도 굉장히 습합니다.
0: 예, 습하고 더워요 지금.
1: 예, 맞습니다.
0: 예, 이런 말이 찜통 더위인데.
1: 네.
0: 여름은 여름이네요. 예,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산사태입니다. 비가 네. 많이 와 아무래도요. 예, 뭐 주의 단계 발령됐다고요?
1: 지금 네. 제주를 제외하고는 예. 전국이 주의 단계에 들어간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을 비롯해서 11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이 됐어요. 산사태 위기경보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서 제주만 관심 단계고 나머지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은 기존의 주의 단계였고 11개 시도가 주의로 올라갔으니까 예. 제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주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나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다음에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되니까 확인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그 경남 고성 박물관에 한 초등학생이 기증한 네. 작은 돌멩이가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1: 네.
0: 근데 이게 화제가 된다고 하는데 작은 돌멩이가 왜 화제가 될까 싶은데요. 사연이 네. 있습니까?
1: 최근에 한 방문객이 SNS에다가 박물관 기증실에 전시된 작은 돌멩이 사진을 올려서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됐는데 고성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작년 5월에 상리면 학번정에서 발견된 돌멩이를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0: 예.
1: 왜 그랬을까?
0: 예.
1: 이 어린이는 이 돌이 석기시대 유물이라 믿고 있었던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박물관에 와서 기증을 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0: 예.
1: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평범한 돌인데
0: 예.
1: 고성박물관에서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기증하겠다는 뜻, 이게 소중하다고 판단하고 전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0: 예.
1: 안내문에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입니다.
0: 이게 뭐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뭐 설사 그게 석기시대 유물이 아닐지라도 이제 그게 이 아이한테는 석기시대의 유물이라고 믿는
1: 그 마음.
0: 마음.
1: 그리고 그걸 나 혼자 그렇죠.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0: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1: 그렇죠.
0: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진짜 우리나라 이 이공계를 이끌 인재가 될 수
1: 그렇죠.
0: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 예.
0: 그런 마음을 아마 박물관에서 받아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유물은 아니지만 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끼는 마음이 담긴 기증이라는 설명인데요. 고성박물관 기증실은 어린이부터 어르신, 마을 공동체, 제외 동포까지 고성을 위해서 유물을 기증한 사람들의 뜻을 기리는 공간인데 여기다가 이제 초등학생의 돌멩이를 놓아둔 겁니다.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아이가 미래의 고고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1: 그리고 박물관의 그 결정이 참 따뜻하다. 전시된 건 돌이 아니라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다. 이런 반응들을 주셨는데요.
0: 네.
1: 유물의 가치가 꼭 오래되고 희귀해서라기보다 누군가의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아이의 마음이 참 희귀하지 않나 싶은
0: 예.
1: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의 호기심, 애정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준 어른들의 태도 그게 함께 전시된 셈입니다.
0: 의미가 있네요. 예. 뭐 다른 아이들도 돌멩이를 좀 많이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이 약간 되긴 하는데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광화문에 이제 현판이 있잖아요.
1: 네.
0: 예, 이건 한글과 함께 표기할지를 두고 국민 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지금은 한자로 되어 있죠.
1: 되어 있습니다.
0: 이거 한글로 되어 있다가 아마 한자로 다시 또 바꾼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죠?
1: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1968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0: 그렇죠,
1: 친필 현반을 광화문에 걸었어요.
0: 예.
1: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0년에
0: 예.
1: 광복절 원형 복원을 이유로 해서 한자 현판으로 교체가
0: 한자로.
1: 됐고
0: 아, 예.
1: 2023년에 이제 균열이 돼 가지고 그 균열이 간 현판을 떼어내고 검정색 바탕에 금색 한자 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한글 현판 을 걸자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한글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이 그 이제 그 문화적
0: 또
1: 공간이고
0: 외국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1: BTS도 공연을 했었고 하니까
0: 예.
1: 한자 현판을 거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0: 예.
1: 아니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두 개를 다 걸자 뭐 이런 의견들도
0: 두 개를
1: 있는데요.
0: 걸자.
1: 그러니까 한자 현판과 한글 현판을 다 걸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토론회를 제안을 했고요.
0: 예.
1: 26일에 서울 연세대 백양유리에서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토론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장인데 우리나라 정체성을 보여주니까 한글을 걸자라는 분들과 그래도 그 전통을 유지해야 된다는 한자를 걸자는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0: 둘 다 일리가 있네요, 그죠?
1: 네.
0: 그 원형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한자가
1: 네네,
0: 걸려야
1: 맞습니다.
0: 되는 게 맞는데
1: 네.
0: 또 요즘 워낙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1: 맞습니다.
0: 광화문을 왔는데
1: 예.
0: 한자가 걸려 있으면 뭐 잘 모르지만 어, 저 중국 글자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0: 예.
1: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0: 그럼 또 한글이 맞는 것 같고.
1: 조선 궁궐의 정문이니까 역사적 맥락을 가진 문화유산이니까 기존의 한자 현판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자. 한쪽은 대한민국과 서울을 상징하는 공간이니까 누구나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한글 현판을 두자. 이런 의견인데요.
0: 예.
1: 토론회는 200여 명의 국민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토론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론회가 실제로 정책 소통의 장이 될런지 이것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앞으로는 그 교통 과태료 고지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위반한 영상은 QR 코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은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모바일 고지서인데요. 교통과태료가 오는 1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서 교통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데
0: 개인한테
1: 예, 지금 이제 종이 고지서 오면 우편으로 오고 거기 이제 위반되는데 그 한 카트 딱 이렇게 한 장만
0: 아, 그게 조금 더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예, 그게 이제 본인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 가족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1: 한 장만 첨부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모바일 고지서에 QR을 넣어서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0: 아, 예. 예.
1: 근데 이제 우편물을 늦게 확인해서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갔어야 되는데.
0: 아, 우편물은 그럴 수가 있겠네요.
1: 예, 그런 예, 불편을 예. 줄여보자 이런 아, 취지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나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절차도 더 편리해진다고요.
1: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택이나 직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도 올해 안에 정식 시행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됐다.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 등에 필요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0: 예. 이 버스를 놓친 중국인 학생들을 도와준 포항 시민이 계셨는데 1년 뒤에 뜻밖의 답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1: 지난 여름에 칠포리 곤륜산에서 예. 중국인 여학생 3명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분이. 근데 버스가 일찍 끊겨가지고 숙소로 못 가고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학생 3명이.
0: 예.
1: 근데 이거를 보고 그냥 못 지나치고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또 예.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 그러면서 명함도 주시고요.
0: 예.
1: 그냥 길에서 만난 관광객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낯선 여행지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마음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0: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뭘 받았습니까?
1: 1년이 지나고 소포가 왔어요. 중국 청두에서. 상자 안에 중국 전통차 청두의 상징인 자이언트 판다 굿즈 그리고 한글로 쓴 편지가 있었는데
0: 예.
1: 작년 여름 포항에서 베풀어주신 친절을 잊지 않고 있다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받으신 분은 기분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애국자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게 외교고 이게 관광객 육체 아니냐. 그리고 한국어리 엽서를 쓴 마음도 참 예쁘다.
0: 아, 한국어로.
1: 예, 예,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0: 예, 그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잘해야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또 의외의 예. 답례를 받을 수가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곡으로 폴 이영의 오걸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경상권, 모레 새벽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대전, 충북 중남부, 전북 북서부,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여러분은 책 처방사라는 직업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 처방사는 제가 스스로 만든 직업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꼭 맞는 책의 도입부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는 저자는 손님들의 사연에 꼭 맞는 책을 추천해 줍니다. 내 상태에 딱 맞는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처럼 개개인의 사연에 따라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도움되는 책 연구회에서는요, 벌써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났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책 처방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에이드리언 차이콥스키의 휴먼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시스템 오류로 주인공을 살해했다는 오명을 쓴 시종 로봇 찰스의 기묘한 여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세계 3대 SF상을 석권하고 장강명 작가와 구원의 MD가 강력 추천한 책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하실 때는요, 문자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달에 한 번 매달 첫 화요일에는 작은 연구회가 열립니다. 듣기만 해도 유익한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도움되는 책 연구회. 네,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 북기 출판사의 함석영 마케터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자, 우리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도움되는 책 연구회. 와, 그리고 벌써 한 해의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자, 오늘은 무엇에 도움이 되는 책을 연구해 오셨나요?
2: 네. 네. 오늘은 시작할 용기에 도움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0: 시작할 용기에 도움이 되는 책. 저희가 얼마 전에 이한실 대표님이 나오셔서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책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야말로 어떻게 시작할 그 용기가 저기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그 책 읽으면서 거기 뭐 세상의 속도보다 느려서 고민인 사람들, 뭐 66세 실기시험 한 번에 붙은 할머니 이야기, 정말 내가 경로를 이탈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용기와 힘을 막 불어넣어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송 소개하고 나서도 계속 몇 장 몇 장 더 이렇게 추가로 또 읽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은 오늘 그 책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결론에. 두 분은 혹시 인생을 바꾼 책이 있을까요?
1: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없습니다.
0: 네. 모든 책들이 다 귀하다는.
1: 아,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러니까 나한테 변화를 주는 책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맞아요.
1: 단 한 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0: 그쵸.
1: 지금 인생의 책이라고 질문을 받으면 항상 없다고 답을 드려요.
0: 되게 진짜 곤란한 질문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 책은 뭔가요? 그럴 때 함석영 마케터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2: 저도 이제 제일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뭐 한번 눈물을 흘렸다거나
1: 아, 우세요?
2: 예, 가끔 요즘 이상하게 가끔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가끔 좀 많이 접어놓은 페이지가 많거나 이런 책들을 좀 얘기하고는 하는데 저는 뭐 인생을 전체적인 인생 중에 딱 한 책만 꼽기는 어려워도
0: 네.
2: 뭐 그 시즌에 제일 좋았던 책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되었던 책 정도로는 꼽아서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0: 그렇죠. 네.
2: 그 중에 한 권을 오늘 그렸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석영 마케터님이 인생을 바꾼 여러 개의 책 중에서 가장 최근의 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어떤 책이죠?
2: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꼭 맞는 책이라는 책이고요. 네.
0: 아, 책 제목이 꼭 맞는 책입니다.
2: 네네. 네. 좀 이게 제 사정이 좀 그때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근무한 지 이제 한 2년이 넘어가고 3년 차 됐었을 때였는데요. 네. 책이 좋아서 출판사에 왔는데

0: 점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1: 이거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책이 좋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책이 일이 되면서 책이 막 지긋지긋해질 때가 두 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2: 있죠. 있죠.
1: 있죠. 네. 너무나 많다는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시는 두 분. 근데 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책이다. 네. 어떤 책인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래요?
0: 일단 이 책의 작가님이 정지혜 작가님이란 분이고요. 편집자랑 서점원을 거쳐서 이제 한 사람을 위한 서점, 사적인 서점이라는 곳을 차린 네.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본인의 직업을 새로 만드셨어요. 책 처방사라는 네. 직업을 만들었는데 책방에서 이제 그 예약된 시간에 온 손님한테 그분한테 딱 맞는 책을 다 이렇게 처방해주는 예, 직업인데 저도 이 분의 그 어떻게 보면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이 책으로 먼저 체험해보고 네. 나중에는 상담도 한번 신청해봤던.
1: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오, 이 작가분을 직접 만나서 이것도 체험도 해보신 경험이 네. 있으시고 8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이면 정말 8년 동안에 그런 일을 해오신 분인데 책 처방사라는 직업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또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런 직업은 사실 제가 만든 직업이니까요 하시면서 예, 본인이 거의 유일하다는 듯한 그 오프닝으로 네.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래요? 책 처방사라는 직업이 이후에 더 생겼어요? 아니면 이분이 좀 유일할까요?
0: 네, 이분 이후로도 그렇게 책 처방사가 나의 직업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뭐 보통 어떤 코너나 이벤트처럼은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월 상담 신청을 받고 예약이 마감되는 분이 없었어가지고
1: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예. 예약이 언제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전에 해야 된다고요?
0: 그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 공지가 전에. 올라오는데 저도 이 책을 사기 전까지는 계속 몇 번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도 실패를
1: 아, 그래요.
0: 하고
1: 약간 수강 신청하듯이
0: 예.
1: 그래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책 처방사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0: 네. 이제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책이 지금 필요할까 고민하고 이제 골라주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평소에 선호하는 분야나 지금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읽고 싶은 책 등등을 사전에 질문으로 이제 폼을 작성을 해서 드리면 네. 그걸 토대로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책도 좀 찾아보신 다음에 실제로 만나서 이제 차 한 잔과 함께 좀 상담을 통해서 책을 처방을 해주시는데 좀 전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분명 책을 상담 받으려고 온 건데 인생 상담은 어제부터 하게 되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저의 바람이나 아니면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들까지 다 얘기하게 돼서 뭐 카운슬링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책을 처방을 세 권 정도 해주시는데
1: 아, 한 권도 아니고 세 권이나 해줘요?
0: 예. 거기서 한 권은 이제 상담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은 원하면 사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책 중에 한 권은 이거 매번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한 번 읽어주셨거든요. 특정 부분을. 왜 서경님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또 혹해서 그 결국에 그 자리에서 책을 네. 그걸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한 권도 욕심이 나서 또 사고 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마치 환자 문진하듯이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어루만져주고 마음이 진짜 치유가 되는 느낌이겠네요.
0: 네.
1: 우리 왜 한약방 가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약 사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이랄까. 와,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의 어떤 과제, 숙제들을 책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2: 맞아요.
1: 왜 그동안 이런 직업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책 처방사 김부희 대표님 이런 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2: 아니 저는 이제 정지혜 대표님을 알고 있는데
1: 아 그러세요. 네. 네.
2: 정지혜 대표님이 이제 책 처방사 이전에 계시던 서점에 이제 제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책 소개하고 이랬었는데 출판사 직원으로 그때도 책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 제가 가면 이제 버릇처럼 지금 추천해 주실 책 있으세요? 라고 하면 책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모르는 세계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책

0: 백처방사라는 이제 이름을 본인이 만드셨을 때도 너무 딱이다.
1: 백처방사. 네. 사실 그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이렇게 책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는 월화수목금 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책 처방 프로그램이 좀 되면 좋겠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사연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런 분들은 이런 책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장윤 작가님이랑 장윤 작가랑 같이 했었는데 좀 그 이렇게 활성화는 지금 안 됐어요. 이벤트성으로 몇 번 하다 말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 프로그램으로도. 자, 그렇다면 우리 함석영 연구원은 직접 가서 지금 책 처방을 받아 오셨다는 얘기인데 어떤 책 추천받았어요?
2: 아, 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책을 또 소개해드리면 그 해변의 스토브라는 문학동네 단편 만화집.
1: 만화집이요?
2: 네네. 저도 이제 좀 놀랐던 게 당연히 뭐 에세이나 뭐 인문학이나 뭐 이런 책을 소설이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만화집이어서 처음에는 갸우뚱했었는데 거기에 너무 제 상황에 맞는 사례가 딱 담긴 단편 만화가 있더라고요.
1: 어떤 상황이었죠?
2: 그 제가 그 당시에 그 출판 마케터가 되기 전에 창작자를 꿈꾸고 한 3년 동안 열심히 독립출판을 통해서 책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막상 출판 마케터가 되고 직장인이 되다 보니까 글을 쓸 시간을 마련을 해도 에너지가 남지 않고 계속 근데 그 시간 동안 같이 글 썼던 친구들은 뭐 데뷔도 하고 도서전에 나와서 인기 작가가 또 되고 뭐 이런 걸
1: 그걸
2: 보면서
1: 지켜보는 우리의 주인공 성형 연구원은 마음이 찢어졌겠네요.
2: 그래서 막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도 그게 한편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현실 앞에서 포기를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비슷한 상황의 주인공이 있었고 이 친구도 이제 예술을 글쓰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같이 오래 쓰던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 생활 때문에 취직을 하고 나머지 두 친구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두 친구를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들은 직장 다니는 나를 보고 너무 뭐 너 너무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에 너무 동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너는 지금 메슬로우 단계에서 이 욕구를 다 채워가고 있는 거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아실현의 단계가 올 건데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수부처럼 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딱 떠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글을 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마음만 있으면 넌 분명히 글을 쓰게 될 거다. 나는 그거 자체가 부럽다. 뭐 본인은 뭐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은데 너는 글을 쓰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복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 정지 작가님이 읽어주면서
0: 울지 않았어요?
2: 저는 거의 울 뻔했는데
1: 내 마음에 그 창작자로서의 불신 아직 꺼져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기회였겠네요.
2: 그래서 이게 뭐 꼭 창작이 아니더라도 지금 좋아하는 일을 사실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좋아하는 점 찾아야 되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도 지금 꿈틀거리는 씨앗이 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언젠가 그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과실을 막 맺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화이팅! 아니가 이게 또 개인 얘기를 또 듣게 되니까 막 응원도 하게 되고 그러네요. 근데 정말 그 한 사람을 굉장히 감동시켜주는 책 처방 이야기들인데 이 책 처방사의 독서법에는 또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 예,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 이야기를 이 책에 많이 담으셨는데요. 거기에서 세 가지 정도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책이라도 3분의 1은 읽는다. 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재미가 없어도 3분의 1까지는 읽어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재미없다고 꼭 나중까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앞에 도입부가 힘든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독서에 조금 아직 흥미를 못 붙이시거나 최근에 책이 너무 안 읽혀 하시는 분은 한번 꼭 참고 3분의 1까지 읽어보는 건 어떨까. 저도 이걸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

0: 어렵다고 생각했던 책들을 네. 조금씩 읽기 시작하게 되는 오, 계기가 야. 됐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을 2회에 걸쳐 읽고 기록하는 건데요. 한번 읽은 책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사실 잊기 마련이거든요.
1: 네.
0: 그냥 감상만 있고 그 책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추천해. 그러니까 네. 끝인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것만으로도 책에 대한 기억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힌트를 준 거는 처음 봤을 때 좋은 문장들의 연필로 한 번 줄을 다 그어놓고
1: 네.
0: 두 번째는 그 연필을 그어놓은 줄만 찾아가면서 한 번 더 검열을 하는 거죠. 여기서 특히 다 두 번째 봤는데도 또 좋다. 그 위에 형광펜을 칠하고 그러면 이제 형광펜을 칠했던 그 문장들만은 일단 내가 두 번 본 네. 문장이 되니까 조금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네, 책이 되고
1: 네.
0: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관적으로 읽는다인데요. 아까 이제 보이 대표님이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그 서점원으로 일할 때 금주의 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맨날 추천을 하시는 네. 코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사연이나 본인의 그 상황을 담아서 추천을 항상 하셨는데 그게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의심을 많이 하셨대요.
1: 네.
0: 근데 이제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을 네네. 읽고 자신의 소설을 담아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글쓴이의 경험을 잘 담아내는 글이 진짜 좋은 글이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를 보고 그러면 좀 더 나의 인생에 맞닿는 이야기로 한번 추천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읽고 기록하는 게 네. 세 번째 방법입니다.
1: 네. 지금 이 꼭 맞는 책, 이 책을 접한 게 1년 전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소개 방법을 적용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읽고 있어요, 책을?
0: 예, 그렇게
1: 쭉
0: 네. 네, 읽고 있고 제가 최근에는 독서 모임을 이제 주기적으로 네. 열어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발제문을 써서 이제 같이 얘기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니까
1: 네.
0: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많이 예, 빠르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1: 네.
0: 네, 방법이 되고 그리고 책을 좀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애정도 좀 더 가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뭔가 하여튼 누군가와 그 생각을 나누거나 그게 좀 어려울 때는 기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줄 서평이라도 나만을 위해서 어디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저는 왜 저번에 우리 김보희 대표님께서 그 기록 5년일 기준으로
2: 네, 안 사셨어요?
1: 제가 살까 말까 하고 왜냐면 그 실천이 되게 어렵잖아요. 한번 이제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과정에 우리 박수정 PD께서 저 밖에 앉아 계신 저 10년짜리를 사줬어요.
2: 어머, 정말요?
1: 딱 6월 2일 날짜부터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걸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죄화벌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뭐 살인을 저질렀다.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뭐 어쨌다. 뭐 그 책 그래서 인상 깊었던 한 줄 한 줄을 적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별로 적을 게 없잖아요. 뭐 날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책에 관한 얘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거 나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지적인 활동을 10년 전에 했었구나.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2: 엄청난 기록이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좋더라고요.
2: PD님이 네. 굉장히 밝게 웃고 계셨어요.
1: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뭔가 생산적으로 독서활동에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지금
2: 너무
1: 읽고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튼 저는
2: 그쵸.
1: 지금 책처방사님의 독서법 가운데 나름 뭐 이게 정도 실천하고 있는 방법인데 혹시 김보희 연구자님께서도 이 지금 소개받았던
2: 네.
1: 방법들 중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2: 저는 최현정 아나운서님과 비슷한 그 메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네네. 난독증 비슷한 게 왔었어요.
1: 책 만드시는 분이 난독증이라니.
2: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글자가 약간 저를 통과해 지나가는 느낌. 그래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좀 잘 읽고 싶어서 네. 뭘 했냐면 그날 읽은 문장 중에 좋은 걸 그 메모지에다가 한 문장을 적고
1: 네.
2: 그거 그냥 하루 종일 갖고 다녔어요. 약간 부적처럼.
1: 네네.
2: 그 진짜 부적처럼 저를 이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장을 계속 모았더니 방대한 양의 문장이 쌓인 거예요.
1: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2: 네. 이렇게 힘들 때는 네. 안 아플 때는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나중에는 이제 그 메모장 카드 있잖아요.
1: 네.
2: 거기에다가 모았더니 이제 저만의 독서 작은 필사가 되더라고요. 좋다. 근데 이게 또 좋았던 게 사실 그 시기에 지금도 적으시는 문장이 아마 네. 내 마음에 와닿아서 맞아요. 적으신 걸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문장만 보더라도 그때 내가 어땠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넘겨보면 아, 나 이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해서 저 그 기록을 또 쌓고 있어요.
1: 하루에 한 문장씩은 어떻게든 길어 올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나중에 진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정말 책 한 권으로 나오면 그죠?
2: 그럴 날이 있을까요?
0: 실물 전시도 가지고
1: 아 있어요. 전시도 괜찮겠다. 네, 한 문장씩 쫙 벽에다가
2: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혹시 마케터 관점에서 볼 때 예. 어떤 분들에게 이 꼭 맞는 책이 필요할까요?
0: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책태기를 겪고 있는 분.
1: 책태기요?
0: 예. 그 맞아. 작가님이 예시를 들어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책을 다 읽지 않으면 다른 책으로 안 넘어가겠다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고민이 8개월째 그 책을 못 떼고 있다. 그래서 아 일단은 어려운 책이면 네. 접어두고 언젠가 인생의 다음 시기에 또 읽게 될 수도 있으니 접어두고 읽기 쉬운 책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네. 네,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읽고는 있는데 뭔가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1: 다 내 얘기인데
0: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한 달에 30권 읽기 챌린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맞아. 상담 받는 분 중에서도 근데 이제 뭐 내공에 따라 다를 수야 있겠지만 책이 나를 읽는 건지 내가 책을 읽는 건지 모를 수 있어서 무작정 읽기보다는 지금 딱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깊게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 네. 그런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책이어서 이것도 추천해보고 싶은 포인트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 근데 이제 뭐 저도 장바구니에 항상 책이 가득하고 집에도 책이 가득하고 저번 도서전에서도 책을 많이 샀고
1: 얼마나 사셨어요?
0: 이번에 9권 샀어요. 아, 네. 진짜 참았어요. 네.
2: 가방이 이만해서 네. 지나가신대요.
0: 근데 이분 자체가 또 책을 또 많이 추천해 주셔서 또 그런 분들이 또 환장하는 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브록의 책 처방전 30권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읽고 싶은 책 하나를 또 한번 네. 시작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독서를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1: 다들 뭐 책 읽는 뭐 그냥 본능적으로 읽으면 되지 생각하시겠지만 독서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맞아요. 연애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진짜 책 속에서 공유하고 싶은 문장 좀 알려주실까요? 네.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0: 185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책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나를 기쁘게 했다면, 슬프게 했다면, 웃기게 했다면, 화나게 했다면, 반성하게 했다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책은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1: 네.
0: 책을 읽다가 별의별 감정이 다 드는데 네.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매력적이게 표현해 주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원래 책을 읽다가 뭐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이러진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 문학을 좀 이 책을 읽고 문학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문학의 고전 특히 고전에서 그런 그래.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네 되게 저한테 좀 울림이 있었던 문장이어서 네.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 꼭 맞는 책 정지혜 작가님의 책, 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0: 그러니까 이 네. 책의 저자님이 좋아할 것 같은 노래로
1: 아 그래요? 한번 만나보셨으니까
0: 예,
1: 그래요?
0: 제가 음악을 처방해드리고 싶어서
1: 역으로 보답으로 예, 네. 예, 예. 듣고 계실까요?
0: 예,
2: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0: 이 작가님이 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셔서 그 관련해서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데뷔 13주년 맞이해서 최근에 싱글을 발표했는데 그 Come Over라는 곡이고요. 네. 6월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싱글 앨범인데 이걸 듣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오늘 음악 처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1: 우리 함석영 마케터님 덕분에 BTS 신곡도 여기서 듣게 됐어요.
2: 그러게요.
1: Come over BTS 노래 듣고

0: BTS 곡까지 따끈따끈하신 곡까지 듣고 왔고요. 오늘은 2026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할 용기를 갖도록 도움주는 책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대표, 함석용 부키 출판사 마케터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 자, 이번에는요, 김보희 연구원님이 준비한 책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책 가져오셨죠?
1: 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이 되었던 책인데요. 네. 이제 정식으로 소개는 드린 적은 없었어요.
0: 그렇네요.
1: 네. 예,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라는 책인데 제가 쓴 책입니다.
0: 네네. 네,
1: 저도 용기를 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이제 이게 총 세 권이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쓰게 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1: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건 제가 회사를 이제 졸업했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서 퇴사보단 졸업의 느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지금도 브랜드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렇죠. 걸 마주하기가 싫어서 무서워가지고 그때 아 이거 좀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 사업이란 단어를 네. 그래서 노트 하나를 사고 결심을 하면 노트를 사야 되잖아요. 노트 하나를 사고 사업일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퇴사 후 몇 개월 후부터.
0: 네, 진짜 일기 형식이에요. 몇 월 며칠 네. 하면서 네.
1: 진짜 일기.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1년에 한 권씩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지금 그러면 3년을 네. 3년을 보낸 거죠?
1: 네, 3년이나 프레스가. 되었어요. 근데 이 3년 동안의 기록이 이제 저도 사실 첫 번째 목표가 네. 3년이 되는 거였거든요. 다들 3년이 고비라고 하니까.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출간이 되었고 이 책 출간되고 독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해주신 말씀이 네. 용기를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용기 내어 가져왔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출판사를 뭐 준비하는 분들 아니더라도 네. 뭔가 나 혼자 뭐 1인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직장인이라도 네. 그냥 재밌게 아 이게 사업하는 게 이런 일이구나. 5월 20일 딱 펼쳤는데 종소세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와닿잖아요. 그렇죠?
1: 정말 네. 정말 모르는 세계가 많았구나. 제가 회사를 19년이나 다녔는데
0: 그쵸, 네.
1: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네. 이제 배운 것들 몰랐던 것들을 다 쓴 일기입니다.
0: 이번에 3권이 나온 거예요.
1: 네.
0: 이제 저는 2권을 간혹게 펴보는데 저는 그 이제 제일 와닿던 게 사업일기에 이제 처음에 막 성장 고민을 하다가 성장과 성공이 뭐가 다르지? 막 또 그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나는 이 두 단어가 아니라 진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다면서 본인의 어떤 그 사업의 이 과정을 엄청 고민하시는 그 흔적을 보면서 성장, 성공, 진화로 이어가는 지금은 어느 단계에 지금 도달하신 거예요?
1: 네, 바로 3권이 끝 무렵에 나오는데요.
0: 네.
1: 성장을 지향하는 진화입니다.
0: 아,
2: 이게 더 디테일하게.
1: 네, 디테일하게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 3권의 초반에는 성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0: 네네.

0: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선배님들을 만나서. 네. 근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유지나 진화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현실적으로 알게 되고 네.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성장을 하자. 우리에게 맞는 성장을 지향하는 진화를 하자. 네. 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 그럼요.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1, 2, 3번까지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무조건 4는 나와야 되고 5, 6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 태도의 변화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쵸. 이 겸손함과 이게 네. 너무 멋진데 나중에는 이제 아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요. 너무 서울 번창해가지고 이따위 거 안 내는 거 아니에요?
0: 이건 약간 이제 네. 이 기록은요. 제가 기록을 계속 여러 맞아요. 번 말씀드리는데 네, 네. 기록했을 때 제일 도움받는 건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나로부터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응원해주는 것도 과거의 나의 모습이어서 그래서 아마 기록은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네, 유지가 되는 아안 터틀리 프레스가 계속 내지 않을까 싶어요.
1: 이게 사실 일종의 일기 같은 거잖아요.
0: 네.
1: 이거 약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출판으로 세상에 공공하게 나의 일기를 이렇게 알리는 일에 좀 주저함은 없으셨어요?
0: 이게 뒷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일기를 쓰면서 책으로 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이거를 책으로 낼 걸 생각하고 썼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랬다면 이렇게 날 것으로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작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책이 5권 이상 있어야 된대요.
1: 네.
0: 그 모집 요강 같은 거에 저는 몰랐죠. 회사에서만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급히 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1: 진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0: 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다큐에서 대만에 있는 한 서점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본인 서점 이야기를 묶어낸다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아 그러면 사업일기를 5번째 책으로 내볼까? 네. 하고는 시작이 됐는데요.
1: 구색을 맞추기 위한 네. 네. 시작이었지만
0: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사실 용기를 낸 건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이미 본인의 사업 이야기를 하신 분들의 책에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그러니까 망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많을수록 네. 저도 위안을 얻고 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용기를 얻었어서 그러면 나의 이런 작은 얘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합리화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1: 네. 혹시 이 출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 이 책 읽고 정말 용기 내서 뭐 시작했어요 이런 피드백을 좀 받으신 적 있으세요?
0: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우려했던 게 1권이 나왔을 때 이제 성경 마케터님도 저한테 DM을 주셨었는데 주변에서 퇴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1: 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다 이렇게 네. 그대로 따라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0: 근데.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서 날 것으로 다 쓴 거였는데 네. 어째서인지 퇴사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말려라. 라고 했었는데요. 재밌게도 이 책이 출판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위안을 받았다. 심지어 저는 국밥집 하시는 독자분한테 네. 이제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외로웠는데 위안을 얻었다. 나도 용기는 해보겠다. 했고요. 최근에는 대학원 네 다닐 때 이 책을 읽으셨는데 졸업하는데 큰 용기를 얻었다라는 피드백까지 받아서 아 책은 독자가 결국 최종을 만드는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1: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아니 이제 이 사업일기 2 저는 이제 3은 이제 못 받고 2권만 열심히 네. 이제 몇 번 봤는데 재미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그 책을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진짜 그래요? 지금도 아직 막 재밌으세요?
0: 늘 네. 재밌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네. 재밌는 일들 속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였는데 회사에 다닐 때와 이제 일을 혼자 할 때가 언제가 더 좋냐라고 하시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는 지옥을 택하는 거다. 라고 했거든요.
1: 네네.
0: 그게 지금 참 좋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계속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용기라고 했을 때 제가 이번에 나온 3권 이야기를 했던 게 3권에서도 계속 시작해요. 3년 차인데도.
1: 네.
0: 네. 근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1: 아니, 미시마 쿠니히로의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이 얘기를 많이 인용하시면서 자기가 페달을 밟는 만큼 앞으로 가는 거, 그거면 충분하죠.
0: 맞아요.
1: 아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뭔가

0: 시작할 용기를 주는 책이잖아요. 이 얘기가 굉장히 와 네. 닿는. 네.
1: 그리고 되게 용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 조금 밟으면 그래도 나갈 수 있구나. 어떻게든 가는구나. 라는. 네.
0: 솔직한 기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터틀넥 프레스 사업 일기, 나 여기까지 이렇게 솔직히 썼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기록 있어요? 저는 보고 뭐 샐러드 먹고 체한 이야기들, 되게 뭐 막 그거 웃겼어요. 막 하루 일정을 막 몇 시부터 해가지고 써놓은 다음에 끝에, 어우, 제이 같았어. 멋져. 뭐 이런 거.
1: 제이님이 보시기 어땠나요?
0: 아, 뭐 그건 일상으로 하는 일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0: 1분 1초 막 거의 쪼개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 좀 한 번에 했다고 네. 멋져.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고, 아, 이렇게 막 철두철미해 보이는 이런 대표님도 이런 거에 굉장히 소소하게 네. 만족해하는구나. 되게 재밌는. 네.
1: 근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했던 부분은 모르는 걸 모른다. 아. 내 취약한 지점이 이거다라는 거를 다 썼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 시작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걸 생각한 게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였어요. 주변에. 근데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는 바람에 그걸 해봤어요.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딱 3개월만 돈 쓰고 갚을게. 얼마만 빌려줄 수 있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일기를 이제 실은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 더운 여름에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전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0: 친구가 마이너스 통장을?
1: 네네. 어머. 그러면서 이제 더 느끼게 된 게, 아, 사업을 하면서는 진짜 혼자 할 수 없고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주변에 등을 밀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하게 되는구나 해서 감사한 분들 이야기를 더 많이 써야겠다라고 하여 이제 사업 일기에 그런 이야기 더 많이 담기게 됐죠.
0: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닌 정말 지인들의 도움으로 네.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주변 분들에게 이제 헌정하는 그런 네. 마음을 담아서
1: 그것도 있습니다.
0: 함석영 마케터님 이제 사업일기 1권도 읽으셨고 3권까지 네. 다 읽으셨어요.
2: 네네네. 네, 네.
0: 직장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2: 일단 네.
0: 퇴사의 욕구가 막.
2: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뭐 다른 그 업계 분들이 네. 이거 읽고 퇴사하고 싶다. 제가 보기엔 이게 항상 결말이 좀 행복하게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 위기가 보통 앞에 있거든요. 1, 2분기에 위기가 많아서 그렇죠. 1, 2분기에서 만약 멈추셨다면 좀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도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뭐 마이너스 통장 막 이런 부분도 너무 기억에 남고 했는데 저는 이번 책에 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함석영 마케터님이 예. 나와요.
1: 네.
2: 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1: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2: 예. 그래서 사실 그 제가 한번 인스타툰을 통해서 그 이 사업 일기나 뭐 이런 부분을 네. 좀 후기를 남긴 적이 있는데 네. 이거 공유해 주실 거는 약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유를 얼마 전에 퍼가시더라고요. 게시물을. 그래서 아 뭔가 뭐 실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저는 그 뒤에 223페이지에 네. 9월 9일 화요일 요날
1: 기억나시죠?
2: 만나서 예, 예. 그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네네. 이제 본인이 마케터라면 이 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0: 석영님 궁금해요. 출간 전 MD님 미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품이 효과가 있나요? 왜 만드나요? 상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뭐 석영님이 이 책의 마케터라면 뭘 하겠어요? 어떤 대답을 해주셨어요?
2: 진짜 길게 얘기했던
1: 진짜 거의
2: 걸로.
1: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
2: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약간 또 고이 대표님의 또 매력인 것 같고 이걸 또 그대로 쓰셔서 저 놀라기는 했어요. 사실 이게 막 그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되게 아 진짜 이 사업 일기에 나머지의 신빙성이 좀 신뢰가 된다 이 기록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뭔가 또 한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저도 그날이 너무 기억이 나면서 그리고 결국에 이 책이 잘 됐던 걸로 저는 또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확실히 되는데 난 나중에 사업 못하겠다 또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아니었나.
0: 제가 약간 출판계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충분히 예, 예. 그럴 만한 책인데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저희 김보희 대표님 작은 서점 언제 나오셨죠? 작년
1: 여름에 한번 나왔었죠.
0: 왜 그 얘기는 없어요?
1: 아니, 그게 사업은 아니어가지고요.

0: 아, 제가 아니, 그래도 사업의 일환이죠.
1: 오, 지금 당황했습니다. 네.
0: 지금 안 오네.
1: 제가 작년에 일기를 700쪽 넘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 관련될 것만 또 추려내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발에 힘을 꽉 쥐고 있는데요. 네. 네.
0: 다음에는 사건에서는 좀 그럼요. 네, 네. 지금 도움되는 연구에. 네,
1: 그럼요.
0: 네. 아니, 여기서 얼마나 또 많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쵸? 도움이 되는 네. 일하고 계시는데 이건. 네.
1: 근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네. 이제 본인 분량이 너무 적다.
0: 네. 아. 서로들 나는 누가 제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1: 네, P 출판사의 그 M 팀장님이 계세요. 네. 책에 자주 등장하시는데요. 네. 여기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 분량을 늘려달라고 했다라고 썼는데요. 실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십니다.
0: 네. 아니 여기에서 좀 그 이거 재밌는 부분이 나고 읽어주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1: 제가 독립하고 1004일 됐을 때 네. 이제 알람이 울려가지고 이제 그때 일기를 쓴 게 있는데요. 네. 이게 3년 차인데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간 많은 시작을 했다. 시행착오를 했고 실수를 했고 반성했고 배웠고 또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하고 반성하고 배우고 무한반복. 그런데도 여전히 새로운 상황을 겪는다. 마음을 끓이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일어나 해결하고 새로이 시작한다. 그렇게 천사일. 내 안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딘가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건 나. 적어도 나에 대한 신뢰는 천사일 전보다는 높아졌다는 걸 느낀다. 라고 예, 되게 예, 힘주어 썼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그냥 막 바쁘게만 지내고 그러다 보면 뭐 매출만 쫓다 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물결이 휩쓸려가지고 그냥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약간 우리 김부혜 대표님 보면 어떤 그 심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시는 그게 바로 네. 그 기록에서 시작된 기록의 힘을 보여주시는 네.
1: 그 제가 매주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이 사업 일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금 기록이에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함석영 마케토님은 어떤 부분을 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2: 네. 저는 3월 28일 금요일에
1: 되게 부끄럽네요. 예.
2: 커피 한 잔이란 곳에서 이제 어떤 대표님과 미팅을 하고 커피가 너무 맛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원두를 사려고 하면서 이제 커피 사장님한테 커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커피 사장님이 질문을 건네는 부분인데요. 맛있는 커피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장님을 바라보며 눈을 껌뻑였다. 좋은 재료, 완성된 기술, 그걸 알아주는 손님이에요. 몇 초쯤 멍하니 있다가 사장님 잠시만요 하고 이제 메모했다. 좋은 책의 3대 요소도 마찬가지겠다. 좋은 글, 완성된 편집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독자. 근데 이 부분이 보이 대표님 말, 저 평소에 말을 하다 보면 갑자기 노트를 꺼내서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잠깐 메모 하면서 이렇게.
0: 근데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잠깐만요. 너무 좋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한마디로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걸 메모하나 그럴 때.
1: 그럴 때 대단한 말을 하신 거예요.
0: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죽지 말고 계속 네, 하던 거 네. 하면 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김보희 연구자님의 이 책 사업일기 3권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과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 읽었으면 해요?
1: 그 아까 대학원 졸업하신 분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무언가 돌파해낼 것이 있을 때 용기를 내고 싶으신 분. 네. 그리고 새로이 이제 약간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혹은 좀 부족해서라고 시작 못하시는 분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작은 서점 다독이님들 중에 자영업자분들이 많다고 네. 들었어요. 힘내십시오. 네,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0: 이 시간 가게 문 닫고 네. 오늘 매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맞아요. 주는 책.
1: 네.
0: 그리고 앞서 저 말씀드렸던 그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그것도 굉장히 어떤 내가 뭔가 도전함에 맞아요. 있어서 용기를 주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걸 묶어서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김보 연구자님에게 시행착오와 용기에 항상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끝곡으로 우리 함께 이 곡 나눠봐요 네. 하면서 들고 오신 곡이 있다고요?
1: 제가 작년에 출연했을 때 특집으로 네. 그때 월터의 상상을

0: 현실이 된다 중에서 스페이스 오디티를 이제 선곡을 했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네. 용기 내시고 싶은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려요. 그 중에 이 월터가 이 같은 부서에서 16년 동안 일하다가 네. 처음으로 그 일상을 벗어나서 모험하는 이야기잖아요. 영화가 그때 아주 이 마음을 되게 설레게 하는 배경음악이 하나 있는데요. 호세 곤살레스의 스텝 아웃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들어보시면 여기서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가사를 처음 찾아봤는데 일상에서 한 걸음 나와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 너무 좋고요. 이 용기를 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응원으로도 응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새학기도 아닌데 왜 시작을 얘기하지?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네. 사실 이때가 가장 움츠려들 때예요.
0: 맞아요. 그렇죠? 큰일 났다.
1: 큰일 났다. 마음의 조바심이 생기고 휴가 갔다 오면 좋아지겠지 맞아요. 했는데 마땅히 그냥 돈만 쓰고 오지 딱히 큰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런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불어넣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도움되는 책 연구회 김보희 터틀랙프레스 대표 그리고 부키 출판사의 함석영 마케터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책은 정지혜 작가의 꼭 맞는 책 그리고 김보희 대표님의 터틀랙프레스 사업일기 시리즈였는데요. 두 권 여러분께 강추해드립니다.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김보희 대표님의 추천곡 호세 곤잘레스의 스텝아웃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로버트. 아내가 젊은 시절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고 그 후로 10년 넘게 두 사람은 녹음 테이프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목소리로만 이어진 우정,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목소리를 녹음해 보내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로버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버트가 그녀에게 당신의 얼굴을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눈먼 남자의 손가락이 그녀의 콧등을, 입술을, 목덜미를, 눈가를 천천히 더듬습니다. 그는 그렇게 손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녀는 훗날 그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아내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혼 뒤에 절망과 슬픔에 짓눌려 스스로 생을 놓으려 한 적도 있었지요. 그때 그녀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런데 로버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이 부부의 집에 하룻밤 묵으러 옵니다. 화자는 이 방문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가 아는 시각장애인이란 영화 속에서 본 느리게 움직이고 결코 웃지 않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는 편견에 갇힌, 질투심 많고 마음이 좁고 텔레비전 앞에서 인생을 흘려보내는 남자입니다. 로버트를 만나자 화자의 편견은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로버트는 영화 속 시각장애인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멋지게 수염을 길렀고 우렁차게 웃고 위스키를 마시고 음식을 왕성하게 먹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와 감자를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장면은 카버 소설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함께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 어쩌면 친밀함이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속도로 배가 불러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갑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잠들고 두 남자만 남습니다. 과연 무뚝뚝한 나와 생기발랄한 시각장애인 로버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상권, 모레 새벽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대전, 충북 중남부, 전북 북서부와 전남 남동부,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길 바라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겠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6도에서 35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4도, 파주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파주 26도입니다. 강원 영서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23도, 원주 24도, 대관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6도, 원주 29도, 대관령 25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4도, 동해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30도, 강릉과 동해 31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5도, 충주 23도, 대전 24도, 세종과 천안 보령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충주 29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세종과 천안 28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25도, 광주와 목포 여수 순천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29도, 목포 28도, 여수 27도, 순천 29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구 23도, 포항 23도, 안동 22도, 부산과 울산 23도, 진주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2도, 포항 33도, 안동 32도, 부산 30도, 울산과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2도, 개성 23도입니다. 낮 기온 평양 28도, 신의주 30도, 개성 2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8분입니다. KBS 기상동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자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방산 포럼에 참석 기조 연설을 통해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는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기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박 검사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조회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해제돼 있었다며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 유언 비어를 유포하고 출국 금지를 남용해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경찰 수사지휘부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 소속 경찰관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그제 긴급체포된 강력팀장 A경감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지를 공개 검증한 뒤 이송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국정조사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이 같은 제안을 담은 투표지 이송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현행 법규상 선관위 자체 직권 재검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국조특위 의결을 거쳐 투표지 검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KT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의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이 KT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 2021년부터 25년까지 세무회계자료로 이는 구현모, 김영섭 전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1,450원과 1,46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1,290원에서 990원으로 좁아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전국 대부분 권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남과 전북에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도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광주, 전남은 10에서 40, 경상권은 20에서 60, 많은 곳은 경북 북부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KBS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장난감이 귀하던 시절에는 바퀴 빠진 자동차, 팔이 흔들리는 봉제 인형도 애지중지하며 어딜 가나 들고 다녔죠. 그런 어린 시절의 아날로그 정서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 앤드루 스탠튼과 맥케나 해리스 감독의 토이스토리 5,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네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아,
2: Jesse, you know Bonnie better than anyone. What does your gut say?
3: Bonnie still needs us. Our time ain't over yet.
4: We're gonna need backup.
5: Affirmative, Commander.

0: 오늘은 태블릿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은 장난감 친구들의 유쾌한 여정을 그린 영화 앤드루 스탠튼과 맥케나 해리스 감독의 토이스토리 5 만나봅니다. 신의 1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시대는 변했지만 토이스토리는 영원한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시리즈인데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2: 네, 지금 전 세계,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 2, 3주차 정도 됐거든요. 개봉한 지.
0: 네.
2: 뭐 개봉 첫 주말 성적부터 해서 올해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탑 순위 안에 들 정도로 흥행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첫 주말 성적이 1억 6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지금 개봉한 2, 3주차 지난 상황에서 한 5억 달러 정도 전 세계 흥행 수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 정도 수익이면 뭐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0: 그러네요.
2: 할 수가 있고요.
0: 네.
2: 한국에서도 지금 170만 관객 정도를 돌파를 했어요. 아직도 계속 개봉이 이어지고 있고
0: 네.

0: 그리고 여전히 뭐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봉 흥행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1: 네. 뭐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앞에 영화를 본 사람이면은 이번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계속 관객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원래부터 이 토이스토리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를 데리고 극장에 그렇죠. 가서 부모가 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안 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장난감, 우리가 갖고 놀던 장난감 이제 재미없어서 안 노는 건데.
2: 정서가 다르니까. 네,
1: 다른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엄마 아빠는 막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장난감을 방치하기도 하고 뭐 버리기도 하고 뭐 남한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처럼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시즌이 더해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서 잘 어울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사교생활을 같이 해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안녕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여서 사실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는 잘 크면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잘 키워서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게 정말 이 부모의 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이 장난감들도 어린이들을 보고 있는 거여서 이제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 어른들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지점에서 또 눈물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관객들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참 신기하게도 토이스토리는 호불호 얘기가 별로 없는 것
0: 맞아요.
1: 같습니다.
2: 그러게요.
1: 그러니까 뭐 약간 아쉽다 뭐 이 정도 정말 정말 크게 얘기해서 뭐 아주 약간은 아쉽다 정도인 거지 뭐 이게 저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걸 봐서 얼마나 이 프랜차이즈의 힘이 강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2: 어느덧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화가 됐는데 이번 시리즈가 7년 만에 나와서 더 반가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1편 나온 지도 뭐 수십 년 됐죠.
0: 네. 95년에 1편이 나왔으니까요.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시기에 계속해서 이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 거고 뭐 1, 2편은 다 90년대 말에 등장을 했었고 네. 3편이 2010년, 4편이 2019년에 나왔거든요. 3편과 4편의 텀이 좀 있었고 대부분의 관객들이 3편 개봉 당시에 이 시리즈는 3부작으로
1: 맞아요.
0: 이제 완벽한 3부작으로 이제 끝을 맺었다.
1: 3이야. 네. 네.
0: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9년 정도 흘러서 이제 4편이 나왔을 때에만 해도 기대하는 반응이 약간 갈렸었어요. 이걸 왜 굳이 완벽한 3부작을 또 이어서 4편으로 만들 것이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할리우드는 IP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계속해서 네. 이전 시리즈나 이전의 IP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와중에 4편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흥행을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3편, 4편 모두 전 세계 흥행 10억 달러 이상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픽사 입장에서는 5편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근데 영화계가 너무
1: 바뀌었죠.
0: 시장 상황이 급변했잖아요.
2: 그렇죠. 네.
0: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더 변한 상황에서 이번 5편을 보시면 아 픽사가 이 달라진 시대, 달라진 관객 트렌드를 놓고 어떻게 이야기에 이걸 시대성을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 이렇게 고민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장난감 선물 안 한단 말이에요.
0: 그 맞아요.
1: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1편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누구네 집 어린이가 뭐 되면 생일이다 뭐 이러면은 뭐 어떤 뭐 어떤 장난감 갖고 싶어 여전히 장난감이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2: 네.
1: 예전 그 90년대나 그 이전 시대에 장난감이 가지고 있던 위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는 부모가 금지하는 태블릿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장난감 더 이상 아이들이 장난감을 원하지 않는 시대에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해서 정말 절묘하게

0: 접점을 찾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기존 시리즈와 연결점과 차별점을 꼽는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2: 이 전체 이야기 시리즈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보면 대부분 뭐 앤디라는 주인공이 있었고 그 소년의 방 안에서 소년이 아주 애지중지하던 장난감들이 서로 이 소년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새로 이 방 안에 들어온 장난감들과 대립한다든지
1: 네.
2: 아니면 이 앤디가 대학생이 돼서 네, 집을 떠나가야 할 때 앤디를 따라가게 되는 선택받은 장난감과 버려지게 될 장난감들의 갈등을 다뤘다든지 아니면 또 앤디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들을 보니라는 소녀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보니의 방 안에서 또 펼쳐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앞서도 그 이다희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 문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혹은 이 아이들의 방 안에 있는 장난감들에게 새로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위기인 것인가. 결국에는 그 패드로 상징되는
1: 네.
2: 스크린 터치 스크린의 놀이 문화가 아이들을 전부 공략했고 그로 인해서 방 안에 아주 낡은 장난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녹여냈거든요. 이번 영화가 그래서 과거 1편부터 4편까지의 이야기와는 소위 말해서 악당격의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었다. 릴리 패드라고 하는 터치스크린 패드가 이번 영화의 악당 캐릭터 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네. 그 캐릭터가 못된 건 아닌데 그 이제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야기시키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이전 시리즈와는 다른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0: 이 시대가 달라진 것을 반영하는 것만큼이나 그 연결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전 시리즈에 나왔던 이 장난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일단은 그대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들이 예전처럼 한 번에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시간차를 두고
1: 네. 흩어져 있죠.
0: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등장을 할 때 보면은 아 그동안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설정도 있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카우보이 장난감,
2: 우디가.
0: 네, 우디가 등장을 할 때 우디가 이제 항상 그 카우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모자를 벗을 때 보면은 이제 이 뒷머리가 엄청나게 반짝반짝
1: 네. 원형 탈모가
0: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심지어 과장되게 표현해서 약간 이렇게 햇빛을 반사해서 항상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 빛이 반사된 것들이 막 다른 장난감들의 눈을 막 찌르는 정도인 거예요.
1: 네.
2: 배도 나왔죠.
0: 네, 배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디가 아저씨가 됐다 같은 느낌으로 약간 설정이 바뀌어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러면서 또 드는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난감이 계속 거기에 있지만 또 사실은 얘네들도 시간의 풍파를 맞고 있어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설정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이 토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어린이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를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난감들은 자기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그 자기의 예전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간에는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중간에는 웃기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가장 잘하는 그런 정말 쥐었다 놨다 이런 것들을 예, 참 잘합니다.
1: 네. 감독 앤드류 스탠튼이 각본도 직접 썼다고요?
2: 네.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이 토이스토리가 왜 또 기념비적이냐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거의 이제 창립작이나 다름없거든요.
1: 그렇죠.
2: 첫 영화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이 토이스토리를 기획할 당시 이제 30대 나이였던 픽사 직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앤드류 스탠튼 감독 그리고 뭐 피트 닥터 감독 뭐 존 라스터 감독 이런 사람들이
0: 전설적인
2: 인물들이 모여서 이 디즈니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일종의 이제 하청업체 입장인 거잖아요. 픽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대단한 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뭘 만들까를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중간에 그 대형 그 미국은 그 곳곳에 지방 도시마다 이제 대형 마트들이 막 있잖아요. 큰 네. 마트들이. 그런데 이제 카트 끌고 다니면서 장난감 이제 가지고 놀면서 괜히 딴짓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발굴

0: 불에내서 토이스토리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런 스토리를 개발했던 이 앤드류 스탠튼 감독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감독들이 그 이후에 이 픽사 스튜디오에서 진짜 수많은 걸작들을 만들었잖아요. 각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피트 닥터 감독도 다른 영화도 이제 만들고 앤드류 스탠튼 감독도 뭐 워리 같은 영화를 또 연출해서 만들기도 했었고 계속 걸출한 영화를 만들다가 꾸준히 이전 토이스토리는 감독은 다 달랐거든요. 존 라스터 감독이 거의 이제 연출을 했었는데 그 각본은 계속해서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이제 뭐 스토리 원안이라든지 아니면 각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꾸준히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이번에는 아예 연출까지 맡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사실 우디나 버즈 같은 인기 캐릭터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 제시가 중심 이야기로 이제 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인기 있는 캐릭터를 옆으로 이렇게 빼는 게 과연 괜찮을까? 감독의 영향이겠죠?
2: 네, 아무래도 이 공동 감독을 맡은 켄 해리스의 어떤 토이스토리의 방향성에 대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태블릿이 등장하는 것까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토이스토리는 앤디와 우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장난감들이 같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근데 장난감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남자아이에게는 남자들이 놀고 갖고 노는 장난감을 사주고 여자아이에게는 여자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성 역할 같은 것들을 배우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가 장난감이기도 한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남자아이가 이 남자아이 용 장난감을 갖고 노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들끼리의 우정 이런 느낌으로 요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그렇다면은 이 여자 어린이들은 어디서 이 이야기에 접점을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작진이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 4편부터는 좀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확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시가 중심이 되면서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남자 아이 용, 여자 아이 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좀 폭넓게 구상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예, 그래서 카우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하지만 친구가 없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정교한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가 있는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친구 맺기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장난감을 여전히 갖고 노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태블릿으로 친구 맺기를 하지 않는 아이인 것이고 이제 그것은 아이가 주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친구가 없기 때문 아닐까? 같은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역추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시가 중심이 되면서 이 여자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의 좀 분위기도 약간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1: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주제곡을 맡았는데 그 사연이 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0: 네. 이번 이 시리즈가 또 항상 이 삽입곡 주제곡이 엄청난 맞아요. 히트를 그렇죠. 쳤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지금 앞서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제시라는 새로운 캐릭터의 중심 서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놀이문화에 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각본에 세밀하게 잘 녹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작진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주제곡 가수로 좀 섭외하고 싶다고 애초에 생각을 했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제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었대요. 워낙 바쁘기도 하고 지금 가장 뭐
1: 핫하죠.
0: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렇죠. 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프로듀서였던 제시카 체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이 본인들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카우걸 제시의 성장 서사가 어떤 의미인지 자신들이 이 픽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동안 이걸 개발하면서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 창작자로서 좀 연대감을 표했다고 해요.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그래서 테일러가 그 편지를 받고 그냥 바로 하루 만에 이 곡을 만들었대요. 거의 즉흥적으로 바로 이 영감을 받고 이제 영화를 본 뒤에 바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I Knew It, I Knew You라는 곡을 극장에서 엔딩 크레딧이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토이스토리 5 줄거리 살펴볼까요?
2: 네. 이 장난감들의 주인 앤디가 어린 소녀 보니에게 자신이 아끼던 우디와 버즈 같은 장난감을 물려준 뒤에 시간이 꽤 흘러서 이번 영화 5편이 시작되면 이 보니가 10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한테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자기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좋은데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패드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니의 부모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보니에게 이 패드를 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보니 방에서 그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던 장난감들에게는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위기에 빠진 이 장난감들이 패드에 대항하는 한편 오히려 또 보니에게 그 현실에서의 친구를 찾아주려고 이들이 또 노력도 합니다. 장난감도 갖고 놀면서 또 같이 어울려 놀 수도 있는 보니와 취향이 딱 맞는 친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디와 버즈 그리고 특히 제시가 온갖 모험과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1: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인데 스마트 기기에 빠진 아이

0: 아이가 밤새는 걸 보면서 장난감들의 위기를 느끼는 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고민이고 문제이잖아요. 단순히 장난감들만의 위기만은 아닐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규모가 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 가족이 와서 이제 식사하는 이제 그런 큰 이제 식당을 보면은 어린이가 있는 테이블은 거의 다 패드를 그렇습니다.
2: 그렇죠. 예.
1: 왜냐하면 패드를 볼 때는 이제 아이가 칭얼거리지도 않고 네. 예, 울거나 떼쓰 지도 않고 조용하게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돼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기차를 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항상 이제 그렇게 패드를 그렇죠.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토이스토리 5편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 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보니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던 장난감들은 세상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다 너무 행복하게 그렇죠. 보니랑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어느 날 이 릴리 패드라고 하는 패드가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집에서는 이미 이 패드가 모든 아이들의 관심사를 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장난감들은 이미 집 안에 있지를 못해요.
2: 맞아요.
1: 다 이제 마당이 버려져 있어요.
0: 네.
1: 마당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버려져 있어서
2: 땅에 묻혀 있고
1: 그래서 네. 다 이렇게 막 흙이 다 묻은 상태로
0: 있죠.
1: 예. 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네 집은 아직도 주인이 너를 갖고 놀아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즘에 아이들은 다 쟤 저렇게 패드만 보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는 정신 차려 보니까 모든 집집마다 아이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다 이렇게 빛이 나는 이렇게 뭔가를
2: 스크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 이제 그 어떤 애는 그 컴퓨터 이제 그 데스크탑 스크린 앞에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작은 태블릿을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이어서 그걸 보고 제시가 깜짝 놀랍니다. 하는 얘기가 저게 뭐가 노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없는데
0: 그렇죠.
1: 어떻게 노는 거야. 이제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요즘에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따돌림 역시 이 패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2: 맞아요.
1: 네, 특히나 이 여자 아이들의 보니와 이제 보니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의 따돌림이 패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지 알려면 뭐 단순히 뭐 몸에 멍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단톡방 같은 걸 봐야
2: 맞아요.
1: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애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해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를 이거를 사실은 안 겪어본 어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2: 잘
1: 거죠.
2: 모르죠.
1: 예. 아무도 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면 보니가 친구들로부터 초대를 받는 것 같지만 초대를 받는다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는 사실 같은 것들이 이 사이버 불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토이스토리가 접근하는 또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0: 네. 이 태블릿 등장의 장난감들이 위기를 느꼈던 것처럼 예전에 우디도 버즈가 등장했을 때 비슷한 위기감을 느꼈었던 게 생각나네요.
2: 다 이 우디 입장에서는 버즈가 새 선물로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앤디라는 친구에게 버려질까 봐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표현을 멸종 위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 주인에게 버려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늘 해왔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장난감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같이 칼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손때를 묻혀가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노는 게 이 장난감들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지 굉장히 좀 장식장에 전시된 채로 고가에 팔려나가면서 소장품이 된다던가 하는 식의 사랑받는 것은 그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게 또 이전 시리즈에서도 항상 나왔었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이 장난감들 입장에서의 자신들의 위기감, 자신들이 사랑받고자 하는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시리즈 안에서 잘 이 이야기 안에 녹여냈다 보니까 그런 우디와 버즈 사이의 관계가 이번 영화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각자의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사랑

0: 받고 싶은 한편 이 주인들이 또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자기 주인들도 친구가 맞아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네. 이런 말 그대로 부모의 마음을 이 장난감들을 통해서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게 이번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1: 이 버즈가 사실 존재감이 상당한 장난감인데 이번에 군단으로 등장하는 씬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0: 이게 진짜. 그 장난감의 뭔가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달라진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버즈가 옛날에는 자기가 정말 우주인으로 착각하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계단 같은 데 뛰어내리다가 막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날아다녀요. 근데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드론 기능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장난감들마다 이제 다른 조연 장난감들도 보니까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뭐 와이파이나 이런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서 뭐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맞아요, 전송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를 그 장난감들의 기능을 이야기에 되게 잘 녹여냈더라고요. 그런 게 이번 영화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1: 아, 사실 아이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전자기기를 언제 손에 쥐어줄까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거를 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어울리기가 힘들고 결국은 사주게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다뤄져서 부모들이 정말 공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볼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 어떤 집에서는 이 장난감들이 논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0: 맞아요.
2: 논다는 게 뭔지 몰라요.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인은 자기랑 안 놀아줬거든요. 그냥 진열만 해놨어요. 거기에 자기네들은 다 엄청 멋있게 자리 잡고 있지만 놀아준 적이 없으니까 논다?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데 이제 중간에 처음 아이와 놀아본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너무 신난다 이런 게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장난감들만의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떠들면 안 되니까 패드 쥐어주고 그냥 같이 밖에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떠들고 시끄럽게 굴고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그 몸을 움직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성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어른들 다 그렇게 컸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언젠가부터 막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조금이라도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왜 저 집은 저렇게 뭐라도 보여주면 되는데 라는 그렇죠. 식의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이스토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방식은 다 이제 하나같이 따뜻하고 온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오싹해지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고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냥 네. 장난감 갖고 재밌게 놀았는데
1: 맞아요.
2: 이제는 태블릿이 없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재미없어하고 태블릿 없으면 심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갑은 두고 와도 스마트폰은 두고 오는 경우 없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게 나아가서는 아이들뿐이 아니라 성인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이 있는 사람 얼굴 안 보잖아요. 연인들이 그렇죠. 카페에서 앉아서 있어도 둘 같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1: 네.
2: 이런 것들을 좀 두루 생각하게 됩니다.
1: 맞아요. 예전에 딸아이 생일 파티를 했을 때는 집에서 만약 하면은 밑에 집에서 몇 번 올라와야 되거든요.
2: 아,
1: 너무 뛰어놀고. 네. 근데 어느 순간 엄마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너무 시끄럽고 아이들은 너무 조용한
2: 맞아요.
1: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각자 앉아서 본인의 네. 스마트폰을 네.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장면이 섬뜩하게
2: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이전 장면과 네. 대비되면서
2: 근데 그게 진짜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냥 각자 자기 핸드폰 보고 있다가 웃기는 거 있으면 서로 링크 보내줍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1: 네, 네.
2: 그럼 이제 내가 웃으면 뭔데 나도 보내줘. 그럼 이제 링크 보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지금 뭐 10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시리즈가 결국은 5편이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이 태블릿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미래의 장난감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 시리즈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1: 그리고 또 사실 장난감으로 부모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릴리 패드 보면은 그래도 마냥 기계만은 아니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요.
2: 그렇죠.
1: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을 좀 했더라고요.
0: 네. 이 릴리 패드가 그레타리 배우가 지금 목소리 연기를 했거든요.
1: 네.
0: 워낙

0: 지금 또 잘 나가는 배우가 됐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서도 뭐 줄거리 소개하면서 이 영화의 이제 뭔가 악당격의 위치에 놓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릴리 패드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이제 자기의 주인인 보니를 뭐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릴리 패드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보니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맞아요.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소통을 하는 방식 자체 제가 본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난감들하고는 대척점에 서게 돼요. 그래서 릴리 패드 입장에서는 보니를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패드라는 게 뭐 영화에서도 재미있게 묘사가 되지만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채팅방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학습용 도구로서도 이 릴리 패드가 활용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언어를 배우게 해주는 뭐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보면 릴리 패드가 마냥 본인의 인생에 해로운 것처럼 묘사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을 영화가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1: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2: 그렇죠.
1: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더 나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도구는 따돌림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학습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 작품에서 잘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0: 네. 다만 약간의 좀 의아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보니가 아빠한테 방을 치워달라고 말로 안 하고 그 포스트잇에 쪽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방 치워달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말없이 치워줘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올바른 교육 방법인가? 본인을 너무 네. 저렇게 키우는 거 아닌가?
1: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닌가라는
0: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보니가 한 번은 이 장난감들이 이제 음모를 꾸민 건데, 그 릴리 패드가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보니가 아빠한테 막 화를 내거든요. 왜 내 패드가 충전이 안 돼 있냐. 근데 아빠가 그것도 본인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2: 네.
0: 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1: 굉장히 한국적인 얘기네요. 네, 훈육이 필요하다.
0: 네. 너무 금쪽이 같은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네. 아빠가 너무 너그럽게 봐주는 것 같아서.
3: 요즘 한국이 더 하지 않을까요?
1: 그러게요.
3: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0년이 넘은 시리즈물을 한 배우가 연기한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인 거고, 또 그 가운데 또 돌아가신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30년이 그냥 30년이 아닌 거죠.
3: 그렇죠.
1: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우디다 뭐 이런 느낌 바로 들잖아요.
3: 네.
1: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레타리가 이제 이 릴리 패드로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스마트 기기는 사실은 장난감보다 더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구형이 나오면 진짜 문자 그대로 쓸 데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토이스토리 5편에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때 아이가 갖고 놀았지만 이제는 너무 구형이 되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서랍 속에다가 그냥 처박아둔 그렇죠.
3: 우리 예전 휴대폰들
1: 맞아요
3: 것도 그렇죠?
1: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보면 추억은 있는데 전혀 다시 뭘 만지고 싶진 그렇죠. 않은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또 구형 스마트폰이 또 사진기로 애용하고 있습니다만
3: 그것도 비싸졌어요.
1: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기는 오히려 이 한 번 흐름이 지나가고 구형이 되어버리면 장난감들은 대를 물려 사고 놀 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3: 맞아요.
1: 그래서 참 이걸 보고 있으면 아마도 우디나 제시는 다음 판에 나오겠죠. 릴리 패드는 나올 수 있을까?
0: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3: 그렇네요.
1: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그러면 새로 나오는 이 스마트 기기인 캐릭터들은 매번 바뀌어야 되는 건 거예요.
2: 그럴 수 있죠.
1: 현실을 반영한다고 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우리는 장난감을 버리지 않아. 이제 이것을 굉장히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로 왔을 때에는 더 이상 같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3: 그렇죠.
1: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좀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번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스마티 펜츠라고 있어요.
3: 네네.
0: 이 캐릭터를 그 미국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목소리
3: 그렇더라고요.
0: 연기를 했거든요.
3: 예.
0: 그 누가 들어도 코난
1: 맞아요.
0: 오브라이언이 목소리가 계속 영화 내내 가장 높은 데시벨로 떠들고 있는데
3: 워낙 캐릭터가 그러니까
0: 이 캐릭터가 이 대표적으로 다음 영화에서 못 나올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펜츠의 기능이요. 아이들의 배변 습관을 도와주는 스타일의 장난감 기계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버리고 나면
3: 네.
0: 그냥 한두 살 때 잠깐 가지고
3: 없어지죠.
0: 쓰고 말고 그냥 서랍 속에 영원히 가둬두게 될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 아주 잠깐
1: 맞아요.
0: 등장하는 다음 영화에서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캐릭터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3: 네. 또 픽사 영화도 그렇고 토이스토리도 그렇고 이스터에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다.
1: 영화 끝난 다음에 나갈 수, 극장에 나갈 수가
3: 그러니까요.
1: 없어요. 이게 한참 봤는데
3: 워낙 긴데
1: 워낙 긴데 이제 그걸 다 보고 이제 끝까지 남아서 이제 앉아서 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앉아서 보시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가 나오는지는 항상 예. 이제 다음 편에 뭐가 어떤 얘기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번 편에 좀 다 못다한 좀 B컷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연출하게 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영화 내내 그 버즈라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다양한 일종의 OS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다양한 기능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3: 네.
0: 이 영화의 그 메인 플롯에 참여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이제 배경의 이 버즈의 그 장난감들이 그 버즈와는 다른 양산형 공장에서 찍어낸 그 장난감들이 무리를 지어서 계속 노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이 의외로 이 이야기에 되게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어떤 장난감 스타일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버즈 군단이 마지막에 이 이스터에그 그 엔딩 쿠키 영상까지 이 버즈 군단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네. 감독이 뭐 토이스토리 6, 7 얘기까지 또 하더라고요.
1: 일단은 영원히 나오겠죠.
3: 네.
1: 정말 쫄딱망한 영화가 한 세 편 나오기 전까지는
0: 맞아요.
1: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3: 네.
1: 근데 이제 숙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대체 이제부터는 스마트 기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옛날 스마트 기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3: 그렇죠.
1: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스마트 펜츠처럼 이제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충전해서 뭔가를 한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매번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3: 그렇죠.
1: 그리고 스마트 기계는 발이 없어요.
0: 네.
1: 이 통신을 해서
3: 그쵸.
1: 뭔가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원거리로 뭔가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제시처럼 달려나가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한계를 대체 이 시리즈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디가 그 원형 탈모가 와서 머리가 반짝이고 배가 나온다 쳐요. 그러면은
3: 네.
1: 이 시간의 흐름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이 장난감 주요한 이 등장인물인 장난감들이 죽는 것까지 나올 것이냐. 또 나아가서는 이 목소리 연기를 하는 배우들 중에서
3: 그쵸.
1: 주인공 캐릭터들에 해당하는 톰 행크스, 팀 앨런, 그다음에 조앤 쿠삭 같은 경우는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3: 그렇죠.
1: 그냥 목소리 연기를 잘한다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 1차적이기 때문에.
3: 장난감도 사라져야 될 것
1: 그렇죠.
3: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 배우들의 생애 주기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 네.
1: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변수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없고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
3: 그러게요.
1: 네, 라고 생각합니다.
3: 자 이번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저는 뭐 토이스토리를 대표하는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으려고 하고요. 들을 때마다 눈물 나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영화 토이스토리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부모의 마음으로 장난감을 바라보는 이야기.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장난감도 잘 안 만지고 놀고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어떤 장난감을 물려줘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난감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끔 잘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모의 고민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화가.
2: 네. 저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진정한 애정에 대해 여전히 가장 잘 말하는 영화. 예. 네, 뭐 웃기는 장면도 많지만 사실은 이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게 이 시리즈의 굉장히 중요한 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0: 네. 아마 아이들 부모 함께 보면서 아, 감성도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달라졌구나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마트 기기에 밀린 장난감들의 대반란을 그린 영화 앤드루 스탠튼 맥케나 해리스 감독의 토이스토리 5 이다혜 기자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토이스토리 OST 중에 The Ladies in the Sky의 우디스 라운드업 보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이 참 좋은 여름밤에 박형준 들리를 하고 식구들 저녁밥을 해주느라 어머니의 여름밤은 늘 땀에 젖어 있었다. 한밤중 나를 깨워 어린 내 손을 몰래 붙잡고 등목을 청하던 어머니. 물을 한 바가지 끼얹을 때마다 개미들이 금방이라도 부화할 것 같은 까맣게 탄 등에 달빛이 흩어지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펌프질을 하며 어머니의 등에 기어다니는 반짝이는 개미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물로 씻어내던 한여름밤. 식구들에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는 달빛이 참 좋구나, 막내 손이 약손이구나 하며 시원하게 수줍게 웃음을 터뜨리셨다. 장난감조차도 없던 시절이지만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이 누구보다 많은 추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죠. 박형준 시인의 달빛이 참 좋은 여름밤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지면서 대회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32강 탈락이라는 이 초라한 성적표로 빠르게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뭐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최강의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성적을 냈는지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회 막전막후를 돌아보고요. 한국 축구의 오답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 해설가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분이죠. 신문선 명지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1: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3: 아이, 감사합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단을 취재하고 오신 이준희 KBS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KBS 안녕하세요.
4: 이준희 기자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의견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아니,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 관련 질문도 좋고, 오늘 또 신문선 또 교수님이 나오셔서 축구 얘기도 좋고요. 예, 비판도 좋고 어떤 목소리든 달게 저희가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축구에 이 국민적 실망감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지켜본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듣고 오시죠.
5: 선수분들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본인들도 답답할 텐데 아 저 남아공전 때 약간 공격을 안 하는 거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선수들이 식중독 걸렸냐고 질문한 기자님도 계셨는데 경기하는 걸 봤을 때 다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6: 팀별로 맞게 이제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전술을 짰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전술만 계속 유지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7: 근데 사실 축구를 잘 모르지만 사실 저도 기대했거든요. 많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32강 올라가고 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8: 선수들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근데 감독이 잘못한 거는 전술이 없으니까 그게 해착이지 않았을까. 그 감독 선임 과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관심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래서 축구를 아예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과로만 뉴스로만 알고 있지 정확히 누구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본 건 아니라서 근데 감독 문제가 크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협회 측의 문제도 있고 그 협회가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든 축구인 전체도 문제지 않을까 싶네요.
9: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염원에 맞게 선수의 열정에 맞게 협회가 운영되고 감독이 선임되지 못했던 그 과정이 원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새로운 이제 협회 회장 선임과 감독 선정에 공정을 기했으면 합니다. 13년간이나 동일 인물이 회장을 하면서 이런 게 계속 누적되고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회장 선임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 될 것이고 회장 선임 절차부터 기간을 짧으나 아니면 그 협회 규정을 바꿔서라도 60일이 아니라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라도 새롭게 절차부터 마련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시민들의 실망감이 느껴지시죠? 어떻습니까?
3: 지금 마지막 답하신 분은 거의 전문가 수준의
1: 그러니까요.
3: 말씀을 하시네요.
1: 네.
3: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월드컵 성적에 대한 뭐 참패 결과 이것도 이것이지만 인터뷰하셨던 분 중에 아주 그 뼈에 닿는 얘기가 있죠. 과정에 그 절차의 흠결,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했던 거.
1: 네.
3: 사실은 다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3: 상황 경기장에서 모의고사 볼 때 정문규나가 홍명보나가 그걸로 이미 한국 대표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땅으로 처박혔던 것이죠. 아니 부모가 맨날 싸우는데 그 어떻게 애가 공부를 잘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드컵 전에 계속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특정감사에서 나왔던 징계에 대한 것을 그것을 손보는 것이 그 손보는 것은 그때 권고사항이 홍명보 감독을 다시 계약을 해제했다가 뽑든가
1: 네.
3: 다른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뭉개고 있다가 결국은 시험 준비도 안 했고 그리고 또 그냥 한마디로 비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외국인 감독 뽑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3: 그린스만 그때 그 탑단 방식으로 정문규 회장이 그렇게 잘못 뽑아놓은 후에 그 외국인 감독들은 그 면접도 하고 말이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또 프리젠테이션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아니 그 대학교 입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서류도 접수도 안 했어요. 시험도 안 봤어요. 그런데 빵집 가가지고 그런데 합격을 해요. 그게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화가 났던 것은 월드컵 가서 16강 가느냐 8강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상실에 대한 것이 이미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던 것이죠.
1: 그렇죠. 네. 청년들에게 사실 공정성이란 말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하나였고 이번에 네. 아까 뭐 공부에 비교해 주셨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냐 뭐 이런 그렇죠. 말씀까지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네.
1: 네네.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시민분의 말씀 중에 집단 식중독 걸렸냐 뭐 이런 질문한 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기자분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주신 이준희 기자님이 네. 그 질문하셨거든요. 그때 이준희 기자님은 어떠셨습니까?

0: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는데 제 기자하면서 정말 축구 경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경험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1: 화가 나서 뛰셨군요.
0: 예, 화가 나서 정말 그때부터 심장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됐고 그게 결국 기자회견장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선수단 경기력이 이렇게 처참해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한 질문 아니었냐 이런 말도 나왔지만 저는 정말 선수단이 어떤 외부적인 이슈가 있지 않고서야 이러한 경기력을 보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또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1: 네. 아니 그때 봤던 시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실 저런 질문도 좀 받아야 되고 진짜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네. 있어서. 그리고 저는 저도 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월드컵을 본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축구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월드컵 보다가 TV를 끈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경기력이 좀 심각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신문선 또 교수님께서 총평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제 남아공 경기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네네. 남아공 경기 전날 M본부에 그 저한테 섭외를 하면서 뭐라고 섭외를 했냐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 청취율 1위다. 뭐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섭외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유 바빠서 못 간다 그랬더니 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방송에 출연했어요.
1: 네.
2: 출연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대팀의 휴고 브루스 감독이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전문을 몇 번을 읽었었어요. 뭐 애매한 단어도 있고 그래서 그건 또 뒤지기가 하면서 봤더니 휴고 브루스 감독이 하는 얘기는 고대 심리적인 것을 갖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공의 상태는 두 명이 1차전 때
1: 퇴장을 당했죠.
2: 퇴장 두 명 당했고
1: 네.
2: 또 주전으로 뛰었던 미드필더가 경건우적으로 또 우리랑 경기 때 빠지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는 우리한테 상당히 그 열세 있는 팀인데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보니까 아, 이 감독이 고도의 심리적인 그 작전을 갖고 선수들을 정신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집중시키는
1: 그렇죠.
2: 컨센트레이션을 시키는 그런 그 전략을 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MBC 라디오에서 그 브루스 감독이 했던 얘기만 주구장창 제가 했어요.
1: 네네.
2: 그랬더니 이제 끝나는 시점도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내일 경기에 누구를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됩니까 선수를요. 그래서 제가 홍동보 감독입니다.
1: 네.
2: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감독 싸움에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고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체력과 기술과 전술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또 대대는 컨디션 사이클을 가지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조절을 하는데 그 경기력의 3대 축은 경기 당일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컨트롤이 된다. 근데 지금 그 휴거 브루스 감독은 선수들이 그 퇴장 선수도 있고 또 경건 우주로 못 뛰는데 그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강렬했다. 첫째는 너희들은 만약에 그 32강에 진출하면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자들한테 나는 한국 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고 그리고 약점과 장점 우리도 약점과 장점이 있지만 우리 약점은 줄이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겠다. 그리고 한국의 강점이 된 것은 내가 대비를 철저히 했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쳐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준희 기자는 경기장에서 이제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견을 했어요.
1: 전날부터 화가 났어요.
2: 아, 그럼요. 전날부터 저는 아 이거는 진다. 그래가지고
1: 전날부터
2: 집에 갔더니.
1: 네.
2: 방송하고 왔더니 뭐 지금도 여기도 유튜브 하잖아요. 그랬더니 MBC에서 유튜브 뭐 해가지고 그게 뜬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1: 네.
2: 우리 애한테 전화 오더니 아빠 그 방송국에 항의 좀 하시죠. 지금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말이야. 신문선 해설위원이 와서 MBC에 출연해가지고 주구장창 상대팀 감독만 칭찬하고 갔다고 이렇게 그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1: 그런 썸네일이 나왔군요.
2: 그래서
1: 네네.
2: 내가 야, 그 방송국이 장사를 잘한다 그러더니 그래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졌잖아요. 지고 나서 뭐 전 언론사에서 이제 다 뭐 기사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공부 안 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가기 전에 오스트리아랑 경기할 때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두 차례 평가전 할 때

0: 제가 입중계라면서 제 유튜브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것은 전문가니까 금방 알아요. 아, 오늘은 어떤 포메이션을 갖고 어떤 작전을 갖고 한다라고 이것을 보는데
1: 네.
0: 그 브루스 감독은 우리를 어떻게 봤냐면 전 세계 초등학교 축구 감독도 다 알아요. 쓰리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브라질한테 우리가 상한 경기장에 다섯 골 먹을 때 예? 그때 좌우측 측면 쪽에 쓰리백 하니까 공간을 내줘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그것만 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제 감독 싸움에서 졌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선수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감독부터 그 전날부터 우리가 지고 있었다라는 걸 미리 예감을 하셨고.
0: 아, 다 하죠.
1: 이건 그럼 전적으로 감독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감독 책임이죠. 저는 네. 대학에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스포츠 경기 기록 분석 학과입니다. 대학원에 제가. 저희들이 경기 분석을 할 때는 영상 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해요. 경기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죠. 이기고 지는 것이. 근데 데이터와 그리고 영상을 갖고 보면 그 데이터로 나타났던 그 생성된 기록 중에서 페인이 그게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남아공 경기 전에 멕시코 경기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전 두 경기를 놓고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이 쓰고 있던 그 전술적인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현대 축구의 트렌드는 공수 전환의 속도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우리가 너무 더뎌. 너무 더딘 거예요.
1: 계속 뒤로 패싸움을 했잖아요.
0: 그리고 네. 지금 핑계대듯이 거기가 저 세 번째 경기가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2: 몬테레이.
0: 그래 몬테레이 돼서.
2: 뭐 사실 그 전 경기가 열렸던 과달라라보다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남아공은 에어컨 틀고 경기했으니까.
0: 아니 그 거기에 더 한 가지 덧붙일 게 뭐냐면 그 브루스 감독이 인터뷰인데 그게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습도가 높고 그리고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데 남아공은 미국 가서 한 경기를 하고 온 거야.
1: 네.
0: 그러니까 피로가 더 있죠.
1: 그렇죠.
0: 근데 뭐라고 그 코멘트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힘든 경기가 된다. 한국도 힘든 경기인데 한국은 멕시코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힘든 경기가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프리카인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네들이 그래 미국과 상경기하고 비행기도 또 갔다 왔는데 냉탕 온탕 했는데 그러면서 선수들을 그 체면을
1: 이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리군요.
0: 뭐 네. 전혀 준비 안 돼가지고 나갔다가
1: 변명이 안 되죠. 날씨. 네. 사실 그 옛날에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독일한테 3-0으로 지고 있을 때 그때 그렇죠. 온도가 뭐 38도다 뭐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골 넣은 분이 홍명보 감독이에요. 예, 그 3-2로 따라가면서 야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0: 그게 달라스였었는데
1: 네.
0: 제가 중계방송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이 다 뭐 진짜 이렇게 짜면 저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더웠어요.
1: 기억나시는군요.
0: 그럼요. 그때 그 방송을 하기 전에 국제 그 신호로 저는 뭐 현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계란을 깨가지고 아스팔트에다 놓으니까 진짜 그 저 후라이 되듯이 그 정도 더웠어요.
1: 그 정도로 더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준희 기자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평하고 계신지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뭐 일단 월드컵 3경기 조별리그 3경기를 총평하자면 교수님 말처럼 백3로 시작해서 백3로 끝난 조별리그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고요.
1: 네.
2: 상대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죠. 한국은 전술 변화가 없는 팀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분석하기가 쉬운 팀이었고 아, 이 팀은 그 어떤 전술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너무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1: 네.
2: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 약점이었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팀일 수밖에 없는 거였고 또 이제 가장 졸전이었던 남아공전을 돌아보자면 그때 사실 경기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래.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맞아요. 됐었죠. 모두가 깜짝 놀랐죠.
1: 그렇죠.
2: 아,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다니. 근데 그때만 해도 남아공의 약점은 1, 2차전 뭐 이게 통계적으로도 증명됐지만 전반 초반이 약하다는 맞아요. 팀이었어요. 1, 2차전 모두 10분도 안 돼서 실점을 했고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는 남아공 팀의 조직력이 되게 엉성한 상태입니다.
1: 그래서 초반에 좀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2: 네. 그래서 네. 이제 상대팀들도 그걸 알고 초반에 네. 이제 밀어붙였던 건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 팀을 제대로 분석한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날 이제 경기 전 인터뷰를 담당하는 롤이어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직접 인터뷰했는데 일단 그 질문을 던졌죠. 손흥민 선수를 왜 선발에서 제외했습니까? 네. 했더니 이제 남아공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을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답을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죠. 아, 홍명보 감독 남아공을 제대로 분석한 게 맞을까? 누가 봐도 이영표 위원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남아공의 약점은 전반전 초반인데 이영표 위원도 전반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선제골을 넣어야만 우리가 손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반대의 전략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러네요. 네.
2: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반전 손흥민 대신 들어간 황희찬 선수 아무런 활약 보이지 못했고요. 경기장에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 손흥민을 뒤늦게 투입했지만 남아공은 이미 이제 전반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였고 조직력도 점점 올라가 있던 상태였던 거죠. 결국 우리는 이제 후반전 남아공의 그 흐름에 완전히 경기를 내줬고 결국 네. 실점까지 허용하게 된 겁니다.
1: 두 분 다 예, 전략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그 경기 전날 라디오에서 제가 비판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브루스 감독은 기자들한테 야 전술에 대해서 경기 전날 감독이 얘기하는 건 유쾌하지 않아.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뭉개버려요.
1: 네.
0: 근데 그 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날 전전날 아 우리는 남아공 경기 때 한 서너 자리 바꿔요.
2: 그렇죠. 그것도 아, 미리 얘기한
0: 저는
2: 것도 좀
0: 벌써 아
1: 전술을 공개한 거네요. 네. 네.
0: 이재성이하고 손흥민은 빼는구나. 축구 선수가요. 그 스타급 선수를 빼잖아요. 그럼 주변 선수들이 우선 불안해. 그리고 선수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감독하고 뭐 식당에서 만나든 화장실 가다 만나든 그러면 손흥민 선수급에 있는 선수들은 뺀다고는 감독이 부담이 있어서
1: 네.
0: 선수랑 가다가 길을 피해요.
1: 안 마주치는군요.
0: 안 네. 마주치죠.
1: 네. 네네.
0: 근데 이제 선수들은 동물적으로 알아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선호 자리 바꾼다? 자, 손흥민과 그러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것을 추적을 해보자고요. 작년에 그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 그 완장을 뛰겠다. 그리고 월드컵 때 후반전에 뛰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도 제가 홍명보 감독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매섭게 꼬집었죠.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날 그 경기 전날 전전날 뭐 인터뷰를 하는데 선호 자리 바꾸겠다는 거야. 아 손흥민을 빼서 이거 물을 먹이는구나.
1: 네.
0: 그것은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 그 물을 먹이는 게 뭐냐. 첫 경기에서 우리가 체코하고 경기가 끝나니까 갑자기 말이죠. 언론에서 홍명보가 옳았다. 그리고 홍명보 명장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 미디어들이 사실은 축구 대표팀에 관련돼서 이게 뭐 표현이 우리 이준희 기자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지만 그게 또 친소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감독하고도 있을 수 있고 선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1: 네네.
0: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 훈련 가운데 그 한국 그 선수들의 뭐 병역 문제가 터지고 뭐 그러면서 긴장 관계나 그 다음에 거기서 갈등적 요소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소장파. 근데 그날 스타팅 멤버 또 황희찬이가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간단하게 보는데 우리처럼 경기 분석하는 사람은 정량적 시각으로 나온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우리는 눈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니까. 손흥민을 뺐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미드필드와 수비와 공격라인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강인이가 볼을 잡으면 벌써 상대 감독은 볼을 왼발로 접어놓으면 얘가 각도가 어떻게 가는지 다 영상을 보고 얘 보여주니까 몇 번 차단이 되고 드리블하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짜증을 내는 거 막. 그런데 아예 컨택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황희찬이네 애들이 볼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1: 네.
0: 아 이거는 손흥민이를 주전해서 뺀 것도 있지만 뭔가가 있다. 우리는 이 기자는 그게 식중독인가 물론 이런 적이 됐지만 나는 저건 분명히 선수 간에 이거는 갈등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는 의심을 했어요.
1: 안 그래도 그 얘기도 뒤에서 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0: 네.
1: 실제로 취재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선수단 내부 안에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까?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저는 근데
1: 네.
2: 이게 약간 뭐 축구협회에도 시선 돌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정말 강하게 쏟아졌잖아요. 이번 월드컵

0: 락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교롭게도 선수들을 타겟으로 한 기사들이 하나둘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 방향으로 돌리는 건
0: 가장 처음은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였고.
2: 이거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예. 해주면 지난번 이제 크린스만 예, 감독 때도 뭐 이강인 선수와 예. 손흥민 선수의 뭔가 불화가 있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돌렸죠.
0: 일단 첫 시작은 옌스 카스트로프였어요. 네. 옌스 카스트로프가 대표팀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 팬들이 옌스 왜 안 쓰냐 안 쓰냐 해서 내보냈더니 별로다. 이런 기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터집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구륙 라인과의 갈등설 등도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1: 네. 맞아요.
0: 그 뭐 저도 같은 언론인으로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현장에서 약간 손흥민 선수 뒷담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기자들의 그걸로 인해서 한 열흘 가량 그 인터뷰를 안 해서 선수들에서 미디어 보이콧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손흥민, 이재성은 계속해서 뭐 보이콧을 주장했지만 뭐 다른 구룡 라인을 비롯한 그 어린 선수들은 아 이제 좀 그래도 인터뷰해야 되는 것 아니냐
2: 얘기가 있었죠. 예.
0: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 사이에서 또 뭐 갈등이 있었다 이런 또 기사들이 나왔고
2: 근데 그건 팩트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0: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이 흘러나오는데 네. 근데 이거는 네. 뭐 월드컵 현장을 취재해 보시면 알지만 월드컵 현장은 정말 취재가 제한적이에요. 선수들과는 일절 접촉이 안 되고요. 훈련도 딱 단 15분밖에 공개가 안 됩니다.
2: 네네.
0: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디서 흘러나왔냐? 협회의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회 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뭐 선수들이 흘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자들이 대대적으로 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이런 기사들을 쓰는 걸 보면 이거는 협회 내부자가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시선 돌리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2: 협회에게 나오는 비난의 시선을 좀 선수들로 네. 돌리는 것이다.
0: 물론 그 네. 선수들이 20대 30대 선수들이 한 달 넘게 같이 합숙을 하면 그 안에서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남아공전 졸전의 원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물론 뭐 선수들이 그날따라 몸이 무거웠을 수도 있고 뭐 경기력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마치 어느 곳에선 이제 선수들의 내분으로 돌리려는 듯한 움직임이 전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월드컵을 그동안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이 선수들의 불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심원 해설위원님 보실 때는.
1: 제일 큰 거는 네. 뛰느냐 못 뛰느냐예요. 경쟁 관계 있을 때.
2: 선발이 되냐 못 되냐.
1: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저도 뭐 국제대회 많이 뛰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대학 때 고연전. 고대를 먼저 예우를 해줘. 연대 때.
2: 고대 출신이시니까요.
1: 아니, 아니, 연대 나왔어요. 예.
2: 저는. 아, 연대 나오셨어요.
1: 근데 그래서 고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2: 아, 그래서
1: 거예요.
2: 고대를 네. 먼저 얘기하셨군요. 예.
1: 고연전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큰 운동장이 없었잖아요. 동대문이 제일 큰 운동장이에요.
2: 네.
1: 근데 이제 양교의 응원단이 오면, 초청석이 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에게 티켓을 두 장을 줘. 두 장을.
2: 초청권을.
1: 초청장을.
2: 네.
1: 근데 게임을 뛰는 선수들은 이렇게 표가 부족해. 부모님들이지. 또, 걸프렌드가 있으면 또 챙겨줘야지.
2: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잖아요.
2: 예. 네네.
1: 근데 게임을 못 뛰는 친구 입장에서는 그거를 친구나 선배 주면 좋은데 화장실 가서 찢어버려요.
2: 그렇죠. 나는 선발을 못 뛰는데.
1: 못 뛰니까.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을 KBS도 마찬가지지만 기자가 있고 위에 차장이 있고 데스크 보는 저 예를 들어 부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팀이라고 그러지만 축구는 26명인데 11명이 돼요.
2: 네.
1: 그리고 교체 또 5명 들어가고 옛날엔 2명밖에 못했었어요. 룰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구 선수들이 갖는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뛰느냐 못 뛰느냐는 그거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입장이었다면 정말로 몸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0: 그걸 덧붙이자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신나서 이번 월드컵을 치르진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뭐 1, 2차전 조기 교체가 되기도 했고.
1: 네. 기분 나쁘지.
0: 3차전은 아예 선발에서도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 경기력이 뭐 물론 나이가 들면서 좀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예전처럼 그렇게 월드컵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즐기지 못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게 뭐 감독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뭐 선수단 뭐 후배들과의 갈등일 수도 있지만 뭐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온전한 컨디션에서 치른 월드컵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 네.
0: 현장에서 봤습니다.
2: 알겠습니다. 선수들과 축구 경기의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협회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32강 탈락 닷새 만에 지난 3일 밤이죠.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문을 일단

0: 개시를 했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서 깊은 반성과 성찰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뭐 다시 준비하겠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각종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억측성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대한축구협회 사과문은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해요.
0: 이 사과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가시는군요.
1: 납득이 안 가죠. 네. 그게 우선 시기상으로도 맞지를 않고 사실은 그 선수단이 일부가 들어왔을 때 홍명보 감독 그다음에 한 30분 늦게 정몽 교장이 또 늦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0: 네.
1: 정말 정상적인 그 경기 단체라면 공항에서 뭐 팬들이 엿을 던지든 그렇죠.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었어야죠.
0: 그 제대로 들어와야죠. 그렇죠. 기자회견 해야죠.
1: 기자회견을 해야죠.
0: 그거 다 돈이 그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2: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가.
0: 그럼요. 대한민국
1: 공적 그쪽인데 그 그래서
2: 저도 정말 무책임하다고.
0: 왜 그런 걸까? 지난번에 엿을 한번 받아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건가요?
1: 네. 아니 그리고 네. 정몽 교장도 들어왔잖아요.
0: 네.
1: 들어와서 오르르 몰려가지고 나가는데. 정말 제가 월드컵만 다녔겠습니까? 올림픽에 아시안게임에 예? 그때는 저 옛날엔 돈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합동방송반을 꾸며요. 그러면 제가 MBC에서 일할 때 MBC만 하는 게 아니라 KBS, SBS까지 축구를 다 하고 야구는 하일성 씨가 가는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하일성 씨가 야구 저기라면 이제 MBC도 하고 SBS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표 선수단이 꾸려지면 결단식 이런 걸 해요. 근데 이번엔 결단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가는 게 고산지대에 뭐 적응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독이 됐어요. 그거는 유럽에서는 합숙을 가잖아요. 2주 이상 안 해요. 2주 이상 하게 되면
0: 네.
1: 벌써 이미 컨디션 사이클에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갈등적 요소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훈련 기간이 길고 대회 기간이 길어지면서 짜증이 나고 뭐 조그만 일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전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래서 너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1: 그렇죠.
0: 보시는 겁니까?
1: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유럽에서는 2주 이상을 그런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가둬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0: 그렇군요.
1: 지금 뭐 미리 가가지고 그다음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 같으면 손흥민이나 얘네들은 영국에서 다 봤죠. 경기가 끝나잖아요.
0: 네.
1: 그럼 선수가 감독한테 막 덤벼 들고 싸워요. 야, 네가 선수 교체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질 못해서 내 인컴이 말이야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막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한국만 오면 종속적 관계야.
0: 그렇죠. 감독과.
1: 감독이 하나님이야.
0: 네네.
1: 그리고 지금 뭐 일부에 뭐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기사에 나오거나 뭐 이런 떠드는 얘기가 선수들한테 손흥민이가 주장으로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뭐 차단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요즘에 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그 세 번째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 시간이 빠르냐 늦냐 그러는데
0: 네.
1: 나중에 다 이게 알려져요.
0: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나올 수 있을
1: 나올
0: 것이다.
1: 나올 수 있죠. 예. 그 이제 첫 단계는 누가 하느냐 에이전트들이 이제 슬슬 흘리고 축구협회는 앞서 얘기했지만 시선 이제 이렇게 물꼬를 돌리려고 뭐 하는데 조금
0: 네.
1: 시간이 나면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0: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취재해 보셨을 때는 어때요? 그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다른 네. 선수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을 때 홍명보 감독이 뭐 제지를 했다거나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이제 현장에서 현장 직캠이라 그러죠.
0: 네.
2: 현장에 있던 팬이 이제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상황을 이렇게 찍은
1: 거죠.
2: 네. 공교롭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홍명보 감독이 그 앞에 나서서 언뜻 보기에는 제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0: 그런데 네.
2: 뭐 설마 저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말 그 긴박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뭐 감독으로서 작전 지시를 하느라 그랬겠죠. 좀 뭐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굳이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0: 네.
2: 축구협회 행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과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귀국길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0: 네.
2: 그냥 들어왔잖아요. 기자회견도 없이. 홍명보 감독 물론 사퇴로 이제 뭐 책임을 진 거겠지만 팬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사표 한 장이 아니라 정말 이번 월드컵을 이렇게 참사로 이끈 거에 대한 사과 그리고 반성 이 태도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0: 그럼요. 네.
2: 그런 게 일절 없었다는 게 일단 아쉬웠고.
0: 아니 실제로 뭐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홍명보 감독이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이
2: 그렇죠.
0: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2: 왜냐하면 국민들도 이 월드컵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즐기고
0: 감정적으로
2: 하지만 그 32강조차 네.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허탈감을 홍명보 감독이 조금이라도 풀어주길 바랬던 거죠.
0: 차라리 그 앞에 서서
2: 네.
0: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죄송해하는
2: 네.
0: 모습을 보였다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나올 수 예. 수도 있어요.
2: 그걸 네. 원했던 거고

0: 정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일절 없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실망을 했고 그리고 축구협회가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SNS 그냥 딸랑 글 한 장 올려서 이제 사과문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과의 핵심은 뭡니까? 문제 원인을 짚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1: 사과는 내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아야죠.
0: 그리고 먼저 내가 뭘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럼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이 일절 없이 핵심이 그야말로 빠진 저는 면피성 사과라고 보고요. 뭐 네. 인적 쇄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여론에 쫓겨 쓴 그냥 급히 쓴 그냥 여론 무마용 사과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축구 본연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네. 마지막 부분에 써 있어요.
2: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0: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쇄신은 우리가 하겠다. 너희 지금 뭐 K혁신위원회든 뭐든 만들어서 정치권도 그렇고 뭐 의회도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데 키는 우리가 주고 있다. 웃기지마. 저는 이렇게 해석을
2: 아니 거기에 또 그 한 줄 더 하면 네. 그래 우리 뒤에는 휘파가 있어.
1: 네.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 네.
0: 그 휘파, 부분도 있었어요. 네.
1: 휘파에서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2: 정치라는 부분에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 적용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아벨란제 그 휘파 회장도 브라질에서 그 부패 스캔들 때문에 말이죠. 그 처벌받고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뭐 골프 룰에 로컬 룰이라는 걸 적용하잖아요. 그게 축구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네네.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적이 있으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지 축구 행정에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관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뻑하면 뭐 전가의 보도처럼 그냥 얘기하는 게 FIFA 얘기를 지금 하니까요. 아까 이제 지금 기자회견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할게요. 네. 모리에스 감독이 졌어요. 그죠? 그 32강에 탈락을 했어요. 모리에스 감독이 그 부동자세로 일본 팬들한테 인사를 하고 보셨죠.
1: 맞습니다.
2: 그리고 운동장에서 선수들한테 한 코멘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더 높은 곳에서 더 좋은 경치를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내가 정말로 리더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통렬하게 선수들한테도
1: 눈물을 흘렸죠.
2: 눈물을 흘려요. 네. 그리고 일본 그 서포터스들인데 가서 부동자들을 인사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중계를 하는데 대시양 감독이 말이죠. 경기를 이기고 있어요. 은바페가 또 골도 두 골인가 넣었는데.
1: 프랑스의 대시양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죠.
2: 그런데 네. 은바페를 교체를 해. 네. 후반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예선 경기에 체력 그 저 안배도 있고 그러는데 은바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근데 은바페가 손흥민이 입장과 같지는 않았겠죠. 아 나를 좀 그 레스팅 리카바리 시켜주는구나.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대시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터치장에서 이러더니 은바페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사를 두 번 해.
1: 맞습니다.
2: 대시장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가 최초로 우승할 때 캡틴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대표팀을 오랫동안 이끌고 있는데 국민적인 영웅인데 감독이 은바페가 나오는데 야나 교체했는데 너 정말 우리 팀을 위해서 정말로 잘해줬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교체를 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그게 리더죠.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출정식 그다음에 여기 와서 김포공항에 저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선수단이 조성이 되면 올림픽 선수단이 뭐든 태극기를 선수단한테 주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한테. 박항도 단장한테.
1: 네, 그렇죠.
2: 그러면 대회 갈 때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사실 단이 해체라는데 일부가 왔잖아요.
1: 네.
2: 일부가 왔더라도 거기서 기자들한테 인터뷰라고 그건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2: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난
1: 기본이 네. 무너졌네요. 네. 네. 기본이 무너졌어요.
2: 홍명 감독 뽑는 것도 그렇고. 네. 정말 어른이 없어서 그래. 정말 이거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1: 아니 근데 현재 대한축구협회 정문교장 홍명보 감독 뭐 각각 뭐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뭐 이임생 뭐 기술위원장도 지금 뭐 해외 지금 어디 뭐 취직이 되셨더라고요. 예, 자리에 물러나셨고 이거 대대적 쇄신 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축구협회 문제가 있긴 있었죠. 취재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좀 보이던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축구협회는 정말 기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조직입니다. 때려도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1: 아, 마저도 안 아픈 조직이군요.
0: 안 아픈 건지 그것을 네. 철저하게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취재하기가 힘든 조직이에요.
1: 폐쇄적입니까?
0: 많이 폐쇄적이고요. 네. 불통의 조직입니다. 소통도 잘 안 되고 투명성도 없고. 이건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협회는 결국 축구인들이 이제 구성 축구인들이 주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인데 그 네. 축구인들이 보통 이제 뭐 월드컵 스타들이죠. 2002 멤버들도 있고 그 전 멤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공고한 카르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 선후배 사이고 이제 또 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가 이제 만연해 있는 집단입니다. 축구협회는 사실 지금 뭐 젊은 층 젊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뭐 네. 유럽에서 선진 축구를 준비한 공부한 그런 인재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물이 엉망이냐. 저는 그건 다 이제 그 위를 차지하는 수뇌부들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정몽규 회장 13년 체제에서 축구협회가 발전된 게 거의 없습니다.
1: 네.
0: 정말 폐쇄성은 더 극에 달하고 있고 소통도 정말 안 되고 있고 한국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아니 한국 스포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큰 집단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뭐 이게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뿌리째 바꿀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네, 흔히 말하는 뭐 아까 카르텔 말씀하셨지만 뭐 K대 카르텔 뭐 이게 실제로 신문선 교수님이 보실 때 이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카르텔이라는 게. 아, 실제 있죠.
1: 있어요.
2: 아, 그럼요.
0: 이게 제가 통계로도 있는데 2024년에 이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회장을 포함해서 그중 9명이 고대였습니다. 정몽규, 아. 뭐 홍명보 감독도 뭐 이사는 아니지만 정몽규, 홍명보 감독. 그리고 또 이제 감독 선임을 당시 주도했던
2: 정혜성
0: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라지 네. 모두 고대예요. 이게 사실 뭐 공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 네네. 하필이면 네,
0: 결과물이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게 특정 학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축구협회 조직이 되게 무력화됐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맥을 네. 통해서 결국 감독을 뽑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2: 아니 그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특정 감사를.
1: 아 확인이 된 겁니까?
2: 어 그럼요. 특정 감사해서 네. 작년에 문체부에서 그것도 제가 YTN 라디오인가 화가 나가지고
1: 네.
2: 화가 나가지고 홍명보 감독 선임했을 때 정혜성 위원장이 그 전력강화 위원장을 하다가 도중에 관두잖아요.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을 따라서 위원들이 빠져나갔어요. 성원이 안 돼. 성원이.
1: 네.
2: 그런데 그 이임생이 나타나가지고 기술총괄 이사가 걔는 업무적으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규정을 갖고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그 YTN 라디오에 제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그 비판을 했죠. 첫째,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이 돼가지고 옛날에 대표팀 감독 선수를 뽑는 기구가 기술위원회가 있었어요.
1: 네.
2: 기술위원회는 그 당시에 축구인 전문가 집단들인데 그 감독을 뽑거나 선수 뽑으면 거기서 결정하면 이사회는 그냥 추임 그냥 그냥 관례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몽규가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크린스만 만나가지고 근데 크린스만을 만났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크린스만이 유명한 스타니까 그래가지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뽑으면 대화가 끝나면 보고해도 해야 되고 리포터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가 사후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1: 그걸 다 뭉개고 한 번에 그냥 지명을
2: 뭐,
1: 한 거군요.
2: 뭐 하면 그냥 미국 가고 말이지 그냥 네. 회장하고 통화했다고 그러고 그런 엉터리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1: 네.
2: 그 축구라는 산업은 축구라는 비즈니스는 이미지를 갖고 파는 거예요. 상품으로. 우리가 신발을 만들어요. 축구화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유니폼을 만들어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1: 네.
2: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라는 브랜드를 갖고 그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방송국에 중계권으로 팔고 또 그리고 팬시용품도 만들어 팔고 입장객들이 경기를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축구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몽규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축구협회 클라이언트는 누구냐면 팬들이에요. 아니 팬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지금 조직이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라는 거야.
1: 네.
2: 지금 얘기했던 협회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협회 직원들 만나잖아. 협회 직원들은 나만 만나면 회장 뭐 얼라 왈왈왈왈 그래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해 기자들한테도. 그 조직이 그렇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몽규는 말이죠. 12년 작년에 선거 전에.
3: 13년
2: 그렇죠. 13년. 했죠. 그때 이 기자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랬잖아요. 정몽규 의장이 처음 회장이 됐던 2013년에부터 해서 12년 동안 그 결산서를 놓고 보면 첫 해 그때 축구협회 매출이 1,000억이었어요. 영업수익이. 근데 2025년에 그때 결산서도 보면 1,000억이 조금 넘어요.
1: 네.
2: 그러면 물가상승률 있죠. 그죠? 거기다 손흥민 있지, 이강인 있지, 어? 뭐 이런 세계적인 스타가 있는데, 중개권료가 올라도 한참 올랐을 텐데, 그럼 매출이 그럼 제자리 그러면. 근데 기금은, 네. 정부 기금은 늘어났어. 4부, 5부, 어? 그래가지고 정몽규가 맨날 자랑하는 게 뭐냐면 디비전 시스템을 자기가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체부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한 거예요. 매출이 줄었어요, 오히려. 매출은 줄었어. 거기다가 비서, 그저 지금 축구, 천안에 그 축구장 지었잖아요. 트레이닝 센터를. 네. 그러면서 지금 빚이 한 650억인가 늘었는데, 축구협회는 고객들을 그렇게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죠. 그 아마 축구, 한국 축구는요, 한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 네.
2: 축구선수가 갑자기 돼야 안 되지.
1: 그렇죠. 네. 네.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단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협회의 문제점, 뭐, 홍명보 감독, 뭐, 경기 운영이나 이런 지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 이제 문제점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위기의 한국 축구 다시 쓰는 오답 노트란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이준희 KBS 기자, 축구 해설위원 신문선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확실히 국민들의 그 분노가 느껴집니다. 먼저 안정숙 님께서 오늘 토론 기다렸습니다. 이준희 기자와 전설의 신문선 대해설위원이자 교수님, 제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따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따끔을 넘어 거의 뭐 뜨끔합니다. 예, 뜨끔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8007님, 신문선 교수님의 꼴꼴꼴이에요. 예, 그 유행어 이번 월드컵에서 들었다면 정말 야, 이 채증이 다 내려갔을 텐데 그때가 그립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저 학교 다닐 때 신문선 교수님의 그 유행어 다 따라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억나시죠? 꼬여!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때 참 골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월드컵 때.
2: 그렇죠.
1: 예, 생각해보면. 예.
2: 그리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경기에 네. 몰입하니까 이렇게 터지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꼬리에 듣고 싶어가지고 오는 분들이 유튜브 하는데 입증했는데 50만이 들어오는 거야, 한국 경기 때.
5: 근데 그때는 두 번밖에 못 하셨겠네요. 꼬리에.
2: 꼬리요?
5: 제 꼬리밖에 못 하셨겠네요.
1: 그러네요. 2-1로 지고 1-0, 1-0 됐으니까 많이 듣지 못했네요, 이번에. 네. 자, 3000님, 축구 발전을 위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번 월드컵은 실망이 많았지만 축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좋은 감독 선임하고 협회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2810님, 한국 축구는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 질문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한국 축구 지금 신문선 교수님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2: 워낙 문제가 많아서
1: 네.
2: 네.
1: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2: 자, 꽃이 시들었어요.
1: 네.
2: 한국 축구는 꽃이 시들었는데 뿌리째 썩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아. 뿌리를 다 파, 제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1: 그 뿌리까지 뽑아야겠네요.
2: 근데 30년을 네. 넘게 했잖아요. 그 중심에는 정몽규 부역자 노릇을 했던 축구인들이 또 있잖아요.
1: 네.
2: 그게 지난번에 27개 비위사실 중에서 축구협회 비상임 이사들, 부회장부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정몽규가 준 것이 28억인가 그래요. 감사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 유튜브에 그 좀 녹화를 해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돈 받은 그 지금 비상임 이사 부회장들 돈 이거 메꿔라.
1: 네.
2: 야, 그게 현대산업개발 돈이냐? 어? 축구인들이 죽어라. 어? 피땀 흘려서 그 모은 돈인데.
1: 네.
2: 그거를, 어? 정몽기회장이 자기, 어? 용돈 주듯이 하고. 니네들은 왜 축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렇게 감독을 엉터리 뽑았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견제하지 못했느냐. 니들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냐라고 제가 일가를 했었거든요. 어, 축구협회는 쇄신을 해야 돼요.
1: 쇄신을 해야 된다.
2: 네, 그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금 축구협회의 혁신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1: 네.
2: 이게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1: 그렇죠.
2: 만약에 정상적인 만약에 경기단체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부터도 이건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 그러니까 이런 게
2: 도대체 안 되는 거야.
1: 피파에서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2: 아니 어떻게 문제 제기해요? 그래? 수문일보까지 비사실이 지금 형사적 처벌을 지금 정몽규하고요. 이임생이하고 그다음에 홍명보 저 경찰 수사받으면 골치 아플 겁니다. 저거.
0: 그러니까 이게 피파 자꾸 피파를 전가의 보도처럼 축구협회가 들고 나오는데
1: 그러니까요.
0: 피파가 이제 정치적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선거 과정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거나
2: 이용을 하거나 선수들 불러내거나 뭐
0: 특정 경기 결과 아니면 뭐 승부 네. 여기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1: 트럼프
0: 거지.
1: 트럼프 이번에 왜 전화한 거예요?
0: 예를 들어 뭐 부정부패가 있는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건드리겠다. 그걸까지 피파가 제재할 리가 없잖아요.
1: 그렇게 되면 안 되죠.
0: 지금 해설 아니 뭐냐 말씀하셨지만 이 피파의 정치적 개입 금지는 무력화 됐습니다 이번에.
1: 네네네.
0: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2: 아, 그렇지.
0: 말로건 선수 퇴장 징계 그러니까. 무효화해달라.
1: 그 무효화 됐잖아요.
0: 네, 거기서 이미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하나의 정가의 보도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1: 그리고 트럼프 갑자기 트럼프한테 피파가 네. 평화의 상 주고 그랬잖아요. 네.
0: 그리고 뭐 그 피파 회장 빨간 모자 쓰고 나타나고.
1: 네. 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럼 자 한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이 이제 공식화 됐어요.
2: 네.
1: 뭐 박지성, 이용표, 박주호 해설위원을 포함해서 유승민 대한 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도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축구계 혁신 작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2: 네.
1: 이거는 주로 기자님. 네. 어떤 일을 이제 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이제 뭐 축구협회 외부 기관이 네. 지금 축구협회가 총체적 난국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축구협회 이제 환골 탈퇴를 위해서 어떠한 개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인 건데요.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실효성 여부입니다. 과연
1: 실효성
0: 이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1: 네.
0: 그래서 어제 유승민 위원장도 말을 했는데 이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 논의 결과가 권고인지 아니면 협의안인지 아니면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한 이행 과제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1: 네네.
0: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영표 위원, 뭐 박지성 위원 모여서 뭐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도 그게 적용이 안 되면 그냥 공연불에 그치는 거잖아요.
1: 아니, 사실 정치권에서도 혁신이 발동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냥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경우도 많아요.
0: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서 네네. 끝나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그렇죠.
0: 이렇게 K축구혁신위원회 거창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게 이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2: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몽규는 당초에는 월드컵 끝나고 자기가 사퇴서를 내겠다고 그랬죠.
1: 네.
2: 근데 어제 냈죠. 벌써 이미 계산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어떤 계산된 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내겠다고 그러면 정부 쪽에 시간을 주는 거죠.
1: 네네.
2: 자, 60일을 지금 자기네들은 계산하고 있죠. 회장이 거리가
0: 네, 회장 사퇴하면 60일 이내 이제
1: 그 뒤에 다른 회장
2: 정관상
1: 네네 네,
2: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퇴서를 지금 미리 땡겨서 냈죠.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는 현행 선거 제도로 선거를 하면 어떤 후보를 축구협회에서 그 내정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1: 네.
2: 지난번 투표 나왔던 득표율 그대로 나올 겁니다.
1: 어.
2: 축구협회에 견고한 카르텔이 구축이 돼 있어요. 1차 고리 17개 시도협회장, 2차 고리 프로축구연맹 혼허갑 현대중공업 회장 하던 양반이 하고 있고 거기에 곱하기 2를 줘요.
3: 네네.
2: 그리고 그 하위 개념에 선수, 심판 그러면 그 지방협회에 다 거기 등록하고 이해관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깰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유승민 회장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3: 네.
2: 자 축구협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유리한데 축구협회 정관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직선제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바꿀까요? 안 바꾸겠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소년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아니에요. 가장 네. 핵심적인 건 뭐냐면
3: 네.
2: 선거법을 바꿔서 직선제로 가자는 거예요.
3: 직선제 선출 논의.
2: 그렇죠.
3: 예, 예.
2: 그게 제일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유승민 회장이 거기에 대한체육회장인데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장관이 공동위원장에다가 빠지고 지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3: 그렇죠.
2: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그 상위 단체니까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손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승민 회장이 그것이 권고냐, 어? 그렇지 않으면 이행에 대한 뭐 이것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 네네.
2: 지금 뭐 그 혁신위원회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벌써 아까 그 지금 보도 전에 냈잖아요. 그 뒷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대로 하겠다.
3: 네.
2: 그리고 어제 정문규가 사퇴한 것은 날짜를 자기는 빠르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그래서 제가 사례

0: 근데 이제 축구협회는 그걸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 스피커들 동원해가지고 막 여론몰이를 할 텐데.
1: 그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말씀드리면
0: 그렇죠.
1: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0: 그럼 자기네들 버티겠지.
1: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0: 버티는 거죠.
1: 아니, 그러면 이러면서.
2: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회가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바로 직선제로 바꾸는
0: 그게
2: 겁니다.
0: 제일 그거야. 그거.
2: 거기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직선제로 이제 정관을 바꾸는 건데
1: 네.
2: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가 있잖아요. 그 뜻은 이제 축구협회가 직선제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꿔야 돼요.
1: 그렇죠.
2: 대한체육회가 이제 우리 밑에 기관들은 다 직선제로 선거를 하자라고 해야만 그 하위 기관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전 여기서 낼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결과물은 아마 직선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 뒤에 좀 주목해 봐야겠네요.
2: 그 직선제가 네. 되는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1: 축구협회장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느냐
2: 네네.
1: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는군요.
0: 이재명 대통령은
1: 네.
0: 축구를 알아요. 성남FC 구단주였고 제가 성남FC 초대 사장이었어요.
1: 아 그러네요. 네.
0: 저는 공모사장으로 갔어요.
1: 네네네.
0: 공모사장으로 가서 아 죽어라 고생하고 우승시키고 근데 이제 저는 학교로 이제 복귀를 했죠.
1: 네네.
0: 뭐 2년 더 도와달라는데 그냥 저는 학교로 갔는데 그 당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심판 문제 때문에. 심판 문제 때문에 이재명 그때 구단주가 문제 제기하니까 프로축구협회에서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졌죠. 연맹하고. 그래가지고 연맹에서 유일하게 그때 이재명 구단주한테 그냥 경고로 끝났어요. 벌금 네. 때린다고 그러다가.
1: 네.
0: 축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지금. 그래서 축구 개혁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거 직선제야.
1: 직선제.
0: 그러면
1: 네.
0: 직선제에 대해서 네. 방법론적으로 제가 뭐 교수님이 맨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설 설정하고 뭐 연구 뭐 툴 만들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축구협회에 등록된 직선제의 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18세 미만 그 등록 선수들 빼면 10만 명이 조금 넘어. 그래서 제가 야 이걸 국민적인 어떤
1: 야, 그 인원이 엄청나네요.
0: 많죠.
1: 네.
0: 함의를 그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10만 명의 투표권을 줘요.
1: 네.
0: 투표권은 거기는 뭐가 있냐면 17개 시도 아까 1차 홀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 일부 리그에 있는 임원들 뭐 하는데 180여 명이 선거했던 건데 예를 들어 10만 명이 넘게 되면 이 카테고리 그러니까 카르텔들이 이게 무색해져.
1: 그렇겠네요.
0: 그죠.
1: 예.
0: 이게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1: 아, 근데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10만 명이 투표를.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뭐 모바일로 하면 되지 뭐. 네.
2: 근데 이게 협회가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그 사과문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2: 협회가 이번 그 SNS 올린 사과문에 선거제도는 협회 정관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대한축구협회 상위기관인 국제축구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정관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네네.
2: 그렇게 사족을 달았어요. 가장 마지막에.
1: 아,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군요.
0: 지금 물러난 게 아니에요. 전쟁은
2: 간선제 체제에서 차기 회장을 뽑고 싶은 거죠.
1: 네, 그렇군요.
2: 그래서 저는 이 혁신위원회가 직선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1: 싶다.
2: 한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제가 규정을 다 뒤져봤어요.
1: 네네.
0: 뒤져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주장하는 우리의 정관상으로 있는 것에 의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고쳐서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0: 이제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데
2: 혁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0: 지금
2: 거죠.
0: 지금 혁신위원회가 다른 건 사족이야. 이게 지금 국민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
1: 네.
0: 축구협회는 지금 쇄신해야 되겠다. 이거 까지 입어야 되겠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맨날 싸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잡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0: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1: 네네네.
0: 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니까.
1: 네네.
0: 제가 전문가니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1: 네.
0: 제가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 모형을 만들어봤어. 자, 10만 명을 선거인단을 하고.
1: 네.
0: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1000억 정도의 매출에서 지금 정부 기금이 들어가는 게 30에서 35%야. 그러니까 10만 명 플러스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으로 요 30%는 35%를 배정을 해 주자 이거야.
1: 네.
0: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겠다 막 신청을 하겠지. 그럼 뽑아.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축구의 가장

0: 프랭클린 클라이언트는 팬이고 국민들이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클라이언트로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여권을 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지금 1차로 국민들이 가장 축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비정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정이란 이 단어도 없는 그 단체가 지금 축구 협회니까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구가 공공적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어요. 정몽규가 사퇴를 안 했잖아요. 중계권 계속 떨어지고 제가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 공장이다. 정몽규는 불량품 공장장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대한축구협회에 불량품이란 이것을 씻으려면 쇄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네.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첫 걸음이 이 지금 선거제도 바꾸는 거예요.
1: 직선제로의
0: 직선제로 변화. 바꾸는 거예요. 네. 이건 큰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잘 몰라. 직선제와 그다음에 체육권에서 하는 이게 간선제의 이 차이가 모르는데 이거를 바꾸질 않으면 네. 대한민국 축구는 정말로 알겠습니다. 아시아 4류로 가는 거예요. 5류로.
1: 역사상 체육관에서 선거에서 잘 된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 기자님한테 용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청문회도 정치권에서 좀 준비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2: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 모 국회의원 이제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해서 저도 뭐 조언도 해주고 같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걸 강조했어요. 이게 뭐 홍명보 임생 불러서 앉혀다 놓고 질타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 그럼 그때 그냥 감정이 시원해질 뿐이지 그 이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네. 맹탕 청문회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한 명 불러서 망신 주고 망신 주고 이건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렇죠. 결과는 다 나온 거고 네네. 이제 향후
1: 현실적인
2: 축구협회를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의원들이 발굴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하나 직선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축구협회의 정책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제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아, 이 부분이 정말 축구협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의원들이 논의해서 꼬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누구 한 명 혼내고 망신 주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1: 일단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요. 22일쯤에 이제 추진 중인데 청문회를 홍명보 전 감독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측근에게 전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
0: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제가 네네. 나오는 정보를 드릴게요.
1: 정보. 예, 예, 예. 걱정이 되세요. 예.
0: 이임생하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또 하나의 카르텔이 있어요. 축이. 그게 뭐냐면 문체부 차관들이 대한축구협회 퇴직한 다음에 와서 수석 부회장을 하면서 연봉을 3, 4억씩 받아갔어요. 그렇죠.
2: 지난번
0: 그게 카르텔이에요. 그것도. 그게 왜 왔느냐.
1: 야, 계속
0: 정부와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1: 선관이랑 비슷해지네요.
2: 그래서 축구협회 부회장이 CEO인데 한 3억 이상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문체부
1: 지금 다 사실인 거죠.
0: 모든 계약서 다. 이 사람이 다 핸드링을 했는데 이 사람 부르면 돼요. 부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생산적인 축구의 개혁은 간단해요. 저는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 예산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28억 비상임 이사들한테 돈 준 거 있잖아요. 그 돈을 갖고 유소년 선수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10년 20년 걸려요. 그 선수 하는데 예산 세우고 하면 문제는 재정인데 일본 축구가 이렇게 빨리 뛰었던 거는 재정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보다 프로축구도 10년 늦게 했거든. 일본은 재정이 확보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몽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였냐면 성적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성적 이면에 뭐가 있냐면 정몽규가 돈 못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몽규한테 돈 받아낼 게 있어요. 네. 그게 크린스만한테 준 그죠. 돈 받아내야죠. 그리고 자기가 선거 때 50억 내겠다는 것도 정리를 해야죠. 예? 미수금과 같아요. 홍명보한테 20억이 갔니 뭐 36억이다 38억인다 그런데 아니 축구협회가 무슨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계약서를 왜 공개를 못해요. 예? 국회에서 이걸 왜 못 따지죠. 선진국에서는 감독들이 뭐 저기라면 추정치로 다 이거 발표를 한다고. 네. 왜 재정에 대한 것이 이게 정몽규 개인 회사예요. 법인화시키는 이유가 뭔데 체육단체를 법인화했던 것은 바로 예 결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법인화했던 거거든요. 체육회가.
1: 네.
0: 그래서 이 대한축구협회권에

0: 대해서는 정말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것을 챙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축구협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사회를 구성할 때도 그 비례제로 말이죠. 추천제를 해야 돼. 변호사협회에서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 기구가 건강해지지.
1: 그러니까 뭐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이임생 이사도 그렇고 다 이제 과거의 인물인 거잖아요.
0: 그렇지. 지나가 버렸지.
1: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은 그렇게 과거의 인물들 뭐 혼내는 것도 중요하죠. 국민들의 시원함을 위해서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2: 미래에 대한
1: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회장 선거 그리고 그렇죠. 감독 선임이잖아요. 네. 그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네. 축구협회에 어떤 정관을 건드려서 그걸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있는지 그 부분을 쪽집게로 그렇구나. 이제 네. 찝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이거 안 그래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벤투 감독 다시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거는요. 교수님. 예. 축구협회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2: 아 그건 조직 내에서 그렇죠. 해결해야 된다.
0: 그런데 예. 지금 혁신위원회는 그건 핸드링할 사항도 아니고 네. 그죠. 그거는 협회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죠. 집행부가 정몽규 회장 집행부니까 55대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하니까 총사퇴를 했다.
2: 네.
0: 그럼 관리단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누가 파견 나가. 그러면 지금 일이 업무가 쉬운데 지금 보도자료 들은 거 보면 전쟁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게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쟤네들이 타협 안 할 거예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벤투 감독은 지금 축구협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봅니다.
2: 최고의 선택입니까?
1: 네.
0: 아니 지난번 16강 갔으니까. 네. 그 데리고 오면 좀. 누구로 들을 수 있겠지.
1: 시행착오를 네.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일단 네. 지금 벤투 감독에 대한 팬들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2: 알겠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좀 아, 뒤에 시간까지 비우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0: 비우고 한 번 더 해요.
2: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구협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KBS 열린토론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 이준희 KBS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열린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은 같은 답을 또 적게 되죠. 이번 패배가 또 한 번의 분노로 끝날지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부터 이제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뛰기 전에 먼저 좀 제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가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요즘 날씨. 더위와 습기가 공존하는 이런 때 흔히 발생하는 게 식중독이죠. 최근 5년간 여름철 식중독 환자 수는 평균 2,400명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음식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달걀, 지단, 채소, 육류 등 식재료들이 상온에 방치됐다가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세균에 노출되는 경우들인데요.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상온 보관만으로도 세균이 급속히 증식할 수 있다고 하죠. 손 씻기부터 식재료 보관, 도마와 칼의 구분 사용, 충분한 가열과 철저한 세척까지 꼼꼼히 챙길 게 많습니다. 음식점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무더위를 피하는 것만큼이나 식중독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윤종신의 팥빙수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오늘은 북한이 어떤 정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네. 북한의 정책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또 어떤 남북 간의 협력을 고민할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공업이나 농업을 포함한 산업 그리고 농촌 그리고 환경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구조적인 재편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은 이 정치, 국방, 건설, 경제, 문화 간에 그리고 인민경제 부문 간에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또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1: 말씀하신 그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이런 게 어떤 의미일까요?
2: 이 노동신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포함한 모든 부문들이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뒤떨어진 부문들을 발전시켜서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을 다 같이 발전시키자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시군을 비롯한 지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적 있는 지방발전 20승십 정책이나 이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같은 것들이 이 사회주의 전면발전 구상의 핵심적인 실행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책들이 개별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국가 전략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인민생활 향상, 도농 간의 격차 해소, 재난재해 대응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지방공업 기반의 확충, 농업의 생산량 그리고 식량 공급의 안정화, 생활 서비스나 기반 인프라의 정비, 기후위기 대응이나 회복력 재고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삼아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가시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네, 행정력이나 기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이 분산되고 강제 동원 중심의 하향식 추진 방식을 추진한다면 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성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계속 우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구상의 핵심 실행 수단 그 첫 번째로 이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꼽으셨어요.
2: 네. 북한의 지방발전 20승 10은 이 매년 20개 시군에 각종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모든 시군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죠. 2024년 1월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공식화하고 전국의 지방공업 공장과 이 3대 필수 대상을 함께 건설하겠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책이 도입됐을 때에는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는 게 주요 목표였지만 2024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지방공업 공장 건설 이외에도 3대 필수 대상을 함께 건설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3대 필수 대상이 선진적인 보건 시설, 과학교육 생활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이죠. 이 세 가지 필수 대상을 함께 건설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인구 대비 경지 면적이 적은 해안도시의 수산업 재건이나 지방공업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도 강조를 하고 있죠.
1: 그렇군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구상의 핵심 실행 수단 두 번째는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었죠.
2: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은 농업 부분에서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촌의 현대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북한은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이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채택하면서 농업 근로자의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농촌 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2: 할아버지 시대 그리고 아버지 시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농촌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심화시켜서 기술 집약적이고 지식 기반의 농업 체계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목표이고요. 주체 세상이 각한 북한식 그 농촌 발전과 농업 근로자의 혁명적 개조, 식량 문제의 완전한 해결, 농촌 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 강령의 기본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 수리화, 화학화, 전기화를 통해서 기술 집약적인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농민들을 지식형 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도농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삼지연시를 모델로 전국의 농촌 내 주거 생활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편해서 도농 간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농업 투자나 협동 농장에 대한 특혜 조치 그리고 농민에 대한 채무 탕감과 같은 지원책들도 고민하고 있죠.
1: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2: 최근 북한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인 과제로 격상시키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후적응 완화 전략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20년대 들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서 이 재해 방지나 위기 대응 능력 제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 산림건설 총계획이나 재생에너지 활용 30년 계획 그리고 국가재해위험 감소 전략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재해 대응이나 산림 복구,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심을 쏟고 있죠. 2021년 그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토관리사업과 국가환경보호사업 추진을 중요 정책의 의제로 의결을 하기도 했고요.
1: 예.
2: 2022년 9월에는 국가재해방지 총화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재해방지 위기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고 위기 대응법을 신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별 생태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나 기후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정책적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 홍수나 태풍, 가뭄을 포함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집중되는 저지대나 산간, 연안 지역의 회복력 강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1: 북한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2: 북한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은 이 해당 정책을 추진해서 결국은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산업이나 농촌, 환경, 보건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이 남북 간 협력 수요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발전이 10승10 정책이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같은 것들은 인민생활 향상, 도농 간의 격차 해소,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그 아래서
1: 네.
2: 상호간에 서로 연계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민생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감성이 좀 낮은 분야죠. 또 국제 제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협력 가능성이 확인된 영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 수요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다만 북한이 현재까지는 외부 지원 없이 자력 갱생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2: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파파야가 부릅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요새 이 IT 업계에서 AI 토큰 경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토큰이 일단 뭔가요?
2: 그 뭐 젠슨 황이 와가지고 좀 뭐 좀 유명해졌죠. 이게 네. 이제 AI에서 말하는 토큰은 그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LMM AI잖아요. 지금 네.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이제 대원어 모델인데, 그러니까 언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그 작은 조각이다. 뭐 그렇게 조그만 조각. 그래서 아. 만약에 우리가 이제 AI가 토큰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AI, 영어로 AI를 이제 하나 토큰으로. 그다음에 는 그 조사 는도 토큰.
1: 작게 작게.
2: 그다음에 뭐 그다음 토큰 토 또 하나의 조각, 큰도 뭐 하나의 토큰으로 조각. 사용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 나누는 단위가 있어 가지고 네. 조각으로 이제 나눠서 처리를 하고요. 자기 수적 쪼개진 그 조각 같은 토큰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토큰은 AI가 이제 생각하고 프로세스 거쳐 답을 이제 내잖아요. 그럴 때 쓰는 이제 들어가는 연료다. 연료니까 뭐 비용이죠. 돈이죠. 그죠? 이제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가 이제 비용 단위가 되는 거고 뭐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 뭐 우리가 산업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원유, 석유 이런 거잖아요.
1: 그쵸.
2: 전기 뭐 이런 건데 AI 시대는 토큰이 디지털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기도 하고 연료니까 돈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가장 작은 조각이자 단위 같은 개념인 AI가 거군요.
2: AI가 해석하는.
1: AI가 예. 해석하는. 그런데 왜 이 토큰의 경제라는 말까지 이제 붙을 정도로 중요해진 거예요?
2: 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활동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 AI 서비스. 뭐 그러면 이제 거기 비용 들어가고 그 비용도 갖고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매출을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2: 결국 이게 결국 토큰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기도 하고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수익을 수익의 비용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1: 그렇죠.
2: 그래서 ChatGPT 같은 건 AI한테 질문을 우리 할 때 뭐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질문 던지면 얘가 답을 하는데.
1: 네.
2: 입력 토큰도 질문하는 것도 토큰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나오는 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오는 거를 얘가 이제 프로세스 거쳐갖고 막 온갖 거 다 끌어다가 자기가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추론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출력할 때 토큰이 길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갖다 거치잖아요.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더 붙어갖고 출력 토큰이 비싼 거죠. 근데 뭐 전기료, 서버 뭐 비용도 있고 반도체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1: 네.
2: 뭐 클라우드 비용 뭐 이런 것들. 결국 이제 이게 토큰은 이제 뭐 기술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비용이나 그 수익성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업이 사실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1: 그렇죠.
2: 뭐 우리들도 뭐 고용돼가지고 월급 받는 거고 국가도 사실은 뭐 개인한테 소득세가 없고 기업한테 법인세 걷는 거니까 결국 이제 기업이 모든 거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AI가 그 토큰 경제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1: 그러면 이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운영할 때 토큰 비용이 어느 정도로 좀 부담이 되나요?
2: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이 한다 하면은 뭐 그냥 우리 뭐 저도 많이 쓰지만 뭐 그런 뭐 돈이 막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니 이런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기업은 이제 그렇지 않다. 뭐 이를테면 이제 은행 같은 뭐 카드사, 통신사, 쇼핑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그 하루에도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고객을 상담을 해야 되고
1: 네.
2: 또 그 과정에서 또 처리되는 것들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를테면 이제 한 명하고 몇 차례 대화할 때마다 수천 개, 수만 개 토큰이 발생한다. 그럴 수 있죠.
1: 그렇겠죠.
2: 근데 이게 하루 단위로 쌓이면 수십억 개 토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걸 또 대화하고 또 거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에요. 근데 토큰 한 개당 뭐 다 다른데 뭐 0.2원. 0.3원 뭐 이런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수억에서 수십억인 거죠. 하루에.
1: 와.
2: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업들이 이제 결국 이제 AI 도입할 때 이 토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뭐 사람 쓸 때 대비
1: 네.
2: AI를 쓰면은 우리가 효율성이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1: 정말 그러한가?
2: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그런 데 들어간 비용보다 이 토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면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매출 사람이 할 때 매출보다 지금 이게 몇 배 이런 더 난 거지 계산해 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고 결국 이제 이걸 도입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말한 AI 팩토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2: 네, 저도 처음엔 AI 팩토리 그랬는데 하여간 돈 버는 데는 천재 아저씨 같아요 젠슨 왕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팩토리니까 우리가 뭐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넣으면 이제 뭐 생산하는 건데 이제 이거 AI 팩토리는 전기를 넣으면 토큰을 생산하는 거지. 근데 이제 토큰을 생산한 걸 갖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표현을 하면 출력 토큰 답을 잘 만들어 주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얼마큼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들고 온 게 뭐냐면 지금 GPU인데 차세대 GPU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플랫폼 자체를 가속기 플랫폼, AI 가속기 플랫폼 굉장히 빨리 처리하면서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갖다가 이제 자기네가 이제 개발해서 야 우리 거 써, 우리 거 쓰면은 우리 걸로 여기 돼 있는 차세대 그 GPU하고 AI 가속기 플랫폼이 있는 걸 갖다가 니네 각 회사에 맞는 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주면 맞춤형 AI 팩토리, 너네들 그거 쓰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AI 갖다 쓰면 다른 모델 쓰더라도 훨씬 효율적이니까 이걸 써라. 마케팅하러 온 거예요. 이번에 이 아저씨가.
1: 네. 그러면 요새 기업들은 이 토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 쓰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이제 잘 따져서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간단한 거 갖고서 막 비싼 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간단한 뭐 이메일, 뭐 분류, 회의록, 요약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저렴한 소형 AI 모델 있잖아요. 아. 이제 그런 걸로 쓰고 그 대신에 이제 좀 어려운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정확한 게 필요한 거 뭐 법률 검토라든지 잘못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금융 리스크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투자 판단할 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싸더라도 고성능 모델을 쓰고 뭐 이제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성능 모델 쓰고 뭐 다 쓰는데 거기다가 니네 나름대로의 니네 회사에 맞는 AI 팩토리 갖다 만들어서 우리 걸 써 이렇게 이제 젠슨은 그렇게 온 거고 그러니까 좀 이제 업무를 잘 분류해 가지고 AI 갖다 그 도입해 갖고 뭐 회사마다 이제 뭘 기획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업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건 그 네.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모델 종류를 갖다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가 자체 개발 좋지만 안 되면 젠슨 왕이 엔비디아 이런 AI 팩토리류 갖다 써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이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 토큰 경제는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2: 우리가 AI 에이전트 AI를 했죠 한 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서는 제가 시킨 대로만 하지만 대리인은 저의 모든 걸 알고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보고서 작성해줘.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 얘가 뭘 하면 그 다음에 야, 보고서 작성했냐? 그럼 이거 해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는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가끔 뭐 AI 보도 시켰더니 얘가 또 나누는 거죠. 기획 담당 AI, 자료조사 AI, 뭐 글쓰기 AI, 검수하는 거, 검수 AI 해가지고 지들끼리 뭐 다 했으면 나한테 줘봐. 내가 검수할게. 뭐 내가 분석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다 나눠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 할 거 아니겠어요?
1: 그렇겠죠.
2: 굉장히 빨리 하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그 전자적 속도로 얘네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하는 거죠. 뭘로요? 토큰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럼 토큰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에이전틱 AI가 들어오면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LMM 쓰더라도 과정과정을 우리가 들어가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24시간 360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토큰도 사용되고 횟수도 많고 빠르고 하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했던 그런 LMM 그런 그 AI 시대보다 에이전틱 AI가 들어오면 훨씬 커지는 거죠.
1: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2: 비교할 수가 없죠. 예.
1: 이 AI 토큰 경제가 뭐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하고도 연결된다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2: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서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잠을 안 자잖아요. 24시간 360일 일하니까. 그러려면 시간 갭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드렸지만 우리가 ATM 계속 돈을 빼면은 내가 이제 우리 뭐 보냈어요 돈을. 보내면 나는 보내고 그쪽에서 받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송금 시간하고 정산된 거와 결제는 다 다르잖아요. 네. 언제? 은행끼리 밤에 네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정산이라니까 그만큼 시차가 있는 건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실시간으로 다 하니까 우리가 나눠 경제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T 플러스 뭐 이틀 후에 거래된 뭐 돈을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그런 새로운 시스템 폐쇄망의 은행카드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자산들이 움직이잖아요. 뭐 코인들 이런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I 토큰 경제가 활성화되고 커지면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채용, 이미 채용이 막 채용이 되고 있죠. 미국에 지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하고 나스닥이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1: 아.
2: 왜냐하면 24시간 이제 거래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코인들이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AI 토큰 경제가 되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런 토큰 경제가 뭐 게임이나 로봇, 제조업 같은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2: 다예요.
1: 돼요?
2: 왜냐하면 뭐 다 잘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그전에 우리 그림 같은 걸 때는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이제 뭐 우리 아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 그걸로 이때까지 이제 픽셀 갖다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다 토큰으로 이것도 다. 이렇게 AI가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피직 AI 쪽으로 가면 로봇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관절,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그런 관절들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작업 경력 이것도 전부 이제 토큰으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간다. 뭐 게임이든 로봇이든 제조업이든 뭐 서비스든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이런 AI 토큰 경제 시대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2: 제가 요거 지금 뭐 중국가서도 발표 한번 할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는 뭐냐면 AI를 갖다 부려서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력.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첫째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얘가 다 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할 능력이 길러야 되고 그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기획을 잘해서 아까 이제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업무를 갖다가 잘 디자인해갖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AI를 특히 에이전트 AI를 다 배치시켜 쓸 수 있는가 비용을 적게 드리고 이런 능력을 해야 되고 기업이 아니면 개인도 제 업무가 있잖아요. 하루의 업무. 그거를 그렇게 나눠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이런 글로벌 AI 토큰 경제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기업 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2: 그러니까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그런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뭐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될 것 같고요. 회사를 들어가서 컨설팅하는데 분석한 다음에 그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거지. AI 에이전트를 갖다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사실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현장 경험하고 이런 AI 능력 기획력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는 우리 지금 또 뭐 3대 AI 3대 강국 좀 구체화 나왔잖아요. 반도체 그다음에 AI 모델 데이터. 제가 항상 주장하던 건데 이제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는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AI 활용하는 그 디자인, 기획 이런 그 청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우리나라의 국가 그 AI 경쟁력을 갖다 좀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 AI 토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컨츄리 코코의 오마이 줄리아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파업과 전쟁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월트 디즈니가 재기하는 과정을 들어볼 텐데요. 예. TV의 가능성에 주목을 했었죠.
2: 예, 그렇습니다. 그 월트 디즈니는 TV가 가진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눈여겨보았는데요. 눈여겨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돈 문제였었어요.
1: 돈.
2: 왜냐하면 영화는 찍으면 돈을 벌려면 관객이 와야 되는데
1: 그쵸.
2: TV는 관객이 없더라도 광고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1: 아,
2: 그래서 이제 월트 디즈니와 경영을 담당하는 형 로이랑 둘이 이 점에 굉장히 주목한 거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TV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2월에 코카콜라를 광고주로 해서 1시간짜리 분량의 TV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이것이 뭐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1: 네.
2: 기존에 자기 자신이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고 소개해주고 또 대표적으로 뭐 개봉할 영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잠시 예고편을 보여준 형태. 요즘으로 보면 예고편이죠. 이거 보여줬는데 방송에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1: 그랬어요.
2: 예,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개봉 전 영화잖아요. 알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당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화 프로그램에서 예고편 보고 저도 아마 어떤 영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영화를 봐서 알기보다는 그 영화 그 소개 프로그램 보고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시도가 지금은 보면 굉장히 흔해 보이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1: 그랬구나.
2: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TV에서 통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월트 디즈니는 수익 모델에 있어서도 관객이 아닌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1: 생각 이상의 홍보 효과를
2: 예.
1: 얻어냈군요. 이렇게 월트 디즈니는 TV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으로 바라봤다고 예. 하던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나요?
2: 그 월트 디즈니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젊어서는 애니메이션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놀이공원이었어요.
1: 아.
2: 디즈니랜드. 그러니까 이때는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을 계속을 하게 되면 디즈니랜드를 장기적으로 소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TV 판권을 쾌걸조로 TV 판권을 이제 확보하고
1: 네.
2: 제작에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3대 네트워크 방송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3대 네트워크의 방송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죠. 뭐 예전에 CNN도 생기고 뭐 요즘 또 이념에 따라서 우파에서 좌파까지 뭐 다양하게 미국은 존재하는데
1: 맞아요.
2: 과거에는 사실 이게 주파수 시대죠. 주파수 시대에서 케이블 시대가 오고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는 주파수 시대예요. 주파수를 정부가 방송사에 할당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파수로 하고 있는 방송국은 3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2: 그러니까 3대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다 아실 거예요. MBC, CBS, 그다음에 ABC.
1: 아.
2: 이 당시에 ABC가 가장 열 위에 있었어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또 시청률도 높지가 않아서 시청률 25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ABC는 한 개도 없었대요.
1: 그러니까
2: ABC도 승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돈도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ABC의 눈에 들어온 게 디즈니예요. 그렇죠. 서로 딱 계약이 입장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ABC와 3년 동안 계획을 하고 26편에 걸쳐서 고정물을 내보내는데 이게 대박이 나고 ABC 입장에서도 다른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보다는 제작비가 적죠. 왜냐하면 디즈니가 제작하는 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다
1: 아.
2: 보여주면서 짜짓게 해가지고 거기서 디즈니가 출연해가지고 해설해주고 예고편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프로그램이다
1: 네.
2: 보니까 사실은 ABC 입장에서는 제작비를 다 대줘도 제작비가 적고 그다음에 디즈니 입장에서는 돈 낼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입장이 딱 맞게 됩니다.
1: 윈윈하는 전략이요.
2: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그 당시에 두 회사가
1: 네.
2: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모험, 로맨스, 코미디 그러니까 영원한 장르예요. 세 가지. 어드벤처, 로맨스, 코미디는
1: 다들 좋아하죠.
2: 우리 장르 영화에 있어서는 예, 영원한 겁니다.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제작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디즈니는 그 회사의 홍보 수단으로 이 TV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한 건가요? 네.
2: 그래서 이제 그 TV와 영화의 시너지를 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원대한 꿈 중에 하나인 놀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다 정해놓은 거예요. 디즈니랜드.
1: 아.
2: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름을 모르셨겠어요.
1: 디즈니랜드?
2: 네. 맞습니다. 네,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아. 월트 디즈니가 거기서 놀이공원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1: 아 그래요?
2: 네, 그다음에 그동안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뭐 남부의 노래, 판타지아, 뭐 실사 영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무려 요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시청률이죠. 우리 옛날에 뭐 드라마 작가 김수현 선생님의 뭐 사랑의 뭐죠 그런 거 보면 시청률 뭐 50% 나오고 대발이 아빠 나왔던 시절에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당시는 이제 나왔던 시절인데 디즈니랜드 시청률이 5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은 또 인구도 많잖아요.
1: 그렇네요.
2: 예,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봤다고 과장 이렇게. 좀 약간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 ABC와 여기에 광고했던 광고주들은 대박이 났고 그러니까 디즈니는 이제 뭐냐면 광고주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1: 아니 미국에서 시청률이 50%를 넘었다니까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데 네. 이 정도면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스타가 됐겠어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월트 디즈니랜드가 계속 시리즈를 계속 확장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월트 디즈니의 특징이죠. 모험. 그다음 어드벤처 하면서 그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는 이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미덕. 그다음에 약간 사필 귀정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다시 또 다가가면서 그리고 또 디즈니랜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이렇게 콘텐츠 기획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대중적 상업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이제 MC로 출연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랜드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지만 월트 디즈니 자체가 엄청난 원래 유명인사였는데 이젠 TV에 나와서 그렇잖아요. 시청률 50% 나오는 프로그램에 오. MC 되면 좀 유재석 씨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2: 국민 MC.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MC가 되면서 그 스타가 되고 월트 디즈니를 두고 이제 우리 월트 아저씨
1: 아.
2: 아이들에게는 정말 슈퍼스타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타임지 모델이 납니다. 백설공주.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만들었을 때 타임지 표지가 되고 그로부터 17년 뒤에 다시 타임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타임지 모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거의 그 해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2: 예,
1: 인물을 꼽는 거잖아요.
2: 예.
1: 디즈니랜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즈니는 단순한 그런
2: 예.
1: 제작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된 것 같은데
2: 예,
1: 얼마나
2: 맞습니다.
1: 큰 사랑을 받았죠?
2: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에 아직 그 정도 기업이 없는 건데 미국 기업들 중에 단순하게 기업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를 상징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제3세계에서 반미 데모하면 그 맥도날드 노란 아치를 때려 부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맥도날드 매점 공격도 하고 이렇게
1: 네.
2: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적 문화를 상징하는 게 예, 디즈니랜드인 거죠. 디즈니라는 회사인 거죠. 단순하게 이게 뭐 한 개인의 회사, 뭐 주식회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즈니가 이제 그 이 데이비 크로켓이라는 인디언들과 싸웠던 미국의 개척 영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일종의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아, 우리 사회자님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서부 개척 영화.
1: 아.
2: 이런 느낌이죠. 인디언들 하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내용이었던 거죠. 인디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 인디언들의
1: 그렇죠.
2: 침탈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이것도 시청률이 한 25% 나옵니다. 예, 여기서 뭐 그 주인공을 연기했던 인물은 벼락 스타가 됐고 이때 영화 이 음반이 한 700만 장이 나갔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이제 너구리 모자 같은 캐릭터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그래서 1930년대 월트 디즈니의 강력한 전성기가 30년대거든요. 이때 뭐 미키마우스, 아귀돼지 삼형제, 백설공주 이런 것이 나왔던 시대예요. 다시 이제 50년대 와서 이제 이 TV를 통해서 디즈니가 완전히 이제는 부활하게 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랑받는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1: TV 시대를 맞이해서 재기에 성공한 디즈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전략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전람회가 부르는 기억의 습작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란 뜻을 가진 소서절기입니다. 비록 작은 더위라지만 사실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옛말에 소서가 지나면 새참이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농사일이 바빠진다는 뜻인데요. 논에서 김매기에 한창인 농부님들도 그렇겠지만 어느 일터에서든 덥고 습한 날씨가 시작되는 이맘때가 가장 지치기 쉬운 때겠지요. 바깥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과 염분을 잘 보충하셔야겠고 요즘 많이 나오는 제철 음식까지 챙겨 드신다면 작은 더위든 큰 더위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추억의 노래로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해변의 여인 나훈아의 노래.

네, 오늘은 학창시절에 한 번쯤 소리내 읽어봤을 법한 여름시 이육사의 청포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한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청포도 사랑 주염입니다.

0: 자동 판매기도 있으니까.
1: 아, 그렇네요.
0: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오. 예, 그렇습니다.
1: 그 객장의 수많은 고객들을 보면서 네. 네, 은행 직원들은 흐뭇하셨겠죠. 네.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더위를 피하시는구나 하시면서. 네. 뭐 요즘은 수없이 많은 커피숍이나 카페가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더위를 식히려면 한낮에 더울 때는 네. 정말 그런 데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야죠. 예. 쓰러집니다.
0: 너무 따갑더라고요. 네. 햇살이요. 예.
1: 어르신들 특히나 고열 증상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다니시다가 좀 지치거나 힘드시면은 그늘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 어디든 그 실내에 들어가서 네. 땀 식히고 가셔야 돼요.
0: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무더위 쉼터 그런 맞아요. 것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1: 예, 예. 예. 고마운 복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주제는 뭔가요?
0: 요즘에는 우리 가요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뭐 K-POP이라는 장르가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 음악인들도 K-POP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음악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좀 전해드렸던 엘비스나 비틀스의 음악을 연주했던 것 같이 1970년대 이후에는 기존 가요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해외 전통적인 장르를 수용한 음악들을 좀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1: 예.
0: 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는 보사노바 음악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여름에 잘 어울리는 장르죠?
0: 좀 살랑살랑 느낌이 좋죠.
1: 네.
0: 예, 살랑살랑 부는 바람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1: 여름에 그늘 아래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맞을 때 기분 상쾌하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1: 쾌적하고. 네. 보사노바도 남미에서 탄생한 걸로 아는데 어떤 그렇죠. 특징이 있죠?
0: 1950년대 후반에 브라질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데요. 이름 자체가 새로운 경향, 또 새로운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 뭐 뉴 웨이브 이런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브라질 음악 하면은 삼바.
1: 삼바.
0: 예. 좀 정열적인 춤과 동반된 그런 그렇죠. 음악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도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1: 네.
0: 그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맨날 이 음악 들으면서 춤만 추고 이래야 되나 좀 감상 전용의 어떤 삼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1: 좀 세련되고
0: 네 그래서 이제 발생한 음악이 그 보사노바라고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감상용 삼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럼 기존 삼바 음악에 다른 장르가 좀 결합된 건가요?
0: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냥 기존 삼바 음악이 느린 형태 아니면 감상 형태였었는데 이 음악이 세계 박람회 같은 데 갔다가 유럽 사람들이 보면서 오 이거 재즈하고 잘 어울리겠는데.
1: 아, 재즈.
0: 예, 그래서 유럽 쪽에서 재즈와 접목되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1: 아.
0: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을 수 있는 보사노바 음악은 네. 거의 재즈와 결합된 보사노바 음악들이 많습니다.
1: 그 약간 유럽풍이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럼 어떤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0: 우선 김민기 씨의 아하 누가 그렇게 그리고 양희은 씨의 그 사이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어요.
1: 김민기 씨의 음악도 보사노바가 있었군요.
0: 그렇습니다. 국내 초창기 보사노바 음악들은 재즈가 아니고 포크에 접목이 되는데요. 이렇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하 누가 그렇게와 그 사이가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하 누가 그렇게는 아침이슬에 수록된 김민기 씨의 역사적인 데뷔 앨범에 담겼던 곡이고 오늘 준비한 두 곡 모두 김민기 씨가 작곡한 곡인데
1: 네.
0: 음악 자체를 보사노바 풍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편곡 과정에서 보사노바로 편곡되는 느낌이 많아요.
1: 예. 편곡자의 영향이 많이 들어갔군요.
0: 그렇습니다.
1: 누가 하셨는데?
0: 편곡은 정성조 씨가 있습니다.
1: 아, 정성조 씨.
0: 예.
1: 재즈 뮤지션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두 곡 모두 이제 정성조 씨가 편곡을 맡았고
1: 예.
0: 연주 자체도 아예 정성조 코텟이 담당을 했어요.
1: 예.
0: 정성조 씨는 아시다시피 재즈 메신저스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기도 했던 재즈 뮤지션인데요. 포크 싱어송라이터와 만난 재즈 뮤지션. 좀 독특한 보사노바 넘버들입니다.
1: 네. 그렇게 탄생한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양희은의 그 사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보사노바 풍 가요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또 양희은의 그 사이. 김민기가 만들고 정성조 씨가 편곡을 해서 이렇게 보사노바 풍으로 멋지게 탄생한 곡들이었습니다. 숲속 나무에다가 그 해먹이라고 하죠.
1: 네. 네,
0: 그물 침대를 걸어놓고 거기 누워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1: 저는 해먹은 무서워서 못 눕겠더라고요.
0: 아니, 낮게 걸잖아요. 떨어지면 좀 얼마나 아프겠어요.
1: 낮게 걸어서 이렇게 자다가 제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0: 하긴 뭐 뒤집어서 떨어져서 뭐 이마를 박을 수도 있고.
1: 네, 네. 살랑살랑 바람 불고 하면. 있고. 네, 살랑살랑 바람 불고 그러면은. 잠이 솔솔 오잖아요. 그런데서.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해먹은 잘 안 올라옵니다.
0: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 부럽더라고요. 아, 저거 좀 편하겠다.
1: 제가 이 여름 지나서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이제 페스티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0: 예, 예.
1: 야영과 더불어서 이제 숲속에서 페스티벌 하는 게 있거든요.
0: 해먹이 꽤 설치되겠네요.
1: 네. 해먹을 많이 설치해놨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네. 거의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0: 아이를 찾으군요.
1: 예, 네,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 해서 좀 밀어주고 좀 흔들흔들 해주고 그런 그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0: 잠재우기 좋겠는데요. 네. 다음 곡들은 어떤 곡들입니까?
1: 이번에도 두 곡 준비했는데요. 장현 씨의 나는 너를 그리고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나는 너를은 신중현 씨가 만든 곡인데.
1: 네. 장현 씨는 저음이 매력적인 가수로 뭐 신중현 씨가 작곡한 블루스 음악들을 잘 소화했던 그런 가수였었죠.
0: 뭐 대표적으로 뭐 미련, 마른 잎 이런 곡들이 떠오르는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너를 이 곡을 좋아하지만은 이 노래가 보사노바로 분류가 되나요?
1: 그렇죠. 들어보시면 생각 안 하고 들을 때는 보사노바였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네.
1: 딱 들어보면 이제 드럼 리듬이나 이런 게 이제 보사노바 그렇군요. 리듬을 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예.
1: 그 뭐 마른 입이나 미련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신중현 씨가 만든 거의 유일한 보사노바 넘버가 아닌가 싶어요.
0: 그러게요.
1: 네.
0: 이어서 들어볼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 어떤 곡입니까?
1: 이정선 씨의 행복하여라는 1976년 공식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보사노바 리듬이긴 하지만 당시 편곡은 그 느낌이 살짝 덜하고 1988년에 발표한 셀프 리메이크 버전은 확실하게 또 보사노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은 88년도 셀프 리메이크 버전을 들어봐야겠네요.
1: 76년 버전을 들어봐도
0: 오리지널.
1: 예, 거기서도 보사노바 느낌은
0: 나긴 나니까요. 70년대의 원곡은 왜 덜 났을까요?
1: 어떻게 생각하면 1970년대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했고 그 표현 역시도 서툴렀던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0: 흉내내는 정도.
1: 네. 이정선 씨보다 한 해 전에는 이동원 씨가 먼저 발표를 했었고요.
0: 아, 그래요?
1: 독특하게도 이정선 씨와 같은 해인 1976년에 남진 씨의 앨범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0: 아, 남진 씨가요?
1: 네.
0: 좀 생뚱한데요?
1: 남진 씨의 이정선 작곡집 앨범이 하나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네, 남진 씨의 앨범에 있는 버전은 보사노바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또 남진 씨 스타일로 편곡이 되어 있고 이정선 씨 앨범에는 그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0: 남진 씨가 발표한 이정선 작품집. 이것도 한번 귀한 자료가 되겠네요.
1: 재미있는 이정선 작품집도 있는 윤복희 씨 앨범 중에 이정선 작품집도 있고.
0: 그래요.
1: 그러니까 당시에 그 레코드사 전속으로 이제 전속 작곡가로 활동을 하던 무렵이라서 이정선 씨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0: 아, 레코드사의 기획이군요.
1: 아, 그렇습니다.
0: 예. 홍보는 잘 됐겠습니다. 자, 두 곡 들어보시죠. 장현의 나는 너를, 이정선의 행복하여라.

0: 이정선의 노래 행복하여라 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나는 너를 장현의 노래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우리 가요에 스며든 보사노바풍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익숙해졌지만 초기에는 보사노바 음악이 좀 어색했을 수도 있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모험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1: 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고. 네. 당시에 이제 음악인들이 해외 보사노바 음악을 들었을 때 처음 듣고 쏙 빠질 수가 있잖아요.
0: 그럼요.
1: 나도 네. 이런 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음악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뭐 편곡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욕심들이 생겼겠죠 아무래도요. 네.
0: 자 이번에 준비하신 곡들은요.
1: 네 이번에는 최성수 씨의 후인하고요.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최성수 씨의 노래가 있었네요. 최성수 씨는 보사노바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최성수 씨가 1988년에 발표한 세 번째 독집에 담긴 곡인데요. 편곡을 유영선 씨가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나중에 자신이 만든 오리엔탈 쇼크라는 밴드의 앨범에도 다시 수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노래는 최성수 씨가 조금 더 성인가요 스타일로 접근하면서 보사노바와 어떻게 보면 트로트가 좀 맞물린 예, 그런 독특한 트랙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았던 트랙입니다.
0: 자, 이어서 들려주실 11월이란 팀은 밴드죠?
1: 예, 11월은 하늘바다라는 그 듀엣의 앨범에 음반 세션에서 만난 음악인들이 결성한 밴드인데요.
0: 아, 전문 세션 밴드.
1: 그렇습니다. 하몬드 올간을 연주하는 김효국 씨가 만든 밴드예요. 김효국 씨의 이름은 뭐 7, 80년대 많은 음악인들의 앨범에 보면은 네. 이제 세션으로
0: 오르간은 거의 김효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1989년에 밴드를 결성한데 착안해서 밴드명을 11월로 지었다고 해요. 세션을 통해서 탄탄한 연주력을 인정받았던 멤버들을 주축으로 이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주가 돋보이는 팀이었었는데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오늘 준비한 네. 머물고 싶은 순간. 밴드 사운드로 표현한 보사노바 음악이에요. 김효국 씨가 리더였던 만큼 하몬드 올겐 연주가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사노바 음악에서는 하몬드 올겐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독특한 넘버라고 할 수 있어요.
0: 오르간 종류 중에 한 종인가 보죠. 하몬드 오르간.
1: 하몬드 올겐은 오르간 중에서 이제 앰프를 연결해서 그 오르간인데.
0: 그러니까 밴드용이군요.
1: 네. 스피커가 돌아가요.
0: 스피커가요?
1: 네, 스피커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0: 오르간 자체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1: 그러니까 앰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0: 때. 예.
1: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올겐 연주에서 나오는 네. 그런 올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0: 그렇군요.
1: 같아요.
0: 그렇군요. 하몬드 오르간.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1: 전에 김효국 씨가 예전에 이제 그 밴드 이름을 따서 11월이라고 산장 같은 걸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0: 11월 산장.
1: 예. 오. 지금은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한번 갔었는데, 예, 예. 설치가 딱 돼 있더라고 올겐이.
0: 아 멋졌겠네요.
1: 네, 그래서
0: 손님들한테 들려주시기도 하고.
1: 네, 만지지는 못하고 그 옆에 앉아서 사진 한 장 찍고 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최성수의 후인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0: 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우리 가요에 스며든 보사노바풍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최성수의 후인 그리고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듣고 있으니까 정말 멋진 휴양지로 떠나고 싶은 기분이 절로 드네요. 올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1: 아직 못 세웠고요.
0: 여름에 페스티벌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페스티벌 취재들 일단 다니고 네. 그거 지나서 휴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곡들 뭡니까?
1: 다음 곡 또 두 곡 준비했는데요. 네. 동물원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리고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 씨의 비 오는 날 수채화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유명한 명곡들인데
1: 네.
0: 동물원의 노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 이 노래는 동물원의 유준열 씨가 만든 곡인데요. 유준열 씨가 고등학교 때 당시에 AFKNTV라고
0: 네. 미군방송이
1: 나왔었죠. 예. 거기서 영화 007 카지노 로얄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주제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를 듣고서
0: 유명한 곡이죠.
1: 네, 첫 귀에 반했다고 하는데 네. 이 노래는 그 영향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래요.
1: 유준열 씨와 강승원 씨를 주축으로 결성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앨범에 다시 실리기도 했어요.
0: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그 노래와 비슷한 점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이. 이따 들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이어서 준비한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영화보다 유명해진 주제가였죠.
1: 그렇습니다. 곽재영 감독의 데뷔 영화 주제가고요. 강석현 씨, 옥소리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로 영상미가 참 아름다웠다는 기억이 있는 영화예요.
0: 네.
1: 1990년 제26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주제가상 받았고요. 제10회 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 일간스포츠 골든디스크상, KBS 가요대상, 작사상.
0: 상 많이 받았네요.
1: 예, 한국 노랫말 대상. 가요 관련상을 무려 7개나 휩쓸면서 네. 1990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는데요. 90년에 김현식 씨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김현식 씨의 거의 마지막 활동과도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곡은 강인원 씨가 만들었던가요?
1: 예, 그렇습니다. OST 자체를, 음악 감독 자체를 강인원 씨가 맡았었어요.
0: 영화의 음악 감독 하시면서 예, 주제가도 그렇죠. 만들고.
1: 음반에 보면은 권인하 씨 솔로곡도 있고 뭐 신영원 씨 솔로곡도 있고 네. 강인원 씨 솔로곡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0: 그 앨범 자체가 참 명반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듣고 있기 좋은 음반이라고 하겠습니다.
0: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겠죠.
1: 예.
0: 자, 들어보시죠. 동물원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0: 네. 저희 또래 세대에게는 정말 아련한 추억을 남긴 노래들 두 곡이었습니다. 동물원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그리고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 오는 날 수채화. 자, 오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 씨와 함께 옛 노래 이야기 꾸미고 있는데요. 보사노바가 접목된 가요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보사노바 음악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슬픈 것 같으면서 여유가 있고 또 경쾌한 듯 차분하고.
1: 네.
0: 송명아 씨는 보사노바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여유로움, 그리고 한가함,
0: 네.
1: 무리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0: 자칫하면 좀 늘어짐 이런 거니까요. 네.
1: 요즘 특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0: 네.
1: 단시간에 눈에 띄어야 되니까 기승전결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어.

0: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정말 천장을 뚫을 것 같은 그런 고음을 구사하고 네. 힘줘서
1: 클라이맥스 만들고. 예. 네.
0: 보사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흘러가는 대로.
1: 아주 편안하게.
0: 예, 그렇게 부르는 음악.
1: 이지리스닝의 뭐 대명사 같죠.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준비하셨네요.
0: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 준비했습니다.
1: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김현식 씨의 3집 앨범에 참여했던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가운데서 김종진 씨 기타와 드럼을 맡은 전생환 씨가 만든 팀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의 장기호 씨와 키보드의 박성식 씨는 빛과 소금이라는 아, 팀으로 나오게 되죠.
1: 그렇죠.
0: 조팀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신촌블루스와 같은 소속사였어요.
1: 아,
0: 그래서 신촌블루스 앨범에 네. 요 노래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예, 그래서 마지막에 담긴 곡이었었고 네. 우정 출연해가지고 한 곡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신재현 지음, 성우, 길기철 읽음. 1장 강박의 정체. 왜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질까?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마음이 만드는 두 개의 고리. 분명히 확인했는데 왜 돌아서면 다시 불안할까요? 강박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무언가가 불안해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잠깐 안심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이어 더 강력한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강박을 지탱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연결고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엉킨 실타래 같은 마음의 구조를 고리라는 형태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원치 않는 침투 사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침투 사고와 강박의 중요한 차이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떠오른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투 사고, 원치 않는데도 불쑥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충동,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 강박 사고, 침투 사고를 위험 신호로 해석하며 마음이 거기에 붙잡히는 상태. 강박 행동, 붙잡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안을 낮추기 위해 반복하는 행동, 의식. 몸으로 하든 머릿속으로 하든. 즉, 강박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특정한 고리로 굳어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박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혹은 너무 예민한 경보 시스템을 가진 뇌가 혹시 모를 위험을 끝까지 책임지려다 만들어낸 과잉 보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면 다음의 6단계가 작동합니다. 1. 침투사고. 원치 않는 의심, 이미지, 충동 등이 침투합니다. 이것이 위험신호로 해석되면 강박사고가 됩니다. 2. 불안, 찝찝함. 큰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발생합니다. 3. 강박 행동. 몸 또는 마음이 불안을 없애려 시도합니다. 4. 잠깐의 안도감. 휴, 다행이다 라는 짧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5. 학습, 부적 강화. 뇌가 이렇게 배웁니다. 불편함은 행동으로 처리해야만 안전하다. 6. 강화. 다음번엔 더 빠르고 더 강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강박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회복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에 휘둘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단계의 학습, 부적 강화는 강박을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강박사고와 혼동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걱정과 반추가 있습니다. 강박사고, 확실해야 안심한다가 핵심입니다. 불안을 낮추려는 중화 행동, 의식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걱정, 미래 대비 중심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가 핵심 질문입니다. 단추, 과거 되감기와 자책 중심입니다. 왜 그랬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우울과 연동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확실함을 찾고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책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이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리, 강박사고. 떠오른 생각에 붙잡히는 마음 강박. 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침투하는 생각, 이미지, 충동을 말합니다. 세균에 오염될까봐 걱정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혹시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강박은 바로 이 지점, 즉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 붙은 의미에서 힘을 얻습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심리학자 라치먼과 드실바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생각을 흔하게 하며 그것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치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덧붙이는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반응.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네. 하고 지나갑니다. 강박의 반응.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건 위험 신호야. 내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퍼던과 클라크 역시 강박을 지속시키는 핵심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믿음과 통제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생각을 현실의 경보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통제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강박사고가 그토록 괴로운 이유는 그 내용이 당신의 가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해칠까봐 두려운 건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건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0: 행동을 말합니다. 손 씻기, 확인하기, 정렬하기, 숫자 세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강박 행동에는 회피도 포함됩니다. 불안한 상황을 피하면 당장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회피는 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건 위험해. 피해야 안전해. 하지만 그렇게 불안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강박 행동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안을 끄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박 행동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확인하면 마음이 놓이고 씻으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은 가짜 안도감입니다. 이 가짜 안도감이 뇌에게는 너무 강력한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구나. 그 결과 처음엔 한 번이던 확인이 세 번, 다섯 번으로 늘어납니다. 불안을 줄이려던 행동이 역설적으로 불안을 유지시키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도 치열한 강박적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뇌는 몸으로 보이는 행동과 내면의 의식을 완벽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이든 마음의 반응이든 무언가를 함으로써 불안이 내려갔다는 경험 자체가 강박을 강화합니다. 마음속 숨은 강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상황을 비디오 돌려보듯 반복하며 실수를 안 했는지 검증하기. 완벽한 확신이 들 때까지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하기. 나쁜 생각을 지우기 위해 좋은 생각이나 특정 단어를 반복하기. 인터넷으로 증상과 사례 검색을 끝없이 하며 안심 얻기. 주변 사람에게 확인받기. 나 괜찮지? 이상한 거 아니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아예 피하기. 회피. 뇌에 꺼지지 않는 경보 시스템, 강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비유는 너무 민감한 화재 경보기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은 강박장애가 전두엽과 기저핵을 잇는 회로, 즉 오류감지 시스템의 과열과 관련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문이 닫혔는지 손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고마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강박의 뇌에서는 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어, 다시 확인해 라는 신호를 너무 크게, 너무 자주 내보냅니다. 문이 분명히 닫혀 있어도, 손이 충분히 깨끗해도 마음속 느낌은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직 아닌 것 같아. 뭔가 찝찝해. 한 번만 더. 이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울리고 있는 경보가 그만 울려 라고 외친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것처럼 강박은 마음을 설득한다고 바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경보가 왜 과열되는지 그리고 왜 막연한 찝찝함이 남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그래서 강박을 다룰 때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자가 아니라 경보가 울려도 그 경보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자입니다. 강박의 본질은 생각이 많음이나 생각이 이상함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싸우는 방식, 그리고 그 싸움이 만들어낸 행동의 고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지우는 대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아, 지금 뇌가 또 나를 지키려고 과잉 경보를 울리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 이것이 앞으로 배울 강박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입니다. 강박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불안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 숨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이 생길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박의 고리는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질까요? 다음 글에서는 짧은 안도감이 보상으로 굳는 방식, 즉 뇌가 불안을 학습하는 공식을 통해 당신의 강박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강박이 끝나지 않는 이유. 뇌가 배운 불안의 공식.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확인하고 그만하자. 강박을 겪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문장이 마음을 가득 채우니 이성은 잠깐 밀려나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결국 다시 문고리를 잡고 다시 가스밸브를 돌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이 간다는 것도 멈추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불안을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강박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형성된 잘못된 학습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강박이 생각, 불안, 행동, 안도감, 강화의 고리로 작동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고리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뇌의 작동 메커니즘, 즉 뇌가 정확히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를 들으셨습니다. 강박의 핵심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가 아닙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 있다. 문제는 그 생각을 위험신호로 과해석하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반복 행동을 하며 뇌가 공식을 만들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뇌과학, 인지심리, 행동치료 관점에서 강박장애를 설명하며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어떻게 강박과 공존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길기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여섯 번째

0: 아,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려고요?
1: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올게요.
0: 하필이면 오늘?
2: 정미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가리켰다. 북적이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느냐는 눈치까지 하자 승범은 어깨를 으쓱였다.
1: 누가 오늘 이럴 줄 알았나?
0: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2: 어렵사리 장영감님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었다. 다른 날로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기회가 왔을 때 바로잡아야 했다. 특히나 이 약속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승범은 정미의 어깨를 두드렸다.
1: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서 할 일도 아주 중요한 거니 이해해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0: 아, 대체 어디 가는 건데요? 뭘 하려고? 아, 김센!
2: 승범은 정미의 부름도 무시하고 피에로를 지나쳤다. 그러다 몇 걸음 안 가 피에로에게로 되돌아와 그에게서 정체모를 빨간 풍선을 빼앗았다.
1: 아이고, 공평하게 줘야지 말이야. 아까부터 손 내밀고 있는 거 안 보이나?
2: 구시렁거리며 아이들 뒤에서 손을 내밀던 사내 아이에게 그 풍선을 내밀었다.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아 풍선을 향해 뻗은 그 손이 보이질 않는지 피에로는 자꾸 다른 아이들에게 풍선을 줬다. 일전에 계단에서 만난 아이는 승범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혀를 차며 승범은 작은 손을 붙잡고 풍선을 잡게 했다. 며칠 내내 이곳에 있는 것을 보니 철물점 아들인 것 같았다.
1: 뭐, 그 아버지가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2: 피에로와 아이들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승범을 쳐다봤다.
1: 그깟 새치기 좀 했다고 기분 나빠하기는. 아, 이래요 일. 어? 얘들아, 이 아저씨가 금방 만들어주실 거야.
2: 대충 둘러대고 승범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허공에 잠시 머물던 풍선이 바람에 날아갔다.

0: 4. 장영호 영감.
1: 네, 한약방과 한의원이 한바탕했다는 소리는 들었지.
0: 승범이 사온 바카스를 한 번에 마시고 탁자에 내려놓은 장영감은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상자에서 다시 하나를 꺼내 뚜껑을 땄다. 장영감이 일련의 행동을 할 때 승범은 집안을 훑었다. 오래된 단층 벽돌집 거실에는 낡은 가죽 소파와 TV, 그리고 장식장에 쌓인 담금주가 다였다. 불 꺼진 주방에는 집기와 먹다 남긴 음식이 정신없이 쌓여 있었고, 반쯤 닫힌 안방 문 안은 승범이 오기 전까지 장영감이 누워 있었던 이부자리로 어지러웠다. 시큼한 냄새가 났지만 승범은 입꼬리를 올렸다.
2: 그 소식이 여기까지 퍼졌습니까?
1: 자꾸 조용한 동네에 큰 소란이 아니든가. 게다가 여기는 거의 집성촌이니 전화 몇 통이면 한의사 선생이 어제도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오. 심지어 속옷 색깔도 알고 있을걸?
0: 웃는 노인네이가 군데군데 빠져 횡했다.
2: 아이고, 그 정도입니까?
0: 따라 웃으며 말했지만 제법 그럴듯해서 소름이 끼쳤다. 장영감은 바카스를 마저 마시며 물었다.
1: 근데 무슨 일로 얘까지 오셨어?
2: 어르신의 해안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제가 잠시 예민했던 일 때문에 큰 오해가 생겼고, 물론 그건 제가 잘못한 일이죠. 어떤 일에도 우더름게 대드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해서 어르신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말이죠.
1: 그래서 내 도움을 얻고 싶다?
2: 예.
1: 근데 뭐 이 방구석 노인이 뭘 어떻게 도와준다고?
0: 장영감은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소파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2: 성품이 좋아 모두가 어르신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유일한 빛이십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너무 예의 없이 무작정 부탁을 드리는군요.
0: 승범은 가지고 온 서류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다. 노인의 잿빛 눈이 탁자 위에서 밀리는 봉투에 꽂혔다. 열린 틈 사이로 누런 지폐가 보였다.
2: 제가 마음이 급해서 누를 끼쳤습니다.
1: 아닐세.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네.
0: 장영감이 봉투를 들었다. 손 안에 가득한 두께가 만족스러운지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1: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가?
0: 봉투 속을 보면서 껄껄 웃었다. 만약 이 모습을 정미가 봤다면 돈으로 환자를 사는 짓은 불법 아니냐고, 면허 정지되고 싶냐며 멱살을 쥐고 흔들어댔을 것이다. 그러나 저 욕망에 번들거리는 장영감의 눈빛을 보니 걱정은 필요 없었다.
2: 뇌물로 마음을 사는 것. 한 번은 실패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다.
1: 사실 나도 한약방의 고선생이 좀 그래. 자네 마음이 이해가 간단 말이야. 자네가 예민했어도 그렇게까지 치받게 만든 게 다 고선생의 그 깔깔한 성격 때문이 아니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지. 이 빈정거리면서 사람 속을 긁어대는 게 그 사람의 행실이니.
0: 승범은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싸가지가 없다고 손가락질했는가. 그때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작 본인들이 그 일을 겪었다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터였다. 걸레밭 물을 맞았을 때 얼마나 짜증나고 불쾌하고 화가 치미는지. 게다가 사과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성질까지 내던 수정이었다. 승범은 왜 사람들이 자신한테만 손가락질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듯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함이 우러나왔다.
1: 같은 업종을 지척해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엄연히 급이 다르지 않은가. 게다가 자네는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에 있었고 걱정하지 말게. 내가 전화 몇 통만 돌리면 그간의 오해는 풀릴 걸세. 모두가 자네의 억울함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사람들도 제대로 된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야 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어르신입니다.
1: 뭘 이런 곳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이었는가. 어이, 참, 이제 정신 좀 먹게. 이 온손님한테 뭐라도 내오지 않고. 이해하게. 이 나이가 되면 그런 자잘한 걸 잘 까먹는다네.
0: 장영감이 굽은 몸을 폈다.
2: 괜찮습니다. 곧 가야 해서요.
1: 이렇게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게. 우리 새끼들이 나은 거라도 가져가게.
0: 노인은 휘적휘적 부엌으로 걸어갔다. 승범은 그를 따라

0: 일어났다가 앉기도 뭐해서 거실을 서성였다. 장식장에 진열된 담금주를 별 감흥 없이 봤다.
1: 더덕, 인삼, 아이고, 뱀까지?
0: 예전에 한방병원에 있을 때 한 환자가 감사하다며 뱀술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 간에 좋고 피를 맑게 해주며 노화에도 좋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버렸다. 고개를 내저으며 그 밑을 보자 가운데 어디서 봤던 단지가 보였다.
1: 아, 노인이 들고 다니던 사모님 뼈가루 같은 단지?
0: 약간 청색빛이 도는 하얀 단지 옆엔 낡은 사진이 있다. 어디에 놀러가서 찍은 단체 사진 같은데 가운데에선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그 얼굴을 뜯어봤다. 오래되어 흐릿한 얼굴이 알듯 말듯.
2: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사진이지.
0: 놀라 고개를 들자 어느새 옆에 온 장영감이 승범에게 검은 봉지를 내밀었다.
2: 장난이네. 우리 집에서 귀한 놈들의 알이야.
3: 아유, 감사합니다.
0: 받아들자 노인은 손을 뻗어 단지를 쓰다듬었다.
2: 우리 마누라가 이곳에 시집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 손이 귀한 집에서 연달아 딸 셋을 낳아 어머니께 혼도 많이 났지. 다행히 아들을 낳았고 대접 좀 받았지만 애가 좀 허약해서 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집안 살림은 맡겨놓고 나는 밖으로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답답했대는가 말이야. 안 그러나?
3: 네, 그렇겠군요. 저 얼굴을 어디서 봤더라?
2: 마누라가 갑작스레 사고로 죽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좀 더 잘해줄 걸 염습하는데 뼈만 남은 몸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내 이걸 들고 다닌다네. 마누라가 늘 함께 한다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였으니 죽고 나서도 내 곁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애가 다르니 언젠가 한 번쯤은 보지 않겠나.
3: 네, 그렇군요.
0: 승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히 아는 얘기였지만 다시금 죽어서 잘해주면 뭘 하나 싶었다.
3: 죽고 나서도 곁에 있다고 생각하다니 거참.
0: 노인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생각이 들킨 것 같아 급히 말을 이었다.
3: 그 뭐랄까요?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참으로 애처가시군요.
0: 노인의 입술이 귀까지 찢어졌다. 눈까지 반달이 되는 걸 보니 그 말이 정말 좋은가 보다.
3: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잘 먹겠습니다.
2: 그래, 나만 믿고 가게.
0: 장영감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을 흔들었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렸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다. 노인의 노골적인 태도 변화에 준 돈만큼 제값을 해주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칠이 벗겨진 대문을 나서서 높은 담을 따라 걸었다. 그때 앞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4: 여기서 뭐했어?
0: 갑자기 나타나 소리 지르는 여자를 보고 승범은 들고 있던 봉지를 떨어뜨렸다. 사진 속의 여자였다. 그리고 수정 한약방에서 자신의 배를 가르던 여자 귀신.
4: 여기서 뭐 했냐고?
0: 그동안 귀신 같은 걸 보지 않아서 다 나은 줄 알았다.
5: 아, 약 먹고 다 나은 거 아니었나? 더 먹었어야 했나? 아직도 기가 환가? 왜 계속 보이지?
0: 승범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경악하며 바닥에서 봉지를 들고 뛰기 시작했다. 여자가 뒤에서 쫓아왔다. 시퍼런 얼굴이 잔뜩 구겨져서 승범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자기가 대체 뭘 그리 잘못했는지 가늠도 되지 않았다. 길 위를 달리며 기억에도 없는 주기도문을 외워보고 십자가를 그려봐도 귀신은 서슬 파란 얼굴로 쫓아왔다.

0: 진료실에서 승범은 앞에 구부정하게 앉은 세탁소 사장님의 셔츠를 들어 옆구리를 봤다. 수포가 올라온 부분을 건드리자 중년의 남자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1: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상 포진 같은데? 아프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2: 일주일 전부터였나? 세탁물을 정리하는데 뜨끔하더니 점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담인 줄 알았는데 대상 포진이요?
3: 네, 이거는 내과 가시는 게 빠르세요.
2: 이왕 왔는데 침으로는 안 됩니까?
3: 침으로 면역 체계를 끌어올려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좀 더뎌서. 그러면 오신 김에 침 놔드릴 테니까 끝나면 내과도 가세요.
0: 승범은 정미를 불렀고 진료실에 들어온 정미가 환자를 데리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승범은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는 드물게 왔다. 홍보덕과 장영감의 소개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는 환자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홍보와 장영감에게 준 돈마저 아까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귀신은 계속 보였다. 그 아줌마 귀신은 항의하듯 한의원 앞까지 왔다가 장영감이 소개해준 사람들만 왔다 하면 불편해하면서 자리를 비켰다. 볼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는 그 모습에 매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나저나 이대로 돈만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출이자는 꾸준히 나갔고 지금 벌이로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간당간당했다. 다행히 오늘은 서울에서부터 알던 환자가 온다고 연락이 왔다. 승범은 감사한 마음으로 송기훈보다 몇천 배나 친절히 진찰하겠다고 다짐했다.
4: 왜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가지?
0: 자비로 산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보던 정미가 하는 말에 승범은 그 옆에 섰다. 맞은편 한약방을 보니 여러 사람이 부산스럽게 길을 걷는다. 그 뒤를 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들 뒤를 마냥 쫓던 남자 귀신이 두 팔을 벌렸다. 팔의 근육이 움직이더니 팔이 점점 길어졌다. 휘청거리는 팔이 도로가를 벗어나려는 한 할머니의 팔을 스쳤다. 멍하니 앞을 보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인도로 올라섰다. 승범은 귀신에게 붙들렸던 발목이 무척 시렸던 게 떠올랐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틈에 섞여 한약방에 열린 나무 문으로 들어갔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8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번바다, 안쪽 번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번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번바다, 안쪽 번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번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원바다, 안쪽 번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동풍, 풍속 초속 2m, 기압 997헥토파스칼, 기온 22.3도. 평양, 남동풍 2m, 998헥토파스칼, 26도. 백령도, 남동풍 11m, 995헥토파스칼, 22도. 해주, 남풍 8m, 999헥토파스칼, 26도. 서울, 남동풍 2m, 1000헥토파스칼, 28도. 인천, 남동풍 5m, 1001헥토파스칼, 28도. 서산, 남동풍 6.5m, 1000헥토파스칼, 28도. 군산, 남동풍 2.5m, 1004헥토파스칼, 26도. 목포, 남풍 6.5m, 1000헥토파스칼, 26도. 여수, 남서풍 4.5m, 1008헥토파스칼, 25도. 제주, 남동풍 2m, 1000헥토파스칼, 27도. 서귀포, 남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26도. 통영, 남풍 4m, 1008헥토파스칼, 24도. 부산, 서풍 6m, 1008헥토파스칼, 24도. 포항, 남서풍 2.5m, 1007헥토파스칼, 26도. 울릉도, 남서풍 6m, 1007헥토파스칼, 24도. 울진, 남동풍 2m, 1006헥토파스칼, 24도. 동해, 남동풍 0.5m, 1000헥토파스칼, 23도. 강릉, 남동풍 1m, 1004헥토파스칼, 24도. 속초, 동풍 1m, 1004헥토파스칼, 23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북동풍 1m, 1009헥토파스칼, 28도. 이시가카섬, 북동풍 1m, 1009헥토파스칼, 28도. 나하, 북동풍 2.5m, 1009헥토파스칼, 28도.

미나미다이토 섬 북동풍 3m, 1800헥토파스칼 27도, 낮에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6도, 가고시마 남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28도, 후쿠오카 남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28도, 이즈하라 남풍 5m, 1010헥토파스칼 25도, 사이고 북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4도, 마세 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5도, 시미즈 북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25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4m, 1013헥토파스칼 22도, 오사카 북풍 1.5m, 1013헥토파스칼 24도, 와섬 남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22도, 아오모리 북풍 2m, 1013헥토파스칼 19도, 삿포로 남동풍 2m, 1014헥토파스칼 19도, 와타나이 남서풍 2m, 1014헥토파스칼 19도, 네무로 남서풍 3m, 1016헥토파스칼 16도, 센다이 남풍 3.5m, 1014헥토파스칼 21도, 센다이 남풍 3.5m, 1014헥토파스칼 21도, 도쿄 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22도, 하치조섬 북동풍 6m, 1010헥토파스칼 21도, 지치섬 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8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19도, 대치에 북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16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11m, 1009헥토파스칼 17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동풍 2m, 997헥토파스칼 22도, 평양 남동풍 2m, 997헥토파스칼 25도, 백령도 남동풍 11m, 995헥토파스칼 22도, 해주 남풍 8m, 999헥토파스칼 25도, 서울 남동풍 2.5m, 1000헥토파스칼 28도, 인천 남동풍 5m, 1001헥토파스칼 28도, 서산 남동풍 6m, 1000헥토파스칼 28도, 군산 남동풍 2.5m, 1004헥토파스칼 26도, 목포 남풍 6.5m, 1000헥토파스칼 28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82%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8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이형우입니다.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5시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방산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어제 나토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산 포럼에서 기조 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본격적인 K-방산 세일즈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면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튀르키예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내일부터 11일까지는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원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지난 6일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 외에도 정청래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이 출마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인천시당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를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저녁에는 인천 9월 로데오 광장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이번 인천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참정권 수호 집회와 청년 간담회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데 대응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는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박 검사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조회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해제돼 있었다며 권창형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 요원 비어를 유포하고 출국 금지를 남용해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이후 3개월 동안 관련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 지휘부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 소속 경찰관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그제 긴급 체포된 강력팀장 A 경감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A 경감은 현지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남과 전북에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서울 27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한쪽 눈이 특히 더 침침하고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려 보이기도 하고요. 불편이 커지면서 병원에 갔을 때 황반원공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력에 영향을 주는 망막질환의 하나인데요. 황반원공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 눈의 황반에 구멍이 생긴다는 걸까요? 노인성 질환으로도 지적이 되는데요. 황반 변성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방치할수록 불편은 더해지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기능에 영향을 주는 비구순 파열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박지윤의 미스터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증상이 있어도 노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망막에 황반에 생기는 황

0: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병인데요. 황반 변성은 황반이 노화하며 나쁜 혈관이 생기는 병이고 네. 황반 원공은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1: 네. 오늘은 특히 황반 원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멍이 생긴다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질병 이름 그대로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황반은 네. 망막의 중심부를 일컫는 부위로 눈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네. 카메라로 치자면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네. 이 부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갈라지지만 네. 작은 구멍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1: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0: 네, 맞습니다. 황반 원공은 50대에서 60대 이상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 네.
0: 물론 노화 이외에도 외상이나 고도근시, 포도막염 등 네.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흔한 원인은 눈 안에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노화하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일단 황반 원공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보면 되는 거네요.
0: 네. 황반 원공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유리체가 노화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황반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눈에는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계란 흰자 같은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네. 이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흐물흐물하게 물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1: 네.
0: 원래는 이 유리체가 황반에 그냥 붙어 있다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1: 네.
0: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황반에 단단하게 붙어서 붙잡고 쭉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황반이 상하게 되고 이 힘이 아주 세지게 되면 결국에는 황반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노화가 원인이고 또 고도근시나 포도막염 같은 다른 망막질환도 황반 원공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0: 황반 원공은 유리체가 이 황반을 잡아당길 때 네. 황반이 버티는 힘이 강하면 사실은 정상으로 남게 되는데 네. 황반이 버티지 못하고 따라 끌려가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더 크게 되면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도근시나 포도막염이나 낭포 황반부종, 외상 이런 경우에는 황반 원공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러한 질환에서 황반이 버티는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유리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1: 황반 변성에 비해서 황반 원공은 좀 생소한데요. 흔한 질환은 아닌 걸까요?
0: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황반 원공도 1,000명에서 한 3명 정도는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황반 원공이라는 병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황반 원공 같은 경우는 초기 변화가 일어났을 때부터 완전히 구멍이 크게 뚫릴 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과에 안 오시기 때문에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두 번째로는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은 사실 실명하는 질환인데 이어서 사회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검진 같은 데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 황반 변성은 실명하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1990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
1: 증상이 경미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황반 원공 진단을 받는 분들은 그럼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0: 황반 원공은 물론 건강검진이나

0: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실 때 네. 수술 전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1: 네.
0: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0: 이 황반 원공이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격리해서 사실은 이걸 느끼고 안과에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1: 아.
0: 그런데 완전히 황반에 구멍이 뽕 하고 뚫리게 되면
1: 네.
0: 그때부터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여기가 손상되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1: 그럼 황반 원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력 저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력 네. 저하 외에 또 있을까요?
0: 황반은 우리 눈 안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이 위치하는데
1: 네.
0: 그중에서도 가장 한가운데에서 모든 시각정보를 받아들이는 부위에 속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고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이러한 황반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1: 네.
0: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0.3, 0.5 이런 주관적인 시력도 물론 떨어지지만 그것보다 내가 보려고 하는 부위에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1: 아.
0: 예를 들자면 사람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의 윤곽은 보이는데 눈, 코, 입이 뭉그러져서 안 보인다. 글씨를 읽을 때 가운데 글자 한두 개는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보면은 보인다. 또는 아파트나 횡단보도 등 일자인 선이나 아니면 물체가 휘어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 증상들은 노안이나 황반 변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0: 맞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황반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1: 네.
0: 노안, 황반 변성, 망막, 암막 또는 중심 장액성 맥락 망막병증처럼 황반부에 생기는 모든 질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진단도 궁금합니다. 황반 원공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0: 황반 원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안과에 내원을 해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검사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1: 네.
0: 이 검사는 보통 CT처럼 눈 안에 망막의 구조를 잘라서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부 주변의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유리체가 황반을 얼마나 당기는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검사를 통해 유리체가 황반을 당기고 있는지 그 힘은 얼마나 강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1: 네.
0: 황반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또 구멍은 얼마나 큰지 등등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태로 볼 때 초기부터 단계가 있는 걸까요?
0: 네. 황반 원공은 구멍이 뚫린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크게 구멍이 뚫리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유리체가 황반을 단단히 잡고 당기고 있어서 황반 부위에 신경이 소실되고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구멍이 생긴 상태는 아닙니다. 약간의 틈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힘이 더 세지게 돼서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황반의 모든 층에 결손이 발생하고 구멍이 있다고 해서 전층 황반 원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 전층 황반 원공도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1: 그런데 황반 원공이라고 해도 모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0: 황반 원공은 단계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유리체가 황반을 잡아 당기고만 있거나 아니면 일부의 층만 갈라져 있거나 아주 작은 구멍만 있거나 하는 경우는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1기 황반 원공의 경우에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환자분이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완전한 황반 원공으로 진행하는 것.

0: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네.
0: 하지만 황반 전체에 구멍이 생기거나 그 구멍이 크거나
1: 네.
0: 또는 작더라도 환자분이 현저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뒤틀려서 보이는 등 변형실을 호소하시면
1: 네.
0: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구멍이 얼마나 깊게 또 크게 자리하느냐 이 부분이 단계를 결정짓는 거네요.
0: 네.
1: 크기가 크고 단계가 높을수록 증상은 심해지겠네요.
0: 맞습니다. 구멍은 결국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클수록
1: 예.
0: 깊을수록 단계가 높을수록 중심 시력이 저하되고
1: 네.
0: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뭐 망막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까요?
0: 일단 황반 원궁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황반 변성이나 망막 박리처럼
1: 네.
0: 빠른 치료를 요하는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반대편 눈으로 전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황반 원궁은 간단한 눈병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도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 구멍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1: 예.
0: 수술을 하더라도 구멍이 다치지 않고
1: 예?
0: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반 원궁을 진단받으시면
1: 예.
0: 얼마나 진행이 빠른가 진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황반 원궁의 주된 치료는 사실 수술이에요.
1: 네.
0: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0: 황반 원궁은 유리체에 의해서 황반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1: 네.
0: 구멍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유리체를 황반을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분리하여서 제거함으로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1: 네. 유리체 절제술이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수술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0: 일단은 황반 전체층에 구멍이 생겨 있고
1: 네.
0: 앞으로 구멍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수술을 결정합니다. 구멍이 크고
1: 예.
0: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뒤틀려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1: 예.
0: 아니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수술을 결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1: 네. 수술 방법은 복잡한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수술 방법 자체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황반에 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유리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더 이상 황반이 당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노화된 유리체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멍이 막혀야 되기 때문에 구멍의 폐쇄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망막 안막이나 뇌 경계막 같은 구조물을 제거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구멍이 아주 크면 자가 혈청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 구멍이
1: 네.
0: 막히는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1: 네.
0: 이 유리체가 제거되게 되면 눈 안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1: 네.
0: 다른 충전 물질을 넣어서 보충해줘야 되는데 흔히 가스가 이용됩니다. 이 가스는 부력에 의해서 위로 뜨게 되고 황반 원궁의 가장자리를 꼭 누르게 되는데 이 누르는 힘으로 구멍이 막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유리체 절제술은 황반 원궁으로 생긴 구멍을 막아주는 건가요?
0: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로 이 황반 원궁에 구멍이 뚫린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미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서 신경 소실이 일어난 셈이거든요. 그런데 가스를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 가스는 남아있는 신경을 꼭 눌러서 더 이상 구멍이 벌어지지 않고 구멍의 가장자리가 서로 만나서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옷감이 찢어져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1: 네.
0: 이 구멍을 메울 때 여분의 천을 대지 않더라도 옷감을 오므려서 바늘로 꿰매거나 반창고로 이렇게 붙이면 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가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 아.
0: 새로운 망막을 만들어서 구멍을 막아줄 수는 없지만
1: 예.
0: 망막을 오므리고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엎드려 있어야 한다면서요. 왜 이런 네. 불편한 자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이 가스는 사실 공기방울과 같습니다.
1: 네.
0: 우리가 물컵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으면 네. 물에서 위로 뜨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저 눈에도 가스가 들어있으면 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부력이 발생합니다.
1: 예.
0: 떠오르면서 망막을 꼭 눌러주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눌러주는 힘을 이용해서 성방 구멍을 막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러려면은 이 가스가 황반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1: 네.
0: 바로 이 황반이 뒤통수 쪽에 있습니다.
1: 아하.
0: 그래서 엎드려야지만 뒤통수 쪽으로 가스가 쭉 올라가게 되고 황반을 누르게 되고 구멍 막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엎드려 있어야 한다면 먹고 씻고 하는 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기간도 궁금한데요.
0: 사실 환자분들이 수술 때 힘들어하시는 것보다 수술 후에 엎드려 하는 거를 훨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1: 그렇겠어요.
0: 많으시고 맞아요. 실제로 먹고 씻고 주무시고 하는 일에도 많은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스는 눈 안에서 결국 황판을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저절로 없어져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가스가 눈 안에 있을 때는 최대한 자세를 엎드리는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눈 안에 가스는 사실 종류에 따라서 또는 그 농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짧게는 2주,
1: 네.
0: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요. 하지만 1주, 2주 이런 기간보다 눈 안에 가스가 있는 동안은
1: 네.
0: 최대한 엎드리는 것이 환자분의 예후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엎드려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수술 후에 얼마나 엎드린 자세를 잘 유지했는지가 수술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0: 맞습니다.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1: 네.
0: 이제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환자와 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아하.
0: 수술 후에 엎드리지 않거나
1: 네.
0: 아니면 가스를 넣지 않더라도 사실 황반 원궁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래되거나 크기가 큰 황반 영궁의 경우에는
1: 네.
0: 안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아.
0: 이렇게 가스를 넣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1: 네.
0: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실리콘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걸 고려해보기도 해요.
1: 네.
0: 이 실리콘 오일도 가스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콘 오일은 가스처럼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추후에 제거 수술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수술 후에 잘 관리하면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0: 많은 환자분들에서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1: 아.
0: 하지만 원래 자기 시력으로 100% 돌아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수술은 이미 생긴 구멍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고 막히기를 바라는 수술이지
1: 예.
0: 새로운 망막을 만들어내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미 황반에 구멍이 생겼을 때 신경 손상이 되었고
1: 예.
0: 구멍이 다치더라도 시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이 애초에 작거나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1: 네.
0: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크기가 크고 오래되고 신경 손상이 심하면
1: 네.
0: 구멍이 다치지도 않고 다치더라도 시력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1: 그럼 반대로 방치되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실명 위험도 있을까요?
0: 다행히 황판 원공으로 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황판 원공은 망막의 중심에 구멍이 생기는 거지
1: 네.
0: 주변부의 망막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그런 실명은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해요. 그래서 황반 원공이 발생하면 가운데가 안 보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분들이 책 읽기가 힘들다,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1: 네.
0: 운전할 때 힘들다 등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1: 황반 원공 치료를 받은 분들은 다른 쪽 눈에도 생기면 어쩌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0: 황반 원공이 있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눈에 생기는 경우는 10% 이상으로 비교적 흔합니다. 병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양쪽에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 눈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쪽 눈에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 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생길 수 있는 황반 원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투야의 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이죠. 운동성은 물론 안정감을 주는 데도 역할을 하는데요. 비구순 파열 들어보셨습니까? 고관절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게 비구순입니다. 그런 비구순이 파열되는 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넓게 보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비구순 파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고관절 주위에 자기공인 영상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비구순 파열에 대한 진단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0: 네, 비구순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보통 비구순은 대퇴골두와 비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데 이 대퇴골두와 비구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고관절이에요.
0: 네.
1: 엉덩이 관절인데 보통 비구의 기능은 비구의 입구 부분을 타이어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거든요. 이 비구순은 대퇴골두가 비구에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관절이 관절액이 새어나지 않도록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고관절이 불안정성해지고 그다음에 관절액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절 연골이 이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닳게 되고 접촉 응력이 증가해서 이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0: 연골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뭐 말씀을 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한데 맞는 말씀입니다. 연골이 맞습니다. 특히 이 비구순 같은 경우에는 섬유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골은 닭 같은 걸 먹을 때 닭뼈를 보면 이제 오돌뼈 같은 데 보면 무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약간 딱딱한 연골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섬유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고유감각신경이나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비구순이 찢어지면 신경에 자극이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0: 네. 그럼 비구순은 고관절을 도와주는 역할인가요? 체중도 좀 분산시키고요.
1: 예, 맞습니다. 비구순은 고관절 안에 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연골 성분인데 고관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관절 기능이 상체 에너지를 하체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가 어깨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관절이 그게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0: 이 비구순이 관절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열 위험까지 생기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1: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특히 고관절이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 탈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에서 비구순 손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열어보면 모든 환자에서 비구순이 찢어져 있거든요.
0: 그런 사고의 경우도 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손상이 되는 건가요?
1: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흔한 증상이 소견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외래에서 보는 대부분의 비구순 파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된 자극에 의한 마찰로 발생하게 됩니다. 비구순 파열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비구순이 반복된 마찰로 손상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대퇴골과 비구의 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순 파열은 꼭 생기면 골두나 비구 쪽에 다른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가를 꼭 봐줘야 됩니다.
0: 네. 사고도 원인이 되고 또 반복적으로 많이 써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노화도 이유가 될까요?
1: 노화도 이유가 됩니다. 비구순 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즉, 이 대퇴골에 있는 경부와 비구가 비정상적으로 맞물리는 거에 아주 둥글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또 외상이나 비구 이형성 같은 질환도 비구선 파열의 원인이 되는데
0: 네.
1: 이런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비구선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점점 노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거든요.
0: 네.
1: 결국에는 비구선 파열은 왜 우리가 중시 여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와의 과정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중요합니다.
0: 네. 노화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1: 네.
0: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1: 예,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뼈의 구조적인 이상인은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이나
0: 네.
1: 비구 이형성증 외상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젊은 환자들한테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있습니다.
0: 네. 비구순 파열로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인가요?
1: 예,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지만 이 비구순 안에는 그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이 들어있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찢어지면 통각신경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비구순 파열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고관절 통증 중에서도 사타구니 쪽의 통증이 연관성이 많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관절 가동 범위가 좀 떨어지는 경우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든지 다리 찢기가 잘 안 된다든지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관절 가동 범위가 좀 좁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1: 비구순이 찢어진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언제 많이 아프시냐고 여쭤보면
0: 네.
1: 대부분 쪼그리 앉기 자세할 때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관절낭 전체 주위에 염증이 심해지면
0: 네.
1: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탈 때, 차를 내릴 때, 자전거를 탈 때, 내릴 때 이럴 때도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구순 손상이 심해서 고관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앉고 서고 달리고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또 예. 움직일 때 딸깍 소리도 난다면서요?
1: 아, 예. 소리가 나는 것은 비구순 파열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0: 네.
1: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관절에 소리가 나는 거는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0: 네.
1: 발음성 고관절은 고관절에 특별히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0: 네.
1: 고관절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장경이 인대라는 힘줄이 바깥에 전자부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0: 네.
1: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장요근이 그 대퇴골두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이 장요근하고 대퇴골두 사이에는 비구순이 끼어 있거든요.
0: 네.
1: 이게 너무 심하면 고개 손상을 좀 입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발음성 고관절하고 비구순 파열하고는 관련이 잘 없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증상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비구순 파열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 건가요? 통증을.
1: 예, 보통은 고관절 중에서도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 아프시다고 하면 엉덩이 뒤쪽이나
0: 네.
1: 바깥쪽에 전자부 쪽에 아프시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구순 파열하고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0: 네.
1: 사타구니가 아프시고 그리고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 런지 자세 이런 자세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아 비구순 손상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시는 건가요?
1: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는데요. 쪼그려 앉는다든지
0: 네.
1: 관절 가동 범위가 고관절이 120도까지 구부러질 수 있거든요.
0: 네.
1: 100도 이상 넘어갔을 때 통증이 사타구니 통증이 유발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0: 그런데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아, 예. 사실 비구순 파열이라 하면 진짜 막 심각해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초음파 기계가 좋아지니까 이 비구순 파열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음파로 보면 이게 마치 찢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열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0: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 보통은 비구순 파열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네. 그러면 관절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 검사가 굉장히 마취도 해야 되고 마취 수술과 비슷하게 수술이기 때문에 관절에 조영제를 넣어서 MRI를 찍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절 조영 자기공명영상이라는 영상검사라는 방법인데 그러면 95%에서 100% 정도의 비구순 파열을 진단이 가능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게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비구순 파열로 진단을 하고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선천적으로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비구순이 약간 함몰이 있는데 이게 검사를 해보면 파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잘 감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0: 네. 치료는 약물부터 시작하나요? 일단은 염증을 좀 가라앉혀야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비구순이 파열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혀줘야 됩니다.
0: 네.
1: 약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동반되어 있는 대퇴비구 충동 증후군이나 외상 같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굉장히 과도한 고관절 가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자세를 피하게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약물 치료와 함께 꼭 해줘야 됩니다.
0: 네. 그런데요, 또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해도요, 붓는다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예, 저희들이 참 우리가 약이 뭐 효과만 있고 부작용이 적으면 좋을 텐데 정형외과에서는 모든 약들은 붓고 소화장애나 이런 부작용을 꼭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우리가 고민인데 그렇지만 통증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약물을 중단하고 주사 치료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경우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0: 주사 치료는 어떤 약물인 건가요?
1: 보통은 우리가 주사 치료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리도카인 성분하고 관절액 성분인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너무 심하면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같이 칵테일 요법으로 해서 주사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칵테일 요법을 쓸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1년에 3번에서 4번을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주사 치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런 약물 치료 외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1: 저희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뭐 개별화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정도의 약물을 쓴다든지 운동을 제한한다든지 주사 치료까지 해보는데도 정상의 호전이 없거나 너무나 명확하게 비구순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네. 수술을 할 때는 관절경,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로 풀리는 게 방법인가요?
1: 맞습니다. 고관절도 관절경, 즉 관절 내시경 수술이 가능해졌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20년, 30년 전에는 고관절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고관절 관절경이 좀 드문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한 20년 이상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관절 내시경이 재활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발표한 데이터는 한 운동선수들 중에 85% 정도가 수술 전 운동 상태로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이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관절경,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보통은 엉덩이 주위에 네. 두 개, 1cm 정도 되는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의 상처를 내고 네. 관을 꼽아가지고 관을 넣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을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데 들어가 보면 비구순이 찢어진 것도 봉합을 하고 동반되어 있는 병변들 즉 다시 말해서 대퇴비후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 그것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해결해 줍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수술하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보행이 가능해요.
0: 아, 그렇군요.
1: 이런 우리 그 제 주위에 있는 동료 연구자분들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0: 네.
1: 관절 내시경 고관절 관절 내시경 한 분들이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가
0: 네.
1: 보니까 비구순 봉합만 하는 경우는 1주 뒤에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퇴골두까지 하는 골성형술 한 분들은 2주 뒤에 운전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즉 다시 말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수술 후에도 재활의 시간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맞습니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보통 이런 고관절에 문제에 있어서 내시경술을 받는 분들은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재활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운동하는 걸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재활을 잘하면 3개월 이후에는 굉장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0: 네.
1: 6개월 이후에는 원래 하시던 운동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네.
1: 프로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비구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그 밖에 전국에 비가 확대되어 내일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100mm, 충청권은 80에서 150mm, 전라권은 10에서 150mm, 경상권은 20에서 100mm,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서부, 경남 중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고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세종, 충북 중남부와 전북 북서부, 전남 남동부, 그리고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6도에서 35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과 파주 26도, 수원 28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6도, 춘천 26도, 원주 29도, 대관령 25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속초 30도, 강릉과 동해 31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와 대전 29도, 세종과 천안 28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과 광주 29도, 목포 28도, 여수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32도, 포항 33도, 부산 30도, 울산과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30도, 개성 2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90%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나토의 방산 파트너십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 체결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1: 경찰 윗선이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걸 감추라고 지시했다는 녹취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0: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엔비디아를 넘는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당사의 미국 증시도 반도체주 급락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1: 아르헨티나가 이집트에 3-2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1득점 1어시스트로 팀을 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무기체계를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1: 이를 위한 협상도 시작됐는데 연간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 참여도 기대됩니다. 첫 소식 최유경 기자입니다.
2: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행사인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첨단 기술 시대 방산 협력 강화 비전을 밝혔습니다. K-방산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3: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2: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됐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회원국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4: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역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산업기관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2: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접전 끝에 불발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방산은 물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방산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K-방산 세일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앙카라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줬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오늘의 경험이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거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전투기 엔진 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산화 목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일단 무인기용으로 활용할 엔진 시제품도 나왔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5: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전체적인 국산화율은 65% 수준, 나머지 35%의 핵심은 전투기의 심장 엔진입니다. 미국 업체의 최대 출력 22,000파운드 엔진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느라 엔진 국산화율은 20% 정도입니다. 항공 엔진 기술 보유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 5개 나라뿐 이른바 강대국들로 이들은 미사일 기술 통제,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등 각종 제도를 여러 겹 쌓아 한국, 일본 등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주고 엔진을 수입해 장착해도 항공기를 수출하려면 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6: 엔진을 해외에 의존하면 수출 승인, 정비, 개조 등 모든 단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7: 엔진 개발 사업팀장.
5: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 수천 시간 가동할 수 있는 군용기 엔진 두 종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2.5톤 무게를 들어올리는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8: 스타트 됐습니다.
5: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입니다. KF-21과 연합작전을 펼칠 무인기와 중고도 정찰 무인기에 장착됩니다.
9: 외산 엔진으로 장착되어 온 분야의 국산화가 시작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41년도까지 유인 전투기에 국산 엔진 장착을 목표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이번 개발 성공을 발판으로 정부와 제작사는 KF-21에 장착할 2만 4천 파운드 엔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덕구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놓고 검찰이 경찰의 윗선이 범죄 은폐에 개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팀 경사가 장윤기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윗선 지시를 언급한 녹취도 있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7: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긴급 체포된 장윤기.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수사팀 김모 경사가 장 씨 아버지이자 경찰인 장모 경관과 통화를 합니다. KBS 취재 결과 김 경사는 이때 장 씨 아버지에게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윗선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강간 살인죄 핵심 증거가 될 사람 모양 인형을 보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장 씨 아버지는 인형을 폐기합니다. 검찰은 수사팀과 장 씨 아버지의 유착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윗선뿐이 아닙니다. 장윤기의 SUV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 납치나 성범죄 도구로 의심할 핵심 증거였는데도 이를 인멸할 혐의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경찰들도 여기에 가담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팀의 수색 영상 10분 분량을 확인해 보니 여러 경찰들이 케이블 타이다라고 대화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장씨 사건을 관리한 윗선, 장씨 진술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내용, 다른 팀 수사 사실을 전한 수사팀 경사까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장씨 아버지와 결탁하고 증거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증거인멸과 핵심정보 유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팀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박세은 기자입니다.
8: 광주 광산경찰서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10: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8: 검찰은 우선 살인사건을 맡았던 형사과는 물론 범행 전 장윤기의 성범죄를 수사했던 여성 청소년과 등에서 수사자료를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과 팀원 한 명을 입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 장윤기의 아버지가 훼손된 사람 모양 인형 등 결정적 증거를 폐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범행 차량에서 납치 의심 물품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로 확보해두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한 번 더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수사팀 전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긴급 체포한 수사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지난 한 분기만에 더 많이 벌어들인 건데요.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반영하고도 엔비디아와 애플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삼성전자가 지난 3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총 8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만 89조 4천억 원. 석 달 만에 3년치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분기 영업이익 최대치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171조 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엔 반도체 부문 특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17조 원가량이 반영됐는데 반영 전 영업이익은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실적을 이끈 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그 가운데서도 메모리가 사실상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12: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회장.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11: 2분기 DRAM과 NAND 가격은 전분기 대비 50%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시장 규모도 60% 넘게 성장해 350조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3: 불황기에 적극적 이런 투자를 하지 않은 관계로 업종이 굉장히 늘어날 만한 회사가 없어요. 지금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11: 다만 치플레이션으로 IT와 가전제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수요가 줄면 다음 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0: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는 두 종목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그렸습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에는 8% 넘게 폭락하며 장중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때 7,4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지만 막판 낙폭을 회복하며 7,656.31에 마감했습니다. 최고 실적이 주가 하락을 부른 역설적 상황입니다.
1: 엔비디아의 실적을 넘어버리고 나면 이게 지속이 가능한가?
2: NH
1: 파이가 다 같이 커지고 있으면 정당화가 되겠지만 주어진 파이 안에서 나눠먹는 싸움으로 해석하자면 레몬이 제일 크다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0: 2021년 메모리 겨울론을 내세웠던 모건 스탠리. 반도체주가 조정을 거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주 비중을 줄이란 보고서까지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됐습니다.
3: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캡엑스가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어들인 돈 갖다가 투자할 여지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0: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한국 증시의 낙폭은 유독 컸습니다. 코스피가 휘청거리며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종가 812.70포인트,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4: 미국의 5월 무역 적자가 776억 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반도체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소식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미국의 상품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776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전달보다 42%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 3월 이후 가장 큰 적자폭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적자가 206억 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도 145억 달러,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44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9억 달러, 40%가량 감소했습니다.
6: We, by the way, have the biggest trade.
2: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적자 감소를 이뤄냈습니다. 대통령의 무역 적자를 1%만 줄여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2%를 줄이면 천재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5: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이 4% 넘게 하락했고 인텔 주가는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 랠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어젯밤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런 고성장 기업들의 성장세를 이제 좀 더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리아벤의 수석 투자 전문가.
5: 주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 넘게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76% 오르며 지난 6월 1일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농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철은 산사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를 보면 산불이 났던 지역은 땅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무려 20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불이 나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산사태

0: 50%가 집중된다고 하니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만 3만 4천여 곳에 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땐 위험지역 접근은 절대 삼가시고요. 정부의 긴급재난문자나 마을방송 같은 대피 안내에 꼭 귀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모쪼록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요. 7월 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신소영님, 조혜영님 비롯해서 지금 경기 지역에 특히 비 많이 온다고 소식 전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출근길 안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줄만 알았던 농산물 할인 정책이 정작 농민들에게는 별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경계 없는 지식 시간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열 처리를 위한 냉각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오늘 아침 일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장 볼 때 농산물 할인 행사나 농할 쿠폰 행사 자주 보셨을 텐데요.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정책이지만 농민들에겐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 농산물 할인 판매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또 개선 방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0: 예, 기자님, 먼저 농할 쿠폰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2: 네, 농할 쿠폰은 농산물 가격을 할인해준다고 해서 농할 쿠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형마트, 농협의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정 비율을 할인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농산물을 구매하면 정부가 20에서 30% 정도를 대신 부담해줘서 소비자는 그만큼 싸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안정과 이 농산물 소비 확대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요즘 보면 농산물 할인 행사가 많아졌는데 정부가 이 사업에 분명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죠.
2: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요. 물가가 오른다거나 또 명절이 되면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면서 이 농산물 소비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막대한 정부 예산이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0: 20% 할인 쿠폰 마트 가면 많이 봤다 하시는 청취자분들 있으신데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소비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늘어난 소비로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농민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2: 예, 소비자 혜택은 분명하고요. 겉으로 보면 농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대형 유통업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살펴주시죠.
2: 예, 이 사업에서 세금이 지원되는 구조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박 한 통이 2만 원짜리인데 농할 쿠폰을 적용해서 20% 할인이 된다면 소비자는 계산대에서 4천 원이 할인되니까 20%가 할인된 16,000 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0: 네.
2: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대형 온라인몰 모두 같은 방식인데요.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낸 16,000 원에 더해서 이 할인 지원하는 4천 원을 정부한테 정산받습니다. 즉 유통업체는 정산가 2만 원을 고스란히

0: 깎게 되는 건데요.
1: 네.
0: 정부가 원래 가격에서 깎아준 4천 원을 농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한테 정산을 하는 거고 농민들은 이미 유통업체에 수박을 납품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가는 돈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이 할인 정책을 홍보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대형마트, 뭐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마케팅 비용, 또 이 판매 촉진 비용으로 사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즉시 정보를 온라인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곳은 이 농할 판매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없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 뭐 골목 상권은 정책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즉 유통업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도 지적사항입니다.
1: 정부의 지원 예산을 유통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네요. 그런데 농산물 판매가 늘면 결과적으로는 농민도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님.
0: 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매량보다 더 중요한 게 농민들의 수칙 가격입니다. 현재는 1년 내내 농산물 할인 정책이 시행되다시피 하니까 이 정상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고요. 유통업체는 이 낮은 판매 가격을 유지하려고 산지에도 낮은 납품 가격을 요구하게 됩니다. 농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뭐 비료, 농기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오르는데 연중 할인 정책 때문에 결국 이 농산물의 산지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농산물이 싸면 이거 농장에서 얼마 받을까 걱정부터 앞선다고 청취자분들도 이야기하시는데 이 농산물 할인 판매가 연중 지속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압박 요인이 분명 된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농산물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아니잖아요. 이 공산품은 할인 행사를 해도 다시 뭐 바로 생산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한번 심으면 수확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요즘엔 뭐 기후 영향도 많이 받아서 품위라든가 수확량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 문제는 이런 여러 예민한 조건이 개입이 되는데 이 할인 판매가 계속되면 결국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존되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물가 관리에 치중하다가 농가 소득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1: 그렇군요. 농산물 유통 단계가 복잡하던데요. 이 산지가와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소비자가의 차이도 꽤 크다면서요.
0: 네, 뭐 지난 봄부터 올해 유난히 농산물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전국 농민대회가 광화문에서 있었는데요. 농산물값은 폭락하고 농자재값은 폭등하는 문제에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예.
0: 말씀하신 유통단계 문제도 어제 농민대회에서 이야기 나왔는데요.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농민들은 싸게 파는데 소비지에서는 또 이 가격이 산지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 산지와 소비지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나 격차가 있었습니다. 지난 1일자 기준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양배추 한 개당 농가 수치가는 500원이었는데 이 이마트의 소비자가는 2,400원, 5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농민들이 애호박 한 개를 250원에 넘길 때 소비자들은 이마트에서 990원을 사야 해서 4배 차이가 납니다.
1: 예.
0: 가지 가격 같은 경우는 7배가 차이가 났는데요. 개당 140원에 농민이 팔 때 소비자는 990원에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전농은 농가가 받는 값과 이 소비자 가격의 차이를 시민들이 알게 되면 농산물 가격 문제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조혜영님께서도 양배추 소비자 가격으로 살 때는 여전히 비싸던데 단가가 안 나와서 밭을 갈아엎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산지와 소비자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7배나 차이가 나는 건진 저도 몰랐고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농산물 할인 판매 사업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세금을 어떻게 써야 소비자와 농민 모두한테 이익이 될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뭐 지금처럼 판매 가격만 할인하면서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농민은 조금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뭐 공공 물류를 확대해서 유통기한 자체를 줄이는 데 투자를 한다거나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 먼 거리 이동하는 기존 유통 단계보다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또 산지 직거래 확대 이런 데 세금을 쓰면 같은 예산이라도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고요. 혜택을 받는 대상도 농민과 소비자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농민들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할인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농민 소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정부가 당장 물가 관리만 하는 정책에 힘을 쏟기보다는 우리 농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자가만 할인할 게 아니라 농민들이 구입하는 농자재값 할인 혜택을 늘린다거나 생산비에 최소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부터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익을 보전하는 가격 안정제 법안이 시행되는데요. 쟁점은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어떤 품목에 우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생산비만 따질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익이 더해지는 이 공정한 기준 가격이 도입되는 게 필요합니다.
1: 5405번 쓰는 분도 양구에서 문자 주셨는데 농협에서 50kg 한 박스 경매가가 1,000원밖에 안 돼서 여러 경비들을 직접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아, 직접적으로 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좀 살만해지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할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최근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AI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만큼이나 냉각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계 없는 지식 시간에는 데이터 센터 육성과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냉각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 육성 계획이 담겨 있었죠.
2: 네,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1: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기로 한 건지. 네,
2: 숫자들이 엄청나게 커서 약간 감이 안 오긴 합니다. 6월 29일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2029년까지 550조 원.
1: 예.
2: 2035년까지는 1000조 원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밝히니까 민간 기업이 바로 화답을 했어요. SK텔레콤이 바로 며칠 전이죠. 7월 5일 날 최대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먼저 밝혔는데 이미 울산 데이터 센터를 1기가와트 규모로 키우는 내용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남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남권에도 순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이 1기가와트가 이제 원전 1기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전력 정도인가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전 1기가 보통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4기가와트거든요.
1: 예.
2: 그런데 이제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울산 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더 넘어가지고 이제 영남권, 서남권에다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정부의 발표에 맞춰가지고 짓겠다라고 투자 계획을 밝힌 거죠.
1: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이게 대규모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는 건데.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는 좀 시내에서도 볼 수 있는 소규모, 건물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네. 센터를 얼른 떠오르시기 쉬울 텐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뭐 SK텔레콤 같은 기업에서 화답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하이퍼 스케일링 데이터 센터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름부터 되게 근사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1: 예.
2: 뭐 축구장 몇 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어지고 나서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영남권이나 서남권 같은 거점들의 분산에서 짓는다는 것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건가요?
2: 이제 정부에서 영남권이나 서남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뭐 지역 균형 개발
1: 예.
2: 같은 뭐 국토를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겠다라는 큰 정책이랑 맞춰가지고 짓는 것인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업계 이제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판을 하시기도 하나 봐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계산 수요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을 할 텐데
1: 네.
2: 수도권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서남권이나 영남권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아무리 국토 균형 개발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비판은 약간 본질을 어긋난 비판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수요처가 수도권에 있으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지.
1: 예, 처리가 늦어지는 거
2: 맞아요.
1: 아니냐.
2: 맞아요. 왜 수도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영남권이나 서남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냐. 그 수백 킬로미터를 가는 시간 동안에 데이터 처리하는 지연 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1: 네, 네.
2: 게 이제 비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한반도 남쪽은 너무나 좁잖아요. 우리는 한반도 남쪽에 살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의 국토 규모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1: 예.
2: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랑 비교하면 한반도 남쪽은 한 주만 하지도 않거든요.
1: 훨씬 뭐 한 주보다도 작죠.
2: 맞아요. 그래서 네. 수도권과 서남권이나 영남권 사이의 거리를 문제 삼는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기반을 둔 첨단 산업이 존재할 수도 없는 규모의 지리 규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은 한반도 남쪽은 너무나 국토의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영남권에 짓든 서남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든 수도권에서 무엇인가를 처리할 때 시간 지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사실은 기우다.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AI를 사용할 때 이렇게 클릭 한 번, 검색 한 번이 사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쉼 없이 돌리는 덕에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저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처리되길래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양들,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2: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단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이동 중이시라면 운전을 하지 않으신다면 휴대전화를 켜고서 뭐 소셜미디어 앱 같은 곳에 네. 뭐 좋아요를 딱 누르면 예. 우리는 그 좋아요를 딱 누르면 하트가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마치 휴대전화랑 나 사이에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1: 바로 그 기기에서 그냥 눌려진
2: 네, 기기에서
1: 것처럼.
2: 기기에서 바로 이제 눌러지는 것처럼 생각을
1: 버튼을
2: 하죠.
1: 누르듯이.
2: 버튼을 누르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셜미디어 앱에 하트를 누르면 뭐 친구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 일단 0.5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신호가 데이터 센터를 갔다가 다시 우리 휴대전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우리가 소셜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데이터 센터를 한 번씩 거쳐야 되는 겁니다.
1: 내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
2: 바로
1: 같지만.
2: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1: 아.
2: 네. 심지어는 어떤 신호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태평양을 건너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1: 왜냐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사이트들이나 구글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데 좋아요 누르면 이제 미국 갔다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라면 디지털 신호가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는 한반도 남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1: 예.
2: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외국 업체의 소셜 미디어라면 사정이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하트를 눌러야겠다라고 신호를 보내면은 그 하트를 눌러야겠다라고 있는 신호가 부산을 통해서 태평양 아래에 있는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거나
1: 네.
2: 혹은 미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아시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하트를 눌러야겠다라는 신호가 들어왔네. 그럼 하트를 반짝 표시하자라는 신호가 다시 똑같은 경로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부산에 있는 길목을 지나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온 다음에 반짝 빛나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한 0.5초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 온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윙윙하면서 처리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혹은 데이터 센터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모든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서남권에 짓냐 뭐 영남권에 짓냐 왜 수도권에 안 짓냐 이런 문제는 사실
2: 의미가 없다는
1: 의미가
2: 거죠.
1: 의미가 진짜 없는
2: 진짜
1: 거.
2: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신호들이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영남권 뭐 호남권 이건 너무나 짧은 거리잖아요.
1: 그러네요.
2: 그런 스케일로 따져보면은. 네.
1: 그럼 이제 우리가 게시물 좋아요를 예시로 드셨지만 기자님께서 그러면 이 혹여나 예시를 들었을 때 전 여자친구의 게시물 좋아요를 잘못 눌러서 취소하려고 하면 정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취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 본인 얘기신가요? 네.
1: 조심해야겠다.
2: 네,
1: 앞으로
2: 네.
1: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싶네요.
2: 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
1: 인프라들이 다
2: 해저 광 케이블.
1: 네.
2: 그리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선로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갇혀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디지털 문명도 존속할 수 없다라는 감각은 끊임없이 좀 가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뭐 어차피 가뜩이나 뭐 전력 소비가 많고 더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이 본격적으로 이 빛의 속력을 넘나드는 이 데이터를 식히는 냉각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시작하면 그 열 배출 때문에 주변 온도가 크게 상승하는 열섬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 아마 이 방송의 다른 꼭지에서도 소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 데이터 센터가 도심에 존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면 열이 난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면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면 노트북이 뜨거워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 무엇인가가 돌아가면 열이 난다라는 거 너무나 직관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1: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 네. 얼마나 큰 그렇죠. 열이
2: 나겠어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 나는 열은 정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야? 예. 라고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그걸 너무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네덜란드의 한 소도시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한 기업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 나라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사실은 훨씬 더 인색하거든요.
1: 예.
2: 뭔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인센티브를 좀 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제시했던 소도시에 제시했던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우리 데이터 센터가 이 소도시에 들어서면 이 소도시의 지역 난방을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1: 라고 난방비를요?
2: 난방비를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나잖아요.
1: 예.
2: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가지고 그 물로 이 지역 소도시의 난방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로 그 네덜란드에 있는 소도시의 난방을 전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열이 매번 이제 그 소도시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소도시 사람들은 난방에 들어가는 비용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좀 혹할 만한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1: 네.
2: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종적으로 그 소도시의 시의회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거부했냐면 지역 난방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너희 기업에 의존하다 보면
1: 예.
2: 만약에 너희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우리 소도시에서 철수시키면 그때 우리 난방을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기를 한 다음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도시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지 못하게 됐는데, 실제로 유럽의 상당한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 상당한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 인근의 난방을 해결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1: 이 예시만 들어도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이 정말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한 도시를 데울 정도면
2: 네.
1: 열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산한다는 거잖아요.
2: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밝히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 하면은 뭔가 진짜 첨단 기업의 직접체잖아요.
1: 예.
2: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전기를 어디서 들까? 아, 첨단 반도체 등을 운영하는 데 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2: 놀랍게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의 약 40% 정도는 에어컨 돌리는 데 든다고 합니다.
1: 그 열을 식히는 데만?
2: 열을 식히는 데. 네. 열을 식히는 데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0: 한 40% 정도가 많게는 40% 정도가 이제 든다라는 게 사실은 업계의 통설입니다.
1: 그렇군요. 뭐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하고 뭐 연산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의 뭐 그런 전력은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절반 가량은 정말 열을 식히는 데만 쓰인다는 거잖아요.
0: 열을 식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텐데 당연히 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식히는 방법을 개발을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전력의 비용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큰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예. 구글이라든가 혹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앱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 같은 기업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0: 저도 이런 걸 취재를 하면서 이제 너무나 좀 황당하기도 하고 예. 기발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같은 기업인데 네. 냉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북극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은 거예요.
1: 북극이요?
0: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북극권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는 스웨덴 북쪽의 오지에다가 이미 2013년에 데이터 센터를 지은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확장을 하고 있냐면 일단 지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1: 일단 추우니까
0: 춥잖아요. 네. 그래서 바깥에 차가운 공기를 안으로 들려가지고 서버를 냉각하다 보니까 기존에 뭐 예를 한반도 남쪽이라든가 미국 같은 곳에 지었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비교했을 때 약 40%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1: 애초에 추운 지역이니까 정말 식히는데도 사실 더 쉬울 것 같고.
0: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일이죠. 네.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 좋아요에 대한 정보가 빛의
1: 거네?
0: 속도로 북극을 찍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물론 북극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뭐 유럽이라든가 뭐 북미에 있는 곳들을 커버하겠지만은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좋아요 눌렀는데 그 좋아요가 북극 찍고 다시 온다라는 게 너무나 재미있는 일인데.
1: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0: 네, 그 데이터 센터를 거기다가 짓는 이유가 진짜 딱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냉방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여볼까 하다가 추운데 지으면 되겠다라는 정말 직관적인 생각에 이제 북극권의 데이터 센터를 네. 짓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식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페이스북이 북극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니까 바다 밑에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근처의 북해 같은 경우에는
1: 수온이 낮죠.
0: 수온이 낮잖아요. 네. 수온이 어느 정도로 낮냐면 한 6도에서 12도 정도 됩니다. 6도에서 12도 정도. 여름에는 좀 더 높아지고 겨울에는 좀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수온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네. 그래서 북해 수심의 35m 아래에다가 원통형 컨테이너에다가 서버를 864대를 담아가지고 2년간 시범 운영을 해봤어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그랬더니 괜찮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 서버를 집어넣었더니 냉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가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시범 사업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 계획은 지금 미적미적 되고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언제든지 바다 안에다가 서버를 담궈서 심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입증한 셈인 거죠.
1: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네.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이제 구글은 이제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작년에 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아예 우주 공간에 설치하겠다.
1: 아, 지구가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
0: 우주 공간에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차가운 거죠. 그리고 어쨌든 태양빛이 풍부하니까 전기는 24시간 태양 전지판으로 설치를 하고
1: 예.
0: 그리고 우주 공간에 그 아주 차가운 상태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데이터 센터 냉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발상에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밝혔는데 사실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세우더라도 발목을 잡는 건 열 처리입니다.
1: 예.
0: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1: 네.
0: 우리가 지구에서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건 대류라든가 전도라든가 하는 건 매개체가 있기 때문이죠.
1: 아, 뭐 공기가
0: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1: 예, 예.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을 배출을 하는 건데 우주에서 열을 데이터 센터에 열을 배출하려면 엄청나게 큰 방열판으로 적외선 형태로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된대요. 우주 공간으로.
1: 예.
0: 근데 그 방열판을 지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주로 올리는 일 혹은 우주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방열판을 설계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일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어서
1: 네.
0: 네, 이 구글의 우주 데이터 센터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일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요 누르면 우주 찍고 오는 거죠.
1: 이제는 뭐 태평양 건너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를
0: 네.
1: 다녀오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열을 식히는데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0: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을 식히는 일반적인 방법은 공기 냉각입니다.
1: 어.
0: 그냥 공기 냉각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엄청나게 큰 에어컨을 데이터 센터마다 가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집에 에어컨을 가동을 할 때도 전기 요금이 굉장히 오르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에어컨을
1: 24시간
0: 돌려야 하니까 당연히 전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기로 냉각하는 에어컨 같은 냉각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놓고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러면 어떤 방식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요?
0: 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안이 효율적일까?
1: 우리나라는 뭐 삼면이 바다긴 하지만 뭐 북해처럼 찬 수온도 아니고 무슨 방안이 있을까?
0: 네, 맞습니다.
1: 고민이 되는데.
0: 최근에 또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예.
0: 공기 냉각만으로 좀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합의된 견해입니다.
1: 아, 점점 쓰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니까
0: 네,
1: 열도 많이 나니까
0: 네. 그러니까 공기 냉각으로 힘들다. 이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시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서버의 반도체 칩 사이사이로 냉각수가 흐르는 관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1: 예.
0: 찬 물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1: 근데 뭐 우리가 마시는 물 뭐 이런 물이 아닐 거잖아요.
0: 아니 우리가 마시는 물.
1: 아 그래요?
0: 우리가 마시는 찬 물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버에서 발열이 가장 심한 핵심 부품에다가
1: 네.
0: 냉각판을 밀착하고 난 다음에
1: 예.
0: 그 냉각판에다가 그 반도체나 물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반도체나 물이 닿지 않도록 관을 만든 다음에 그 관에다가 찬물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1: 찬 기운만 이렇게 갈 수
0: 그렇죠.
1: 있도록.
0: 그렇죠. 그러면
1: 부품으로.
0: 그 찬물이 거기에 있는 열을 머금어가지고 바깥으로
1: 예.
0: 나오게 하는 식의 이 냉각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건 어느 정도 상용화도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직접 액체 냉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나오는 방법은 아예 그냥 반도체가 박혀 있는 서버 전체를
1: 예.
0: 액체에다가 담궈버리면 어떨까?
1: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품에 닿으면 안 된다면서요, 물이.
0: 아, 그런데 물은 부품에 닿으면 안 돼요. 왜냐, 물은 전기가 통하는 액체이기 때문에.
1: 네네.
0: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액체 중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를 만든 다음에 그 특수 액체 안에다가 반도체 칩이 박혀있는 서버 전체를 담궈버리면
1: 네.
0: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칩의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열을 뺏을 수가 있는 거죠.
1: 있고,
0: 그러니까
1: 네.
0: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특수액체 안에다가 반도체 칩이 박혀있는 서버를 깊이 담근 다음에 열이 나잖아요. 그럼 열이 나서 뜨거워진 액체는 대류현상으로 위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로 올라간 액체는 밖으로 빼서 다시 열을 식힌 다음에 다시 아래로 넣어주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서버는 그 액체 안에 담궈져 있고 그 액체를 순환시키면서 냉각을 시키는 방법인 거죠.
1: 야.
0: 이걸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데
1: 네.
0: 굉장히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혹시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 냉각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 호기심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약간 뭐 투자자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개발 수준을 가지고 뭐 뛰어든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액침 냉각이라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네. 동영상이라든가 혹은 이미지 같은 곳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신기해요.
1: 액침 냉각 기술이요.
0: 액침 냉각.
1: 저도
0: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아예 그냥 찬 액체에다가 담궈버리니까 예. 냉방의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아까 전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한 40% 정도가 냉방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 네, 식히는 데만.
0: 식히는 데만. 그 비율을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대요.
1: 그럼 혁신적이긴 하네요. 정말
0: 혁신적이죠.
1: 네.
0: 자,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 뒤에서도 팬 돌아가잖아요.
1: 네.
0: 시끄럽잖아요.
1: 냉각팬이 달려
0: 냉각 있죠. 냉각팬 돌아가죠. 네.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도 냉각팬 돌아가거든요.
1: 아, 열뿐만 아니라 소음 문제도 당연히 있었겠네요.
0: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근처에 있으면 윙하는 소리가 나요.
1: 아.
0: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에서 소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에 먼지 많이 쌓이잖아요.
1: 네.
0: 서버에도 먼지 많이 쌓이거든요. 서버에도 먼지 예, 많이 예. 쌓이고 당연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공기랑 닿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부품이. 먼지 쌓이고 공기랑 닿으니까. 근데 액침 냉각을 하게 되면은 아예 그냥 액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팬이 필요가 없으니까 소음도 나지 않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먼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부품이 마모될 가능성도 적어지니까 네 그런 부품의 이제 내구성도 훨씬 더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액침 냉각이 그냥 냉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효율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1: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연 파괴인데 이 액침 냉각 기술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라든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액침 냉각은 그것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좀 개발해서 상용화를 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데이터 센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요즘에 국가 경쟁력을 또 키우는 데 중요한 전제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좀 추진돼야 할지.
0: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논의만 보면은 뭐 투자 계획이라든가 지방 분산 뭐 이런 같은 뭐 정치 경제적인 그런 요소들만 빡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뭐 액침 냉각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던가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구가 자꾸 더워지고 있고 한반도 남쪽도 자꾸 더워지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더워지고 있는 건 사실은 데이터 센터랑은 상극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같은데 데이터 센터 문제는 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쪽 우리가 따져보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이제 데이터 센터 육성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냉각 기술에 대해서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0: 네. 감사합니다.
1: 최정실 님께서 오늘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 강양구 기자께 감사하다고 또 반도체 외 투자 방향까지 방향성을 설정하게 됐다고 앞으로 자주 나와 주시길 바란다고 또 하셨고 강유진 님께서도 몹시 어렵지만 오늘 관심이 생기는 주제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9736번 쓰는 분 감사하게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나 봐요.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하고 끝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빗길에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겨치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겨 밑에 티읕받침을 쓰는 것으로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뜻합니다.

아이는 엄마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의 곁을 떠나 분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말 그대로 부모 옆에 있지 않고 나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곁을 떠나다가 관용구를 쓰일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으로 내 곁을 떠났다라고 하면 이 경우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곁이라는 말에는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홀몸으로 월남한 그였으니 가까운 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혈을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곁이 많아서 걱정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도린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외진 곳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밤늦게 찾아간 그의 집은 바람도 와닿지 않을 것 같은 후미진 도린곁에 자리하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도와 전북이 8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중북부와 전남은 50에서 곳에 따라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최고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폭우로 인해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지금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현재 기온은 30.4도로 아침부터 무더운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와 제주 32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급락과 국제 유가 급등 영향으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0.76포인트가 내린 52,925.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3.58포인트가 내린 7,503.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02.47포인트가 내린 25,818.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겨냥해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군은 국제수로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승선한 상선들을 표적삼아 공격한 이란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란을 향한 일련의 강력한 타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세척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유조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당국자가 이란산 원유 판매를 위해 승인한 일반 면허를 취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2일 이란산 원유의 생산과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두 점차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에이스 메시는 전반전 페널티킥 실축에 부진을 듣고 한 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쳐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12일에 스위스 콜롬비아전의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이 추진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에 SNS에 이번에 협상을 개시한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은 우리 방산 기업들이 나토 방산 시장으로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경찰 수사 지휘부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과 경찰과장, 강력팀 소속 경찰과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그제 긴급체포된 강력팀장 A경감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A경감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1,450원과 11,46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1,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1,290원에서 990원 으로 좁아졌습니다. 노사는 내일 오후에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남과 전북에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도 5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광주, 전남은 10에서 40, 경상권은 20에서 60, 많은 곳은 경북 북부에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급류 피해와 저지대 침수, 하수도 역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7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란이 후르무즈 해협에서 잇따라 상선을 공격하자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상대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민영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이 어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군공항 부지를 찾아 군공항이 완전히 이전하지 않아도 반도체 산단 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격 인터뷰 1부에서 민형배 시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검토에 착수하자 그중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오늘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서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의원과 인터뷰하고요. 3부에선 국민의힘 한규호 의원과 윤리위 제소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20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실시되는데요. 공의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잘 받으시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고 꼭 응답해 주십시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수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 피격이 잇따르자 중동 긴장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이 결국 이란을 상대로 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1: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1시간 전쯤에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민간인이 탄 상선을 이란이 겨냥해서 공격한 거라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상선을 공격한 건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선 유조선 세척이 잇따라 피격이 됐는데 미국은 초기 조사 결과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0: 미국은 군사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도 다시 꺼냈죠.
1: 네, 미국 재무부도 이란산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뒤에 60일간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보름여 만에 다시 원상복구한 겁니다. 미국이 군사적과 그리고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한 건데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거나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 국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구체적인 실적 전해주시죠.
1: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4분기부터 3개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석 달 만에 그 두 배 가까운 89조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데요. 이 글로벌 빅테크인 엔비디아나 애플도 이 분기 영업이익으론 80조 원 안팎이 최대의 수준이었다 보니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기 드문 기록을 세운 겁니다. 특히 이번 실적엔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이 이 17조 원 반영된 걸로 추산이 됐는데 이 성과급 충당금이 없었다면 2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부별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특히 메모리 사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낸 걸로 보입니다.
0: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 첫날부터 방산협력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1: 네, 어제 오전 튀르키예를 향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저녁부터 나토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서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과 나토의 방산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데 그치지 말고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운용하는 관계로 나아가자고 했고요. 이를 한국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 공유하는 파트너라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협력국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이 사업 수주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냈죠.
0: 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라는 회사랑 최종 2파전을 벌였는데 결국 독일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토 동맹인 캐나다와 독일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결과에 대해 어제 페이스북에서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 잠수함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면서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K-방산을 유럽 시장에 알리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1: 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광주 광산 서장과 수사 인력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0: 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 의미도 받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장윤기 사건 수사팀뿐만 아니라 지휘라인도 업무에서 배제됐다고요?
0: 네. 경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 경찰서장, 형사과장과 같은 지휘관 2명과 그리고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원 4명, 이 6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 경감은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광주지검은 어제 광산 경찰서를 압수 수색했고요. 담당 형사과 수사팀뿐 아니라 장윤기가 살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아르바이트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했던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 네, 이번 사건에서 증거 인멸 등의 그런 혐의가 드러나니까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죠.
0: 네, 경찰이 놓친 핵심 증거와 경찰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이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광주지검은 보안 수사를 통해 장윤기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요. 장윤기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한 그러니까 인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단서를 놓친 게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인지 아니면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됐기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 그러니까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호중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안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 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적었습니다.
1: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업체들에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 네, 공정위는 대상가 사조 CPK, 삼양사, 그리고 CJ제일제당 이 전분당 4개사에 과징금 7,47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사건 때 과징금 6,71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7년 넘게 전분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서로 짜고 실행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분당이 과자, 빵, 음료, 아이스크림 그리고 맥주에 쓰이는 원료다 보니 그만큼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을 걸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전분당 담합 업체들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0: 네, 공정위는 가격 담합뿐 아니라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도 따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건까지 제재가 추가로 이뤄지면 과징금이 최대 5천억 원 정도 더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더하면 전분당 담합 관련 과징금만 최대 1조 2천억 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 예. 광복 직후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항공 영토로 본 미국 정부의 공식 기밀 문서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0: 네,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한 독도 관련 미공개 문서 6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핵심은 1948년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인데요. 1948년 6월 8일에 주일 미공군,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공군이 독도 일대를 잘못 폭격해서 인명피해가 난 사건 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 보고서에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는 게 분명히 확립되었음에도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 되지 못해 일본의 한 섬으로 인식됐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또 이 보고서엔 독도 폭격 훈련을 하려면 사전에 제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담겨 있었는데
1: 네.
0: 독도가 한국과 나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쪽에 통보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미군 보고서엔 광복 직후 국내에서 작성한 문서도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낸 문서에 이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1: 네.
0: 또 울릉도 주민이 1903년부터 독도로 오가면서 이 미역을 채취하고 바다 사자를 잡았다고 증언한 문서 원본도 들어있었습니다. 미군의 조사 보고서는 이 공개 목적이 아니라 기밀 내부 문서였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한 작용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1: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0: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출근 정체는 평소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의정부 지역입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이고요. 사패산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나들목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화도에서 양평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옥천터널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2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남권에서는 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주 나들목을 지나섭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처리에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경주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요. 반도체주 급락을 했는데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2: 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에 어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라든지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여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장중에 SK하이닉스 ADR 공모와 관련돼서 글로벌 기관 투자들의 대규모 청약이 몰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장 후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따라서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자 재차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 예, 참. 메모리 업체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한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2: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철회되는 것에 반응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공급 부족이 이슈인데 최근에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여기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본 공장 건설 등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이 부분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부족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은 이미 선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2: 그러나 SK하이닉스의 ADR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수요는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낙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뭐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반도체 스토리지 업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이 낙폭을 축복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1: 네. 테슬라도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네, 테슬라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 X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와 관련돼서 프리미엄이라든지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되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급등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여전히 좀 반복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와의 어떤 합병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하다. 뭐 이러한 평가도 좀 내리면서 이 주가에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제 내연 자동차들의 어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제 불안, 그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예. 나스닥 100에 편입된 스페이스 X도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2: 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첫날 이제 나스닥 100 편입한 이후에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목표 주가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뭐 웰스파고, UBS 이런 이 글로벌 IB 같은 경우는 뭐 21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목표 주가를 좀 제시했는데
1: 네.
2: 레이먼드 같은 경우 강력 매수 의견 속에 800달러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1: 예.
2: 이 우주 운송이라든지 인프라 시장에서 이 스페이스X가 어떤 넘버원의 지위를 좀 가져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머스크가 좀 주장했던 2029년까지 연간 100기가와트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여기에 또 시가총액을 뒷받침할 어떤 재무 모델이 전혀 없다는 점을 좀 언급을 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2: 사실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모든 업종들이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좀 많이 부담을 좀 느끼는 것.

0: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뭐 로켓랩 같은 대부분 우주 개발 관련 기업들이 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잇따라 피격당한 일이 발생하면서 지금 국제 유가도 올랐죠.
0: 네, 국제 유가가 다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WTI 같은 경우는 $70, 지금 시간 외에서는 또 72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브렌트 유 같은 경우도 74달러로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이제 상선 공격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를 철회하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올해 여섯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0: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까지 체크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정말 변동성이 강한 모습입니다.
1: 네.
0: 특히 전날 코스피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25일 대비 26일 날 급락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 예.
0: 이 장중 한때 폭이 8.22%까지 좀 밀리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 최고 그리고 최저 기준으로 변동폭이 563포인트나 달한 상황이었다라고
1: 예.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중 저점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기록한 코스피 장중 역대 최고점과 비교하면 거의 21% 내린 상황.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급락장에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 나왔고요. 오후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20분간 매매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피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선방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전가 전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1.87% 하락을 하면서 830원에서 거래를 좀 마감하였습니다.
1: 예. 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은 89조 원이 넘었잖아요. 이거 예상보다 크게 웃돈 수치지 않습니까?
0: 네, 정말 이 실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잠정 매출이 171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1810%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직전 분기에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56%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런 어떤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 이 부분은 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1: 네.
0: 엔비디아, 애플이 기록했던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한국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야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이번 실적에는 반도체 부분 직원의 성과급 관련 충당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최소한 15조 원에 어떤 이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더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100조 원이 넘어가는
1: 예.
0: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 호실적에는 반도체 부분이 견인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특히
1: 네.
0: 이제 메모리 사업부의 호황이 뭐 파운드리나 어떤 다른 사업부의 적자나 어떤 부진을 상쇄할 것이라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증시에서는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거든요. 무엇 때문인가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이 좀 계속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코스피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상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름 사이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세 차례 발동되는
1: 그러니까.
0: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거는 이제 지난 26일 이후에 불과 7거래일 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대 발동 횟수가 12번인데 이 중에 올해 6번이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1: 네.
0: 뭐 월별로 보면 3월에 2번, 지난달에 3차례 발동될 정도로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네.
0: 사이드카도 올해 32번,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네네. 16번, 매수 사이드카가 16번, 32번이 좀 발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에 대한 어떤 극심한 쏠림과 더불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대한 이 수급 쏠림이 계속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하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인버스 ETF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12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ETF 전체 거래 대금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해결이 참 요원해 보입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 UBS 그룹이요. 발행 예정인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을 매수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매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왜 이런 의견을 냈는지 또 이것도 변동성의 이유 중에 하나인지 궁금한데요.
0: 네, UBS 그룹의 법인 영업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이제 고객 노트에서 이런 좀 내용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1: 예.
0: 이제 이 ADR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보다 보유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해서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자체적인 분석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한국에 상장돼 있는 SK하이닉스 주식을 투자 자산군에 포함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의 ADR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ADR 가격이 할인될 가능성이 좀 매우 낮은 모습. 여기에 또 위험 노출 자산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어떤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룸버그가 집계한 부분에 따르면 이제 대만 내 TSMC 같은 경우도 ADR을 발행했었는데
1: 네.
0: 대만에서 거래했던 본주보다 평균 16%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했던 어떤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1: 네.
0: SK하이닉스의 ADR도 이러한 어떤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UBS가 이러한 좀 언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죠.
0: 일단 반도체 대형주가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좀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수급 이동이 좀 일어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장마 기간이라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전국에 장맛비 소식 있죠?
3: 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새로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북상하면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부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1: 예, 오늘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요?
3: 네, 지금은 발달한 비구름이 남동 지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일부 지역에 시간당 2,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경북 중북부 지역에 최대 150, 전남 북서부 지역에도 최대 120mm 이상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1: 네.
3: 특히 그 사이 천둥 번개가 면서 시간당 최대 50mm씩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에는 올 장마 들어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많고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 없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강원 북부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와 전북,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1: 네. 자, 장맛비 소식과 함께요. 고온다습한 날씨 계속되고 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세종과 충북 중남부, 남부 내륙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남부 곳곳에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이 30일, 청주와 전주가 30, 포항은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는데요. 그러나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1: 예,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일 전남 광주 특별시가 공식 출범했고 이제 초대 시장으로서 예, 임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자, 시장님을 비롯해서 통합 특별 시민들에게 이번 통합 참 남다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1: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지금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0: 네.
1: 저희들로서는 이 전남 광주 통합이 국가 운영 방식의 어떤 대전환의 계기 시작점이어서요.
0: 예.
1: 야,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무거운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습니다.
0: 예.
1: 설레임도 있지만 그 책임감의 무게가 훨씬 더 커서
0: 네.
1: 저로서는 되게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까 네. 고심이 큽니다.
0: 예. 말씀에서 그런 감정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일주일 되셨지 않습니까? 통합시장을.
1: 네, 예, 일주일째입니다. 예.
0: 네. 자, 해보시니까요, 시장님. 아, 행정통합하길 잘했구나 생각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예. 그, 이를테면, 광주는 전남이라는 넓은 마당을 갖게 됐고요.
0: 예.
1: 전남은 광주라는 어떤 알을 품은 그런 상황인데, 우선 당장 이쪽 저쪽에서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는 이런 보완 효과가 있고 이게 좀 그 힘이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조직 결합 개편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다른 테두리에서 살던 분들이 활동하던 분들이 일하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결합하게 되니까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뭐 재정 문제 같으면 광주는 재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0: 네.
1: 전남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광주만 그대로 뒀으면 진짜 시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남이 그래도 좀 보완을 해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야, 이 전남한테 광주 부담을 떠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 거죠.
0: 아.
1: 그런 불만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그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사실 시정 철학이 시민 주권 정부를 내세우셨어요. 근데 지금 그 결합, 그 보완 과정에서의 또 어려움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데,
1: 네.
0: 당장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게 그 청사, 네. 전남 네. 광주 통합특별시 청사 문제입니다. 지금 광주 무안 동부 새 네. 청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 또 직원들을 어떻게 네. 또 근무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 네.
0: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가요?
1: 제가 지금 사실 인터뷰를 동부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동부청사는 아시는 것처럼 옛 전남의 동부권 이쪽에 이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가 들어섰는데
0: 예.
1: 광주 청사나 무안 청사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세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 청사 문제는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0: 네.
1: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특별법에
0: 네.
1: 무안 청사, 광주 청사, 동부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이룰 거냐. 근데 이 균형을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0: 네.
1: 무안청사나 전남청, 무안청사나 광주청사에서는 동부청사로 뭔가 이렇게 인력을 좀 보내고 행정서비스의 기능을 좀 분산하면 이게 우리는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0: 네.
1: 실제로는 전체 통합특별시민들께
0: 예.
1: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봐줘야 합니다. 다만 이제 사전조치로 이런 걸 좀 해뒀죠.
0: 네.
1: 앞으로는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으로 가기 위해서 여수분이 이쪽 동부분들이 무안청사로 가는 일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동부청사,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에 와도
0: 네네.
1: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체계는 이제 미리 갖춰놨죠.
0: 네네.
1: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능을 배분해서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하는 법정신의 취지에 어울리도록 배치할 거냐 이 문제만 남은 겁니다. 다만 이제 당사자인 공직자들은 네. 그런 이동이 갖고 있는 부담이 좀 있어서 지금 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저 공무원 노조에서 뭐 종전 근무지 원칙 보장 촉구하는 그런 입장도 예. 내놨고 네네. 또 제가 알기로 보도를 보니까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또 의견을 수렴을 하실 계획이다라고도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새 청사를 운영을 하실 때 청사별 기능이나 업무 분장에 대한 것도 지금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잡혀 있는 걸까요?
1: 구상은 있고요.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제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고 원래 통합의 취지에 어울리는 방식이 뭔가 이걸 중심으로 볼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광주청사는 원래 정무하고 기관 유지, 조정 기능 요걸 통해서 부지장을 한 분만 배치하고 무안청사에는 시민 주권과 사회 문화 쪽에 중심을 둬서 주 행정 기능을 거기 둘 거고 부지장을 두 분 배치하고
0: 네.
1: 그리고 동부청사에는 산업 경제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부서를 좀 확대해서 부시장 한 분 배치하고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조직을 이 개편하고 이동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공무원 노조하고도 상의를 할 거고요.
0: 네.
1: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공직자들보다는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지금 수렴해가는 과정에 있고
0: 네.
1: 가능하면 당초는 한 6개월쯤 지나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지나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0: 예. 요새 저 시장님 관련 뉴스를 보면 굉장히 속도전 빠르게
1: 예.
0: 뭐든지 과제를 지금 해결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취임 직후 1호 업무로 반도체 재난 대응 민생 경제를 꼽으셨어요. 세 개 모두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1: 네.
0: 어제도 군공항 부지에 직접 가셨습니다. 예,
1: 네.
0: 지금 일단 광주 군공항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되셨을 때 이렇게 빨리 결정될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속도전을 부리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0: 예.
1: 이를테면 조기 안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투자 계획이나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저희 전남 광주의 호남 지역에서는 그럴싸한 계획이 나와도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0: 네.
1: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속도전이라고 당신도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거를 예전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이건 한다라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을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0: 네.
1: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아마 그런 회의가 있고 한두 번 거친 다음에 뭔가 결정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 바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제가 사실은 놀랬고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뭐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년 전라도 역사에 어떤 전라도 영혼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그런 속도전이라 그런 결정이다. 위대한 역사적 선택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천년 전라도 영혼을 깨우는 역사적 선택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칭찬을 넘어서 상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 상찬을 아무리 보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0: 이번 결정이요. 이
1: 네.
0: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정도의 칭찬을 하시나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1: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이전에 갈라졌던 40년 전에 전두환 군사독재가 갈라놓았던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합하는 거고 지난 80년간 해방 이후에 사실은 서러운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정치적으로 피 흘렸던 그런 서러운 역사가 있는데 이런 그 80년, 40년 분열의 역사, 80년 서러운 역사를 일거에 좀 전환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향해 가는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규모의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0: 네.
1: 그게 이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사실 기업의 선택만으로 되겠습니까? 국가적 의지가 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저희로서는 그렇게 상찬을 넘어설 만큼 더 역사적 의미를 간다고 봅니다.
0: 예. 시장님,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요, 청와대에서 반도체 담당관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네네. 매달 민관 합동 점검회 열기로 해서 지금 나

0: 당초 순방 전에도 회의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1: 하신 거죠.
0: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도 지금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출범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그 기구를 즉각 저희들도 설치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전략위원회라고 말씀하신 거기서는 네.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수위 시절부터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정은승 위원장을 모셔왔는데 이분이 이제 반도체 쪽의 권위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분이 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이분이 동시에 위원장을 맡아서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전반적으로 정부와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향이며 지원하는 까지 요걸 이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고
0: 네네.
1: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 조직으로 네. 실무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0: 아, 네.
1: 예, 그걸 동시에 꾸려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속도전에 지쳐지지 않겠다.
0: 네.
1: 그리고 충분히 그걸 뒷받침하면서 따라가겠다. 그런 의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투자를 여기다 하게 될 때 공장을 짓게 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이 행정 절차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0: 네.
1: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자, 전력 용수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렇습니다.
0: 전력과 용수 문제는요.
1: 네. 예,
0: 시장님 최근에 한전과 논의 시작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하고 언제쯤 가시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1: 예, 전력 문제는 사실은 저희 지정자치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기후에너지부에서 한전과 함께 한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공기업에서 전기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천항 한전에서 대략의 청사진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을 때 팹이 들어섰을 때 이게 일종의 시운전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전력 대개 이제 4기에 6.3기가와트 정도를 확보해주는 게 충분히 필요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 네네.
1: 요거를 이제 뒷받침해가는 과정을 이 과정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송전 선로입니다 지금.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낯서시겠지만 3-4-5킬로볼트라고 하는
0: 네.
1: 중고압 이 그
0: 네.
1: 개통 전력 개통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오는 과정이죠. 이 개통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0: 예.
1: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절차를 빠르게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주고
0: 네네.
1: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0: 예. 용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1: 용수는 지금으로서도
0: 예.
1: 4기 팹을 그 이용하는 거는 활용한 거기에 필요한 용수는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이미 조화모하고 동복호 같은 곳에서
0: 네네.
1: 저희들이 제공받고 있는 용수에 용량을 조금 더 확대하면 되는 정도고요.
0: 네.
1: 저희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김성환 장관께서 오셔서
0: 네.
1: 동복댐을 이렇게 좀 증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댐 높이를 높여서 수량을 확보하는 거죠.
0: 네.
1: 이런 과정과 이제 도스터널,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터널을 물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터널을 이제 구성하는 거, 구축하는
0: 네.
1: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
0: 네. 자, 지금 광주 군 공항 이전 언제 어떻게 될까 많이 관심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앞서 대구 군 공항도 지금 완전히 이전이 부지도 예정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아직 다 안 된 상황이어서요.
1: 이건 네.
0: 무안군하고 지금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데 어떻게 네.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1: 아, 이 군공항 문제하고 지금 상황은
0: 네.
1: 군공항 이전 문제하고
0: 네.
1: 군공항의 반도체 공장을 시작하는 것하고는
0: 네.
1: 조금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이 지금 당장 안 되면
0: 예.
1: 반도체 공장 시작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0: 아.
1: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마 국방부하고 정부에서
0: 네네.
1: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공항을 이전해야 되는 건데
0: 네네.
1: 여기는 우선 접근 방법이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어요.
0: 네.
1: 이른바 특별법에서
0: 예.
1: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자체가 다른 곳에다 공항을 군공항을 건설해주고 지어주고
0: 네.
1: 거기 기존에 이제 종전 부지를 가지고 그걸 개발을 하든 팔든 하여튼 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네. 이걸 이제 대구 경북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대구가 시작을 해보니까 네. 불가능하다는 게 판정이 됐어요.
0: 아.
1: 그러니까 SPC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네. 이제 주거용어원이 같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법안을 준비해놓고 있다가 저는 이제 나온 상태인데요.
0: 예예.
1: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0: 네.
1: 그걸 위해서 이제 예, 관련 그 부처들이 고민하고 네.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또 일단은 예정 부지로 지금 예정 후보 예비 이전 후보지라고 해야 되겠죠. 무안군하고 협의도 또 잘 돼야 되는데 무안군도 상당히 많은 또 그 무안 이전과 관련해서
1: 예. 예,
0: 요구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1: 그 요구 조건은 지금 크게 이전 그 저희 광주시가 이제 주체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도를
0: 네.
1: 했는데
0: 예.
1: 그 요구 조건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세 가지가 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1: 다만 무안군에서 지난번에
0: 네.
1: 그 회의에 그냥 참석을 하지 않아버리고
0: 예.
1: 결정을 이렇게 뒤로 미루게 만들고 이런 행위들이 약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0: 예.
1: 어제는 다시 뭐 태도를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6자 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5자 협의체가 됐겠죠. 광전남이
0: 예.
1: 하나가 됐으니까.
0: 예.
1: 그래서 거기 틀에서 같이 논의를 해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0: 예. 예. 자, 그리고 또 전력 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원전 부분인데요. 지금
1: 네.
0: 한빛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 과거에 7, 8억이 건설이 주민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전 건설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아, 예.
0: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1: 제가 규정하거나
0: 네.
1: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다만
0: 네.
1: 아마 이런 배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4기 이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는 저희가 지금 한 뭐 170% 정도 되거든요.
0: 네.
1: 전기 저희들 자금률이.
0: 네.
1: 그러니까 이제 70%가 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거라서
0: 네네.
1: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충당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만약에 이제 이게 4기를 구축하면서 그치지 않고 지금 광주 공항, 군공항을 부지로 선택했다, 정부가 선택했다는 얘기는
0: 네.
1: 저는 4기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0: 네.
1: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그 한수원 쪽이나 뭐 관계 부처에 검토 사항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아, 검토 사항 정도일 것이다. 네,
1: 예,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지금 그 광주 군 공항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으로
1: 네.
0: 광주에 그동안 미분양됐던 주택들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또 매물도 걷어들였다 이런 얘기가 사실 보도로 나왔었는데
1: 네.
0: 최근에 국토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토지거래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1: 원래 이런 것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 국토부가 당연히
0: 예.
1: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 어느 범위에서 할 건가
0: 네.
1: 이런 논의를 저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느 특정 지역이 이 반도체 팹이 들어갈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0: 네.
1: 그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0: 네.
1: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리고 저희로서도 만약에 군공항에 그런 걸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0: 예, 예.
1: 그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도입은 허가제 도입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다만 그 범위와 내용을
0: 예.
1: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시장님 지금 사실 이
1: 예.
0: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기반 투자를 해야 되는
1: 그럼요,
0: 상황이라서요.
1: 예.
0: 자, 여기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받는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지나 그다음에 송전 선로를 이렇게 구축하고 이런 과정에 기업의 부담이 원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담을 가능하면 저희가 좀 같이 가져오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20조라고 얘기되어 있는 통합지원금.
0: 네.
1: 그 통합지원금 중에서 제가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30일, 지난 30일에 그 있기 전에 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 50조 뭐 많으면 다라도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의지를 뭐 말씀드린 바가 있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지방정부만 다 부담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자체 재원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어서 통합지원금으로 오는 그 지원금을 우선 거기에 좀 투입하려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 20조 지원금을 어떻게 쓸까 했을 때 80%를 초첨단 기업에 투자 유치에 쓰겠다. 다만 이전처럼 그냥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지분을 좀 확보하는 방법을 찾겠다. 투자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0: 네, 지금 그 구상을 좀 더 그러면 발전시키시겠네요?
1: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뭔가 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그냥 투자하고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지를 그냥 준다, 뭐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런 걸 하고 끝이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지역에 뭐 기본소득 같은 것에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거는 상의를 좀 기업하고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지분을 일부러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봐야 뭐 1, 2%나 뭐 많아야 5% 미만일 텐데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통합특별시민들이 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서 민생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뭘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실까요?
1: 민생에서의 변화는 제가 이제 특별히 좀 준비를 한 게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금 10에서 12%거든요. 여기에 5%포인트 정도를 좀 추가해서 15 내지 17%로 올렸죠. 이게 대개 추가 사업비 한 100억 정도 드는데 우선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응급실 뺑뺑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거점 응급실을 11곳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병원으로 연결해가지고 환자 하여튼 응급환자 이송 지연 없다. 그리고 뭐 방역 버스 노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민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0: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인터뷰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처럼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령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과 양평, 의정부와 홍천 등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충청도와 전북에는 8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중북부와 전남에는 50에서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폭우로 인해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지금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부산 30도, 강릉 31도, 대구와 제주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사정상 불참해서 국민의힘 박중건 의원과 인터뷰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국민의힘 요새 제일 예. 많이 나오는 보도가 중앙윤리위 관련 소식인데
1: 예.
0: 예. 지금 보면 징계 개시 결정이 아직 그 검토 중인 수준인데
1: 예.
0: 최근에 그 보도가 윤리위원 다수가 출석하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1: 예.
0: 그래서 징계 개시 결정 자체를 논의를 못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1: 그 저도 어느 신문인가에 나왔었죠.
0: 네.
1: 그 기사가.
0: 네네.
1: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보기는 본 것 같은데
0: 네.
1: 사실 저도 이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0: 아.
1: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0: 네네.
1: 뭐.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0: 네네.
1: 왜 열리지 못했는지는 지금 상태로는 이제 확인이 예. 안 되고 있어요.
0: 그럼 다음에 일정이 7월 21일이다. 요거는 일정은 잡힌 걸까요?
1: 그것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0: 네.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제 사실 제일 또 많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토론의
1: 네.
0: 주제가 된 게
1: 예.
0: 조경태 의원님의 반응이었어요. 조근태
1: 예.
0: 의원님이 인터뷰에서
1: 예.
0: 지금 이른바 박덕흠 국회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건에 대해서 아예 장동혁 대표를 맞불로
1: 예.
0: 제소하겠다. 그 이유는
1: 예.
0: 지방선거 패배에
1: 예.
0: 예. 이거 조근태 의원님 말씀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1: 예.
0: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고 오늘 뭐 기자회견도 하시겠다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1: 예.
0: 이 상황 의원님 당내에서 그리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우선 뭐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0: 예,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0: 예.
1: 좀 엄중한 사안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태가 최초 감지된 것이 지난 송은석 원내지도부에서
0: 네네.
1: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0: 그쵸.
1: 예, 상대 파트너로부터
0: 예.
1: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협상력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강대강으로 정부 여당의 견제 역할을 하던 야당 지도부가 면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망신을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일이 국회 중앙정치권에서부터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기초의회라든가 뭐 광역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을 해서 당내에서 결정이 된 뭐 시의회 군의회 의장을 선출을 했는데 당내에서
0: 네.
1: 이거 야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출하고 그걸 가지고 또 거래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0: 그런
1: 의원들 상임위원장을 뭐, 네. 뭐 어떤 걸 준다든지
0: 네네네.
1: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과 그리고 자신들을 찍어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배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가 추후에 군의회라든가
0: 네.
1: 그리고 광역의회든 혹은 광역군 시정에도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되겠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 배경이 예. 있었던 거군요.
1: 예.
0: 네. 자, 그 안건이 뭐 여러 건이고
1: 예.
0: 뭐 많게는 70명의 현역 의원들에
1: 예.
0: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1: 70명 현역 의원이요?
0: 네, 많게는 이게 근데 보도라서
1: 예.
0: 제가 뭐 일일이 숫자를 사실 확인할 그
1: 예.
0: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1: 예.
0: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조경태 의원님 관련한 건을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큰 사실 윤리위원회의 안건 중에 하나가 이른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1: 예.
0: 지원한 것과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1: 예.
0: 그래서 주로 친한계 그리고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 소속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이제 징계 대상자로 되고 있다,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보면 대안과 미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징계가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거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대안과 미래가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또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는 지금 당내에서의 이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우선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일단 뭐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70여 건이 뭐 70여 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뭐 우선은 이 징계의 요청건이 당원들로부터 이제 접수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권도 접수가 됐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기초의회 의원들이라든가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권도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다 합쳐져서 그렇게 수십 건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이게 윤리위에서 검토되는 그러니까 당의 독립기구인 윤리위에서 검토되는 징계 이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그리고 의원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징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의 통합을 해치지 않는 당의 기강은 바로 세우면서도 원칙은 바로 세우면서도 통합은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마 지도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론의 언론에 알려진 것들 그리고 외부에 알려진 것들이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정 개파를 겨냥해서 뭐 보복하거나 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좀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거나 혹은 노선이 달라서 다른 노선을 주장한 것을 가지고 윤리위가 뭐 어떤 징계를 뭐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통합을 해치는 어떻게 보면은 징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결정들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 이제 보도가 이제 두 갈래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많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 징계 대상, 징계 수위가 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또 어제 전화 인터뷰를 하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징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장동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영구 복당을 금지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사실 상당한 강한 카드지 않습니까? 영구 복당 금지라는 거네요. 그래서 과연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투톱인데요. 당에서. 투톱이 서로 톤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윤리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복당 금지라는 거는 지도부에서 공유된 인식입니까?
1: 제가 알기로는 이 말씀이 나온 계기가 최고위 회의에서 아마 그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기초의회 그리고 광역의회들에서 당내에서 결정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야합을 해서 후보자를 바꿔서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고 그 대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기본적으로 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인데 배신 행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최고위에서 많은 위원들의 그 엄중한 인식 공유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당한 징계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0: 네.
1: 그래서 영구 퇴출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원내 현안 중에 네.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요. 지금 어제 국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 잠실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지 247만 장에 예. 대해서 재검표를 추진하기로 했고 중앙선관위도 특위가 의결을 하면 재검표에 응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게 이제 사실은 충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소총을 통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1: 예.
0: 불구하고 이 247만 장에 대해서 재검표를 하겠다고 여야 국조특위 의원들이 지금 의견을 모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지금 봉쇄 시위가 한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1: 예.
0: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한 체육단체들의 피해
1: 예.
0: 또 하나는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현장에서 또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데
1: 예.
0: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예.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재검표 247만 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제들이 좀 해결이 될까요? 이 재검표를 통해서.
1: 예, 그 우선은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0: 예.
1: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제 그 헌법 기관이라고 하는 그 지위 뒤에 숨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을 어느 지경까지 망가뜨렸는지가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당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0: 뭡니까? 그 사무실 출입문에 그 출입문을 직접 감시하는 CCTV 또한 없는. 그러니까 이 보안에 구멍이 뚫린 예. 일도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게 제대로 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예. 이게 오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안이 뚫린 상황에서 재검표를 해봤자 의혹이 해소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런 사실까지 공개돼 버렸는데. 그런데
1: 네.
0: 어쨌거나 네.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까지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우리 선거 시스템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국정조사는 안 된다. 지금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으로 특검을 통해서 정말 이걸 한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이걸 재검표도 해봐야 되겠죠.
1: 네.
0: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이렇게 그 보안의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지금 날짜는 하염없이 흘러간 네. 상황. 이렇게 되면 이게 오염이 됐는지 그대로 보존이 됐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과연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가
1: 네.
0: 이 재검표 결과 자체를 이게 이미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1: 네,
0: 사안이.
1: 네. 예. 국조특위가 45일로 일단 시작을 했고 예. 또 여야 합의를 하면 좀 더 연장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기간 중에 일단 가장 문제 현장으로 지목된 이 잠실 송파
0: 예. 예.
1: 이 투표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검표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부의 의혹이라도 좀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0: 언젠가는 저는 재검표는 해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예. 국정조사 특위 주관으로 하든
1: 예.
0: 혹은 뭐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진행이 되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재검표를 해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근데 여전히
1: 네.
0: 이 현장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보안상의 구멍으로 인한
1: 네.
0: 그 여러 가지 의혹까지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은 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네. 절차다.
1: 그 어제 오늘 보도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이거였어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 그리고 참정권 훼손을 규탄한 집회가
0: 네.
1: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뭐 인천이나 대구에서도 네. 열린다고 하는데
0: 네.
1: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인천 집회에 간다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0: 예, 어제 그 당 지도부
1: 네.
0: 그리고 원내 지도부의 일정에 대해서 전날 사전 공지가 나갑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공지를 봤을 때 장동혁 대표께서 인천에 가서 그 참정권 수호를 외치고 계신 청년분들을 만나서
1: 네.
0: 간담회를 진행하고
1: 네네.
0: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 함께하는
1: 네.
0: 그 일정을 아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0: 예.
1: 지금 이 참방권 훼손 관련해서 예. 특검의 추천도
0: 예.
1: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라고
0: 예.
1: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신 거잖습니까?
0: 예, 예.
1: 제3자가 추천하면 안 되는 건가요?
0: 제3자가 지금 대한변협을 이제 제3자로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근데 이제 위철현 선관위 원장 대행
1: 네.
0: 그분이 대한변협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그쪽 출천으로는 추천되는 어떤 특검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믿을 수 있느냐
1: 네.
0: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네.
0: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1: 네.
0: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 네.
0: 그래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관위원장이라든가 지금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
1: 네.
0: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신빙성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1: 네.
0: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체에 의해서 추천하는 특검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 네.
0: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 예, 예. 예. 자, 지금 그 보안 수사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한병도 원내대표는 빠르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0: 포함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라고 예. 이제 제안을 했어요. 예. 여야정 회동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 여야정 성사 가능성을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예. 그 이제 협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이제 확장 성 있는 인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네. 뭐 최근에 쫓겨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그렇죠.
0: 이병태
1: 네네. 부위원장 그분도 네네. 이제 등용을 하셨었고 네네. 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치를 말씀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안에 있어서 나와 그 여야정 협의 체 구성에 긍정적으로 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저 장윤기 사건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장윤기의 그 아버지가 경찰을 거의 간부였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팀이 이 경찰 고위직인 범인의 아빠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그리고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뭐 차량에서 증거 인멸을 하다가 뭐 이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네. 인멸하다가 수사팀장이 현행 체포되는 네네. 현장 체포되는 일까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찰의 이 수사 에 대해서 이 수사 능력 수준이 아니라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보안 수사권, 검찰에 의한 보안 수사권이 없었더라면 네네. 이런 일이 밝혀지지 않고 묻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민생 네. 수사에 있어서 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그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되살려야 된다. 이것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네. 이렇게 정쟁으로 가져가서 폐지안이 많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로지 민생을 보고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네. 이 사안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원내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네.
0: 지금 이번 주에 이제 7일부터죠. 네. 그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이 됐는데 이걸 갖고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도 장치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셨거든요. 예. 어떤 점이 문제인지 궁금하고 또 이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 개정 때는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는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1: 예. 우선 이제 어제 시행이 됐죠. 네.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77 입틀막법이라고 이제 부르시는데 이게 헌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 악법이다라고 이제 우리 당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헌법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들은 국민의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법률도 국민의 자유를 그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라고 보고 이제 이것을 위헌이라고 봐서 우리가 이제 헌법소원을 네. 제기하기로 한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는 이 허위 정보 그리고 조작 정보라고 하는 이 법률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해 당사자가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무나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허위 정보 혹은 조작 정보라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원래는 피해자 당사자가 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나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 국민이 서로를 상호 검열하고 감시하는 이런 문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0: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플랫폼이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갖고
1: 네.
0: 이게 허위 정보 조작 정보에 해당하면은 삭제하고
1: 네.
0: 그 결과를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1: 네.
0: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이렇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이제 아, 다 이제 삭제가 될 플랫폼에 의해서도 삭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 네.
0: 왜냐면은 과도한 과징금을 우려한 플랫폼이 이 과하게 네. 삭제하고 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네.
0: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법률이 정부 여당의 불리한 그런 어떤 정당한 비판, 국민의 비판이라든가 목소리들을
1: 네.
0: 제한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헌 법률적인 조항들을 전부 걷어낸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이제 제출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예.
1: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지금 계속 많은 분야에서 많은 단체들과 또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사실 어제죠.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
0: 예.
1: 수주가 저희 불발됐습니다.
0: 예.
1: 독일이 가져갔는데
0: 예.
1: 어떻게 보셨어요?
0: 아, 우선은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1: 예.
0: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라든가 이 내용을 보니까
1: 네.
0: 캐나다가 그래서 나토 소속 국가의 그 국가에서 이제 잠수함을 수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방산이라는 수출에 있어서
1: 네.
0: 동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을 한번 다시 하게 됐고
1: 네, 네.
0: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천재라고 많이 이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토와의 외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1: 네.
0: 그래서 지난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나토 뭐 정상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온적으로 이 정부가 행동했던 그런 사례들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1: 네.
0: 불구하고 여전히
1: 네.
0: 우리 국방 방위 산업들의 그 어떤 방위산업체들의 어떤 제품의 어떤 퀄리티와 그리고 이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이 납기
1: 네네.
0: 맞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독일의 방위산업은 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좀 많이 좀 약화된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독일 방위산업체들이 뭐 납품 예, 기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 네. 네, 네.
0: 희망을 잃지 말고
1: 네.
0: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1: 네, 네.
0: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예. 지금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얘기를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은
0: 예.
1: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당권을
0: 예.
1: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 간의 신경전이
0: 예.
1: 정말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0: 예.
1: 같습니다.
0: 예.
1: 오늘은 아마 송영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는
0: 예.
1: 보도까지 이제 나왔는데
0: 예.
1: 어제 그제 많이 지금 그 주목을 받은 게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설전이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김민석 후보가 뭐 아직 후보로 이제 등록하진 않았으니까 김민석
0: 네.
1: 전 총리가 불참한 걸 놓고 굉장히 그 설전을 벌였는데요.
0: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 국면이 정말 민생과 국가 발전은 전혀 안중에 없는 그런 전당대회로 변질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초기 국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랬는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도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그 뭡니까 법률 지식과 그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 검찰의 그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지능범죄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생과 직결된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보안 수사권 폐지, 보복성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때로부터 이어져 온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보복성의 어떤 그 뭐랄까 염원 같은 것이 민생과 무관하게 흘러가서
1: 네.
0: 완전 폐지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도 너무 안타까웠고
1: 예.
0: 그리고 또한 그 주제가 다시 정통성 싸움으로 이어졌다가 정통성 싸움이 무슨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졌다가 또 다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12.3 비상계엄 날 뭐 네. 그 감격을 먹고 잤니 안 잤니 무슨 성분이냐 이런 걸로 말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수원과 성남, 충남 청양, 전남 무안 등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충청도와 전북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중북부와 전남 지역에도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많았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와 제주 32도 등으로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1: 정치,
4: 전격시사,
1: 뉴스,
4: 전격시사,
1: 인터뷰,
4: 전격시사,
1: 주식,
4: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0: 전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한규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호 의원입니다.
0: 예, 의원님. 자, 6일에 중앙윤리위원회 재가동으로 지금 언론에서 국민의힘 보도를 할 때 징계 정국이 본격화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하는 것은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나 이게 어떠한 한 개인의 의지로 인해서 이걸 이루어진다면 이건 네.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0: 한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추가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1: 우리 당의 우선 초재선 의원들이 네.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0: 네.
1: 또 원내대표인 정 의원을 포함해서 중진 의원들도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의 중진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소수나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징계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당 전체 분위기는 징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 앞서 박중건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장동혁 대표께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복당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당원당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박 의원님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 영구복당을 금지하는 당원당규 개정이라는 이 장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본인이 당원당규를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대표가 됐을 때도 바꿀 수 있죠. 그죠?
0: 네.
1: 그렇다면 당대표가 당원당규를 바꿔서라도 영구히 복당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 말 자체도 사실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0: 예.
1: 우리가 당원당규를 지금 한두 번 바꾼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0: 예예.
1: 그래서 당대표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쉽게 또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자, 지난달 29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강명구 조직 부총장이 징계 대상자 관련 논의를 당직자와 주고받는 화면에 그 화면 안에 보니까 당대표 박민식 후보 비하 발언이란 문구와 함께 의원님 이름이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윤리위에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징계 요청서 접수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1: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 그게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언론에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뭐 그게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보도가 되고 여기에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저는 우선 박민식 그 후보가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박민식 후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다고 할 때 우리 당은 공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그게 이제 해당 행위에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출마해서 계속 여론조사하는데 떨어져서 나중에는 상당히 그 아주 저조한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했어요.
0: 네.
1: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0: 네.
1: 이건 당을 사랑해서 얘기하고 당을 생각해서 얘기한 거죠. 어차피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우리와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징계 사유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그 대통령도 실제로 당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 하야하라, 탄핵하라 이런다고 처벌받지 않잖아요.
0: 네.
1: 당 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 내에서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당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가지고 그걸 뭐 하나의 징계 처벌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잘못하는 거죠.
0: 네. 사실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면서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간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을 하시고 비판하시는데 특히 지난 대선 당시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한덕수 전 총리를 도운 의원들에게도 같은 기준 그러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함부로 그 당대표가 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방 자치단체장 무소속을 또 지원한

0: 기억이 있죠. 그죠?
1: 네.
0: 그 다음에 또 신동욱 그 최고위원이 또 그 부산 북구에 가가지고 사정한테 파이팅도 진 적도 있죠. 이렇게 해놓고서 남들을 징계한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1: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앞서 지금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또 국회 부의장 박덕흠 후보를 국회 부의장 선출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낙선시켜달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 때문에 윤리에 제소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아니 부의장을 네. 경쟁을 했었으니까
1: 네네.
0: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자유의사지. 네. 그걸 가지고 징계 대상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선택을 해서 내가 누굴 집권하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란다 해서 이렇게 하나요? 그걸 가지고 징계한다 그러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 네. 지금 이제 윤리위가 뭐 정족수가 안 돼서 검토에 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고 다음 일정도 뭐 이달 21일이란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뭐 모든 게 좀 확인되지는 지금 않은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윤리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징계를 놓고 당에서 계속
0: 아니 윤리위원회 네. 위원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나요? 사람들도 다 알죠.
1: 네.
0: 그러면 자신들이 이 윤리위원회에서 그 징계하는데 가담을 했을 때
1: 예.
0: 그 사람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는데 얼굴들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1: 네.
0: 그분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지금 윤리위가 지금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 중에 경고를 제한 나머지 징계가 만약에 내려질 경우에 이게 사실은 앞으로 그 현역 의원들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계속 이 윤리위가 당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데 중진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결자 해지라고 누가 얘기하듯이
1: 네.
0: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한 게 누굽니까? 당대표죠. 당대표가 프로이죠. 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당대표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은
1: 네.
0: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가 얘기한 걸 취소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아주.
1: 장동혁
0: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안대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0: 정치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당원의 뜻을 저버리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1: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0: 지금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1: 네.
0: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잘한다고 박수를 치느냐.
1: 네.
0: 또 우리 당원들도 대다수가 박수를 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1: 네.
0: 그러면
1: 네네.
0: 결국은 그 뜻에 반한 행동을 하면 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정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순리죠.
1: 네. 제가 요 그 국정조사 특위 관련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여야 국조특위가 어제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해서 재검표하는 방향으로 네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선관위도 그 의결이 될 경우에 국조특위에서 받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런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또 오늘 인천에서 있을 예정인 네 투표지 부족 사태 참정권 해소 관련한 집회에 또 참석을 한다고 하고 아마 지방에서 있는 다른 집회에도 간다고 합니다. 당대표의 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우선 국민들이 재선거를 원하나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당은 재선거를 원하나요? 그럼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의총에서 재선거를 의결했나요? 하지 않았잖아요.
1: 네.
0: 그런 것에

0: 그래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예. 옳은 일이 아닙니다.
1: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실제로 재검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일곱 곳을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 이후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언급이 없는 걸 독자적으로 당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1: 네.
0: 결국 본인들이 예. 본인만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지금 6일에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계획 발표할 네. 것으로 알려졌다가 일정이 연기가 됐어요. 뭐 이유는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유가 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모든 일을 할 때는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리와 명분.
1: 예.
0: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저는 이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명분이 있느냐. 국방부가 내세운 명분 자체가 실제로는 명분으로 충족하지 못한다. 그 실리가 있느냐. 실이익도 없다. 왜 실이익이 없느냐. 지금 사관학교가 세 군데서 운영되고 있죠.
1: 예.
0: 뭐 육사, 회사, 공사 세 개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1, 2학년을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하는 사관학교 형태가 되고 3, 4학년은 다시 자기 군종별로 돌아가서 한다고. 사관학교가 4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1: 네.
0: 그러면 3개를 4개로 만드는 것이 이게 맞느냐? 안 맞죠? 그게 오히려 비경제적이고 실리적 없는 거죠.
1: 네.
0: 명분은 있느냐? 명분은 두 가지를 처음에 주장했어요. 하나는 네. 통합사관학교로 해서 합동성을 기르겠다. 그럼 네. 육해공군을 서로 이해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군생활을 하면서 육해공군을 이해하고 해군이 작전하는 거, 공군이 작전하는 걸 육군이 함께 운용하는 제대는 어디냐.
1: 네.
0: 최소한도 작전작급 이상. 그러니까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이상 가서 합참에서만 지금 그걸 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소위 중위가 돼서 이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군의 교육 체계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자기 군종에서 전문성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인재의 기초를 가르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육안장교를 하고 여기까지 가면서 중령이 되기 전까지 이때는 네. 자기 군종 내에서만 합니다. 그러다 중령 때 합동군사대학을 가죠.
1: 네네네.
0: 합동군사대학교를 가서 그때 이제 육해공군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배워요. 이거는 이미 중령 이상급에서 필요한 거지 또이 중령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군 같은 경우 장교의 전체 숫자를
1: 예.
0: 한 80%가 ROTC, 3사, 학사 이런 데서 충원을 합니다.
1: 예예. 예.
0: 그러면 ROTC 3사 학사 여기에도 합동성을 가르쳐야죠. 그 사람들이 우리 초급 장교들의 대부분입니까?
1: 네.
0: 사관학교만 통합하겠다는 것은 명분을 잃은 거죠.
1: 아.
0: 그럼 명분도 잃고
1: 네.
0: 실리도 없고.
1: 네.
0: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네.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1: 예. 자, 또 국방부에서는 최근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통합의 이유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0: 그것도 이제 볼까요?
1: 네.
0: 그러면 그 국방혁신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 그 중에서 교육분과가 있었습니다.
1: 네.
0: 교육분과에서 건의를 뭐라고 드렸냐면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특히 지방에 있는 공군과 해군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진다.
1: 네.
0: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한 거는 1, 2학년은 태능, 지금 육사 교정에 있는 곳에서 1, 2학년 교육을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1, 2학년을 지방으로 보낸다 그러면 역행하는 거죠. 건의상. 이 역행하는 건 결국은 성적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1: 네.
0: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네네. 어디 가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도심 뒤에 모든 문화 혜택이 있는 곳에서 있고 싶어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 면에서 봐서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도 잃고 실리를 얘기하는 게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리도 잃은 거죠.
1: 예.
0: 그럼 이걸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 네. 다른 나라에서 혹시 이렇게 통합 사관학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0: 다른 나라가 이제 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하느냐. 제일 가까운 일본이 합니다. 일본은 방위대학교예요. 근데 거기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일본은.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있습니다.
1: 그러면
0: 캐나다가 군 전체 병력이 얼마냐. 10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 한 7, 8만 명밖에 안 돼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따로 사관학교를 운영하면 도저히 이게 경제성이 안 맞는 거지.
1: 예.
0: 그래서 통합을 했는데 아 육해공군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으니까
1: 네.
0: 와놓고 그 안에 칼리지 형태로 육해공군 학부를 따로따로 줬어요.
1: 아.
0: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나라의 병력 규모가 작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20만도 안 되잖아요.
1: 네네.
0: 여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육해공군은 구분하지 않고 뽑습니다. 뽑았는데 뽑아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3학년 올라갈 때 군종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1: 아.
0: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가요. 못 가면 이 사람을 장교로 임관시켰을 때 장교로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데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졸업할 때 아예 임관을 안 하고 그냥 졸업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 25%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0: 지금 국방부가 내놓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고 있습니다.
1: 네. 자, 6일날 일정, 통합계획 발표 일정을 지금 연기한 상황인데 오늘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문회의 통합반대 총궐기는 예정대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0: 비가 와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도 이거는 무조건 하자고 이제 했기 때문에 하는데.
1: 예.
0: 그러면 여기에도 그건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다 반대하잖아요. 현역들은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진 못하니까.
1: 예.
0: 총수권자의 명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러나 예비역들은 우리들이 무슨 내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든 말든 제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역하고서 밖에 나온 민간인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네.
0: 나라를 생각해서.
1: 어.
0: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는 건
1: 네.
0: 이건 나라가 잘못하는 겁니다. 아무 미련이 없는 사람들, 나이 60, 70이 된 사람들이 와서 이 비가 오는데 집회를 한다. 그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합니까? 욕심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란 것밖에 없습니다.
1: 예. 군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지금 6월에 해병대 연평대 부대의 현장에서 선택적 모병제가 언급이 됐고 국방부에서 최근 기술 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0: 그거 그 단어 읽기도 좀 힘들죠?
1: 네.
0: 선택적 모병제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1: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0: 저도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 예.
0: 모병제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예.
0: 거기다 선택을 또 붙였어요.
1: 네.
0: 그러면 이 선택적 모병제라는 말 자체가 없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는 걸 하겠다 그러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지금 어설픈 국방정책을 국방부 장관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내놓으니까 결국은 오늘 아침에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이 29만 8천 명이 됐습니다.
1: 예.
0: 이제 30만 명에 이르러요.
1: 예.
0: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저 장관 그냥 놔뒀다가는 국군을 망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총원 탄핵 총원 자체가 자기

0: 실명을 다 공개하고 네.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고서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게 30만 명이 된다는 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 네.
0: 선택적 모병제도 저도 이 말 뜻을 몰라요. 제가 국방부에도 문의했어요. 이 선택적 모병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이걸 선택했을 때 병사냐 아니면 간부냐
1: 네.
0: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간부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 동안 근무하는 거냐. 지금 병사들이 18개월 하는데 이 사람들은 22개월 하는 거냐. 36개월 하는 거냐. 그것도 정해진 게 없대. 모른대.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정책이라고 대통령이 발표하고 장관이 얘기한다는 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1: 네.
0: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다음에 지금 초급 간부들이 지원을 안 해서 지금 50% 못 채우고 있잖아요.
1: 네.
0: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새로운 제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제도 알 수도 없는 제도를 내놓고 얘기하면 그러면 선택적 모병제가 되면 뭐냐? 징병제로 가는 사람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징병제를 또 그러면 계속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럼 징병의 의무가 우리 국민에게 헌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어요.
1: 네.
0: 이 징병의 의무를 그러면 해제하겠다는 거냐? 아니냐? 이것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1: 예.
0: 그러면 모병제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대만이 모병제로 바꿨어요.
1: 네.
0: 나라에 돈도 많고 이제 네. 우리도 한번 모병제로 하자 해서 갔어. 근데 어떻게 됐나? 실패했어요. 지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춘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1: 네.
0: 자유를 돈으로 계산하지 마라. 지금 모병제를 한다 그러면 결국 국가가 줄 수 있는 건 돈입니다. 그러면 청춘을 돈으로 살 수 있나? 못 삽니다. 자유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냐?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유를, 나의 젊음을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모병제는 실패합니다.
1: 네.
0: 반드시 실패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형상회의에 가 있고 오늘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나토와의 네. 이제 국방협력 한 단계 더 올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전날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우리가 독일에 밀렸어요.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이 군사 전문가들 군을 좀 알고 이거 한 사람들은 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1: 네.
0: 나토가 근본적으로 나토는 연합의 체제를 가지고 서로 상호 방위에 협약을 한 나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의 무기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판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그다음에 작년에 나토의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갔습니까? 안 갔죠?
1: 네.
0: 그다음에 캐나다에 우리 대사가 언제 부임했습니까? 3월 달에 부임했죠?
1: 예.
0: 지금 대사관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 지금 제대로 외교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들
1: 네.
0: 뒤에서 캐나다 잠수함은 수주 못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 네, 의원님.
0: 우리가
1: 알겠습니다.
0: 지금 실제로
1: 네, 의원님. 송구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0: 네.
1: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예, 예.
1: 고맙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0: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비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요. 그중 경기도 평택과 양평,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츰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충청도와 전북에는 8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중북부와 전남에는 50에서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최고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곳곳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폭우로 인해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대구와 광주, 충주와 제주 등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북 정읍으로 27도였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와 제주 32도 등으로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5월 국제수지 잠정치에서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9%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 수출이 128.9%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KT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의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이 KT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세무회계 자료로 이는 구현모, 김영섭 전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6일 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선적 LNG 운반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하루 새 선박 세척이 잇따라 피격됐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현지 시간 7일 오만 연안 쪽 항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자국 주재 이란 부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사우디도 전날 밤 오만 연안에서 발생한 자국 유조선 피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보복 공습에 나서자 이란도 즉각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보복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공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미국의 조항 위반에 따른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의 공습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